노사는 어제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노조 측은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3에서 14%를 성과급으로 보상하는 방안과 500만 원에 달하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성과급에 넣을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이 일주일 사이 84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 금액은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 236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21억 6천만 원이었던 일주일 전보다 약 84억 7천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6.3%에 달했습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뒤 신세계그룹 측은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스타벅스 앱 신규 설치는 3만 6천여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23%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 앱의 주간 사용자 수는 408만 5,740명으로 4.7%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신현송 총재 취임 후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7%로 높았던 점과 1,500원대 환율을 고려하면 이달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융투자협회 설문조사에서 채권 전문가 99%는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발표합니다. 한은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올해 성장률은 2%, 물가 상승률은 2.2%였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와 고유가, 고환율을 고려하면 각각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상향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금위는 오늘 5차 전체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민연금 중기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에 의결합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14.9%로 정했는데 유례 없는 코스피 랠리로 10%포인트 넘게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100조 원 넘는 기계적 매도가 발생할 수 있어 주가에 상당한 하방 압력이 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금위가 채권을 비롯한 다른 투자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 목표치를 올려 시장 부담을 덜어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란전쟁 종전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0.36% 오른 56,644.2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02% 오른 7,520.36에, 나스닥 지수는 0.07% 오른 26,674.7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 약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낙폭을 만회하고 강보합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종가 기준 최고치 기록을 세운 건 지난해 10월 28일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가 종전 협상안 초안을 보도하면서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자 국제 유가가 현지 시간 27일 급락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4.29달러로 전장 대비 5.3%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0: 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8.68달러로 전장 대비 5.6% 내렸습니다. WTI 선물 종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겨냥해 새로운 공습을 단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간 27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배치된 미군과 해협 통과 선박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수 있는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이란은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낮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낮이 되며 하늘이 개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부터는 볕이 뜨겁고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의 한낮 기온 서울 27도, 대구가 28도, 울산은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9도, 습도는 91%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연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용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해서 일제 역대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름폭이 컸던 건 아닙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긴 끝날 것이다 라는 낙관론과 신중론 가운데 낙관론에 아주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국내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삼성전자의 노사 분규는 어제 마무리가 됐죠. 더 많은 과제가 던져지긴 했지만 어쨌든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통근버스가 서는 곳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사실 거기만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대단히 불안정하죠. 이거는 지표상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매매시장에 국한된 문제면 그나마 나은데요. 지금은 전월세가 유례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아버렸습니다. 침묵하던 정부, 결국에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비아파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거 기시감 느껴지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대책이 통할까요?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폭넓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요 며칠 사이에 우리 사이에 굉장히 큰 파장을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 그리고 역대급 성과급 배분 문제인데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강북 지역 가격이 번진 아파트값 오름세가 전월세 시장에도 불길을 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자, 조금 전에 삼성전자 성과급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우, 성과급 어마어마하죠? 부러우시죠?
2: 아, 저도 갈 수가 있었는데 네. 살짝 후회가 됩니다. 삼성전자 갔어야 되는데.
0: 원래 그 기업 출신이시잖아요.
2: 네, 저는 네. LG전자 출신인데 순간의 선택이 네. 그렇습니다.
0: 네. 괜찮습니다. LG전자 그렇게 준다는 소식은 없으니까 조금 상대적 박탈 가면 덜할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마음을 좀 달래려고 어제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니 또 떨어집니다.
0: 아, 예, 오늘은 장 초반에 코스피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오르긴 올랐는데 전체 종목 가운데 10%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성, 아, SK하이닉스 딱 두 종목만 올랐다라고 해도 무방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딴 데로 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셔세권, 그러니까 셔틀버스가 오가는 쪽에 지금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거래도 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1: 지역별의 그 상승률들이 있는데 지금 이 셔세권에 해당이 되는 곳이 이제 수도권이잖아요. 네. 수도권의 누적 상승률을 보면 한 1.5% 정도가 상승이 됐어요. 근데 그 반도체 셔틀 노선이 다니는 뭐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6.93% 정도가 누적 상승률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0: 언제부터 누적입니까?
1: 지금 올해 누적된 그런 상황들이죠. 아.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더 가파르게 누적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네. 상승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분당 같은 경우도 한 4% 이상 정도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성과금들이 지금 누적된 금액보 그 수치보다도 더 누적 상승분들이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도 뭐 최근 들어서는 그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더라도 저번 주가 되겠죠. 0.49% 정도가 상승을 했으니까 예. 엄청난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0: 0.49%요.
1: 그렇죠. 한 예. 약 한 0.5% 정도가 상승이 예.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누적 상승률에서 계속 이런 그 상승분들이 누적이 되게 된다라면 올해 뭐 한 3-40% 정도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좀 곤두선 그런 예. 부분이 되겠죠. 특히나 실제로 이 퍼센트가 아니라 그 거래 동향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SK 그 하이닉스 셔틀이 서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성복역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서울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그 성복역 일대 수지 성복인데 17억 한 4천만 원 정도 네. 거래가 됐고요.
0: 아, 수지가요?
1: 네. 전용 면적이 이게 네. 100단위가 아니라 84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화성 동탄 SK 하이닉스 셔틀이 정차하는 곳이죠. 네. 동탄에 있는 그 아파트 59제곱미터가 작년에 그 동월 대비했을 때는 약 한 24%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8억 2천만 원의 거래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탄에 이제 대장주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 84제곱미터도 20억 8천만 원 정도 기록하면서 20억을 넘어선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의 그 상승 대비했을 때 압도적으로 올라간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삼성과 SK의 그 셔틀 노선이 다니는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이 뭐 소위 그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네.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직접 영향을 받는 건데 용인 수지구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누적으로 7.96% 올랐어요. 8%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오름세를 지금 무시무시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 닉스 성과급 입금식에 맞춰서 현금 잔금 계획을 짜야 한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게 단순히 이 지역의 문제만으로 그칠 것인지 실제로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거 영끌 자금 보태가지고 분당이나 뭐 상급지로 옮기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전반적으로 뭐 다른 데까지 번져나갈 것인지 대표님은 소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지금 번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작은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그동안 모았던 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 뭐 부부 합쳐도 5억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한 3억에서 5억 사이 정도 잘 모아야 대기업을 다녀도 그 정도인데 거기에 성과급이 한 5억 정도 들어오게 되면 자금 계획 자체가
0: 달라지지. 네. 완전히 달라지죠.
2: 시드머니가 달라집니다. 10억 정도 껑충 올라가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일반적인 늘어나는 유동성보다도 직접적인 주택

0: 구매 여력, 능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1: 예.
0: 저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그러면 최근에 통계를 보게 되면 경기도 이천시는 약세입니다. 이천시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보면 마이너스 0.21%. 왜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는 이렇게 약세일까라고 하면 성과급이 안 나오고 연봉이 작았으면 이천시 아파트를 사는데
1: 네.
0: 돈이 생겼는데 이천시에 살 수는 없죠.
1: 굳이 거기서 안
0: 그러면 굳이 이제
1: 살겠다.
0: 상급지로 갑니다.
1: 네.
0: 이천에 살 사람이 용인 수지나 동탄이나 뭐 기흥구나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나는 부모님 좀 도와주. 아니면은 부부가 다 대기업 다녀. 삼성이나 하이닉스 다녀. 그러면 분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분당 아파트도 최근에 20억 아파트를 성과급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와서 많이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강동구에 사시는 분도 봤고요. 그러니까 서울도 삽니다. 왜 셔틀버스가 굉장히 도봉구 창동까지 가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저는 파급력이 크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시장이 2021년처럼 뭐 연끌 해가지고 포모 너도나도 막 사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1: 철저하게 실수요 중심으로 하고
0: 실수요
1: 있어요.
0: 중심이고
1: 예.
0: 매물이 많지도 않고요. 그 많지 않은 매물을 누군가가 몇 개를 사게 되면 가격이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또 주식 투자한 돈도 있습니다만
1: 네.
0: 성과급 자체가 또 하나의 영향이 올해만 받고 끝나겠습니까?
1: 그렇죠. 네.
0: 내년에도 받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도 그 기자분 한분 만났는데 남편이 하이닉스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1: 좋겠다.
0: 와 좋겠다 이 말이 그냥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뭐 내년까지도 뭐 거의 실적이 다차 있다라고 하니까 내년 성과급도 확정인 것
1: 네.
0: 같고 2018년에도 뭐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대출을 풀로 받아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대출 6억까지 최대한 받아도 언제든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전혀 대출이나 뭐 구매 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다니는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딱 선을 그으면 동쪽 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고요.
1: 네네.
0: 서쪽은 출퇴근이 좀 힘드니까 그래서 동남권이나 동북권 라인으로 많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제 꿈이요. 셔틀버스 있는 회사, 사내 식당 있는 회사 다니는 거였는데 저는 둘다 없는 데다 성과급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부럽습니다.
0: YTN 셔틀버스를 빨리 도입을 해야.
1: 저희는 직원이 적어서. 지금 경기 이천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올해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 2.86%네요. 확실히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셔세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부동산 시장을 계속 흔들 수 있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2: 변수는 충분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통을 얘기를 하면 공공성들이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1: 예.
2: 근데 이제 그 셔틀버스라는 거는 우리 그 조태현 앵커께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이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의 그런 어떤 교통에 대한 이용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도로를 그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떤 복지도 누리면서 또그 성과금을 바탕으로 해서 집을 살수 있는 어떤 지역들도 선택이 되는 거죠.
1: 네.
2: 오히려 그래서 이런 셔틀버스에 대한 셔세권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로 기업들 그뭐 복지로 셔틀버스를 제공해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1: 네.
2: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과금이 내년 뭐 내후년 얘기들도 했듯이 앞으로 이런 성과급 관련돼서 얘기가 다양한 기업들에서 많이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셔틀버스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진짜 그 대중교통이 있는 그 지역들보다도 오히려 가격의 그 파급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나 이런
1: 장벽도 있으니까
2: 그렇죠.
1: 예.
2: 거기에 이제 성과금을 바탕으로 해서 뭐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뭐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러면 더 주택 가격을 올리는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성과금이 요즘에는 지금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소위 대출이라는 발판을 뺀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1: 네.
2: 오히려 여기에는 사다리를 놔준 그런 구조예요.
1: 거기다 여기는 사내에도 대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2: 그렇죠.
1: 네.
2: 굉장히 아마 기업이 튼튼하고 하면은 뭐든지 잘 아시겠지만 우량한 그 대출 조건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대출도 나오고 거기에 성과금에다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계단에 발판을 하나씩 하나씩 빼는 구조인데 여기는 완전 사다리차를 올려놓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혀세권이 닿는 그런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파급 효과가 공공이 당겨져 있는 대중교통보다도 오히려 더 강하게 네. 작용을 할 수 있다. 셔틀버스가 다닌다는 거는 거기에 즉 소득이 높은 그 직장인들이 다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도 대학 졸업할 때 전 경영학과 나왔는데 네. 제 같은 동기 중에 언론사에 취직한 사람은 딱 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지금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열기 앞으로 어떻게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득자가 대출까지 나오는 내부적인 프로그램까지 있으니까요.
2: 그렇습니다.
1: 자, 전반적인 시장도 한번 볼까요? 서울 아파트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이 동대문구라고 해요. 요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건 배경이 뭡니까?
0: 동대문구, 성북구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1: 예.
0: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 집값이 어디가 제일 많이 올라라고 하면 그냥 생각이 그냥 강남,
1: 강남? 이렇게 나오죠.
0: 이라고 하는데 네. 강남은 집값이 비싼 거고요. 상승률이 높은 건 2024년, 2025년에 강남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1: 그래서 네네.
0: 2022년, 2023년 미국이 긴축하면서 전체적으로 집값과 전세 가격이 뚝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강남이 2024년, 2025년 그 토지 거래가 풀고 묶고 하면서 크게 올랐고요.
1: 네.
0: 그다음 올라간 지역들이 이제 한강 벨트라고 하죠. 마포,
1: 네네.
0: 성동, 강동, 뭐 광진, 양천구, 뭐 영등포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작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상승을 주도했고요. 항상 순서가 있죠. 이제 큰형님인 강남이 먼저 올랐고 키가 네. 컸습니다.
1: 네.
0: 그다음 한강벨트가 키가 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처럼 삼성처럼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괜찮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소득에 맞춰서 집을 사야 되는데 키가 높아진 지역은 이미 진입이 불가한 지역들
1: 네.
0: 대출은 또 안 나옵니다. 정부가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 15억, 20억 사이는 4억. 그러면 돈에 맞춰서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미 한강벨트는 올랐고 그다음이 어디냐라고 보면 다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죠. 서대문,
1: 아,
0: 동대문.
1: 그러니까 3순위가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예. 마포 위에는 서대문.
1: 예.
0: 그다음 뭐 성동구 쪽에는 성북구나 동대문. 예.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대도 딱 맞습니다. 15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구간이기 때문에 대출 6억까지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쪽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뭐 많은 분들이 특히
1: 네.
0: 이제 신혼부부들이 뭐 전체적으로 전세는 아니다 보니까 모든 게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오른다, 부담스럽다. 이제 노도관까지 갔고요.
1: 그 4순위가 되는 겁니까?
0: 노도관 또 네. 오르다 보니까 예전처럼 내가 막 따라가야 돼 이런 네네.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전세는 없고 내 집 마련해야 되고 주거 안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노도관이 많이 오르면 어디? 의정부. 의정부도 움직입니다. 의정부가 부담스러운데 생각보다 올랐네. 양주로 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예. 남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지금 번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남쪽이야 이제 뭐 혀세권 영향도 더 받습니다만 그게 아닌 지역에도 저는 충분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확산되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 지금 종로 같은 데는 집값이 역주행인데 이건 아무래도 1, 2순위 때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 싶긴 해요.
2: 네.
1: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순위, 5순위, 6순위까지 오르고 있는데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2: 지금 서울의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그 올라가고 있고요.
1: 예.
2: GTX 주변 일대로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경계점으로 본다라는 게 동탄에서 이제 남부에서 하단 쪽을 보면은 이제 평택선 뭐 이 정도까지 예, 많이들 보고 있는데 평택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상승률이 강하게 작용은 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그 성과급 이슈라든지 그다음 다른 지역에서 가격을 밀어 올리고 또 전월세 가격의 그 불안 요인 그리고 서울의 이탈 수요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택도 이런 강한 반등이 나올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지금 이런 번지는 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통은 경기 남부권이 그 서울의 주택 가격에 가장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벗어나서 지금 의정부 양주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석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해요. 이렇게 계속 북쪽까지 뚫고 올라가다가 진짜 북한도 뚫고 유라시아까지도 뭐 이거 횡단할 정도로 이거,
1: 이거 올라가는 수준,
2: 수준이 될 네. 정도로 이게 완전히 서울의 집값이 네. 전 세계 집값을 올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정도로 그냥 농담을 할 정도거든요. 그만큼 풍선효과가 네. 예전보다도 더 강한데 그런 풍선효과들은 최근에 뭐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상승 지역들이 분포도가 더 확정적으로 포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좀 다른 부분을 또 체크를 해보면 종로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한 9, 7% 정도가 그 1년 정도의 누적으로는 좀 조정이 됐다라고요. 네. 그러면은 동대문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즉 개발이 가능하고 신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은 네. 가격이 올라가지만 종로 같은 경우는 항상 이슈가 있잖아요. 뭐 개발을 하려고 하면 문화재 얘기가 나오고.
1: 그렇죠. 거기 어디다 집을 짓겠어요.
2: 네, 네. 뷰가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은 그런 지역들. 특히나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같은 경우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있겠지만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는 개발에 대한 가능성들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임차를 하거나 또는 실제 입주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소득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럼 지불 능력이 갖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들이 많이 오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서울의 그 전반적인 가격 상승은 짙고 거기에 수도권 경기 남부에서는 동탄 아래 이제 평택이라든지 또 경기 북부 이런 지역들도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의 뭐 속도라든지 분포도의 확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수도권을 넘어서 이제 지방까지도 온기가 퍼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좀 비슷하게 네. 나오고 있습니다.
1: 그걸 온기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자,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부동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2: 네.
1: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SNS에 말씀을 영 안 하시다가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 네.
1: 이렇게 SNS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 이거가 그러니까 정책이 좀 일관되게 나오는 좋은 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쁜 점이 있는 건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지방선거 앞두고 좀 자제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1: 그렇게 같은 건가요?
0: 생각을 예. 하고요. 뭐 답이 없다라기보다는 뭐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유세라든지 네. 1세대 비거주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카드를 지금 뭐 어떤 섣불리 지방선거 기간에 발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 네.
0: 지방선거 끝나고 저는 다시 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던져버리게 되면 밑에 조직들은 그냥 받아서 최고 권력자가 그렇죠. 메시지를 예. 던지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어떤 협의 과정이 생략이 되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지시가 되기 때문에
1: 실제로 지금까지 약간 그런 것들이 부작용을 만들어 왔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던지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너무 잦아지게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실무진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날의 칼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책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일부 대책이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0: 바꿔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생활시장에서도 반도체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임금협상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1인당 최대 6억 원의 소위 반도체 머니가 시장에 풀리다 보니까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이른바 삼성맨, 하이닉스맨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분들 1순위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셔틀버스 노선에 이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쭉쭉 오르고 있다는데요. 여기에서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투톱에 셔틀버스가 다니는 역세권 지역을 줄여서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처세권, 2번 불업군. 1번 처세권, 2번은 불업군입니다. 뭔가 퀴즈 내는 분의 심정을 담은 보기인 것 같아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의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 세븐업,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셔틀버스가 다니는 역세권 지역의 줄임말 보기 다시 들려드릴게요. 1번은 셔세권, 2번은 불업군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에서도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2부에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이제 다음 주라고 해요. 다음 주에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는 것 같던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거랑은 다르게 계속 집값도 뛰고 전월세까지 같이 뛰고 이런 트리플 상승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3: 지금 가고 있죠. 모든 통계 결과를 보더라도 뭐 집값은 이제 물론 색태로 좀 나누긴 해야 됩니다. 강남 같은 고가 아파트 시장은 양도세 중과세로 눌려 있다가 지금 1월로 다시 원복이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15 이하 3분의 아파트들은 전월세 난 때문에 덩덩 밀려서 굳이 살 생각이 없는 분들도 지금 아니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 두려운 마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주도 여기 근처 강서구 가양동에 임장을 갔었는데 작년 이맘때 작년 5월 6월에 가양 6단지가 22평이죠. 가장 큰 면적이 8억대 뭐 8억 4천 8억 2천 8억 뭐 이렇게 요 무렵이었는데 지금은 12억 5천 부르고 있거든요.
2: 이게 매매가 말씀하시는
3: 매매 거예요? 가격입니다. 예.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진짜 깜짝 놀라는 거죠.
2: 50%가 올랐네?
3: 차라리 작년에 샀어야 되나? 네. 지금이라도 해야 돼? 여기서 못 사는 분들이 이제 주변 단지로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라도 월세라도 안정이 되면 너무 비싸니까 우리 돈 더 모아서 사자라고 하겠는데 일단 전세는 매물이 없습니다.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우리 박근혜 정부 때도 전세 난이 있었거든요.
2: 그랬죠.
3: MB 정부 때 전세 대출을 풀어줬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전세의 난이 있었는데 지금의 전세난은 일단 매물이 없으니까 가격을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 매물이 없다는 위기감.
2: 그러면 비싸더라도 구할 수만 있으면 구하겠는데 그거
3: 그런
2: 자체가
3: 분들도
2: 없다.
3: 많습니다. 그런데 네. 구하고 싶은데 매물이 없으니까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월세로 가게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되죠. 월세 가서 집주인한테 월세 내느니 대출이자 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 그래서 제가 집 샀어요.
3: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데 마침 주식도 올라가주네. 주식 팔아서 집 사고. 성과급이 나오네. 보태서 집 사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게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월세가 안정이 되면 성과급 받아도 집 안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주거 자체가 불안하니까 최근에 제가 만난 분은 행복주택에 사시는 분인데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7년 정도 남았으니까 7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7년 후는 어떻게 되지?
2: 그렇게 따지면 7년 이나 남은 게 아니라 7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3: 그렇죠. 7년 후에는 집값도 더 올라가 있고 전월세가 더 올라가 있을 텐데 내가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삼성 하이닉스도 아닌데? 라고 했을 때 차라리 그냥 깨버리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걸 아니냐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전월세 난이 결국에는 투자 심리 또 다른 포모를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은 일정 뭐 지지자분들이 오셔갖고 이 투기 세력들아 막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지표상으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라서요. 어쨌건 굉장히 서민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 매물 거의 실종된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요. 뭐 대규모 단지에서도 영건 이런 거는 이제 예사일이라고 하던데요.
4: 네, 지금 그 매물이 없는 게 가장 그 큰 문제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 수도꼭지가 한 100개 있고 목마른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수도꼭지는 한 10개로 바뀌었고 목마른 사람은 한 2천 명으로 바뀌었어요.
2: 아, 그러다 보니까 나왔다면 신고가다 이런 말이 나온 것
4: 그쵸?
2: 같아요.
4: 근데 네. 수도꼭지가 지금은 아예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수도꼭지를 찾으러 경기도로 가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수도꼭지가 혹시나 있나.
2: 아, 이것도 또 풍선 효과가 되는 거네요.
4: 그렇죠. 그래서 네.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도 그 주거 이동하는 데 있어 선택지로 지금 서울 외곽 쪽 또는 지금 뭐 경기도권까지 밀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간 김에 이제 매매라든지 전세를 선택을 하는데 뭐 여러 생각들이 있겠죠. 계속 전월세 머무르다 보니까 이렇게 주거에서 자꾸 밀려나가고 실질적으로 선택을 못하다 보니까 비자발적으로 뭐 지금 주택을 그 구매를 하는 경향들이 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월세에 대한 그 매물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끔 이제 출연하시는 그 뭐 최상욱 대표님께서 뭐 얘기를 하시는 거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 이제 전월세 지수나 뭐 매매 가격 지수가 부동산 통계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전세 매물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전세 지수가 뭐가 점점 중요해지냐 월세 지수가 점점 필요할 정도인데
2: 아 그게 더 중요해진다
4: 그렇죠 이제 네. 부동산원에서 이제 주간 아파트 동향 나올 때 매매라든지 전세에 대해서 동향들 체크만 나오는데
2: 그렇죠.
4: 이제 월세에 네. 대한 동향도 체크해질 정도로 전세에 대한 비중보다도 월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배경을 보면은 결국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그 매물을 축소시키는 그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네. 했고요. 또 거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이런 강도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물량들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최근 들어선 비거주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눈앞에 계속적으로 전세나 매물들이 줄어드는 게 내 눈앞에 뻔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비싼 돈을 주고도 전세를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매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서울에서 좀 이동을 해서 그 수도권에 있는 주택들을 뭐 대안의 그 주거지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정주 환경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산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심리적인 압박들이 생기는데 그런
2: 생각보다
4: 것들이
2: 쉽지가 않아요, 그게.
4: 아 그럼요. 예. 예, 특히나 자녀들이 뭐 부모 같은 경우는 좀 덜할 수 있겠지만 우리 조태현 것처럼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본인들의 그 추억이 담긴 그 장소를 벗어난다라는 것도 동료들하고 또 학교 친구들하고 멀어진다라는 거에 대한 그
2: 맞아요.
4: 가슴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그 뭐 상식과 공정 또 정의 이런 쪽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물량 확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2: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EU가 출범했을 때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많이 이동할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고향을 떠나는 게 쉬운 그럼요. 일이 아닙니다.
4: 예.
2: 예. 예, 저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구리가 없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전세 물건도 부족하고 매매가격은 치솟고 있고 월세도 만만치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서울 외곽의 연립이나 다세대 그러니까 비아파트 쪽 이쪽 거래가 많이 늘었다 고요. 1분기에 서울 빌라 거래가 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5: 자, 이제 전월세는 아닙니다. 이제 예. 전월세 아니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전세를 찾아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나름대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안지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성과급 받았으면 집 사는 방법.
2: 네.
5: 쉽지 않잖아요.
2: 네.
5: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2: 아유,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5: 몇 퍼센트 안 되죠. 네.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지역을 옮기는 방법. 집을 줄이거나
2: 네.
5: 그러면 최근에 지역 옮긴 지역을 보게 되면 서울 북쪽이죠. 마포나 은평구나 이쪽에서 밀려나신 분들은 고양시로 가고 있고요.
2: 아.
5: 노도강에서 밀려나신 네. 분들은 의정부 양주로 가고 네네. 있고 동북쪽이죠. 뭐 중랑구라든지 성북구에서 네. 밀려나신 분들은 구리 또는 남양주 또 남쪽으로 밀려나신 분들은 용인 수지나
2: 네.
5: 동탄 그리고 안양 동안구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거 인프라가 좋고 학교나 편의시설 교통이 좋은 곳으로 옮겨갑니다. 남쪽으로 더 서남권으로 가게 되면 광명. 광명이 역세권에 뉴타운 개발이 되고 네. 있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광명으로 갑니다.
2: 광명이 지난주에 0.68%가 올랐어요.
5: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2: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5: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나는
3: 애가 도저히 애 친구들 때문에 이 지역을 벗어날 수는 없어. 내 직장은 그래. 애기가 어려서 나는 멀리 가면 케어가 안 돼. 이런 분들은 이제 빌라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지금 서울 도심에 빌라 거래가 늘어난 이유도 경기도 인천으로 가기는 힘들고 집을 사기도 힘들고 돈은 제한적인데 대출도 잘 안 나와. DSR 걸려서. 이런 그렇죠. 분들은 어쩔 네. 수 없이 지금 빌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서울에서는 이제 최근에 재개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안 되는 곳들도 뭐 신성통합기획이다. 모아타운이다.
2: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
3: 서울시장 후보들도 예. 너도 나도 뭐 오세훈 후보는 뭐 패스트로 하겠다. 정은호 후보는 착착 개발하겠다라고 하니까 빌라 살더라도 좀 참고 견디면 나중에 구역 지정이 되고 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는 지금 빌라를 좀 선택하지 않나. 결국에는 그런 선택지를 어쩔 수 없이 네네.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전월세 난이 쏘아올린 공이 이렇게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제 매매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카드로 비아파트 카드를 또 꺼내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한 1년이면 일단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11만 가구를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라고 해서 중간에 어떤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계획을 내놨거든요. 총평 한번 해볼까요?
4: 비아파트 공급이 저는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다양한 유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도 그 주택 유형이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성들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주거가 이제 필요성과 그 대체 주택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양한 그 주택의 공급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비아파트만 소위 1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공급이 비아파트로 들어가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난개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개발도 층수도 이렇게 올리게 된다라면 그 지역이 어떤 뭐 난개발 형태가 될 수 있는 그 우려들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순차적으로 풀어가면서 뭐 토지거래 허가나 그다음에 어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 이런 부분들을 풀어서 전월세 공급과 함께 비아파트가 이게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모든 것들은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비아파트로만 공급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공급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요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비아파트를 최근 들어서 선호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정부가 계속 바뀔 때마다 비아파트를 매입하셔서 뭐 임대 공급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0: 아파트에 대체가 될수 있는 상품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는 뭐 29제곱미터 정도 돼줘야지 0.5대 정도의 주차 면적을 확보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적은 면적의 주택들이 공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시장에 누적된 수요들이 희망하는 주택 공급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구 수는 좀더 줄이더라도 양질의 비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라는 게 되게 된다라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양만 늘려가지고는 최근에 그 수요자들이 좀 믿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건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1: 그 문재인 대통령 때 6년 전인데 그때 이런 임대 아파트를 둘러보고 옛날 기준으로 10평대였거든요.
0: 네.
1: 4인 가족도 살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0: 아, 예, 그렇죠.
1: 집중 포화를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0: 네.
1: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뭐 다른 거랑 다른 겁니까?
2: 도시형 생활주택은 MB 때 이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이제 원룸 같은 건데요. 이제 주차장을 지어야 됩니다. 세대당 한 대씩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세대를 짓게 되면 주차장이 이제 10대
1: 10칸은
2: 공간이
1: 있어야
2: 확보가 돼야
1: 되네.
2: 되는데,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MB가 주차장을 좀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 0.5에서 한 대인데, 뭐 20에서 50%는 재난권을 줄게라고 해서 주차장을 덜 짓더라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한 집이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수는 늘리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 지를 보게 되면 이제 주차장이 좀 부족하니까.
1: 음마 아파트 주차장 혹시 보셨습니까?
2: 음마 아파트는 이제 너무 옛날 얘기고. 자,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정부의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매입 임대. 건축하시는 분들이 지으면 우리가 사주겠다. 두 번째 나온 대책이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1: 풀어주겠다.
2: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부분은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만 송승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두 가지 포인트죠. 질, 양질과 쓸만한 곳이어야 되는데 최근에 신혼부부들이 이제 전세난이잖아요. 1인 가구 청년들, 우리 딸 같은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다면 방 3개에 화장실 2개 정도.
1: 있어야지.
2: 아니면 방 2개에 화장실 2개라도. 그 정도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보도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에 프리미엄 원룸 뭐 조감도라고 해서 나왔는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내입니다. 그러면 9평 정도 되거든요.
1: 30제곱미터 이내.
2: 원룸이 프리미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자 없이 잘방 3개 화장실 2개를 잘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원룸은 사실 의미 없는 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라고 보여서 저는 원룸은 필요 없다. 적어도 3룸 정도는 만들자. 전용 면적 51에서 59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15평에서 18평 정도는 나와줘야 되고요. 11만 원안 해도 됩니다. 5만 원 해도 됩니다. 그냥 방 3개 화장실 2개 5만 원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1: 그러니까
2: 생각하고.
1: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숫자만 때려넣을 게 아니라.
2: 숫자는 어차피 국민들이 공감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또 하나의 걱정은 이제 짓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그러면 사줄 사람이 있어서. 사서 이제 임차인 세입자들한테
1: 그렇죠.
2: 임대를 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냥 월세 받고 싶어요. 한 3개 사가지고. 주택수 잡히거든요.
1: 아, 규제가 다 들어와 버리네요.
2: 그 대출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많이 하면 뭐 하냐고요.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1: 살 사람이 없다.
2: 정말 공공이 모든 걸 다 받아줘야 되는데 매입 임대도 이제 그래서 공공이 뭐 6만 6천 호 규제 지역들 받아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받아주겠습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막 건축하시는 일부 분들이 입지가 안 좋은 곳에 건축비 그냥 낮게 해가지고 저품질의 주택을 많이 지어서 아마 많이 공급을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숫자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제대로 공급하자는 입장입니다.
1: 알겠습니다. 정책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비아파트 어찌됐건 잘 되면은 도움이 되긴 할 텐데 보통 아파트의 어떤 수요자, 잠재적인 수요자분들이 비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아요?
0: 그래도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그 상품이기 때문에 선호는 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 비아파트가 굉장히 타격을 입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 사기에 대한 그
1: 그렇죠.
0: 문제들이 큽니다. 그 이후로는 비아파트라는 그 상품 자체를 수요자들이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증 한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춰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좀 복원을 해준다라면은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면적 자체가 비아파트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작은 면적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뭐 좋은 지역에 대형 면적이 한 5, 60평 정도 되는 비아파트는

0: 엄청 선호를 하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뭐
1: 아.
0: 청담동이라든지
1: 네.
0: 뭐 성북동 이런 데들은 선호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좋은 지역의 양질의 비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선호도가
1: 예.
0: 짙고 오히려 꼭 아파트가 아니어도 비아파트에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면은 점점 본인들의 그 가족 구성원들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 쪼개기 원룸에 가까운 그런 상품들이 얼마나 좀 도움이 되겠냐. 결국은 시장에서 아파트의 대체재가 될 가능성은 뭐 제로다라고 봐야 되겠죠.
1: 이거는 외곽의 소용이니까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속 대책도 나와줘야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있을지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8차례 연속으로 동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뭐 동결이니까요. 부동산 시장에는 위로 아래로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의 정답은 1번 셔세권이었습니다. 3070번, 1112번, 4299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2번 쓰시는 분 잘못된 선택이라뇨. 아, 제가 언론사 온 거예요. 기업 이름보다 조태현이 더 알려줬잖아요. 아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을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삼전직스 오르면 내 건 내리고 삼전직스 내리면 내 건 또 내리고 요즘 사실 어제만 해도요 코스피의 전체 상장 주식 가운데 70여 개 종목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8%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지금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위험해 보여요. 앞으로 변동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868번 쓰시는 분 역세권, 셔세권, 숲세권 신조어 생길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소리 들리네요. 주식도 부동산도 성과급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참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문제죠. 저는 개구리 우는 데 사는데 뭐 개세권 이런 거 안 생길라나. 아무튼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0507번 쓰시는 분 3전 반도체 다니다가 10여 년 전에 관뒀는데 참으로 부럽군. 선배시네요. 지금 뭐 상상하기 어렵죠. 그때는 PS, PI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확실히 회사에 요구하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가치가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MZ식 공정이라는 말도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5: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게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하늘은 흐린 가운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약하게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는데요. 오후부터 하늘은 맑게 드러나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22도로 이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의 사고로 서서문호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까지 양방향 사고 처리 작업으로 전면 통제돼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서울역에서 행신역, KTX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돼 있습니다. 출퇴근길이 매우 불편한데요. 중단의 열차 운행은 모레 30일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강병호 일산방향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옆으로 천호대교 북단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한강대교 북단까지는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에 지금 하남 쪽도 교통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에 대해 정부가 이란산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리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종전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충돌과 또 심리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달승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자,
4: 먼저 정부가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개발된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인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정부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8: 플루에포라는 엔진의 특징적인 부분.
9: 리운상 해군 제독입니다.
8: 특징적인 부분을 구성구성마다 확인했습니다. 이란에서 생산하는 대한미사일의 엔진이 맞고 그 색깔도 약간 이란이 특이한 하늘색 색깔을 쓰는데 그에 대한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역설계한 터보 전투 엔진으로 식별이 됐고 그 다음에 이란 내부에서 생산한 걸로 식별이 됐습니다. 기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약간 오래된 한 20, 30년 된 그런도 오래돼서 신형보다는 구형으로 판단했습니다.
10: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9: 박연주 외교부 1차관입니다.
10: 이것은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네, 일단 고의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란죄 각인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란죄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6: 네네. 그 고의성이란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지금 조금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4: 예.
6: 사실은 이 어떤 피해를 입을 걸 알고도
9: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6: 걸 고의성이라고 볼 경우에는 사실은 고의성도 인정이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이 동시에 인근에서 예. 타격을 향해서 간 거기 때문에 나무를 예. 향해서 다만 이 고의성을 그러면 국가 상층부에서부터 네. 완전히 이 명령에 의해서 한 거냐라고 볼 때는 그거는 지금 불분명하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4: 네.
6: 뭐 나무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 선박들 25척이 같은 일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태가 예. 재발되는 걸 방지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인데요.
5: 네.
6: 이게 그 이런 지금 현재 주체는 어느 쪽으로 대충 정황상 식별이 되는데 고의성은 입증할 수 없다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결국은 이란 내에서도 그 이 대외적인 입의 역할을 맡고 있는 외교부하고
5: 네.
6: 그다음에 군부하고 지금 손발이 안 맞고 있는 거고 지휘체계의 난맥상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군부가 그 현재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4: 네.
6: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 나무를 타격하라는 명령을 상층부부터 했지만 그냥 부인하고 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우리 입장이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보고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무시한다라는 태도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의 핵심입니다.
4: 예.
5: 네. 자, 출연 이어가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신형송 총재가 주재한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은금통위에서 8회 연속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과 또 이런 그 결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잠시 뒤에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란 이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바로는 그런데 지금 모든 증거가 어찌 보면 이란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이란이 아닌 이란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 혹은 다른 세력이 공격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7: 여러 가지 현재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정부의 입장이 애매모호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9: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입니다.
7: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할 것이고 그리고 어제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입장은 이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아마 이란 정부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성명서 입장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예.
7: 그런 측면 속에서 미국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네. 우리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당시 우리 선박도 피해를 받았지만
5: 네.
7: 프랑스 선박과 중국 선박도 동시에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란의 의도가 무엇인가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속에서 다른 국가들의 대응 방식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적절히 보면서 좀 지혜롭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4: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선박이 또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안전도 예, 그러니까 고려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6: 예? 그 나머지 선박들의 안위를 이제 고려를 한
4: 예.
6: 고심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이란에서 주장하는 이게 그
4: 거짓 깃발 작전 얘기하더라고요.
6: 거짓 깃발 작전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미사일이 날아온 각도도 지금 대충 추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4: 예.
6: 그리고 지금 이 이란의 누르 계열 미사일들을 쓰는 게 물론 이란뿐만은 아닙니다. 시리아에도 수출이 됐던 전력이 있고요.
5: 예.
6: 그다음에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4: 예.
6: 문제는 하마스는 지금 거의 그 전력이 괴멸된 상태에 있고요. 헤즈볼라는 지금 이스라엘하고의 교전 때문에 자기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4: 예.
6: 그런 거를 볼 때 예, 뭐 이스라엘이 노획한 걸 가지고 뭐 가짜 작전을 이럴 경우에도 만약에 정말 그런 정황이 있다면 근거를 대야죠. 뭐 어떤 정보에 의하면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단순히 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가짜 작전, 아니 뭐 가짜 깃발 작전을 했다.
4: 예.
6: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설득력이 없는 얘기죠.
5: 네. 자, 지금 미국과 이란이 겉으로는 휴전 체제이기는 하지만 이 직접 충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8일 새벽 1시 반쯤에 이란 남부 도시에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는데 앞서서 25일에도 미군이 자위권 차원의 어떤 네네. 공격이라고 하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협상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자꾸 이런 군사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6: 네, 뭐 단순한 압박용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요.
5: 네.
6: 일단은 만약에 협상이 정말 결렬될 경우에

0: 결국에는 이 이란이 지금 어느 정도 이 전력을 회복했나?
1: 네.
0: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전력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기에는 의미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동시에 이런 작전에 대한 국제 여론이나 미국 국내 여론을 한번 타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0: 다만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정황상은 설사 협상 자체가 쉽게 타결이 안 되거나 또는 결렬이 된다라고 해도 미이란 전쟁 초반과 같은 어떤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2: 네.
0: 몇개 전략 거점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군사 기지라든가 시설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타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다라고 봅니다.
2: 예. 앞서 지난 25일 미군이 이란 남부 공습한 이후에 이란은 미국의 최첨단 드론 그 격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F-35가 이란군에 추적당하는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란 측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우리 군대의 방어력과 공격 체계가 그런 위협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완전히 놀라운 일이었죠. 마스크 폐쇄시킨 이란 대통령입니다. 열흘도 채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는 F-35 전투기와 적의 최첨단 항공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이란 국방부 장관 대행입니다.
2: 미국은 이란전에서 저 MQ-9 리퍼 드론이 MVP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란은 그 MQ-9 리퍼를 격추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됩니까?
4: 이란이 지금 자체 방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가동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볼수 있거든요.
1: 예.
4: 이번에 이제 밝혀진 것은 마지드 방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고 그 단거리 적어도 예. 방어 시스템을 알려줬는데요. 적외선 탐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는 레이더 의존도가 좀 높은데
2: 예.
4: 이 방어 시스템은 아마 적외선을 활용하는 방어 시스템을 알고 있고 그런 측면 속에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이란의 내부 방어 시스템이 좀 안정화돼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0: 네.
1: 미군이 격추 지점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급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란이 우리가 이걸 조준하니까 도망가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0: 네,
1: 상황이거든요.
0: 그건 양측 딱 전쟁 공보에서는 그 의뢰 나오는 과장이에요. 지금 어떤 거냐면요.
1: 네.
0: 이란은 결과적으로 이미 자신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도 그와 못지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서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침 작전 양상이 이게 전쟁 초반의 양상을 보면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은 B2 스텔스를 이용한 고공 폭격들이 그리고 장거리에서 장거리 원격 타격이 주안점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 중반부터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유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타격들이 이렇게 되면 격추 안될 도리는 없어요. 무슨 마치 MQ-9 그 리퍼가 뭐 미사일을 맞아도 끄떡이 없고 전혀 잡히지 않...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서 분명히 잡혀요.
1: 예.
0: 그리고 일정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부각되는 거고요. F-35가 지금 망해 포착됐다. 예, 그게 단순한 그 레이더에 의한 탐지가 아니라 다른 기능까지 동원했을 경우에는 잡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려를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 지금 항상 이 아무리 고성능의 무기체계도요 권장되지 않는 환경 내에서 작동을 했을 경우에
1: 네.
0: 이게 맹점이 드러납니다. 포착되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쪽도 작전을 하면서 핵에서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정치 지도부에 어떤 이 성과 압박에 좀 시달리고 있고 그러면 무리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2: 앞서 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이 심리전을 하면서 선을 넘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습니다. 옐로라인 넘어서 지상전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됩니까?
4: 이스라엘 현재 미국과 이란의 그런 논의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증을 표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들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파리 평화회의에서 당시 시오니스트들이 주장한 영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다 하더라도
2: 예.
4: 사실상 리타니강 부분에서 예? 레바논 남부를 점령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불만과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잠재.
3: 무력 충돌 긴장감이 고조되는 중동 상황에 대해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오늘 낮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할 것 같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갠다고 하는데요. 기온이 점점 오르겠고요. 서울 낮 기온 27도 정도로 예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온이 점점 올라서 30도 안팎의 낮더위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정말 6월을 앞두고 여름으로 향하는 그 계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체온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또 수습작업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라 지금 통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현장 그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해왔고요. 또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왔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고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노동법 사각지대 총점검 해보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벨 마레 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5월 말부터 6월까지 매실 수확철이라고 하죠. 집에서 매실청 담그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매실에는 어떤 자연 독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실청 담그실 때 주의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의 김진숙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1: 오염물질과 김진숙 과장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실청 담...

0: 담그는 방법, 보다 안전하게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실 텐데, 예, 식약처에서 매실청 담그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예. 매실에는 식물 독소의 한 종류인 시아나물이 자연적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매실청을 담가도 일부는 매실청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매실청은 일반적인 방법대로 담가 드셔도 안전하긴 하지만 좀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시아나물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매실은 보통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주로 수확이 되는데요. 그 익은 정도에 따라서 청매실과 황매실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수확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6월 중순까지는 진한 녹색의 청매실이 그리고 6월 하순에는 노란빛의 황매실이 많이 유통됩니다. 청매실로 매실청을 담그면 새콤한 맛이 많이 나고요. 황매실로 담그면 부드러운 단맛이 많이 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매실에 들어있는 시한화합물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한화합물이라는 게 뭔가요?
1: 네. 그 식물은 해충이나 미생물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 식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식물 독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그 시한화합물도 식물 독소의 한 종류고요. 주로 매실, 살구, 복숭아의 씨앗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매실에 들어있는 시한화합물이 매실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면 시한화 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 시한화합물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0: 네. 매실청의 원료인 그 매실 준비할 때 그럼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겠네요.
1: 예. 먼저 그 깨끗하게 손질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매실은 사실 수돗물로만 세척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 먼지나 이물질이 좀 많아 보인다 싶으시면 그 세제를 좀 연하게 풀어낸 물에 가볍게 저어 씻으시고요. 그리고 용기에 물 담아서 한 두세 번 정도 헹궈주시고 그리고 소쿠리나 거름망 등으로 건져내시면서 그 흐르는 물에 가볍게 한번 헹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하신 후에는 그 물기를 빼고 그 구멍 뚫린 채반이나 아니면 키친 타월을 깐 쟁반에 넓게 펴서요. 자연 건조시켜서 물기를 충분히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건조 후에는 이쑤시개 등으로 혹지를 제거하셔야 쓴맛도 없애고 이물질 없는 깨끗한 매실청을 담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번거롭긴 하시겠지만 그 시아나물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 씨를 제거한 매실로 매실청을 담그는 겁니다. 그 시아나물을 95% 정도 줄일 수 있는데요. 그 가정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매실씨 제거기를 사용하면 쉽게 손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씨 제거기가 없다면 과도등 이용해가지고 매실 과육만 잘라 넣어 담그셔도 됩니다.
0: 네. 아, 씨를 제거한 매실로 매실청을 담그면 시한화합물을 줄일 수 있네요. 한 9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씨를 제거한 매실을 꼭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청매실, 뭐 황매실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매실청 담글 때 이제 청매실, 황매실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예, 그 청매실이 익어서 황매실이 되는데요. 그 황매실이 되면 신맛은 감소되고 단맛이 많아집니다. 근데 황매실을 사용하면 청매실 사용할 때보다 시원함을 약7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함을 감소 효과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매실도 익으면 과육이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매실청은 황매실로 담그시는 게 가능한데 만약 매실장아찌 담그신다고 하면 이거는 청매실로 담그셔야 그 아작아작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매실청 다 담갔으면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1: 네. 그 매실청을 담글 용기를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작은 용기는 뭐 열탕 소독해가지고 건조시켜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소독이 어려운 큰 용기는 일반 설거지 하시듯 그 세제로 닦고 깨끗하게 헹궈서 잘 건조시킨 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열탕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 하시게 된다면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용기를 준비를 하셨으면요. 그 매실과 설탕을 무게 기준으로 1대1 비율로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신 용기에 설탕과 매실을 교대로 층층이 담고 마지막은 설탕으로 좀 덮어주셔야 곰팡이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실청을 담근 병은 그 그늘진 실온에서 약 3, 4개월간 담금해서 매실의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하는데요. 이때도 시원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시면 그 시원함을 약14%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또 주의사항으로는 그 매실청 담금 초기에는 그 발효 때문에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좀 느슨하게 잠궈두시던지 아니면은 주 1회 정도는 뚜껑을 살짝 열어가지고 가스를 빼주시는 게 안전하시고요. 그리고 가스를 뺀 뒤에는 그 가라앉은 설탕이나 올리고당이 매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담금병을 좀 천천히 흔들거나 굴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앞서 성매실, 황매실 사용 차이 말씀하실 때도 황매실을 사용하면 청매실보다는 시한화합물을 한70%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0: 네.
1: 담그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역시 담글 때도 시한화합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그죠?
0: 네.
1: 매실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그러니까 시한화합물 줄이려면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0: 올리고당.
1: 사용하면 된다.
0: 네.
1: 모든 과정과정마다 거쳐야 될 절차들이 다 있네요. 이 시한 화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네요.
0: 예.
1: 그럼 보관할
0: 맞습니다.
1: 때도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또 줄일 수 있는 게 있나요?
0: 예, 그렇습니다. 매실청 담근 뒤한 3, 4개월간 담근 과정이 끝나면 매실 씨앗에 있는 시한화합물이 더 이상 우러나지 않도록 매실 건더기는 제거하고 숙성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매실을 제거하고 숙성하시면 한22% 정도 시한화합물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실청에 남아있는 시한화합물은 숙성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데요. 6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시켜 섭취하시면 또약13% 정도 시한화합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보관하실 때는 매실 건더기 제거하시는 게 좋고 6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시키시면 좋다. 예.
0: 네,
1: 그러면 오늘
0: 맞습니다.
1: 말씀해 주신 거 짧게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좀 요약해 주세요.
0: 네,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매실 씨앗을 제거하여 담그거나 황매실로 담그기. 두 번째, 매실청 담근 뒤 3, 4개월 후 매실 건더기 건져내기. 세 번째,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서 6개월 이상 숙성하기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오염물질과의 김진숙 과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경.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다음 주 수요일 6월 3일은 4년마다 돌아오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날입니다. 우리 동네의 시장, 도지사, 교육감까지 한 번에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인데요. 그런데 선거일 당일 여행이나 출장 혹은 업무 일정이 잡혀 투표소에 못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이것 투표인데요. 선거일보다 앞선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내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당일에 시간이 없을 때 미리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제도, 이것 투표에서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사진, 2번 사주, 3번 사전, 4번

사골 1번 사진 2번 사주 3번 사전 4번 사골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벌써 다음 주 수요일로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6일 남은 건데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 그런데 또 그날 정말 바쁘신 분들은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없게 될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예상되는 분들, 나의 일정상 그날 투표 참여 못 하겠다 하는 분들 미리 할수 있습니다. 미리. 그 날짜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이네요.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것 투표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뭘까요? 뭐다 아시죠? 1번 사진, 2번 사주, 3번 사전, 4번 사골.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계획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투표하실 겁니까? 아니면 6월 3일에 본투표를 하실 건가요? 혹시 6월 3일에 본투표 난 참여를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정 때문에 제가 너무 자세히 들어갑니까? 어떤 일정 때문에 본투표 그날 못하시는지 여러분의 일정도 궁금하네요.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함께 보내봐 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유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코코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6951번님, 저는 3일에 근무합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합니다. 라고. 그날 근무하시는군요. 원래 그 투표일은 임시 공휴일이거든요. 그래서 휴일인데 일하러 가시니까 미리 투표하고 가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하긴 공휴일에도 일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4261번님도 저도 금요일에 미리 투표하려고 합니다. 6월 3일 당일에는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요. 소중한 한표 투표하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0114번님은 저는 이거 투표하고 처갓댁에 모내기 도와주러 가야 해요. 네, 공휴일에 또 만만치 않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도 얼마나 하고 오시면 서로 마음도 좋고 뿌듯하고 반갑고 그러시겠죠. 뭘까요? 선거일 당일에 시간이 없을 때 미리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제도, 이거 투표라고 말합니다. 6월 3일 다음 주 지방선거 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이거 투표하시면 돼요. 신분증 필요합니다. 전국 어느 투표소나 가능합니다. 1번 사진, 2번 사주, 3번 사전, 4번 사골.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고요.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오늘 힌트송은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가사에 이것 정답이 나옵니다. 아이가 부릅니다. 네모의 꿈.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다음 달 4일이면 이재명 정부 취임 1주년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스스로 소년공 출신이라고 부를 만큼 노동 현장을 몸으로 겪었죠. 그래서인지 취임 전부터 노동 공약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 전문가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50.4%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년의 성과와 남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예. 어느새 이번 정부 1년이 다 됐네요. 정말 많은 공약들을 했고 지금 공약을 네. 지켜가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네. 노동 현장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노동 전문가 100명 중에서 50% 넘는 분들이 아직 부족하다 네. 이렇게 답을 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조사한 곳이 직장갑질 119라는 데서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응답이 나오게 된 결과를 이렇게 배경을 짚어보면 역시나 우리의 기대가 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취임하기 전에 이제 어린 시절 소년공 출신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언급도 있었고 또 산업재해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고용노동부는 이 정권 출범과 맞춰서 정책 기조를 노동 생명 그 생명 존중으로 과감히 전환했다. 라고 얘기하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또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이분법적 낡은 프레임을 깨겠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1년 동안에 이제 성과도 분명 없이 있고요. 아까처럼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법을 일하는 사람법이라고 약칭된 그 법을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서 제정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된 것들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0: 한번 1년을 쭉 돌아보겠습니다.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여전히 네. 부족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좋은 맞습니다. 소식부터 한번 볼까요?
1: 네.
0: 현장에서 가장 좀 긍정적으로 달라진 부분.

0: 분이 뭔가요?
1: 사실 이제 산업 안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제 또 서소문 고가 사고가 있어서 우리 안타깝게 그 사망하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 1분기에 이제 나왔던 통계 발표를 보면요. 이 산재 사망자가 전년 1분기 대비 17.5%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되면서 이제 사고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줄었다는 데에 대한 고무적인 것입니다. 이건 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취임 초기에 산업 안전, 일터에서의 안전은 확보하겠다는 기조 아래서 안전 공시제도, 그다음에 노동자 참여를 통한 위험성 평가라는 내실화를 기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의 안전 보건 관리비 개량 등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 보면요. 우리 노동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껏은 근로기준법,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대한 감독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근로감독 간의 배정도 역시, 아니, 지금은 이제 노동감독관으로 바뀌었죠. 이 감독관들의 배정도 이 신고 사건의 처리와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감독이 주로 이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안전감독관도 두배 이상 늘려서 산재 행정 내실화를 기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예방중심의 감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장도 기존의 2만 5천 개소에서 그 배로 늘렸죠. 5만 개소로 108%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의 사망사고가 줄었다. 역시 이제 이거는 1분기였고요. 이제 2분기, 3분기 계속 이 기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올해 1분기 산재 사고 사망자가 줄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1: 네.
0: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틀 전에 서소문 고가 차로에서 지금 사고가 나서
1: 네.
0: 인명피해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1: 맞습니다.
0: 보면 여전히 좀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 OECD에 비해서 산업재해 수준이 우리나라가 높다고 해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사실 이제 우리가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소문 고가차도가 이제 그에서도 우리가 안전한지를 감독하시는 분들이 조금 무방비 상태에서 어떤 안전장치를 취하지 못하고 점검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인데요. 사실 사망사고 감소가 된 것은 성과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사망사고 건을 1만 명당 0.29명까지 사망사고 건을 낮추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1만 명당 사망사고 건이 0.39명으로 이 OECD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망사고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사고성에 대한 그 산재 처리 기간은 빨리 되고 있지만은 역시나 이 업무를 하면서 얻은 질병에 대한 처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분들,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일터에서의 안전,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적용시킬까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쿠팡의 야간 노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이슈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다들 아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수한 경우 우리 야간 노동 규율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 이슈가 바로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만 있고 그다음은 또 그냥 유야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산재 사고 사망자는 이제 점점 줄여나가야 될것 같고,
1: 네.
0: 지난번에 이제 해당 부처 장관께서 나오셨을 때, 제로, 예, 네. 제로가 될 때까지는 계속 가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정말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네.
0: 임금 체불 이야기를 해보죠. 이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 사실 이제 감소되었다는데 이제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긴 해요.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체불 피해 해결률이 전년 대비 8.5%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니까 해결을 더 많이, 8% 정도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체불 피해 노동자 수도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수가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역대 최고 달성률이라고 해요. 이제 전년 대비 최고 해결률이 달성됐다는 게. 그리고 처벌도 강화됐죠. 임금체불처벌이 원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부 자체적으로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사업장 전수조사와 강제 수사도 1,350건이나 지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조 원이 넘겼던 임금 체불 구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노동 감독관 수도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동일 사업장의 신고 건수가 3건 이상 접수되면 바로 사업장 감독에 착수하는 그런 그 절차도 만들어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방적 감독이 좀 더, 예,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감소했고 또 처벌, 임금체불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 부분 짚어주셨고요.
1: 네.
0: 그리고 이건 얼마 전까지 이것도 여전히 사실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요.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른바 그렇게 불리는 노동조합법의 개정입니다. 이
1: 네. 네.
0: 부분도 한번 의미를 짚어주세요.
1: 사실 이제 우리 노동법 제2조 3조가 개정돼서 이제 원청까지 그 원청이 이 하청업체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원청을 사용자로 볼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게 입법화됐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파업하고 연관된 겁니다. 기존에는 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 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거의 폭탄급의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파업을 주저하게 되는 이런 그 기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 피해 있는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당사자한테 한정해서 노동자 그러니까 조합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개정법 시행 이후에 이제 하청 노조의 이제 원청에 대한 단체 교섭 요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노동부에서도 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서 계속 내놓고 있지만 여기에서 불복해서 중노위로 또 불복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의 반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 노란봉투법이 좀 현장에 그대로 안착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0: 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인가 보죠?
1: 사실 이거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그 10%, 12%까지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하락해서 여전히 10%, 10점 몇 퍼센트대에 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이 잘 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점점 더 밑으로 내려올수록 저기 사업장 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활동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은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일반 직장인들, 요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 4.5일제 얘기 나왔었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사회적인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이긴 맞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우리는 그동안 52시간제, 그러니까 40시간에서 연장근로 12시간에서 52시간까지 이제 줄이긴 했습니다. 기존에 68시간에서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 근로 40시간에서 4.5시간제라고 하는 36시간 아니면 35시간까지 줄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까지는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4.5일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조금 먼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정부에서 조금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이그 발표됐지만 포괄임금제 5남용 금지 지도 지침을 통해서 그 무제한적인 아직까지 52시간을 초과하는 그런 노동에 대한 감독을 통해서 좀 실노동 시간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문제인 게 우리가 그 SNS로 통한 그 업무 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업무 시간 내에 하면 괜찮은데 여전히 퇴근하거나 휴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계속 연결시키는 이제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 그동안은 좀 사회적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또 잠잠해지는 이제 그런 식인데 역시 노동부에서도 이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해서 이거를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포괄임금제 5남용 금지는 지도 지침까지만 나왔지만 입법화까지는 아직 좀갈 길이 먼것 같고요.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역시나 조금 더 사회적으로 조금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주 4.5일제 하고
1: 네.
0: 좀 포괄 임금제가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1: 우선은 우리나라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 포괄임금제는 이제 고정연장.

0: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그럼 우선은 4.5일제는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 단계적으로 포괄임금제를 막아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 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주게 되면 회사에서의 그런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데 이제 착안해서 실노동시간 줄이기 단축 로드맵의 한 가지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1: 그래서 노동부에서 공짜노동 근절 위한 포괄임금제 5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포괄임금제 우선 적용이 많은 지역 산업 중심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서울시에는 우리 구로 디지털단지나 가산 디지털단지 IT 업종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단지에 모이는 입주기업 대상으로 지금 감독을 6월 초까지 하고 그 결과가 꼭 발표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임금은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죠. 근데 이게 뭐 법에서 명시된 제도는 아니고 판례도 그 엄격한 적용을 하라고 했지만은 우리나라 이런 기업의 대부분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 법으로 아직까지 금지시키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감독을 통해서 조금 그 노동시장을 조금 정상화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1: 예. 그리고 지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정년 연장 아직 안 됐죠?
0: 사실 그 작년 초에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했을 때 12월 달까지 정년 연장 되는 걸로 다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대노총의 그 정년 연장에 대한 그 요구도 거세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정년 연장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서 당장 될 것처럼 그렇게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년 연장은 추진 과제다라는 겁니다. 또한 정년 연장과 관련 있는 게 퇴직연금 의무화까지 논의되고 있거든요. 2월 달에는 이 퇴직연금을 의무화시키겠다. 올해 26년까지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시키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29년까지 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다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것까지 이제 사회적 합의 통해서 노동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입법화가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정년 연장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얘기를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청년 실업을 더 조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그런 반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현재 정년이 60세인 건가요?
0: 맞습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그냥 우리가 55세에서 60세까지는 바로 5단계 그 5년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0세에서 65세까지 곧바로 가지는 못하고 62세, 3세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년을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앞서도 계속 이제 노동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0: 네,
1: 특히나
0: 맞습니다.
1: 이제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좀 권리를 찾을 수 있게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현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요즘에 특수고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뭐 배달라이더 분들이라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어떤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세요.
0: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우리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분들과 배달라이더 플랫폼 노동자분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사실 원천적으로 조금 지금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먼저 안을 내놨던 게 노동자 추정제였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 추정제는 어떤 거냐면 우선은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위장 3.3% 근로자분들이 일단은 나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전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선은 인정해주고 그걸 반대로 회사에서 입증하도록 입증의 전환을 하겠다는 그 노동자 추정제였습니다. 원래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 입증은 추정하는 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회사한테 이제 책임을 돌리는 건데 사실 이것도 얘기만 나왔고 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의 플랫폼 종사자분들의 근로기준법 편입이 어려우니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그 권리라도 확보해 주겠다라고 이제 추진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이것도 아직까지 얘기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

0: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약받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들, 그러니까 연차를 적용시켜 준다든지 휴일을 적용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열어준다든지가 한 번에 안 되면 좀 비례적으로 적용시켜 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박탈보다는 조금씩 단계적이나 여기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이걸 권리를 좀더 찾을 수 있게 그걸 한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1: 네. 이재명 정부 1주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노동법 사각지대는 뭐 여전히 어느 곳이 남아있나 한번 짚어봤습니다. 총점검해봤어요. 긍정적인 부분, 개선된 부분을 짚어봤고. 자, 우리 노무사님, 점수를 매긴다면 몇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0: 이게 이제 중요한 순간인데요. 5년 임기 중에 이제 1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좀그 아까도 말씀한 산업재해 줄이고 그 산업 안전, 일터에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 4년이 남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7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1: 7점이요?
0: 7점이요.
1: 10점 만점에?
0: 왜냐하면 10점 만점 7점이면 앞으로 4년 동안 요 점수 좀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순간적으로 좀 100점 만점에 7점인 줄 알고 한
0: 아유,
1: 번더
0: 설마요.
1: 여쭤봤어요.
0: 항상 이제 10점이니까
1: 자, 10점 만점에 7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평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7: 저축은행,
6: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7: 기대세요.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8: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9: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6: 저축, 저축은행.
10: 모든 인쇄 가능한
11: 성원 에드피아.
1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1: 성원 에드피아.
1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1: 성원 에드피아.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5: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낮부터 하늘이 차츰 맑아지면서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씨는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육박하면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 서울 방향 주감 휴게소 3차로에서 소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신탄진 나들목 부근에서 1km 구간 정체입니다.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서강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경찰이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한 서울시 자료 확보에 나서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서와 당일 입찰, 발주 계약서를 이미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서문 고가차도가 열차 선로 위로 무너진 영향으로 오늘 KTX를 포함한 열차 12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편성됐던 KTX와 무궁화호 등 전체 열차편 683회 가운데 121회가 중지되는 등 82.3%만 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선거 당일인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이를 근거로 우세나 열세, 경합, 추격 등 선거 판세를 해석하는 표현도 쓸 수 없게 됩니다. 다만 28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조사 시점이 금지 기간 이전임을 명시한 경우 공표나 보도가 가능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8월, 9월, 10월, 11월과 올해 1월, 2월, 4월에 이어서 8회 연속 동결입니다. 중동정세와 이에 따른 물가, 성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금리를 일단 동결한 채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흘 만에 다시 폭발음이 이어지며 무력 충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당국자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군이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군사기지를 겨냥해 새로운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쿼드가 미국의 1급 지배 전략 실현에 복무하는 정치외교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입증해 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면서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와 부산 28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94.5 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엽니다. 11시가 되면 이렇게 2부로 넘어오는데요. 앞서 1부에서 내드렸던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있죠. 바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내 주소지가 아니어도 어느 투표소에서나 신분증 하나만 갖고 가시면 바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할까요? 이것 투표라고 말을 하죠. 이것에 들어갈 말 1번 사진, 2번 사주, 3번 사전, 4번 사골.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2429번님, 귀 뚫리는 교양정보 잘 듣고 있는 김시열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시열님. 예, 정답 보내시면서 저는 주 5일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주 5일 슬라생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3070번님은요.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표해야죠.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투표를 하실까요? 아니면 6월 3일 본투표를 하실까요? 9914번님은요. 투표를 하긴 오늘 투표하셨어요. 방송 청취율 1위 투표에 슬라생에 미리 한 표, 예. 미리 저희에게 한 표 주셨습니다. 사실 청취율 조사가 아마도 7월쯤에 또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리 지금 한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050번님도 오늘 새싹 문자 하시네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특히 새싹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처음 저희 방송에 참여를 해주신다는 건데요. 고맙습니다. FM 94.5MHz Y10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오전 10시 15분에 시작해서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오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다음 주 본 투표 일정 있으신 분들 미리 투표하실 수 있어요. 어떤 제도일까요? 이것 투표 1번 사진, 2번 사주, 3번 사전, 4번 사골,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를 맞이해서 저희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비전 아래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또 60만세운동 100주년,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 맞이한 기념사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찾아주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세요.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또 날씨가 초여름으로 접어드니까 청취자 모든 분들, 국민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를 하시고, 호국보훈의 달인 만큼 이제까지 우리 국가를 지키고 독립을 찾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기리고 받드는 그런 한 달이 되길 기대합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벌써 6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일상에서 뭘 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우리 국가보훈부 장관님, 권오을 장관님 취임하신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1달 지났습니다. 1달이면 뭐 반으로 1년이 되는 겁니다.
0: 그렇죠. 지난 1년 어떠셨어요?
1: 바빴습니다. 네. 특히 이제까지 국가보훈부가 업무 영역이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진보 정부, 보수 정부에 따라서 그 영역이 조금은 제한됐다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때는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국가본부도 당연히 보수 진보 진영 다 아우르면서 또 지역을 아우르면서 세대를 아우르면서 국가본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두 배까지는 아니라도 한 배 반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굉장히 바빠요.
0: 한 배 반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바쁘신 걸로 들리고요. 그러면 한번 지난 1년부터 해서 중요한 부분 한번 장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아니 장관님 유튜브 채널이 있으시더라고요.
1: 네, 있습니다.
0: 근데 채널 이름이 안동 꼰대던데요. 네, 예, 예, 예. 아니 채널 이름 의미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안동 꼰대 별로 보는 사람이 없어서 보는 사람이 없어서.
0: 영상도 근데, 안 올리신 지 꽤 됐던데요.
1: 안동 꼰대란 말을 쓰니까 젊은 우리 후배들이 그 말 좀 뺍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이야기가 괜찮다. 이 사회에 꼰대도 있어야 된다. 꼰대가 없어야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 말 그대로 쓰자였는데 역시 시대에 안 맞는 말 같은지, 그죠? 시대에 안 맞는 말 같은지, 아니면 그 내용을 우리가 덜 놀려서 그런지 일반 유튜버는 많이 봐요.
0: 네.
1: 많이 보는데 안동 꼰대 유튜버는 별로 안 보는데 한번 들어와서 보세요. 그거 재밌는 게 많습니다.
0: 아니, 저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제 장관님 나오시니까 제가 채널 들어가 봤거든요. 아니, 구독자 굉장히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아직 많이 분발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장관님.
1: 예, 예. 아니, 일반 쇼츠라 여기는 굉장히 많이 봐요. 다른 데가 행사 때 나왔던 거 이런 거 보면 뭐 30만, 심지어 120만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유독이 제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거기는 컨텐츠가 아니, 안동 꼰대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컨텐츠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 가서 우리 하는 우리 실무자 후배하고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0: 네.
1: 재미있게 많이 올려라.
0: 그러니까요. 아니, 썸네일은 특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 그래서 조금 썰렁합니다. 제가.
0: 아,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장관님이 1.5배 바빠지셨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 활동을 다른 데보다 조금 힘을 빼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안동 꼰대 시간 있으면 유튜브 채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안동 사람 다 꼰대 아닙니다.
0: 근데 안동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안동에서 열렸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안동에 다시 한번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당시 어떤 비하인드 있었는지가 좀 그 스토리가 궁금한데요.
1: 그 한일 정상회담 안동 개최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그 고향 안동에 대한 사랑의 발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임진왜란 저 전시 영상 그 영의정 그 서해 유승현 선생이 계속 하셨잖아요. 독립운동할 때는 초대 국문역이었던 이상용 선생, 우리 다 아는 시인 이육사 선생, 다음에 올해가 60만세 100주년입니다.
0: 네,
1: 100주년의 주역 권오설 선생,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안동분들입니다. 그만큼 안동이라는 것은 독립운동이 면면이 숨쉬는 곳이고,

0: 1999년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녀갈 정도로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이 우리 한국의 맥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안동에서 정상회담 합시다.
1: 네.
0: 나라에서 했으니까 했지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안동 시민들은 그리고 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굉장히 이걸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아, 대통령의 고향 사랑이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구나. 지난해 또 APEC은 경주에서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죠?
1: 맞습니다.
0: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안동에서 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거는 이제 대구 TK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니시면서 아, 지역에서도 국가 행사를 앞으로 하시겠다. 지역 균형 발전 확실히 하시겠다. 심지어 지역 우대 발전 정책 하시겠다. 그런 의지의 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맞습니다. 굉장히 또 훈훈했던 것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나라에서 했잖아요. 말씀하셨지만
0: 네네.
1: 본인 고향에서 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재명 대통령도 경북 안동 고향에서 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양국의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동 한일 정상회담이 단순한 외교 행사 넘어서 좀 의미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략히 짚어주세요.
0: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한일 관계, 현행 관계가 중동전으로 해서 석유 등 에너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요즘 인공지능, 우주 탐사, 또 바이오 등 여러 가지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 분야가 있습니다. 또 안보 문제가 같이 있지
1: 네.
0: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일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재정립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한일 간의 그러니까 정서적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정서적으로도 가깝고 가까운 나라다. 일본도 우리 한국 많이 오고 한국도 일본 많이 가는 그게 최근 몇 번에 걸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회담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정상회담 열린 수행팀들이 19일 저녁에 다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1: 네.
0: 20일 아침에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안동을 출발하는데 환송 접 이제 그 뭡니까? 환송을 해줄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누가 이래 있다가 청와대 의견을 냈어요. 대통령하고 수행팀이 다 올라가시면은 그래서 총리 나가시는데 지역에
1: 그렇죠.
0: 국무위원 장관이
1: 그렇죠.
0: 있으면은 제가 나가서 환송을 하는 게 예인 것 같습니다 했더니 오케이 그래가지고
1: 어허.
0: 가실 때 저하고 그 안보실장
1: 예.
0: 둘이 나가서 가시는 걸 이래 저
1: 아,
0: 환송을
1: 일본
0: 했습니다.
1: 총리를 직접 우리
0: 예.
1: 장관님께서.
0: 그때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제가 총리님에 대해서는 유쾌하고 명쾌하고 직선적이어서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안동 또 오십시오.
1: 예.
0: 그렇게 아 기회 되면 또 오겠다 그랬는데 저도 한 역할을 한것
1: 그럼요,
0: 같아서 또
1: 그럼요. 굉장히
0: 제가 안동이기
1: 중요하죠.
0: 때문에 가능했던
1: 그러니까요. 아,
0: 겁니다.
1: 거기서 안동꼰대 말씀하시죠. 안동꼰대 유튜브 채널 한번 봐주세요.
0: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안중근 유해 발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1: 네.
0: 그거는 철저하게 그 유해 발굴 위치에 대한 기록이 나와야 됩니다.
1: 그렇군요.
0: 지난번에 2008년도에도 북한의 동의하에서 중국에 나서 두 번이나 발굴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1: 네.
0: 실패한 게 정확한 위치 선정이 안 돼서 그런데 추정컨대 여기에 대한 기록은 일본이 갖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자기들도 그 와중에서 불타 없어졌거나 소실되어서 분실되어서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아니면 정말 다른 데 어떤 서류가 있으면은 그것만 찾으면은 동양 평화를 외쳤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도 좀 진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의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아마 온 국민이 다 바라는 내용일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제 앞서서 5월에 또 중요한 좀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죠. 근데 올해는 5.18 광장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장소를 바꾼 데에 어떤 좀 메시지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0: 5.18 당시에 그 본거지였던 전 전남도청 그 광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

0: 전형적인 곳입니다. 아직까지 40주년인 2020년도에 거기서 한번 기념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늘 5.18 민주묘역에서 그 행사를
1: 네.
0: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유족 일부에서는 민주묘역에서 하자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은 7년 동안 전남도청을 복원해가지고 그날 개방하는 날입니다.
1: 아,
0: 그런 의미도
1: 네.
0: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또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전남도청 광장에서 하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전남도청 광장에서 했고 기념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1: 네.
0: 복원 개방된 전남도청 안을 다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1: 아, 네.
0: 거기에 해설사 한 분이 쭉 하면서 이거는 그때 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당시에 총탄이 박혀 있는 곳이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총탄 있잖아요. 그것도
1: 네.
0: 일부 잃어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난 7년 동안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처음에는 그냥 싹 밀었던 것을 다시 복원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은 뜯어서 새로운 건물 짓는 거는 정말 뜻대로 안 되고 복원해서 두고두고 우리 후세들에게 민주주의의 상징, 그 민주주의의 그 당시 5.18에 아팠던 시기 여기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1: 네.
0: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5.18 광장에서 옛 정남도청 다시 새로 이제 정식 개관하는 날에 맞춰서 의미 있게 장소가 바뀌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셨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그 수록 관련해서는 사실 국정과제로 이제 두면서 그 부분을 좀 추진을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개헌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논의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장관님은 어떤 뭐 고민,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0: 부망정과 5.18 민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여야 간에 이미 어느 정도 합의를 본 문제입니다.
1: 네.
0: 합의를 본 문제인데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은 조금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은 아마 여야 간에 합의하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전문 수록뿐만 아니라 그 지방 균형 발전 심지어 지방 우대 발전 그런 내용도 지방 자치제 강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헌을 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더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만은 상징적인 몇개 사안을 가지고 일단 개헌하는 것은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은 저는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가본부에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원구성되면 지켜봐야죠.
1: 그리고 이것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여전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을 했어요. 장관님도 아주 강한 유감을 표하셨는데요. 이 상황은 얼마나 엄중하게 보셨습니까?
0: 기업의 기획된 마케팅으로 5.18을 활용한다는 그 자체가 역사인식이 참 파격스럽, 미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대로 민감 분야를 다루는 우리 젊은 직원들 또 연세드신 책임자 있는 분들이 좀 인식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본부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4.3 관련해가지고
1: 네.
0: 그냥 뭐 국가유공자증 발급하는 일이 한번 있었었는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박진영 대령 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 우리 간부들도 모릅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바로 전체 교육을 시키고 남영도에 있는 민주유공자 기원과 그것도 한번 전부 다 견학을 시켰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현대사에 특히 민주주의 현대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다 시켜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뭐이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각 기관의 내부의 교육을 통해서든 다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결론. 어떤 우리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기업의 기획된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되고 제재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1년 동안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여러 정책들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강화 또 관련 법안 통과도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0: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게 일반화되어 있었잖아요.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3대가 망하는 게 아니라 3대가 보상을 받습니다. 1, 2, 3, 4대가 돌아가셨으면 5대, 6대 최소한 2대까지는 보상을 받습니다. 이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이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1: 네.
0: 아, 이 법 시행에 따라서 다시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로부터 이래 보상을 받는 분이 한 2,600여 분 됩니다. 2,600여 분이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1: 네, 네.
0: 국민적 관심사도 굉장히 높았고요. 앞으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특별한 보상과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역시 보훈의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살펴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지난 4월부터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뭐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고 뭐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거를 체감을 하세요?
0: 현재 국가보훈의 가장 큰 사각지대가 6.25 참전유공자, 울남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배우자들입니다.
1: 네.
0: 18만 6천 명인데 현재도 그분들인데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남편분이 계시면 남편분이 수당 받고 의료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인들 애들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남편 돌아가신 미망인 배우자는 아무 혜택이 없어서 제가 이걸 조금 욕심을 냈었습니다.
1: 네.
0: 18만 6천 명에 대해서 현재 참여유공자들이 받는 그 수당의 일부라도 받도록 하자. 그런데 이 18만 6천 명이 한꺼번에 할 때는 워낙 예산 수요가 많아서 올 3월부터
1: 네.
0: 올 3월부터 연세 80세 이상 미망인 배우자들
1: 네.
0: 그다음에 중위소득 50% 이하 1만 7천 명부터 월 15만 원 지급하는 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계획은 국민주권정보 5년 이내 이재명 정부 5년 이내 전체 모든 배우자 미망인들이 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의료 혜택도 받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급히 시행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분들이 이미 다 고령이십니다.
1: 그러니까요.
0: 6.25 세대는 94, 5세. 월남 세대는 한 80 전후. 그러니까 하루 빨리 이분들이 돌아가신 배우자 미망인들 이분들에게 우리 국가보훈의 혜택이 주어져야
1: 네,
0: 된다는
1: 네.
0: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0: 이 점은 우리 그 기획예산처 장관님에게도 별도로 정말 기획예산처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도와달라는
1: 네.
0: 말씀을 드리면서 찾아뵈려고 합니다.
1: 네, 끝으로 이것도 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60만세 운동 100주년 또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특별한 사업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분가량 있는데요.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60만세 원래 100주년입니다. 의미 있잖아요. 그런데 60만세는 사회주의자들과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사회주의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조금은 뒷전으로 했는데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때 주역이었던 권오설 선생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정말 국가가 예우하고 기리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독립훈장도 한 13분 이렇게 하도록 했고요. 김구 150주년에 대해서는 김구 선생이 더 이상 한국의 인물이 아니라 아시아의 인물, 세계의 인물로
1: 그렇죠.
0: 위상정립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 전시회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어떤 영상도 준비해서 쇼츠로
1: 네.
0: 전 세계에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장관님. 20초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국가보험은 국가보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보험, 우리 일상의 보험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예우를 받게 되었을 때 사는 후대들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다음에 이웃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몸소 실천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0: 국민들이 일상의 보훈, 모두의 보훈에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6: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6: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 오늘 SAT 정답은 네, 이거 투표 사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8: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9: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 8, 9, 10, 11월과 올해 1, 2, 4월에 이어 8회 연속 동결입니다. 중동정세와 이에 따른 물가성장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금리를 일단 동결한 채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본사 노조는

어제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카카오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노조 측은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열차선로 위로 무너진 영향으로 오늘 KTX를 포함한 열차 12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편성됐던 KTX와 무궁화호 등 전체 열차 편 683회 가운데 82.3%만 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행 중지되는 KTX 구간은 행신역에서 서울역 사이 구간과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으로 고속열차 운행은 76회 운행 중지된 77%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사고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화일약품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으로 기소된 직원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발과 화재는 A씨 등이 각자 자신의 지위에서 안전주의 의무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거라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일 당일 1차 집무실 회동에 참석해 국무위원을 부르고 2차로 추가 소집할 계획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전 대통령의 증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고 위증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이 기간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선관위가 28일 밝혔습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북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김관영 후보의 제명과 관련해 친청, 반청 프레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 김 후보의 현금 살포 장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지 않았다면 제명 조치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 사전 교감서를 두고는 청와대에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잘 하지 않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해 논평을 낸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부동산 대책을 주문한 것을 두고 개국 정비보다 쉽다고 큰소리치고 집 가진 국민을 마귀로 몰며 겁박하더니 이제야 대책을 따지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지금 집값은 부동산 지역으로 불리던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폭등했고 전월세 가격도 연일 신기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가 아직도 처분되지 않았다며 가격을 내리면 팔릴 텐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흘 만에 다시 폭발음이 이어지며 무력 충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당국자는 현지 시간 27일 미군이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군사기지를 겨냥해 새로운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미군에 유사한 위협을 가한 이란 드론 여러 대도 요격 격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직전 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오만을 향해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워싱턴의 강요회의에서 오만이 미국과 이란의 취약한 회담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역으로 오만은 다른 모든 나라와처럼 조심히 행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폭발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통제하는 합의를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며 오만도 이를 잘 알고 괜찮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극심한 경영 압박을 받게 된 인도의 대형 항공사들이 국내선 운항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인도 시장 점유율 2위인 에어 인디아는 오는 8월까지 국내선 노선을 22% 줄이기로 했으며 1위인 인디고 항공 역시 최대 10% 간편을 단행했습니다. 두 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인도 내부의 항공권 품귀 현상과 요금 폭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에너지와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원부국으로 꼽히는 카자흐스탄을 방문합니다. 청와대는 위 실장이 오는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당 지역 내 최대 교역 투자 상대국인 카자흐스탄을 찾아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방문 기간 카심 조마르트 토가예프 대통령의 방안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 환송했던 대법관들에 대한 4년 전 고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노정희, 권순일, 조재현 전 대법관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고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해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7도, 습도는 89%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0: 저는 결혼 7년 차이고요. 5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미술학원 강사예요. 연애할 땐 그림을 그리는 사람답게 세심했습니다. 제가 말한 작은 변화도 잘 기억했고 제 마음을 먼저 살펴줬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치마는 왜 입었냐, 화장은 왜 했냐, 잘 보일 사람이냐 등 간섭을 했고 친구를 만나러 가면 하루 종일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누구랑 있었어? 남자라도 있었냐라고 추궁을 했죠. 처음 손찌검을 당한 건 아이 어린이집 행사 뒤풀이가 있었던 날입니다. 엄마들과 커피를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오자 남편은 제 휴대폰을 던지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내가 허락받고 살아야 해? 라고 소리치자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울자 남편은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내가 때렸냐? 밀쳤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남편은 네가 내가 다른 데서 화내는 거 봤어? 너 아니면 화낼 일이 없어. 다른 남자였으면 너랑 못 살았어. 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도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요. 결정적인 일은 아이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집안 꼴이 뭐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피곤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들은 척 했더니 식탁을 발로 차더라고요. 그러자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아이는 울면서 아빠 자꾸 엄마 때리지 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몰래 녹음해둔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욕설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부부싸움 몇 번 한 걸 가정폭력으로 과장한다라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소송으로 가면 저한테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 보니까 남편이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아요. 이거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민법 840조 3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네.
1: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0: 네.
1: 학대는 신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됩니다.
0: 그쵸?
1: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0: 네.
1: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가스라이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이 사건처럼 가스라이팅이 폭언, 폭행과 결합된 경우에는 네. 제3호 사유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언과 가스라이팅을 한 남편도 먼저 내가 이혼하겠다,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민법 840조 6호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0: 네.
1: 혼인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모습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0: 네.
1: 그래서 부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거나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무거운 경우, 즉 이 사건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 폭행, 가스라이팅을 하였다면 남편의 청구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니까 이제 폭언, 폭행, 가스라이팅을 한 남편이 이혼 청구한 경우에 이제 부인이 나도 이혼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이혼은 좀 어렵다.

0: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1: 네.
0: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 기간 중에 어떤 개별적인 유책 행위로부터 그것이 쌓여 이혼하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파악해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1: 네.
0: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1: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이제 사연자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다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뭐 폭행이야 뭐 사진이나 진단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스라이팅 이거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외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상 실무상 입증이 어렵습니다.
1: 네.
0: 하지만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1: 네.
0: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사연자가 남편의 가스라이팅 입증 증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녹취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그럼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반복적인 폭언, 폭행, 그리고 가스라이팅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폭언, 폭행의 책임이 이제 남편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할 책임이 있거든요. 법원은 폭언,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액수를 정할 건데요. 이렇게 위자료 받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입증이 어려운 편이지만 카카오톡, 녹취록, 진단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얼마 전 술집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깜빡하고 4만 원가량의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돈을 내겠다고 하자 가게 사장님에게서 무전 취식은 30배 배상을 해야 한다, 120만 원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 30배 배상, 상당한 금액이죠. 과연 이 금액 정말 내야 할까요? 먼저 이런 일이 생기면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무전 취식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기본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하는 죄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장님이 말한 30배 배상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술값이 4만 원이면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을 내면 되는 것이고 고의적인 사기나 추가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의로 30배, 20배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이제 고의성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데요. 애초에 돈을 낼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먹고 마셨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취해서 실수로 계산을 잊었고 뒤늦게라도 바로 사과하고 돈을 내겠다고 했다면 통상 경범죄 수준에서 비교적 가볍게 처리될 여지가 큽니다. 사장님과 원만하게 풀고 싶다면 실제 술값 수준에서 정산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 그러니까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피해 회복과 용서를 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최유리의 잠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낮부터 하늘은 점차 맑게 드러나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25도, 대구 28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서서문 후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 본부 앞까지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어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부 차량 열차 운행이 좀 차질이 있는데요.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서울역에서 행신역, KTX 운행이 전면 중단되어 있습니다. 출퇴근길이 매우 불편함이 있는데요. 중단의 열차 운행은 모레 30일쯤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변으로 교통량이 평소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한강대로 서울역에서 서울역 광장 사이가 정체되고 있고 교차하는 서울역 사거리에서 회원사거리의 구간도 양방향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사흘째지만 수습작업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현장 통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KTX 등 열차 운행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혜린 기자는 사고 현장에 나가 있죠?
3: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1: 네, 그리고 윤태인 기자는 서울역이군요.
4: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김혜린 기자, 사고 난 지 지금 사흘째인데 현장 상황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3: 네, 고가차도 상판이 여전히 내려앉은 채 철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판 아래를 지지하고 있던 철골 구조물도 위태롭게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경찰은 주변에서 현장을 통제 중입니다. 붕괴 위험이 여전한 탓에 현재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도로는 양방향 전면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무너진 고가차도 아래로 잔이던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과 KTX 서울역에서 행신역 구간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1: 네, 지금 뭐 사고 여파가 그대로인 모습인데 현장 수습은 언제부터 진행이 될까요?
3: 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현장에서 현장 수습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철거 방식을 기존 크레인 인양 해체 방식에서 압쇄, 다시 말해 구조물을 부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오늘 오후 3시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회의를 마친 뒤에야 철거 진행 여부와 방식까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번엔 서울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열차 운행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죠?
4: 네, 전광판은 물론 방송으로도 이 서소문 고가도로 이제 붕괴 사고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안내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승차권 구매 창구와 안내 데스크에는 이제 취소된 열차의 대체 승차권을 문의하는 승객들로 이제 붐비고 있습니다. 또 업무로 부산에 내려가야 하는데 이 서소문 사고로 갑작스럽게 출발역이 행신역에서 서울역으로 바뀌어 불편을 느꼈다는 승객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행신역에서 KTX가 부산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행신동에서 서울역까지 못 오니까 다른 교통수단 이용해 서울역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여기 와서 교환을 물어보니까 도착역에 가서 얘기를 하고 환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좀 불편해요.
4: 붕괴 사고로 서울역 북측에 있는 차량 기지로 가는 선로가 가로막히면서 차량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역 남쪽에 있던 열차로만 운행을 이어가다 보니 KTX는 서울역부터 행신역, 또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멈췄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562회로 평소에 683회에서 121회 중지돼 운행률은 8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의 80.8%보다는 다소 높아진 건데요. KTX와 KTX 이음 등 고속열차 운행률은 76대가 운행이 중지돼 77% 정도로 전망됩니다. 또 KTX뿐만 아니라 ITX나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에도 변동이 있는데요. 일반 열차는 45회 운행이 중지돼 운행률은 8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 측의 안내문을 보면 서울역에서 출발하거나 행신역에서 출발해 서울역을 거치는 열차 39대가 오늘 운행 중지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역 출발 기준으로 앞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운행 중지된 열차를 말씀드리면 낮 12시 21분 부산행 ITX 마음열차와 낮 1시 8분 부산행 KTX, 낮 1시 58분 부산행 KTX가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이 수습되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전동열차 운행도 중단한다고 말했는데요. 전동열차에서는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의 경의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1호선과 문산에서 용산, 용문 구간의 경의중앙선 전동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사고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며 열차를 이용하기 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코레일 홈페이지 등으로 열차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 사전에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린, 윤태인 기자 연결해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상황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이란전쟁 여파로 고유가,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고 또 지난달부터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점이 동결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유한웅 기자,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동결됐는데요. 8회 연속 동결이죠?
6: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오늘까지 8번 연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현송 총재 취임 후 첫 회의였는데 기준금리 동결 기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7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은 동결, 2명은 기준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매파적 성향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고 지난달 회의 이후 하는 금통위원들 입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달은 비껴갔지만 올해 하반기엔 한두 번 정도 인상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하는 금통위는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금통위원들은 6개월 후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점도표로 나타냈는데 현재 2.5%보다 0.5%포인트 높은 3.0% 전망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했는데 지난 2월에 2.0%에서 2.6%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동전쟁이 올해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추겠지만 반도체 수출 확대가 성장률을 0.7%포인트 높이고 정부 추경과 증시 호황이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고유가, 고환율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난달부터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등 물가 상승 우려는 매우 커졌습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2월에 2.2%에서 2.7%로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가계부채가 수도권 집값 상승 영향으로 증가세에 있고 26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 집행이 이달부터 시작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코스피는 흐름이 어떻습니까?
6: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0.8% 내린 8,160선에서 개장했습니다. 현재는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대 하락세, SK하이닉스는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종목 주가 흐름을 두 배로 추종하는 ETF 수익률 격차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는 15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1130선에서 출발했지만 곧장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50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7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1: 네,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 8회 연속 동결했는데요. 취임 후 처음으로 금통위 회의를 주재한 신현송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0: 들어보겠습니다.
1: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신현성
1: 오늘
2: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1: 금융통화위원회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증대된 반면 성장세는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확대되었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동 사태 전개 및 파급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중동 사태의 추이와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장영성 위원,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번에 중동전쟁과 반도체 경기 확장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물가와 성장, 전망치를 모두 크게 상향 조정하였는데 향후 물가 성장 흐름이 지금의 예상대로 흘러갈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가의 경우 중동 상황과 국제 유가 움직임에 따라 공급 충격의 물가 파급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성장은 IT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와 지속 기간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한층 유의할 필요가 있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지만 당장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중동 사태 전개와 반도체 경기 확장 속도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그것이 국내 물가와 성장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율 변동성,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뭐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8번 연속 지금 동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왔고요. 오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중동 사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일부터 민간 비축 의무 일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수급 상황에 문제는 없지만 국제에너지기구 공동결의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정유사들의 원유와 석유 제품 의무 비축 일수는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듭니다. 정부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우 방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노사가 극한 대립 끝에 합의한 삼성전자와 달리 카카오는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3: 카카오 노사의 2차 조정도 결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8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겁니다.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부분은 성과 보상 구조입니다. 사측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뺀 영업이익의 10.2%를 성과급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서 노조는 해당 주식과 성과급은 별도라며 영업이익의 14%를 요구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노조 주장을 따를 때 직원 한 명당 성과급이 1,500만 원에 달하지만 사측 제한을 적용하면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노조 측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하며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미 쟁의권을 확보해 투표로 파업을 가결했던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4곳까지 아우르는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 사측은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조와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0: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1차 집무실 회동에 참석해 국무위원을 부르고 2차로 추가 소집할 계획도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고 위증으로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들을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LG전자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를 상대로 1차 수사를 마치고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와 40대 남성 2명에게 등산용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4: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흘 만에 다시 폭발음이 이어지며 무력 충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당국자는 현지 시간 27일 미군이 미군 병력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의 군사기지를 겨냥해 새로운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미군의 유사한 위협을 가한 이란의 드론 여러 대도 요격 격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이란과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기력이 다한 상태에서 협상하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걸 내놓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토로했습니다.
6: 그들은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도 그 상황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을 끝내야 할 겁니다.
5: 마크로 국무장관도 앞으로 며칠 안에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협상을 위해 이란이 요구해온 동결 자산 해제나 제재를 완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를 얻지는 못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440kg뿐 아니라 핵 프로그램 포기 등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아닌 이란이나 제3국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유연성을 보였지만 중국과 러시아만큼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6: 러시아나 중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가져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불편할 겁니다.
5: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규정상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국제 수로라며 해협을 재개방하라는 미국의 입장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자신은 선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 공화당 경선에서 자신이 공개 지지한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사선 상원의원을 꺾고 후보로 오른 것이 중간 선거의 전주곡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오만을 향해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워싱턴의 강요회의에서 오만이 미국과 이란의 취약한 회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역으로 오만은 다른 모든 나라처럼 조심해서 행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폭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통제하는 합의를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오만도 이를 잘 알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을 미국이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미 재무부는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을 특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은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승인과 선박 관리 체계를 운영하겠다며 새롭게 설립한 기관입니다. 미 재무부의 특별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거래가 금지되고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도 같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우라늄 농축 권리 등을 레드라인이라고 부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앞에서 우라늄 농축과 농축 우라늄에 대한 권리, 호르무즈 해협 관리, 제재 해제와 같은 레드라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전략적인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날은 위협이라는 도구에 의존하고 다음 날은 합의를 구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심 난제를 뒤로 미룬 채 알맹이 빠진 타결을 시도하다 결국 막판 기싸움에 부딪혔습니다. 각자의 실리만 챙기려던 두 나라의 동상이몽이 충돌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 타결이 임박했다던 협상에 급제동이 걸린 건 핵심인 핵 폐기를 미뤄둔 채 실리만 쫓던 다단계 타결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당장 숨통을 틔울 120억 달러 동결 자산만 먼저 챙기고 핵심인 핵 폐기 단계에선 버티겠다는 속내였습니다. 하지만 실리만 내주고 핵은 통제하지 못하는 가자지구식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선제적 자산 해제는 없다며 핵과 돈을 다시 연계했고 농축 우라늄에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도 절대 안 된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2: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이란의 단계적 셈법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협상 막바지에 판을 통째로 흔들어 멈춰 세운 것입니다. 여기엔 최근 텍사스주 공화당 경선에서 친트럼프 강경파 후보가 낙승하며 당내 주도권을 완벽히 장악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습니다. 조기 종전 성과에 쫓겨 이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껍데기뿐인 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셈입니다. 결국 철저한 핵 통제 없이는 타결도 없다는 미국과 선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이란의 대치로 협상은 다시 교착됐습니다.
2: 며칠간 진전을 지켜보겠지만 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마크 로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1: 당장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재개방 신호가 흐려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던 국제유가와 금융시장도 다시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 대신 냉혹한 현실이 부각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은과 글로벌 원자재 시장도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핵 폐기를 덮어둔 채 눈앞에 이익만 쫓던 양국의 동상이몽은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치열한 막판 수싸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안에 미국 이란 간의 합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통에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은 양국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대중에게 합의를 기정사실화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0: 6.3 지방선거 오늘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그리고 김기응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1: 안녕하세요.
0: 네,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1: 네.
0: 아무래도 그 날짜가
1: 네.
0: 미묘하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죠.
1: 네. 바다의 날이 그날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아,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근데
2: 김기흥 국민의힘
1: 모든
2: 미디어
1: 것들은 좀 선이란
2: 대변인입니다.
1: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노골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서울에서 서소문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일날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가셔가지고 자갈치 시장 가셔가지고 조금 많이 조금 저회 드시면서 뭐 웃으셨겠죠.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통상적으로 대통령들이 이제까지 본인들의 여당 후보를 위해서 지역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명픽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정원호 후보, 그다음에 인천의 박찬대 후보, 그다음에 경기도는 뭐 본선 후보는 되지 못했지만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명픽이라고 언론에서 규정을 할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경선 때부터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하셨다. 그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위한 후보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냉정한 평가를 할 것이라고.
0: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다. 이런 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점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뭐 지금 이재명
2: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3: 대통령께서 선거에
2: 언론특보입니다.
3: 개입하고 있는 관건 선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0: 부산을 콕 집어간 건 아니다.
3: 그렇습니다. 이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고 또 다른 일정들이 있으셨던 것인데 선거 기간에 대통령의 통상의 국정 운영도 멈춰 세워야 한다라는 주장인 것처럼 들려서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정말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행위가 언제 있었냐면 24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번이 넘는 이뭐 정책 토론회인가요?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거기에 단순한 토론회, 정책 토론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공약까지도 말씀하셔서 거의 100조 원 규모의 어떤 이 선심성 예산을 풀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도 받았던 것이 엊그제의 일입니다. 그럴 때 과연 국민의힘에서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엄호를 했는가, 옹호했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본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통상의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방문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을 뭐 선거 개입 행위다라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저는 뭐 온당한 처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선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뭐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울경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결집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겁니까?
1: 화면에서 보듯이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그렇다면 왜 찾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집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불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내란 프레임을 걸고 계시는데 내란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파면됐습니다. 절차대로 되고 있고요. 그런데

0: 살아있는 권력이 자기 재판을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자기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누구는 재판을 받아서 결과가 나는데 누구는 재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대한민국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어제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가기 전에 이제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도 지금 두 후보가 굉장히 팽팽하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구에서 유세에 나선 이후 동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가 의뢰한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김부겸 41.8, 추경호 45.1 이렇게 나왔고요. 문화일보가 의뢰한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 결과는 김부겸 40, 추경호 38.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오차 범위 내로 붙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유세 활동을 벌인 게 5월 25일이고요. 저희가 그 날이 겹쳐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두 개 비교를 해봤는데요.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 글쎄 뭐 어느 정도의 보수 결집의 효과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기에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초박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그렇다면 확 쏠리진 않았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선거 막바지가 되면 보수가 결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공익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를 살려달라고 하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호소 이런 부분도 일정하게 뭐 그 소구가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대구의 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방과 함께 가겠다, 지방을 네.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김부겸 후보를 통해서 지역 발전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이 대구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공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1: 예.
2: 거기에 뭐 내일 모레 주말 사이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뭐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도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국민의힘이 배출한 세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대고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지금 유권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저러한 모습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이번 뭐 선거 과정 중에서 참 특이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1: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부산을 찾아서 기장시장을 돌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3: 박형준 시장
4: 박근혜
3: 후보께서는
4: 전 대통령입니다.
3: 그동안 부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예 사연이 많으신 우리 박민식 그 저기 후보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박민식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5: 전 박 전 대통령의
4: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가 후보입니다.
5: 삶을 존경합니다. 존중하고요. 박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곳 부산에 와서 박정희 정신과 김영삼 정신을 얘기하면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심과 김영삼 대통령의 기계와 배짱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1: 네, 부산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당연히 언급할 줄 알았는데 부산 북구는 가진 않았는데
0: 네, 예.
1: 바로 옆에 서 있는 박민식 후보 이름은 언급을 했네요.
0: 네. 누군가 소개할 때 예. 그냥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사적인 부분, 가족사까지 언급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좀 돋보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박민식 후보는요. 보훈부 장관입니다. 왜 보훈부 장관이냐. 원래 보훈처였죠. 차관이었는데 장관으로 처음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1: 예.
0: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처음으로 6살짜리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서 간 게 구포시장입니다. 구포시장에서 좌판해서 어머니가 6남매를 키웠거든요. 그렇다면 부산 북구갑
1: 예.
0: 그다음에 구포시장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의 구포갑에서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후보는 아니죠. 국민의
1: 예.
0: 후보로서 당연히 현장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후보로서 잘할 수 있는 후보다.
1: 진짜 지지해주고 싶은
0: 그럼요.
1: 후보다라고
0: 하는 왜냐하면 예. 제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연까지 얘기를 언급한다고 한다면
1: 예.
0: 그건 진짜 지지하는 거고요.
1: 그냥 굳이 왜 북구갑을 안 갔을까요?
0: 북구갑은요. 예. 실은 오늘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네 군데에 동선을 되기 때문에
1: 예.
0: 울산에서 가까운 기장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공간을 또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의 일정 동선, 몸 상태 그런 것까지 감안한 그런 동선이었습니다.
1: 진정 어린 지지 선언이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북구갑을 피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 박민식 후보가 저렇게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지지 얘기를 안 하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화끈하게 지지 선언을 하시려고 했다면 뭐 한 30km의 거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1: 한 40분 거리라고요.
2: 네, 한 40분, 네. 3, 40분 네. 거리인데 그 거리를 불언천리하고 달려가셔서 구포시장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박민식 후보는 좀 상당히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지금의 이제 좀 처져가고 있는 하락해가고 있는 지지율을 어느 정도 떠받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등의 모멘텀까지 만들기엔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1: 네.
2: 이제 생각했을 것 같고요. 저 장면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쉰 사람은 아마 한동훈 후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좀 전에 인터뷰하는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극할 만한 말씀을 안 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모습처럼 저는 비춰지더라고요.
1: 존경한다는 표현을
2: 네.
1: 썼죠.
2: 그 얘기는 2018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부터 그 구형을 받을 때 뭐 당시에 누가 구형을 저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심 공판 그 구형 현장에 한동훈 후보가 검사로서 참석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30년 구형이 나왔던 이런 상황들까지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뭔가 구원을 조금 깊이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구원을 이번에 좀 풀어줄 것이냐라고 봤을 땐 그
1: 예.
2: 절충점을 좀 찾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뭐 해석해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1: 박 전 대통령의 부산 방문 여론 추이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보고 싶은데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지켜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된 여론조사 공표된 거 흐름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전재수 후보가 45.8%이고요. 박형준 후보가 39.5%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문화일보가 의뢰한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더 붙었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40, 박형준 후보가 39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핫한 지역이죠. 북구갑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CBS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하정우 35.8, 박민식 17.9, 한동훈 후보 40.7%, 40%의 벽을 처음으로 깼습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실까요? 하정우 후보 33.8, 박민식 17.9, 여기서도 한동훈 후보 40.2%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추이가 뭐 2강 1중 이렇게는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수치가 40%의 벽을 깼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우선적으로 하정우 후보가 30대 중반, 30대 후반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40%를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점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부산에서 유일하게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선거를 이긴 지역 아닙니까? 근데 전재수 후보가 지금 다른 곳에 간 게 아니라 부산시장을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재수를 뽑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그러면 전재수를 찍는데 전재수 다음에 하정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그러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에 어떤 차이가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점이 있고요.
1: 예.
0: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40%를 했다는 것은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고무적일 겁니다. 다만 이게 있습니다. 북구갑은 모든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다 보고 그쪽이 보면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 많아졌고요.
1: 예.
0: 또 무엇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많이 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심이 지방선거까지 포함했을 때 박민식 의원까지는 2번을 계속 찍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현장에서는 3강 국면에서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민주당에서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인기, 득표율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전략인데요.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6: 이제 하정우 후보는 신인이다 보니까 그 노출도가 한동훈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
7: 이제 일종의 착시 현상이
8: 정청래 더불어지는 거거든요.
6: 네, 그렇죠.
7: 우르르 이제 몰려다니고 그러고 뭐 물건도 사주고 한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6: 그래요. 맞아요. 네,
7: 그래서 결국은 전재수의 뒤를 이어서 하정우가 북구 발전 그리고 대통령도 민주당, 부산시장도 민주당, 부산 북구 국회의원도 민주당 그래야 부산의 모처럼 맞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해양수도 건설에 훨씬 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재수 하정우가 손붙잡고 부산 북구 그 유권자들에게 진짜 낮은 자세로 절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6: 전재수 후보가 본인 유세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7: 예.
6: 부산 북구에서는 따로 유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겠지만
7: 예.
6: 하정우 후보를 위해서라도
7: 하정우가 손붙잡고
6: 그러니까요. 네. 예, 부산 북구에 한번 가셔야 되겠네.
9: 절박한 포탈가나를
8: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9: 하정우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정우를 당선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하정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산의 국회의원 18명 중에 집권 여당의 일 잘하는 하정우 후보 한 명 정도 만들어주셔야 저 전재수가 부산시장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 네. 앞서서 김진욱 특보님 출연하셨을 때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가고 있다 하정 후보 이렇게 진단도 해주셨는데 전재수 후보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돕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방금 보셨던 영상도 하정우 후보의 유세차에 직접 올라서 저렇게 하정우 후보를 도와달라 그것이 전재수를 돕는 길이다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연설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에 출마했고 또 지금 부산시장 후보 좀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보시지만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닌
1: 그래도 부산시장 지금 선거도 빡빡합니다 지금
2: 좀 예. 이게 좀 이 박빙의 승부를 예. 펼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좀 못 써주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지금 하정우 후보가 그동안 예, 좀 노출도가 너무 좀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부산 북구는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됐습니다만 그 부산 북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박민식, 한동훈, 한동훈, 박민식 양자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예. 상대적으로 하정우 후보가 이슈 바깥으로 좀 밀려난 측면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하정우 후보가 본인을 좀 어필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하정우 후보는 지금 저 부산 북구 갑 지역이 전재수 후보가 득표했던 걸 따라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작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획득했던 41%, 그 41%만 확보한다고 해도 무난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삼자구도에서 그런 부분,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0: 지지층들이 더 결속해서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부산 북구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 이 부분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볼 텐데, 무소속 후보의 상승세를 민주당에서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이죠. 전북지사 선거, 지금 여론조사 추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전라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원 CNI가 5월 25일에서 26일 양일 실시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격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원택 후보 35.3, 김관영 후보가 51.9입니다. 새전북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관영 47.3, 이원택 38.7%입니다. 네. 김기흥 대변인님,
0: 네.
1: 정청래 대표가 가장 신경 쓴다고 알려진 지역인데 지금 지지율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거든요.
2: 약간 김관영 후보가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라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저러면 되겠어? 민주당 지지해야지 되는데 딱 포커스를 둬서요. 내가 싸움을 할 사람은 정청래 대표다. 나는 복당할 텐데 정청래 대표가 대표 있으면 난 복당 안할 거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이른바 제명되는 과정 속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정청래 대표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은 이른바 식당에서의 어떤 대신 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동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론 플러스 본인이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어떤 그 간극, 그 공간을 잘 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김관영 후보가 선거 전략을 잘 짰다.
3: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12: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4: 글레오?
1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앞서 대담 중 언급된 대구시장과 부산시장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무선 ARS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전북지사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전라일보가 조원 CNI에 의뢰해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무선 ARS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무선 ARS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울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2: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뜨거운 볕도 내리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낮에는 서울 기온이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로 인해서 다소 후텁지근함도 느껴지겠습니다. 더불어 오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기온이 더 올라서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여름처럼 다시 더워질 전망입니다. 이 자동차 전용도로 전체적으로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은 줄어들었지만 곳곳에 작업이나 고장차 구간이 생겼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데 이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후로도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현재 고장차는 갓길로 치워졌지만 이 구간 지나실 때도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도 동호대교로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한강대교 부근부터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은 성동교 부근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요. 차로 변경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네,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창을 열어드립니다. 생각의 창 AI를 열다. 오늘도 세 번째 창을 열어볼 텐데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AI로 열리는 세상을 저희가 그 창을 통해서 열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마움과 즐거움과 발전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바로 안보입니다. 담벼락이 튼튼해야 되고요. 우리가 외적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영향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성장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모실 분, 저희가 한번 특별한 인터뷰 미국의 이란 침공 관련해서도 한번 모셨었지만 이분이 또 국방 안보 AI 분야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시려고 합니다. 육군 군수 사령관을 지내셨던 손대권 중장, 예비역 중장이신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은 정말 중요한 창입니다.

0: 네, 윈도우 창이 열리는 효과음 비슷하게 만든 생각의 창 AI를 열다의 시그널 음악 나오면 또 뭐 심지어는 가족들끼리 모여서도 공부하려고 듣는다고 하니까 저희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앞선 두 방송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다양한 연사들을 모셔서 디지털 식민지 또 K-온톨로지 AI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구축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아트의 승부 재미있으셨죠. 예, GPU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각 디바이스마다 AI가 탑재돼서 훨씬 더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까지 김노건 대표 해봤습니다. 이 증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 상장하냐 막 이런 얘기도 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안보의 힘이 강해야 됩니다. 박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가진 나라가 32개 나라밖에 없다. 나머지는요, 안보, 경제 모든 걸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손대건 전 육군 군수사령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기대님. 네. 오랜만입니다.
0: 예,
1: 네.
0: 지난번에 오셔서 얘기해 주신 것도 굉장히 획기적이었습니다. 민간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AI가 실제로 조직과 또 조직의 목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좀 더 넓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AI가 사실은 국가 주권의 문제랑도 직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 단지 기술 주권, 경제, 이익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안보랑도 중요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런 걸 직접 군 현장에서 겪으셨잖아요. 네.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십시오.
1: 사실 AI 주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사실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헤게모니의 자강기일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네.
1: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AI를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가 전쟁하면,
0: 네,
1: AI를 가진 나라가 이긴다.
0: 압도적일 것 같아요.
1: 네. 또 더 나은 AI 기술을 가진 나라는 더 낫지 못한 AI 기술을 가진 나라와 전쟁을 하면 이긴다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흔히들 합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뒤에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군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용감하고 아, 총 잘 쏘고 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남다르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희 손대건 전 사령관님 보면 똑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 많은 일들을 직접 추진하는데 사실은 거기도 공공의 조직이잖아요. 변화를 싫어할 수도 있고 아유 그냥 하던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뚫어내고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잖아요.
1: 네.
0: 군수의 대한민국 육군의 총 책임을 맡으시면서 네.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참 지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보람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네.
1: 지난 3년의 시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부터 시작해서
0: 네.
1: 지금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이르는 그 과정의 시간이었는데

0: 물론 이제 우리 육군군수사령부가 먼저 착수하기에 좋은 그런 강점도 있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1: 맞아요.
0: 있었고,
1: 데이터의 보물이죠.
0: 또 육해공군의 자원 관리에 대한 또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1: 네.
0: 또 그것을 아주 기본적이지만 C4I, ERP를 통해서
1: 네.
0: 구현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좀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지 않았나. 그 변화의 중심에서 먼저 시작하고 또 그것을 다른 우리 군 조직에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들이 하여튼 매우 의미 있고 또 보람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군이 용맹하고 전투 잘하고가 아니라 똑똑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군의 디지털 전환이나 인공지능 전환이 인구 감소 문제도 있고요. 해외와의 지금 안보 상황이 복잡해졌잖아요.
0: 그렇죠.
1: 예전에 눈앞에 보이는 적 하나만 막으면 된다였는데 이제는 어디서 누가 적이 될지 모르고 갑자기
0: 맞습니다.
1: 원유가 끊겨버리면 또
0: 네.
1: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5만 개의 GPU를 확보해서 국방통합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 네.
1: 예, 그게 뭐 앞으로 이좀 여러 가지 이 팔란티어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 AI 기업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건가요, 사령관님?
0: 저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그보다 좀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지금 국방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국방은 국방의 AX라는 이제 기치를 걸고 실제 우리나라의 5개소의 국방 AX 거점 센터를 만들고 그 거점 센터를 통해서 민과 군의 데이터가 공유되고 또 거기에 좋은 AI 기술들이 입혀져서
1: 네.
0: 국방의 현장에 AI 기술이 입혀진 좋은 무기와 장비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1: 네.
0: 그런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 와.
0: 거기에 뭐 국방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프라에 속할 텐데
1: 네.
0: 당연히 우리 AI 기술이 발전하고 현실 세계에 좋게 적용이 되려면 데이터 그리고 반도체 또 데이터 센터와 같은 컴퓨팅
1: 네.
0: 이런 것들이 동반 성장하고 상호 시너지를 내야 좀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네.
0: 물론 이제 비용이 맨 굉장히 많이 들고 또뭐 GPU라든지 이런 반도체 확보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지만 그런 걸 딛고서라도 발전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성능의 GPU만이 꼭 필요한 것인가?
1: 네.
0: 사실 연산의 속도나 또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더 낮은 그 수준의 반도체도 필요하고
1: 네. 네.
0: 또 매우 복잡한 연산이나 고도의 그 기술이 적용되는 연산의 경우에는 뭐 고급 GPU가 필요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반도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국방에 특화된.
0: 그렇죠.
1: 예,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 디바이스의 뇌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네.
1: MPU 얘기도 저희 지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
0: 네.
1: 조회수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
0: 네.
1: 박사를 모셔다가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만 잘 푸는 친구를 딱
0: 그렇죠.
1: 현장에 준다라는
0: 그렇죠.
1: 개념이다.
0: 네.
1: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이건 국방에 더 적용하기 쉬운 분야겠네요.
0: 네, 국방 분야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AI 기술들을 현장으로 확인시키고
1: 네.
0: 실증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1: 김노건 대표가 지난번에서 오늘도 나오셨어야 되는데요.
0: 아, 그런가요?
1: 굉장히 그때 좋아하시면서 예능처럼 해도 돼요
0: 네.
1: 이러셨는데 한번더 기회를
0: 네. 그
1: 드리겠습니다.
0: 왜냐하면 국방에서 사용하는 무기나 장비들은 이 모두가 사실 피지컬 AI의 디바이스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러면 이제 결국 피지컬 AI는 그각 무기나 장비들에 대한 디바이스의 두뇌 역할을 할 것이고
1: 네.
0: 그 디바이스들은 혼자 다닙니다.
1: 예.
0: 물론 연결되고 연동되어서 또 통합적으로 또다
1: 맞습니다.
0: 운영되겠지만 그래서 이각 개별적인 디바이스의 심기는 피지컬 AI, 그 로봇의 두뇌를
1: 네.
0: 사실 굉장히 고가의 엄청 고성능의 이런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하는 그런 그 연구와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1: 그 데이터들이 현장에서 모이거나 훈련 때 모이거나 혹은 심지어 해외에 실전 경험 있는 전투 데이터 경험들을 사오거나 해서 팔란티어의 메이븐 같은 AI 전투 지휘 통제 플랫폼 같은 걸 우리가 이건 군사 비밀인가요? 지금 있나요? 준비 중인가요?
0: 뭐 비슷한 역할을 하는

0: 그 시스템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뭐 팔란티어나 앤트로픽 같은 그런 고도의 AI 기술이 적용된
1: 네.
0: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 또그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연구와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건 사실은 구성원들의 리터러시, 의지, 정책 당국이나 혹은 국가의 지원일 텐데, 현장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애자일이라든지 즉각적으로 격식 절차 예산 배분 따지지 말고 컬러리스한 머니로 필요한 건 빨리빨리 해보자 추진하시다가
0: 네.
1: 전역하셨잖아요. 좀 아쉬워요. 그 뒤로도 그 방식대로 손대곤 사령관 계실 때처럼 가야 될 텐데라는 국민들의 관심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매우 필요하다고 얘기해지고요. 지금도 전역했지만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더 반가운 것은 우리 국방 영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허들을 좀 개선하고자
1: 네.
0: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첨단 전력법을 개정한다든지
1: 네.
0: 제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그 무기체계 전력화 획득 과정들을 좀더 유연하고 또좀더 예산의 풀도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 또 제도 개선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령관님 나오셨을 때 액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애자일 얘기. 애자일이 약간 유연하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하는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액트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0: 그 저는 애자일이라는 용어에 사실 더 주목하는데요.
1: 네.
0: 이 애자일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1: 네.
0: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글과 그 한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처음부터 지금 같은 고도의 한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1: 네.
0: 처음에는 뭐 하나 프로그램에서 아래 한글 뭐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1: 그렇죠.
0: 성능이 계속 개선되고 나쁜 점들이 없어진 것처럼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애자일하게 처음에 시작은 유연하게 시작하지만
1: 네.
0: 자꾸 뭔가 개선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고도화시켜 나간다 뭐 이런 과정들인데 우리의 조직 문화나 또 일을 하는 협업의 문화를 보면 너무 이렇게 정례화되어 있고
1: 담벼락이 많죠.
0: 네 사일로에 이렇게
1: 그건 제
0: 담겨
1: 모팀
0: 있고
1: 건데요. 아, 그건
0: 네
1: 인사팀 건데요. 이렇게 막힌
0: 그렇죠
1: 경우가
0: 네
1: 많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AI 기술들 또 로봇 뭐 이러면 과연 그러면 이거는 누가 주무부처냐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1: 네.
0: 하는 뭐 이런 좀그 어려움이 있죠.
1: 아니, 박영선
0: 네.
1: 장관님 나오셨어야죠. 어디 가셨습니까? 뭐 오셨으면 아마 그 얘기를
0: 네.
1: 해주실 거예요.
0: 그래서
1: 네.
0: 제가 그 액트를 만든 이유는
1: 네.
0: 액트가 애자일 코어 팀인데
1: 네.
0: 애자일하게 그게 사일로에 갇혀 있지 말고 옆과 상생 소통하면서
1: 네.
0: 애자일하게 접근하고 또 액트라는 단어의 뜻처럼
1: 네.
0: 그게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뭔가 성과물을 만들어내자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틀을 파괴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1: 예.
0: 신분을 떠나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메인 전문가인 뭐 대령 과장, 그다음에 그 밑에 도메인 분야의 실무자인 AI 초급 기술자, 그다음에 또 그와 함께하는 우리 과학기술병이라고 석박사학위를 마친 전문
1: 네.
0: 병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하고 한 팀을 만들어줘서
1: 아.
0: 임무 위주로 이 역할을 주는 겁니다. 야, 뭘 만들어야 해?
1: 네.
0: 그러면 너희 팀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걸 한번 만들어봐. 그게 그 수준에 대해서는 내가 뭘 하지 않을게.
1: 네네.
0: 일단 만들어서 우리 써보자.
1: 예.
0: 그리고 개선시켜 가자. 뭐 하여튼
1: 야.
0: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게 액트인데요. 저는 그 성과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리고 그 조직 문화에 미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 면에서도 물리적인 효과 외에도 훨씬 좋은 그런 효과를 나타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예. 포스트잇 이 특정 상품명을 말해야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접착제 개발하다가 실패인 줄 알았지만 전 세계인이 쓰는 메모지가 되었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액트팀, 애자일 코어팀처럼 유연화돼 목적을 두고서 자유롭게 움직였을 때. 그 사실은 제일 최고 지휘관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지 않으면 아직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는 정부든 기업이든 좀 어려워요.
0: 사실입니다. 네.
1: 네.
0: 그래서 그 리더 또 관리자
1: 네.
0: 이런 분들의 생각이 어떠하냐 네. 따라서.

0: 그 조직의 방향성이나 결과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1: 맞습니다.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군인은 기본인데요. 그건 특수한 상황입니다. 전투의 상황이거나 혹은 명령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인데, 개발하고 발전하고 더 좋아질 때는 지휘관이 한번 잘해봐봐. 저는 굉장히 그 액트팀이 부럽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보면서 아유, 러시아가 압승하겠네라고 했지만 전쟁의 양상이 너무 달라졌죠. 드론을 이용하고 그 데이터 실전 경험한 북한군을 또 보고 북한은 우리보다 드론 경험이 많아서 어떡하지?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하게 현장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AI와 함께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량. 그 답은 나와 있는데
0: 네.
1: 빨리 국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당연히 그 해야 될것 같고요. 하여튼 뭐 세계적인 추세를 이렇게 봐도 우리 한국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매우 민간 위주의 민간 빅테크들이 이제 주도해서 많은 기술 개발과 데이터의 수집, 뭐 학습 이런 걸
1: 그렇죠.
0: 했다면 중국은 거의 국가 주도 위주로
1: 맞습니다.
0: 이렇게 국가에서 주도해서 뭐 풀스택 도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그 중간쯤 어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테크 기업들도 많은 노력과 성과물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정부 차원의 역할과 도움이 지원이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한 또 대한민국에서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월드클래스적인 그런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뭐 법률가의 나라, 중국은 뭐 기술자의 나라. 지금 이제 국가 핵심 권력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한국은 그럼 어떤 국가 성격이냐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AI 인재 확보도 지금 문제거든요. 군
0: 맞습니다.
1: 내에서도 안보 분야에서도 AI 인재 확보가 어려울 텐데, 사령관님도 사실 실제로는 보면 사병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팀을 짰잖아요. 인재 확보 문제도 앞으로 계속 숙제일 것 같아요.
0: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 AI 인재 확보 문제를 사실 좀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먼저 이제 군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군에서 활용할 AI 인재는 과연 어느 수준이냐? GPU 수준의 반도체냐? 또 민간 영역에서 지금 이제 도커모 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그 선발전 하고 있듯이, 그러면 그런 걸 만들어야 될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사실 좀 구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쨌든 군에서 그 국방 분야의 직무를 종사하면서 거기서 AI 기술을 활용하고 데이터를 발전시키는 그런 쪽에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AI 인재는 뭐 도커모 같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AI 인재라기보다는 활용성이 높은 어떤 AI 솔루션이든 또 어떤 AI 툴이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 무기체계나 장비 등에 잘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군내에 AX에 대한 리터러시도 만들어질 것이고 또 획득 과정이나 전력화 과정에서도 좀더 원활하고 원만한 그런 업무 수행이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와, 이게 제가 사실 지난주에 김너건 대표도 나왔지만 미국에서 아주 국가 전략 핵심인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가 그때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때는 그런 관심이 많지 않을 때였거든요. 다 메모리 팔아서 돈 벌고 있을 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하면서도 조금 한 단계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고요. 당장 사실 군수사령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직업 군인 전문 국방 요원들도 들어갔다가 부사관의 경우는 뭐 훈련받다가 절반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인재 확보의 문제는 그냥 좋은 목표를 제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직접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처우도 좀 많이 개선돼야 되나요?
0: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처우의 개선 문제를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군을 그 떠나려고 하는 또는 군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
1: 네.
0: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개선이 돼야 될 거고 또 거기는 이제 정부 전체적인 재정과
1: 그렇죠.
0: 이런 것들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그 직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 초급 간부들이나 부사관, 준사관 이런 분들이 권을 많이 떠나고 있다라는 뭐 이런 언론
1: 보도가
0: 기사들이 종종
1: 있었죠. 네.
0: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또 많은 인원들은 자기 직무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거든요.
1: 그럼요. 네.
0: 그런데 이제 그 직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각 개별적인 인원들의 자존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군에서 이런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할 만한 좋은 일이냐, 내가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냐
1: 네.
0: 하는 것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이제 군에 있으면 바깥 세상에서 우리 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기사들을 보면 나는 군에 있으면서 좀 뒤처지는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1: 예.
0: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꾸 AI 인재 양성이라든지 뭐 데이터 인재 양성이라든지 또 전투 기술과 관련해서도 매우 그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이 많이
1: 그럼요.
0: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개별 전투원과 또 관리직의 행정직에 있는 우리 전우들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우리 그걸 군에 이렇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한다면 개인의 자존감에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줄것 같거든요.
1: 맞습니다. 이런 거 어떠세요, 여러분? 민간에서 이제 숙련된 경력자를 뽑는데, 아, 이분 군 기지경비에서 AI CCTV를 활용한 경력이 있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채용해야지. 그 정도의 자존감과 전문성을 키워주시면 되고, 그럼 국가 안보에도 도움되는 일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요즘 누가 철책에 휴전선에 총 들고 서 있습니까? 다 AI 카메라로 보는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런 것들 얘기를 해주셨고, 그 자존감이 높으면 당연히 인재들이 몰릴 거고요. 아,
0: 그렇습니다.
1: 군에 들어가면 나 나중에 한40 중반 되면 기업은 막 눈칫밥 먹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군에서 나오면 나 취직 잘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꿈꿔봅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AI가 지금 이제 계속 발전적이고 좋은 얘기만 했지만 좀 무거운 얘기로 넘어가 보면 전쟁에서 이제 필수 요소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정보. 근데 이 정보는 전좀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 이번에 이란 전쟁 때도 오폭을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 사례를 보면서 이거 AI가 오판한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령관님?
0: 그때 AI가 비난을 많이 받았죠.
1: 네.
0: 그런데 저는 그 AI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아, 네.
0: 왜냐하면 이제 이거 저도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얘기인데 그 초등학교 폭격을 받은 초등학교가 과거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기지 중에 일부였다고 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0여 년쯤 전에 이제 민간으로 이양되고
1: 네.
0: 그 이양된 시설에서 이제 초등학교가 만들어져서 운영되었는데
1: 아.
0: 오래된 데이터를 팔란티어가 데이터 대시보드에 올린 거죠.
1: 예.
0: 이것도 군사시설이야.
1: 여기도 목표물이야라고 AI가
0: 그렇죠.
1: 판단하도록. 예.
0: 그러니까 당연히 클라우드는 이것도 군사시설이니까 또 호르무즈 근처에 있사오니 그러면 이거 중요한 시설이겠는데 이제
1: 아.
0: 이렇게 평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를 살면서 AI 기술에만 굉장히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1: 맞지. 사람은 상대적으로 안 다루고요.
0: 이게 AI 기술이 좋은 효과와 성과를 발휘하려면
1: 네.
0: 좋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1: 네.
0: AI가 이해할 수 있는 AI에게 맞는 좋은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1: 예.
0: 또 AI 기술이 그것을 좋은 성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것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반도체, 또 컴퓨팅, AI 기술 이것들이 사실 상호 보완적이면서 병렬적으로 발전해야
1: 중간에
0: 되거든요.
1: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역할이 너무
0: 그럼요,
1: 중요해지겠네요.
0: 그럼요.
1: 예, 뭐, 이 아이들이 희생되고, 초등학교 폭격받은 건 정말 용서가 안될 만큼 비극이고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좀 들여다 봐야 되고요. 사람이 AI에게도 정확한 데이터와 목적을 얘기를 해야 된다. 비슷한 얘기가 떠오르는 게 그 연평도 북한군 폭격대였나요? 그 옛날 무슨 면사무소 건물 비슷한 옛날 어떤 창고 하나를 정밀 폭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길 아 그게 과거에 군 시설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민간 시설인데 그게 북한군도 옛날 데이터 가지고 쏜 거죠, 폭탄을.

0: 예. 네. 이만큼 이제 AI를 이용하든 안 하든 그 데이터의 효과와 결과에 대해서 인간이 책임지고 정확하게 다뤄야 된다. 뭐 전쟁에 의해서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민간인 피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희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 청취자분께 드리고요.
1: 제가 그거는 약간
0: 네.
1: 그 오해,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
0: 네네.
1: 있으니까 그 이란전에서 발생한 오폭과는 조금 다른 결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왜냐하면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북한군이 그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정밀 폭격이나 타격을 한 것이 아니고
0: 네.
1: 정말 그 지역, 연평도라는 지역 전체를 표적
0: 네.
1: 삼아서
0: 아,
1: 무차별적으로 쏜 겁니다.
0: 우연히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 옛날에 그 시설인데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거군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1: 그래서 조금
0: 여러분.
1: 차이는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지만 특히 AI가 전쟁에서 이제 선전심리전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자산이고요.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1: 그럼요.
0: 트럼프가 뭐 잡혀가는 장면 이런 걸 AI로 가짜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응에도 역시나 AI 지휘 역할 혹은 메이븐 같은 역할이 필요하겠네요. 판별해야 되니까요.
1: 그럼요. 그 지금까지는 뭐 심리전 또뭐 정보 전자전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또 분석해서 어떤 예측값을 내놓는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 다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오류라는 게또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사람은 24시간 풀로 일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AI 기술을 활용한 분석과 예측 툴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당연히 이제 클로드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시를 이제 보여준 거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이그 정보를 수집하고 올바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AI 기술에 대한 정밀성도 매우 중요하고
0: 네.
1: 또그 사이사이에 루프 인 되어 있는 사람의 역할, 그 정보의 생산에서부터 보고 결심에 이르기까지의 그 루프 속에
0: 예.
1: 사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요즘 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안전한 AI 또뭐 AI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뭐
0: 네.
1: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아마 거기에 이제 배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미토스 사례 저희가 설명드렸죠. 인간의 책임 통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청취자 0257님은요, 이렇게 응원 문자 주시면 너무 저희가 마음이 무거운데 오늘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공부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육군 예비역 병장이자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둔 아빠로서 미리 본방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0257호님이 사연
1: 그러네요.
0: 주셨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또 사령관님, 저 어디 근무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1: 대한민국 육군 병장은 정말 멋지죠.
0: 예, 맞습니다.
1: 정말 군 생활을 완전하고 무사하게 마친
0: 맞습니다.
1: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0: 뿌듯하죠.
1: 불구하고
0: 네.
1: 존경받을 만합니다.
0: 맞습니다. 저는 뭐 공군 병장입니다만. 예. 여러분, 여기 우정의 무대 아닙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사람의 형상을 한 혹은 사람의 형상은 아니어도 몸을 갖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나 안드로이드가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MPU 얘기도 했습니다. 직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AI 얘기도 했었지만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지금 AI 전쟁 관련 국방 관련된 AI 학습의 대부분은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데이터가 많으면 우리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사령관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1: 그래서 데이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0: 데이터 전쟁. 진짜 전쟁 전에 데이터 전쟁이 시작됐네요. 와.
1: 왜냐하면 AI 기술을 또는 로봇 기술을 잘 활용하려면
0: 네.
1: 좋은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0: 네.
1: 그런데 로봇은 또 우리 챗GPT로 뭐 대별되는 LLM들에
0: 네,
1: 대한
0: 거대
1: 학습
0: 언어 모델 같은
1: 방법과는
0: 것들.
1: 또 조금 다른
0: 다를 것 같아요. 네.
1: 그 데이터와 수집 방법이 필요합니다.
0: 예.
1: 거기에 대해서 사실 중국은 독보적으로 지금 빨리 가고 있죠.
0: 예.
1: 중국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로봇한테 무슨 임무를 일을 시키면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로봇아. 너 저기 있는 저기 쪽에 가서 내가 먹을 만한 뭘좀 가져와 봐.
0: 예.
1: 이렇게 이제 임무를 줬다고
0: 네.
1: 치면 이 로봇은 아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0: 그렇죠.
1: 먹을
0: 의미를.
1: 만한 것이 뭐지?
0: 네.
1: 그럼 이제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또 집어야 되고 갔다가 적정한 소나기 힘으로 집어야 되고 주인한테 줄 때는 뭐 이렇게 줘야
0: 그렇죠.
1: 되고
0: 액체인지
1: 네, 뭐
0: 고체인지
1: 이런 걸 많이 따져야
0: 많은 문제가
1: 되잖아요.
0: 있습니다. 네.
1: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과거에 이제 1, 2, 3세대 로봇들은 대부분 이제 코딩 방식, 예. AI 코딩이든 뭐 그냥 일반 코딩이든 코딩 방식에 의해서 로봇의 동작에 명령을 준 겁니다.

0: 제한된 규칙 안에서
1: 그렇죠.
0: 명령어에 따라.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온 4세대 로봇, 피지컬 AI 두뇌를 장착한 4세대 로봇, 그게 이제 휴머로이드 로봇이 되겠죠.
0: 예.
1: 이 휴머로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의 데이터 입력을 가지고는 자연스러운 동작이나 사람이 만족할 만한 활동력을 보이지 못합니다.
0: 예.
1: 그래서 사실 로봇에 대해서는 로봇 행동 학습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을 해야 됩니다.
0: 별도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군요.
1: 그렇죠.
0: 그거랑 함께 움직이는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하고도 연계된.
1: 그렇습니다. 그래서
0: 예.
1: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 뭐 가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 중국의 어떤 데이터 팩토리는 그 로봇 한 대에 사람 한 명을 연결시켜서 텔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0: 야,
1: 사람의 동작을 로봇이
0: 영화
1: 이렇게
0: 같네요,
1: 전송받아서
0: 진짜.
1: 배우는 뭐 이런
0: 네.
1: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뭐 X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화면들을 다 모아서
0: 학습시키는
1: AI한테 영상을 학습시키는 뭐 이런
0: 무서운
1: 방식도
0: 시대가.
1: 있고요.
0: 네.
1: 그런데 이 방식들이 뭐 말은 쉽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AI 기술로 그것을 정확하게 수집하고 정제하고
0: 사용될 수
1: 예,
0: 있게까지
1: 사용될 수
0: 하려면
1: 있을까지는 사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0: 네.
1: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제 VLA라고 하는데
0: 네.
1: 비전, 그다음에 랭귀지, 액션.
0: 네.
1: 이것을 이제 그 수집된 대규모의 로봇 행동 학습 데이터를 이런 그 VLA 모델로 학습을 해서 이제 로봇이 센서와 액추에이터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0: 와.
1: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 VLA와 관련된 올인원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0: 네.
1: 또 빅테크들이 대부분 그중에 어떤 특정 파트들은 아주 대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0: 네.
1: 빅테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도 향후에는 분명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중요해질 텐데
0: 네.
1: 그런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학습시키고 그것이 로봇의 행동에 자유를 줄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휴전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좋은 데이터를 실제 행동에 연결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과 순환의 고리를 완성시키는 것
1: 네.
0: 말씀하신 거고. 사실, 사롱아님이 군에 계실 때 AI 도입해가지고, 많은 건수의 군수 예측으로 비용을 절감했어 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이는 돈이 꼭 국방부뿐만 아니라 행안부,
1: 그렇습니다.
0: 복지부 다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AI로 배정해서 남는 거를 좀 이렇게 AI 발전에 써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1: 네.
0: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앞으로 좀꼭 필요한 거, 가장 기본으로 지휘관이셨으니까 이
1: 네.
0: 모든 프로젝트를 운영해 보셨으니까요. 요거 선점적으로 하나 꼭 과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일단 국방은 뭘 생산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사용해서
0: 네.
1: 안보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0: 그렇죠.
1: 좀뭐 과장되게 하면 소비 집단입니다.
0: 예.
1: 그런데 그 소비 집단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0: 예.
1: 국가 안보라는 공익의 이익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들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 예.
1: 그리고 그것이 가성비 있게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AI 기술에 대한 개별 디바이스에 대한 그 성능의 개선이나 새로운 장비의 등장에는 굉장히 열광하는데 이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방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개별 디바이스로서의 가치에 더해서
0: 네.
1: 이 개별 디바이스들이 다층적 또 다종적으로 연동하고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화.
0: 아, 연결이 될수 있는 플랫폼.
1: 네.
0: 네.
1: 그리고 이것들을 풀스택으로 갖출 수 있는
0: 네.
1: 계열화.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머리, 몸통 사용, 풀스택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1: 그렇죠.
0: 그게 다 들어있어야
1: 네.
0: 됩니다.
1: 그리고, 이것을 이제 현재 이제 발생한, 현대에 발생한 그 전쟁의 양상을 보면 일단 가성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0: 맞습니다.
1: 다음에 다량의,
0: 네.
1: 다종의 공격수단이 공격을 한다거나
0: 이번 이란 침공 때
1: 네.
0: 드러났어요.
1: 그리고 또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다종의 공격수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하고
0: 네.
1: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하는 이제 이런
0: 맞습니다.
1: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 혼자만의 힘으로는 사실 어렵다.
0: 맞습니다.
1: 그렇게 따

0: 따지면 지금 나와 있는 AI 관제 기술이라든지 또 AI의 어떤 화력 참모 역할하는 뭐 표적 제공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결심에 분명히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플랫폼화 더불어서 같이 진행해야 된다 하는
1: 예.
0: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저렴한 몇백만 원짜리 드론을 막 쏘는데요. 비싼 몇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다가 그게 고갈되니까 이제 진짜 미사일로 공격하고. 이게 저희 이번
0: 맞습니다.
1: 전쟁 패턴에 봤잖아요.
0: 네.
1: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런 방식의 대비가 있어야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있고 국가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사실 국민 모두가 국방 안보에 관심 있는 분들, 당국자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AX, DX, AI로의 전환이나 완전한 디지털 생태계로의 전환에 대한 리터러시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0: 네, 당연합니다. 네, 저는 사실 DX든 AX든 그 리터러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1: 네.
0: 생각됩니다.
1: 제대로 알고, 읽고,
0: 네.
1: 쓰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한다는 뜻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1: 네.
0: 의미랑 비슷하다고도 여겨지거든요.
1: 네네.
0: 그 특히 우리 리더나 관리자 그룹부터 그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1: 네.
0: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을
1: 네.
0: 갖춘다 그러면 그 조직은 훨씬 빨리 도입이
1: 그럼요.
0: 되겠죠.
1: 네.
0: 근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나의 상관, 또 나의 오너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또 낭비하고 또 결과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1: 저도 이 구글의 영어 논문을요. 노트북 LM을 통해서 7분짜리 한국어 팟캐스트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면서
0: 멋지십니다.
1: 이게 되니까 도입하시죠라고 설득을 하는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0: 멋지십니다.
1: 네, 맞네요, 진짜.
0: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저희 그 학생들에게 그 과제로 준게 뭐냐면 너희가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할 텐데 석사 박사 논문 프로포절을 제출한다 생각하고 네가 그거를 AI 솔루션 뭐 노트북 LM을 예를 들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챗GPT도 좋고 제미나이도 좋고 하니까 그런 AI 솔루션을 사용해서 PPT 10장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제출해라. 그게 중간고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용을 통해서 행동력을 제고시키고 또 행동력이 제고되면 더 발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1: 맞습니다.
0: 받아들이고 싶은 의지가 생기거든요.
1: 예, 리터러시 그냥 가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끌고 와서 물 앞에서 목마르지까지 해줘야 됩니다. 오늘도 굉장히 도움되는 국방 안보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접근법을 가르쳐 주신 육군 군수사령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손대건 예비역중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 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곧 호국보훈의 달 6월이 오죠. 잠 안 자고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 아저씨의 모습이 어릴 적부터 가진 이미지라면 이제는 잠 안 자도 되는 AI를 잘 쓰는 우리 국군의 모습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똑똑해서 존경받는 대한민국 안보 지킴이 국군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노래 한 곡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요즘 보험이 정말 다양해졌다고 합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야 이런 보험까지 생겼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학교폭력보험인데요. 학폭이 이젠 교실 안 갈등을 넘어 부모들의 소송전, 심지어 보험의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죠.
4: 민지 아빠, 그거 들었어? 4반에 학폭이 됐잖아. 상대 부모가 소송까지 냈대. 손해배상 2,500만 원!
5: 아니, 그거 뭐 서로 험담 좀 했다 뭐 그런 거 아니었어? 아, 그렇게 심한 건 줄은 몰랐는데.
4: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학폭 보험도 있다잖아.
5: 야, 참... 야, 이제는 학교 준비물에 교복, 가방 이런 게 아니라 보험인 시대가 오는 거야? 나 참, 난 참.
3: 단순 말다툼, 감정 싸움, 심지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다소 사소한 주장들마저 학폭위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학폭 기록이 대입에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 부모들도 이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기 어렵게 됐다 하소연합니다.
4: 우리 애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요즘은 또 그러면 안 된다네. 사과하면 가해 사실 인정했네 이렇게 본다는 거야.
5: 에이고, 싸움은 애들이 했는데 참 정작 부모들이 전쟁이네 전쟁이야.
3: 뭐가 됐든 결국 중요한 질문은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이고 어디부터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으로 봐야 하는가 이 부분이겠죠.
6: 나 영지랑 혜민이 학폭 신고했어. 애들이 나 없을 때 DM으로 지들끼리 쟤 진짜 이상하지 않냐? 남자애 미친 거 아니야? 외모도 이상하다. 욕이란 욕은 다 했더라고.
7: 기분 나빴겠네. 그런데 그걸 어디에 올린 거야? 단톡방? SNS?
6: 아니, 지들끼리 DM한 건데 내가 우연찮게 봤어.
7: 그런데 그게 학폭이 되나?
3: 최근 법원도 바로 이 경계를 두고 꽤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고 있다고 하죠.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사과하면 정말 불리해지는 건지 과연 법원은 최근 학폭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3: 저희 방송에서도 학폭 사건들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정말 근절돼야 할 사회적 문제죠. 근데 문제는 최근 학폭 신고와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부분 같거든요. 변호사님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8: 네, 지금은 두 방향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 같으면 학교 안에서 풀렸을 감정싸움이나 말다툼까지 생기부와 입시 문제 때문에 곧바로 학폭 신고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이고요.

0: 다른 하나는 반대로 실제 피해가 적지 않은 사안에서도 가해 학생 측이 기록을 피하려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까지 총동원하면서 분쟁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학폭 사건이 계속 늘어서 전담 재판부를 두 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금은 교육적 해결보다는 기록과 불리익을 둘러싼 법적 대응이 먼저 작동하는 흐름이 강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1: 일단 첫 번째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부터 짚어보죠. 최근 법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접수되는 학폭 사건 중 다수가 가볍지 않은 학폭 사안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실제 학폭 처분을 취소한 사례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었나요?
0: 대표적으로 법원이 최근 소개한 사례들을 보면 한 살 많은 학생을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싸가지 없다라고 말한 경우, 수련의 규율 위반을 두고 XX 어이없다고 비난한 경우, 또 실물과 사진이 너무 달라서 사기다라고 외모를 지적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표현 자체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때그때의 말 실수나 일회적 감정 표현을 무조건 학폭으로 넓게 포섭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말의 수위만 볼 게 아니라 반복성, 공개성, 관계의 맥락, 실제 피해 정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를 읽힙니다.
1: 청취자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이고 어디부터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으로 볼 것이냐? 법적으로는 그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0: 이 법에 학교폭력의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그 경계가 기계적으로 딱 잘리지 않습니다. 법원도 최근에는 그 말이나 행동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피해자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반복됐는지, 몇 명이 함께했는지, 실제로 배제나 낙인이 있었는지 이런 맥락들을 세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공개 SNS 게시글이라면 학폭이 될 수 있지만 외부 전파성이 없는 사적 1대1 대화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요즘엔 학폭 기록 때문에 명문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면서 실제 가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가해 학생 측에서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피해 학생입니다.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요? 가해 학생 측에서 일단 소송해보고 뭐 잘되면 다행, 안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까?
0: 네, 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학폭이 조치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을 했다고 처분 효력이 저절로 멈추는 건 아니고 별도로 집행정지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가해 학생 측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끝까지 다투는 동안 피해 학생은 다시 진술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하고 보호조치와 분리조치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경미한 사안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으로 빨리 정리하고 중대한 사안은 지연 없이 심의와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운영이 중대합니다.
1: 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느꼈던 순간은 예전 같으면 선생님들이 중간에서 아이들의 관계를 푸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괜히 중재했다가 뭐 사건 무마하려는 거 아니냐, 한쪽 편만 들었다 이렇게 문제될까봐 아예 입을 닫고 그저 절차대로만 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아이의 이제 뭐 비행 행위에 개입을 했다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실제로 봤거든요. 실제 학폭 사안에서 교사들이 중재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분위기가 저는 감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0: 네, 이 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강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담임이나 생활지도 교사가 중간에서 화해를 권했다가 한쪽에서는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편파적이라고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사관 제도가 들어오고 교사들도 교육적 중재자라기보다는 절차 안내자, 보고 담당자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학부모 민원이나 소송 부담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한마디 덧붙이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학교의 신뢰가 약해질수록 분쟁은 더 빨리 학교 밖 법률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DM이라든지 뭐 단톡방, 뭐 패매, SNS에서 오간 대화를 두고 학폭에 신고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뒷담화나 조롱이 학폭으로 인정된 사례와 반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비교를 통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0: 편파성, 배제의 구조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 또 눈에 띄었던 판결이 따돌림은 두 명 이상이 관여해야 한다. 이런 법원 판단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0: 이 법원은 집단 따돌림이라는 유형은 말 그대로 둘 이상이 함께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거나 공격하는 구조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사례에서도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 것은 문제될 수 있지만 혼자 한 행위를 두고 바로 따돌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말이 한 명이 한 괴롭힘은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 했더라도 모욕, 명예훼손, 협박, 폭행 같은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행위의 이름을 정확히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1: 맘카페 같은 것들을 보면 요즘은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먼저 신고하기도 한다. 이런 하소연도 적지 않다고 했는데 만약 별다른 근거 없이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학폭신고를 했다든지 별일 아닌데 불풀려서 신고를 한 경우라면 오히려 신고한 쪽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학폭이 신고되는 순간부터 학생이든 학부모든 상당한 정신적인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0: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가 느낀 피해와 법적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를 압박하려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일을 꾸며내고 캡처를 편집하거나 주변에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엔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폭이든 선제 신고든 결국 핵심은 누가 먼저 신고했느냐가 아니라 증거와 맥락입니다.
1: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폭 보험이라는 것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정확히 뭘 보장해 주는 거죠?
0: 상품마다 다르지만 크게 보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피해 학생 쪽에서 치료비, 상담비,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른 보장 등을 해주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사나 변호사 선임 비용처럼 분쟁 대응 비용을 담보하는 형태입니다. 이 교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 보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 아이가 고의로 폭행하거나 괴롭힌 책임까지 마음대로 덮어주는 만능보험은 아닙니다. 보장 범위와 면책 사유가 제각각이고 특히 고의 행위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관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1: 근데 보험이 있으니까 소송 가도 된다. 근데 변호사 비용이 지원이 되는 경우에 가해자로 지목돼도 보험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닐지 걱정이거든요. 이런 보험이 학폭의 소송화를 더 부추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0: 그 우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비용 부담이 낮아지면 일단 끝까지 가보자 유인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학폭보험, 학폭 전문 로펌, 풀패키지 대응 같은 시장이 커지면서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적 대응이 먼저 떠오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있다고 해서 없는 사실이 진짜가 되거나 불리한 사건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학폭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요즘은 자칫 크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여질까 봐 사과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학폭 신고를 당했을 때 사과하면 정말 불리해집니까?
0: 결론부터 말하면 사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으로 끝장난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대응은 정말 미안한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하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은 차분히 정정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접촉금지 조치가 있거나 직접 연락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담임이나 상담교사 등 적절한 통로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게 학교폭력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려가 되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반성의 정도예요. 근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반성의 정도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0: 네,
1: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사과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찬혁의 파노라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YTN is FM.
4: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그쳤습니다. 전국에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 강릉도 27도, 광주 25도가 예상이 되고요. 영남 지역에서는 대구가 28도, 포항이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연희램프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뒤쪽으로 잠시 서행 정도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도 한남대로는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반포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는데 이어지는 반포대로도 강남터미널 고가차도에서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 도심에서는 종로가 삼가에서 종각역 쪽으로, 율곡로는 창덕궁에서 광화문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이 밖에 서점 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서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오늘로 사흘째지만 현장에는 사고 잔해가 여전합니다.
1: 고가차도 잔해물이 선로를 덮치면서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혜린 기자 사고 현장에 나가 있죠.
2: 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0: 네, 윤태인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3: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0: 자, 먼저 김혜린 기자, 사고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고가차도 상판이 여전히 내려앉은 채 철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판 아래로 지지하고 있던 철골 구조물도 위태롭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 철판을 까는 등 복구 작업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붕괴 우려에 복구 작업 준비 작업 등으로 경찰이 사고 현장을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 본부 앞 삼거리 도로에 차량 운행도 전면 제한되고 있습니다.
1: 네, 현장 수습은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2: 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현장에서 현장수습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철거 방식을 기존 크레인 인양 해체 방식에서 압수해 다시 말해 구조물을 부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관계기관 회의는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후 4시엔 고용노동부 작업계획 심의를 거쳐 철거 방식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공사가 재개되는 대로 40시간 안에 현장 복구를 마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0: 이번 사고와 관련된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일단 경찰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이튿날인 어제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서를 비롯해 철거 공사와 관련한 서류를 이미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부지방검찰청도 1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안전성 미달 기준인 D등급 판정을 받아 해체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는 사고 당일 새벽 상판 침하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사후 안전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지대나 보호구 없이 현장 점검이 이뤄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관계 당국의 수사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서울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윤태인 기자, 이번 사고 때문에 열차 운행에 차질이 있다고요?
3: 네, 전광판은 물론 방송으로도 이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에 따라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안내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승차권 구매 창구와 안내 데스크에는 취소된 열차에 대체 승차권을 운이하는 승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친구를 만나러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갑작스러운 열차 운행 차질 소식에 약속 취소까지 고민했다는 시민도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제가 원래 12시 반보다 이전에 도착하는 기차로 앉아서 도착하는 거였는데 기차가 캔슬돼가지고 새로운 기차를 예약을 했었는데 12시 25분에 입석으로 와서 제가 원래 서울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해야 되나.
3: 붕괴 사고로 서울역 북측에 있는 차량 기지로 가는 선로가 가로막히면서 차량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역 남쪽에 있던 열차로만 운행을 이어가다 보니 KTX는 서울역부터 행진역, 또 서울역에서 청량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멈췄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562회로 평소에 683회에서 121회 중지돼 운행률은 8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의 80.8%보다는 다소 높아진 건데요. KTX와 KTX 이음 등 고속열차 운행률은 76대가 운행이 중지돼 77% 정도로 전망됩니다. 또 KTX뿐만 아니라 ITX나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에도 변동이 있는데요. 일반 열차는 45회 운행이 중지돼 운행률은 8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 측의 안내문을 보면 서울역에서 출발하거나 행신역에서 출발해 서울역을 거치는 열차 39대가 오늘 운행 중지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역 출발 기준으로 앞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운행 중지된 열차를 말씀드리면 낮 1시 58분 부산행 KTX 열차, 2시 4분 부산행 무궁화호, 3시 9분 포항행 KTX,

0: 3시 45분 부산행 KTX가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에 수습되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전동열차의 운행도 중단한다고 말했는데요. 전동열차에서는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의 경의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1호선과 문산에서 용산, 용문 구간의 경의중앙선 전동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사고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며 열차를 이용하기 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코레일 홈페이지 등으로 열차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김혜린, 윤태인 기자 연결해서 현장 소식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6.3 지방선거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내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본투표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0: 네, 먼저 여야 지도부 행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민주당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한강벨트를 찾아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어 경북으로 넘어가서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지원 유세를 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와서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 이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선거 유세 동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란 세력 대 내란을 극복한 국민과의 대결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투톱인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시장 민심을 듣고요. 이어서 전북으로 넘어가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유세에 합류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일 호남을 찾는 건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접전으로 치러지는 전북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떤 일정을 소화하나요?
0: 네, 장동혁 대표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가 오늘부터 현장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오전에는 충남 논산을 찾아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요. 이후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고향이죠. 충남 금산에서 도보 유세를 진행합니다. 또 다른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방문한 이후에 전통시장에서 합동 유세를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묵인할 건지 막아낼 건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연일 화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자 눈여겨볼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1: 네, 먼저 민주당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전북이 의외로 최대의 격전지가 됐습니다. 현직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리기사비 현금지급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고요.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를 친명 대 친청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정 대표는 오늘 아침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친청, 반청 프레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전북지사 선거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거란 평가가 우세합니다.
0: 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에 이어 장동혁 지도부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3파전이 치러지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한동훈 후보가 원내로 들어올 경우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장동혁 지도부와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선거 이후 급박한 상황 전개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단일화 효과를 보려면 오늘까지는 합의를 맞춰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다현 기자, 법률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1: 네, 먼저 경기 평택을의 경우에는 법률권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민주당 상황점검회의에 이어서 이렇게 네. 결정이 됐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렇게 밝혁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내로남불 입시 비리, 차명 대부업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끝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0: 네, 보수 진영도 평행선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법여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소통을 자주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가 둘 다 보수 결집을 하자는 차원에는

0: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부정선거 입장을 둘러싼 양측 지지층 간의 화학적 결합이 관건인데요. 유희동 후보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독주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범여권 진영에도 여파가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도 단일화 이슈로 시끄러웠죠.
1: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장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오늘 하루 원샷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오늘 오후 5시에 여론조사가 마무리되면 곧장 이긴 후보를 발표하고 진 후보의 사퇴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수 진영에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단일화가 관건입니다. 평택을과 마찬가지로 범여권 단일화 여부가 여파를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들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로 향하나요?
0: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만큼이나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부산에 이어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이 강원 지역을 돌면서 김진태 강원지사 국민의힘 후보를 유세 지원했습니다. 이게 보수 진영으로서는 심리적 구심점 의미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본 기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중량감 있는 정신을 넘어서 상징적인 존재로 받아들인다 이런 평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점으로 또 비판을 하기도 했죠.
1: 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어게인에서 박어게인까지 가자는 거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탄핵된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돌아다닌다고 맹공을 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최대 격전지인 부산을 찾았는데요. 그래서 마치 전현직 대통령의 대리전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전해주시죠.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서소문 사고 발생 이후에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이른바 회파티를 벌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면서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지방선거 판세와 또 주요 지역 동향 전해드렸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2: 네, 6.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산시장 선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 네,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도시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부산시장 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4: 네, 부산입니다.
3: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곳으로 꼽히는데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4: 네, 부산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개혁신당 정예한 후보도 레이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일반적으로 보수 민심이 강한 곳으로 분류되는 곳인데 이번 선거 상황을 지켜보면 보수 지역이라고 단정하기가 힘든 분위기가 읽힙니다. 전재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심의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전 후보는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자 해수부 장관을 지낸 집권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북극 항로 개척 등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 공약 곳곳에 묻어나고 있고 정부 여당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끌어낼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2: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죠?
4: 그렇습니다. 보수 민심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해도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현직 기자 3선을 노리고 있는 박형준 후보는 이제는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 성과를 살펴보면 부산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관광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64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 관광 열기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부산시가 펼친 다양한 관광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분석도 가능해 표심 공약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게 박 후보 측의 생각인데 부산 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역대 최고였다며 더 나아질 부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두 후보 외에도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도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0대 정치 신인이라 인지도가 부족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의혹 공방을 벌이는 양당 후보와 달리 대체로 정책 공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식 선거일은 6일 남았지만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조금 일찍 선택을 마친 표들이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는 사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이 또다시 공습을 가하면서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1: 네, 무력 충돌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양일혁 특파원.
2: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이란 남부를 겨냥한 미군의 공습, 며칠 만에 다시 벌어진 겁니까?
2: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늦은 밤 공습에 이어 이번이 사흘 만입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항구 도시 반다라바스 인근에서 세 차례 연달아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IB는 불과 몇분 만에 반다라바스 시에 방어 체계가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과 상선 운항에 위협을 가하는 이란 군사 시설을 대상으로 공습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이란 드론 4대를 격추하고 다섯 번째 드론 발사를 앞둔 지상 관제소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순전히 방어적인 조치였으며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도 군 소식통을 인용해 같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로 인한 사상자가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공습이 재개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타스님은 오늘 새벽 미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발원지인 미 공군기지를 표적 삼아 공격했다는 이란 혁명수비대 성명을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이란이 세운 기관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요?
2: 미 재무부는 이란의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을 특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협 관리청은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등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설립한 기관입니다. 미 재무부의 특별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에서 거래가 금지되고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도 같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이란과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1: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안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기력이 다한 상태에서 협상하고 있고 미국이 원하는 걸 내놓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토로했습니다.
4: 그들은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도 그 상황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을 끝내야만
3: 마코 루비오
4: 할
3: 미
4: 겁니다.
3: 국무장관도 앞으로 며칠 안에 진전이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협상을 위해 이란이 요구해온 동결 자산 해제나 제재를 완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더라도 제재 완화를 얻지는 못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440kg뿐 아니라 핵 프로그램 포기 등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아닌 이란이나 제3국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유연성을 보였지만 중국과 러시아만큼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4: 러시아나 중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불편할 겁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규정상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국제수로라며 해협을 재개방하라는 미국의 입장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자신은 선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 공화당 경선에서

0: 자신이 공개 지지한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사선 상원의원을 꺾고 후보로 오른 것이 중간선거의 전주곡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남우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2: 또 미국과 이란의 아슬아슬한 종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국지적 충돌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자, 정부가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 툴레이포라는 엔진의 특징적인 부분,
4: 류윤상 해군 제독입니다.
3: 부분을 구성구성마다 확인했습니다. 이란에서 생산하는 대한미사일의 엔진이 맞고 그 색깔도 약간 이란이 특이한 하늘색 색깔을 쓰는데 그에 대한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 기술 분석 결과 외교부 1차관
5: 이상의 비행체는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의성은 주관적인 영역과 관련이 되어서 그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그 고의성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오던 정부가 이번에는 이란이 공격을 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주로 쓰는 그런 무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6: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던 그 대한미사일은 누르미사일. 원래는 중국이 대한미사일로 사용했던 것을 이란이 수입해서 약간 기술적으로 복제를 통해서 이란이 자체 생산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1: 네.
6: 이 누르미사일은 또는 차량에서 또는 소규모 그 고속전 같은 함정에서 발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발사하게 되면 해수면을 따라서 낮은 고도로 날아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타겟이 되는 그 선박 함정에 근처에 오게 되면 더 빠른 운동 에너지를 집속시켜서 배를 이제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폭발하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두 발을 쐈는데 첫 번째 발은 이제 불발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6: 두 번째 발이 실제 폭발을 해서 탄도가 폭발이 되어야 돼서 그 안에서 화재가 일어났었는데 이제 정부의 발표를 보게 되면 23일 만에 모든 증거는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란이 이번에 이런 공격을 했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신 이제 고의성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아쉬움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한미사일을 그것도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씩 특정 선박을 향해서 쐈다는 것은 그 배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당연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발을 썼다는 것 자체가 고의성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말하는 고의성이라는 것은 실제 그 미사일에 방아쇠를 당긴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가 이런 의도로 쐈다라고 해야지만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2: 예. 자, 남호가 공격당한 게 이달 초였으니까 지금 피격된 지 23일 만에 그리고 합동조사 개시한 지 19일 만에 정부의 결론이 나온 겁니다. 상당한 시간인 것 같은데 그동안 정부가 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7: 우선 이제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신중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잔해도 들어왔는데 이제 불발 탄도 같은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1: 네.
7: 그래서 이제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서 이제 검사를 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분리를 하고 그 성분을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데 다른 뭐 어떤 국가들이 이런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조사하는데 좀 시간이 꽤 걸렸을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또 걸렸고 또 이제 외교적인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발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외교부 안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렇게 좀 그래도 상당히 그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이란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99%는 이란 측 소행이 맞고요. 만약에 1%라면 뭐 이란이 지원하는 뭐 민병대 소속이라고 볼 수 있게 이란 측 소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또 우리 정부 안에서도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에 따라서 신중한 어떤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 예. 어쨌든 고의성 여부는 밝히지 못했지만 이란이 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쿠제치 대사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8: 개인적으로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란 측은 이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 모두 부인합니다. 절대로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입니다.
1: 예, 쿠제치 대사도 그랬지만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란은 관여하지 않았다, 상관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6: 네, 이란 입장에서 이란이 자신들 입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나무를 공격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첫째, 만약 그렇게 이란의 어떤 공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국제적 여론이 이란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란이 지금 미국과의 전쟁에서 버티는 것도 굉장히 힘겹게 여러 가지 군사적 저항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주장으로서 밀리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국제적 여론이 이란이 공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순간 이란은 약간 그 비인도적이고 그러니까 민간 화물선을 공격한 거잖아요. 네네. 무장된 미사일로.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국가적 정체성이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국가로 낙인찍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곧바로 미국 중심의 어떤 뭐 그 프리덤 프로젝트나 또는 유럽이나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는 다국적군 그러니까 이런 군대들 또는 유엔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어떤 안보리 제재 결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과시킬 수 있는 명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은 아마 본인들이 가장 잘 알겠죠.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그것을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아마 이란 대사의 저런 발언도 보면 이란 대사는 일관되게 이란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 네.
6: 아마 이란 정부 자체에서 이란의 최고 어떤 정치 지도자나 그쪽으로부터 이란의 공식 입장은 이번 나무 피격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아마 정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예. 자, 쿠제치 대사가 한 얘기 가운데 좀 주목됐던 부분이 거짓 깃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적대국들의 거짓 깃발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적대국의 공작성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7: 뭐 이 말대로라면 이제 이란의 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뭐 어떤 조작한 그런 음모론적 시각으로 이제 한국 선박을 예. 공격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쿠제치 대사도 그러면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어떤 증거 공격이라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7: 제가 지금 이제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미사일 거리가 사정거리가 짧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그리고 우리가 맞은 것이 이제 북쪽에서 날아온 걸로 맞은 게 분명하니까 이건 분명 이란 쪽에서 날아온 게 맞는데 지금 이거를 자꾸 이제 물타기 작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시각이라는 쪽으로 이제 음모론을 퍼뜨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만약 쿠제치 대사가 이거 한번 인정하게 되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피격당한 국가도 선박이 꽤 많지 않습니까?
1: 네.
7: 이 선박에 대해서 다 배상해줘야 될 거고요. 뭐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아예 그냥 국가 차원에서 테러를 저질렀다는 것을 낙인을 찍히게 됐죠. 국제사회에서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쿠제치 대사는 뭐 본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뭐 위의 지시에 의해서라도 계속해서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데 네. 이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 우리나라 선박 25척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나무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걸 근거로 이란과 뭔가 외교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 통관과 관련해서 뭔가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7: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이렇게 세게 몰아붙이기보다는 그래도 구석으로 완전히 이제 궁지로 몰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기회를 좀 주는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선박이 지금 인질로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1: 예.
7: 이것이 없고 우리나라 이란의 교민이라든가 없으면은 우리도 강경하게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이 사건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건 아니겠죠. 공식적으로 거래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나무 피격 있고 나서 우리나라 유니버설 위너라는 유조선이 예, 뭐 인과관계는 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통과가 됐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란의 어떤 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 선박이 좀 통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뭐 공식적은 아닙니다만
1: 네.
7: 가장 중요한 건 자유 상의 원칙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 측이 어느 정도 좀 잘못을 좀 어느 정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런 대처를 좀 바랄 수도 있겠고 반대로 이란과의 접촉도 이렇게 유지하면서도 저는 또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양면 전략을 펴서 국제사회 이 문제가 지금 국제사회가 상당히 좀 오히려 전 너그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미국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건 이란이 이렇게 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미국이든 아니면 다른 국가가

0: 추진하고 있는 여러 지금 뭐 연합 작전 같은 것들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할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와 같은 피해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란이라고 이제 거의 밝힌 상황입니다만 다른 국가들은 피해국을 이제 특정하지, 그러니까 가해국을 특정하지 않고 지금 뭐 유감만 표현하고 있는데 뭐 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국들과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우리나라가 한번 국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저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이번에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란 측의 추가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종전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중부사령부에서는 자위권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2: 네, 사흘 전에도 한번 미군의 그 반달 아바스 항구 지역에 대한 공습이 있었고 오늘도 있었죠.
1: 예.
2: 보통 이런 이제 미군 측에서 자위권적인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 보면 이란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미군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전에 먼저 공격했다는 것인데 미군 측 중부사령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군의 구축함이 그 호르무즈 해협이나 오만반 일대를 항해하고 있는데 이란의 소형 고속정들이
1: 예.
2: 마치 그 미군 구축함을 공격할 것처럼 그렇게 기동을 하거나 또는 그 소형 고속정들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 미사일을 쏘려면은 사전에 그 목표를 식별하기 위한 어떤 전자파를 발사해야 되거든요.
1: 예.
2: 마찬가지 또 미군의 공군기들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이나 또는 오만만 상공을 날고 있는데 그 비행기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또 전자파를 발사해야 되는데 미군의 함정이나 또는 미군의 항공기들이 뭔가 이란 쪽으로부터 날아오는 그런 전파를 느꼈다는 것은 아 조만간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란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미군이 이란 쪽을 공격해서 미군의 피해를 예방하겠다.
3: 예.
2: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란 문제를 짚어보고 있는데 잠시 청와대로 다녀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4: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 오늘 10주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현장의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합니다. 그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또 삼성역의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또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습니다. 우주항공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통신, 소재, 정밀기계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망라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고
3: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구의역 참사 10주기가 됐지만 그 이후에도 일터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사고들을 언급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 예. 자, 앞서서 이제 저희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근데 이란도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미국 기지, 군사 기지에 대해서 이제 타격을 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

0: 얼마 전에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1: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은 결정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침략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지칭을 하는 거잖아요. 이란도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을 내놨어요.
2: 지난번에 공격제 반달 아파스 공격을 받은 것도 있고요. 오늘 보니까 자신들이 또 이제 오늘도 이제 공습을 받았는데 그 공격한 곳이 쿠웨이트 있는 이제 미 공군 기지라고 해서 그쪽을 이제 공격을 한 것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 군에서 우리가 그 미사일도 요격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겠다,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맞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수위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해에서 상당히 지금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지금 협상으로 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양해각서를 어떻게 체결해야
3: 김덕일
2: 되느냐 그런
3: 고대중동
2: 내용을
3: 이슬람
2: 가지고 지금
3: 센터
2: 시나리오를 벌이고
3: 연구위원입니다.
2: 있는데, 이러한 협상으로 가는 판을 깰 정도로 그렇게 강경한 대응을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공격하는 거는 우선은 뭐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기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뭐 자위권 차원에서 이제 항구 같은 곳을 공격한 것이지, 정말 공격을 하려고 했다면 뭐 핵시설이라든가 군시설, 뭐 수도 테헤란 쪽을 공격했다면 이건 정말 전면적으로 확전이 되겠습니다만, 미국도 그러지 않았고요. 이란도 현재 뭐 미군 기지라든가 이런 뭐 정유시설 같은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런 미군 공군 기지 같은 것을 좀 약하게 좀 타격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협상의 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좀 대응하는 그런 정도로만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이제 양측 모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지엽적인 공습을 하고 있는 셈일 텐데, 이 종전 협상은 여전히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주목되는 게 그냥 일을 끝내야만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일을 끝낸다라는 표현이 이게 어떤 것에 좀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5: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을 두고 보통 사람들은 이란의 시간 끌기 작전이 미국한테 먹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 이 어떤 종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란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3: 엄효식
5: 트럼프와
3: 한국
5: 미국에 대한
3: 국가안보
5: 약간 부정적
3: 포럼
5: 여론을 형성하고
3: 방산안보실장입니다.
5: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결국 그런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이란을 더 압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압박할 때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반 언급했던 것처럼 이란의 발전소나 교량 등 민간 인프라 시설을 전부 공격해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그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 중심의 어떤 그런 부대들 또는 그런 지휘관들 대상으로 일종의 뭐 이런 그 참수 작전이나 주요 군사 시설에 대한 타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은 미국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설령 그것이 성공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미국과 이란 또는 중동 평화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부정적 여론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보다는 이번에 그 반달아바스 항구에 대한 공격처럼 이란 혁명수비단 또는 이란군의 핵심적인 시설, 인물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선택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란이 이 미국 주도의 협상에 빨리 응하도록 하는 그런 압박수단으로서의 어떤 군사적 활용, 그 부분이 미국이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1: 어쨌든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압박을 하면서 계속 이제 미국이 원하는 그런 협상안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우라늄 그 고농축 우라늄 핵폐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에서 폐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제3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밝혀서, 이게 좀 이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이 협상이 좀 진전이 될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3국에 중국과 러시아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왜 그런 걸까요?
5: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 농축된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고만
1: 처음엔
5: 했는데,
1: 그랬죠.
5: 이제 그 입장을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냐고 볼
1: 그러게요.
5: 수 있는데, 사실 그 세부적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서 그런 농축 우라늄 물질을 해제한다 그러면 그 해제의 주체는 미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미국이 이란 안에 들어가서 그런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지하의 여러 가지 군사 시설들을 가서 스스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미국의 과학자나 군인들이 이란의 핵시설에 들어와서 그런 활동하는 것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뭐 러시아나 중국으로 보내는 것도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는 이야기됐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우라늄을 가져가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실제 러시아와 중국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미국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나 중국이 자기네 군사시설에 미국 군인이 와서 우라늄을 그 농축된 것을 해제하는 것을 보여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3국으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게 미국으로 가져오건 이란에서 하건 제3국으로 가건 그 해체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표현은 달라졌지만 결국은 미국이 미국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능력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란 쪽에서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미국이 이란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표현이 없다면 사실 진전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4: 예. 자, 이런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에서 양국 간 종전 협상에 대한 그 양해각서 초안 내용을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이 상당히 발끈했더라고요. 날조한 거다.
2: 예.
4: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좀 포함이 됐길래 백악관이 예. 이렇게까지 좀 반응을 한 걸까요?
2: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한 초안한 것을 이제 국영방송이 입수했다고 하는데
4: 예.
2: 양국 간의 만든 초안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1: 예. 예,
2: 이란만의 입장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 예.
2: 첫 번째가 미군이 일단 철수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 달 안에 호르무즈 해협에다 상업 선박은 통행을 허가를 해주겠답니다.
4: 예.
2: 전쟁 이전 수준으로. 근데 거기에 군함은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1: 예.
2: 제외가 되고. 근데 이것도 지금 오만과 이란이 우리가 같이 둘이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제5함대 기지가 바레인 안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나서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데 그러면 미군 군함은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란이 이것을 통제하겠다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국제 수로로서 자유항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양국 간의 초안이 자기가 뭐 이란 국영방송이 입수했다고 하지만 이건 이란만의 생각, 자신들의 의견만을 이제 반영한 것이고 핵 얘기 같은 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날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란만의 생각을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이것은 이제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고요. 앞으로 핵 문제라든가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풀어갈 것이냐 논의가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말씀하신 핵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문제도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3: 미국이 이란의 원유 시장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재 완화나 자금 지원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란이 자기 돈이라 주장하는 자금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관리할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이란은 지속해서 동결 자금 해제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면은 전혀 이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2: 네.
1: 상황인 것 같거든요.
2: 네.
1: 그렇다면 이란에게 뭔가 다른 당근책을 줄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이란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세요?
2: 우선 당근책은 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순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아직 지금 양해각서 좀 체결도 안 되고 지금 상당히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란 측은 먼저 양해각서가 체결되자마자 종전하고 바로 일단 $120 정도가 카타르에 있는 동결자산부터 이제 달라고 얘기를 하는
1: 네.
2: 거죠. 그래서 지금 갈리바프 국회의장, 협상단장을 했던 사람이 중앙은행 총재까지 데려가서 지금 먼저 어떻게 하면 이걸 풀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미국은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란 측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먼저 이란이 성의를 보이고 나서 절차대로 이란이 핵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는 걸 보고 나서 뭐 단계적으로 어떤 뭐 동결 자산 같은 경우는 원래 이란이 받아야 될 돈이었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씩 쉬운 부분부터 조금씩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경제 제재 해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이게 법률적으로 복잡하기도 하고요. 각국이
1: 네.
2: 지금 물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60일까지 넓게 협상을 본다면 이란이 하는 것을 보고서 천천히 주겠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뭐 예전에 지난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하겠다
1: 예.
2: 이런 얘기를 했었단
1: 예.
2: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이란이 중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정도로서는 어느 정도 제재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란이 바라는 것처럼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 $120를 먼저 이렇게 이란에게 입금시켜주고 뭐 한 번에 경제 해제시켜주고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 당근책은 주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도 60일 협상이 끝날 때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미루면서 이란의 행동을 보면서 아마
1: 카드로 쥐고 있는
2: 카드로 예, 계속 질 것으로 보이고 이란의 예상대로 한 번에 다 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4: 예. 사실 이란의 특히나 이제 이란 내 강경파들은 레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나 뭐 핵 프로그램과 관련 그런 양보를 절대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레드라인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5: 지금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모양이죠, 보면. 예. 그러니까 이란이 제시하는 레드라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이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문제나 또는 핵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도 서로 물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어떤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일사불란한 어떤 이런 그 의사수렴 체계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는 전쟁 시작 때부터였지만 누가 정말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 집단인지에 대한 규정이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은 최고 실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결심해야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오늘 제 보도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뭐 이란의 어느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또 강경파 누군가가 나와서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조금 지나가게 되면 다른 쪽에서 다른 사람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정치 세력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협상의 대화의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입장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정리가 없다 보니까 이 레드라인 문제에서도 서로가 똑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진전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아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다가 레드라인을 양보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예. 그렇다면 이제 이란 쪽에 있는 모지타파나 이런 핵심 지도자들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 예. 이런 건데 지금 이란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몇 시간 안에 합의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물론 이제 이 가능성이 이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란과 합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뭔가 효과가 없는 그런 네. 알맹이 없는 발표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가자지구와 결국은 또 반복되는 네.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2: 가자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10월 달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이제 휴전 먼저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단계적 해결 방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게 첫 번째가 인질 교환이었었거든요. 근데 인질 교환도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게 이루어졌고요. 2단계가 이제 하마스 무장 해제하고 이제 영구 종전 이렇게 가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하마스 무장 해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또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방안도 지금 이란과 지금 협상 방안도 양해각서 체결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더라도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예, 우리가 뭐 종전을 완전히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란 쪽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못 나오도록 지금 우려하는 쪽에서 이란 매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 성격을 봤을 때는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란이 뭐 수긍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둘 사이 합의 없이 이렇게 발표해버리게 된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또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높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4: 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지금 아주 뭐랄까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4일에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중에 하나로 백악관에서 UFC 이종격투기 대회가 열리는데 또 공교롭게 이날이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이에요. 이날에 이런 이벤트를 잡은 그 배경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5: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내렸던 캐치플레이즈가 마가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 것을 이제 6월 달에 벌어지는 250주년 건국 기념일 또 여기에 있는
3: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에 대해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4: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9: 이 대통령 주재 참모진 회의 현장은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1: 엄마.
12: 민준아. 유정아.
1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4: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1: 아빠. 늦게 와도 돼.
1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5: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1: 나도 바쁘니까 끊어.
13: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6: 교통안전 1분 터.
17: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1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무사 고!
19: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3: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7: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8: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업을 장보고 N 프로젝트라 명명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장보고 N

인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연료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원자력 발전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잠항 능력도 뛰어나고요, 속도도 2배 이상 빠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그동안 우리 군의 숙원 사업이었는데요. 작년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안은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형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이라는 의미로 장보고 N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우리 기술로 만드는 핵잠수함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면서도 핵연료로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 개발하지 않고 핵비확산 의무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볕이 내리쬐며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자외선도 강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올라서 초여름처럼 더워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정릉터널 안 3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기름램프 이전,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23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에서 하월고까지 전 시간과 같은 구간에서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를 못 간 지점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이 빠르게 끝이 나면서 이 부근에서는 서행 정도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도심 서서문 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서 통제가 이어집니다. 서서문로는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 사이가 양방향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고가차도 아래로 다니던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과 KTX 서울역에서 행신역 구간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오늘 폼 미쳤다.
3: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와.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TV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 네, 장외 설전을 벌이던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만났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10: 네, 주제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세 분이어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답변할 후보를 미리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 4분 드리는 주도권 토론. 먼저 주도권을 가질 후보,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에게 4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11: 네, 그 약속드린 대로 정책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한 후보님 공약 보면 K-복합 아레나, 그리고 구포터널,

0: 경부성 지하 계획 등 보면
1: 화정우 더불어민주당
0: 중요하긴 한데
1: 부산 북구가 후보입니다.
0: 와서는 있는데 하우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도 좀 의문입니다. 먼저 이 사업들 대부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국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공약들이 실제 청년 일자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안 보입니다. 이 사람과 돈이 모이는 북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공약들은 돈은 많이 들고 운영하기도 힘든데 청년 일자리가 싸우겠다고 계속 천명하고 계신데 정부 여당과 대립하는 데만 거의 모든 에너지를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규모 국비 예산 확보해 올 거고 특히 대형 건설 사업 복합 아레나 같은 경우는 건설은 국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어도 운영은 지방비 써야 됩니다. 지금 지방 재정 자립도로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이런 거는 서울 강남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북구에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기업이 필요하고 아까 AI 우겨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위에 있는 공장들 AI 넣지 않으면 중국에 완전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업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공약을 내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2: 예,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답을 드리죠.
1: 한동훈 부산 북구가 무소속 후보입니다.
2: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방식을 서울 아레나가 하고 있는 BTO 방식, 그러니까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 방식을 도입해서 민자와 시비를 어느 정도 매칭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된다 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이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내려오고 물론 훌륭한 후보들도 같이 오셨지만 북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가 우선순위에서 점점 올라가고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0: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복합 아레나 만드는 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운영비, 그 콘텐츠는 어떻게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진행할 것이며 그 비용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일자리랑 관계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걸 보면은 당대표 때 이미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로라 선언을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고 최혜병 특검도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들 지켜지려고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마 경제사업계획을 직접 세워보신 경험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 놓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주민분들 불편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제가 유사선거사무소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조직적 버스 대절에서 버스도 많이 왔고 이번에 선관위에서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 보고 있고 단체로 이동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께서는 얼마 전에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캠프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모집 관련해가지고 진짜 전혀 관련이 없는지 혹은 선관위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설령 관계가 없더라도 본인 팬덤 아닙니까? 그러면 민폐는 끝이지 말라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통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저한테 답변을 계속 주셔야죠.
0: 네.
2: 김어준 쇼 가서 하셨던 얘기 그대로 하시네요. 김어준 코치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거대 정당, 여당의 정치인이 무소속 정치인한테 아 나는 지지자 없으니까 너 지지자들 오지 마라고 하는 거 되게 짜치고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북구가 사람과 돈이 많이 모이는 서비스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하정우 후보가 외지인들 몰아내자 북구를 섬으로 만들 겁니까? 북구를 섬으로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3: 자, 하정우 후보의 주도권 4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 주도권 토론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입니다. 자, 4분 역시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2: 저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씩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후보님 지난번 K&N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하정우 후보님입니다. 공소 취소 관련 질문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하겠다. 나중에 확인할 일입니까?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0: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왜 예스 오라고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검사 예.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2: 잠시만 제 주도권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스 오어 노가 아니라고 답을 해 주시죠.
0: 그래서 국회 가서 제대로 국민 의견 수렴하고 지금은 북구 주민들에게만 집중하겠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선거 중입니다.
2: 잠시만요.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리얼미터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부산 시민 50.6%가 특검 공소 취소 권한부에 반대했습니다. 부산 민심은 이미 답을 주었거든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0: 여론조사는 샘플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여기서 가져올 게 아니라 지금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2: 답을 안 하시겠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0: 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제동을 걸었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동의하세요?
1: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 훨씬 더 좋은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0: 중요한 전재수 의원은 잠시만요. 전재수 의원이 이 법을
1: 30초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보장해 주십시오.
0: 좀 이따 보장해 드릴게요.
1: 어떻게 보장하시려고요? 30,
0: 자, 전재수 의원이 바로 이 법안 발의한 거 아시죠?
1: 누가 발의를 했던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는데 오히려 왜 반대를 하십니까? 제가 가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는
2: 거예요. 재고 있습니다.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0: 예. 하우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도 어떤 반기를 못 드시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1: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1: 네, 30초 보장해 주셔야 되니까.
2: 네.
1: 자,
2: 30초 재겠습니다.
1: 저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0: 많이 준비하셨네요.
1: 그러니까 실제로
0: 네. 알겠습니다.
1: 중요한 거는 얼마나 발전이 가능하냐,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0: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답을 못 하시면 또 하나 또 묻겠습니다. 이건 제가 박 후보께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주적은 누굽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1: 국방부 백서에 북한군과 북한 정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또 물어보십니까?
0: 다시 한번
1: 아직도
0: 찰지는
1: 30초 보장 부탁드립니다. 30초 보장 부탁드립니다. 예.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안보 환경이라는 게 유연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백날 이렇게 위기 상황만 만들겠습니까? 사실 그럼 지난 정부에서 드론 달려가지고 안보 위기 만든 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1: 그때 당대표 아니셨습니까?
0: 그런데 하종 후보님,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참여하셨죠?
1: AI,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AI 얘기만 했습니다. AI가 뭐 그러면은 진보 정부에서는 CNN이 좋고 보수 정부에서는 트랜스포머가 좋습니까?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0: 하종 후보님 그냥 AI 얘기만 하러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럼 제가 이거 AI 관련한 거 제가 여쭤보죠. 후보님. 콩국수 행사 가서 거기 계신 어머니들께 업스테이지 주식 관련해서 나도 100억 보고 손에 와서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업스테이지 경쟁사인 업스테이지 주식 1만 주 받기 전에 당시 재직 중이던 네이버에서 사전 허락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1: 받았습니다.
0: 사전 허락을 받았습니까? 네이버로부터? 네. 네이버로부터 업스테이지 주식을 그렇게 베스트이든 스톡옵션이든 받는 것을 사전에 허락받았단 말입니까?
1: 받았습니다.
0: 누구로부터 받았죠?
1: 내부 조직, 제 조직장으로부터 받았고 서류 있습니다. 네이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0: 그럼 그거 이사회 결의를 거쳤습니까? 그게 기술을 담당한 핵심 간부가 경쟁사의 주식을 받아놓고 이렇게 되면 업스테이지가 흥하고 네이버가 망해야 100억 버시는 거잖아요.
1: 답변 그런 상황인데. 주십시오.
0: 야, 자,
1: 답변 보장해 주십시오.
0: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잠시만요.
1: 이해 충돌 문제는
2: 답변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은 못 드리지만 이후에 또 주도권 토론 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은 주도권 토론이 정확하게 4분씩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후보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질문을 하실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30초 답변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주도권자에게 충분히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 30초에 딱 끊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4분 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 지금부터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3: 하정우 후보님께
4: 박민식
3: 질문합니다.
4: 국민의힘 부산 북구가 후보입니다.
3: 출생지가 사상구입니까? 북구입니까?
1: 77년에는 북구였고 95년 3월 1일에 사상구로 분리됐습니다.
3: 77년에 북구였습니까?
1: 근데 반대로 우리
3: 아니 제가 지금 질문
1: 30초 않습니까? 보장해 주셔야죠.
3: 아니 제가 질문이
2: 질문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제가 그럼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1: 예, 정리해 주십시오.
3: 우리 하정우 후보님 어제 나무위키에 출생지가 좀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원래는 부산시 북구 괴법동 이렇게 적어놨다가 어제는 부산 무슨구가 없어요. 그냥 북부 출장소 개법동 출생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공직선거법 250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님 그 뭡니까 이거 지금 명함을 보면은 이게 이제 명함 뒷면에 이렇게 보이면. 명함 뒷면에 부산시 북구 출생, 현

0: 사상구. 근데 하정우 후보님이 77년 10월 19일에 출생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1: 네.
0: 자, 그런데 77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북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부산 진구였고 북구는 78년 2월 달에 북구라는 명칭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정우 후보님, 제가 나오기 전부터 언론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북구에 출마하려고 억지로 연고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괴법동하고 제가 자랐던 구포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 당시 어린 나이에 뭐 여기서 놀고 자라고 할 수가 사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함 뒷면에 북구 출생이다. 77년에 출생했으면 77년에 북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1: 답변 드리면 됩니까?
0: 네.
1: 네, 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을 떼던 시절에 북구 개법동이라고 했었고 저는 북구 개법동으로 주소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2: 네. 부산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의 TV토론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부산 MBC 화면을 저희가 출처를 밝히고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계속해서 이 토론회를 보시려면은 부산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어지는 토론회 진행 장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와 함께 저희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네,
3: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이틀 동안 진행되고요. 또 본투표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의 총력 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또 YTN 국회 반장 조은지 기자와 이번 선거 판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네. 예.
2: 저희가 뭐 앞서 토론의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이 선거 판세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지금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5: 사실 국회는 굉장히 썰렁합니다.
2: 아, 내일요?
5: 네. 다들 유세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기자들도 현장에 잘 없고요. 전화를 해도 출근길에 다 선거운동 인사하러 가가지고 콜백이 매우 늦습니다.
6: 네. 좋은지 YTN 국회 원장입니다.
5: 뭐 내일 뭐 선거 엿새 남았지만 사전투표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축구 경기로 치면 이제 호루라기를 물고 있다. 킥오프 휘슬 불기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오늘까지 후보 사퇴를 하게 되면 내일 현장에서 프린트되는 투표 용지에 사퇴가 적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단일화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숨가쁜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 오늘 선거에 대해서 규정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다. 또 내란 세력과 내란 극복 국민의 대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막는 선거다. 이재명 민주당의 오만함과 독주를 심판하고 견제해야 된다라고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도 금지가 되고요. 이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3: 네, 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진행되는 여론조사가 이제 공개될 수 없는 거잖아요.
7: 네, 그렇습니다.
3: 그러면 역대 선거들을 봤을 때 이 기간 블랙아웃 기간에 민심이 좀 크게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7: 사실 이 기간 안에 민심이 크게 구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예. 그럼 유권자들이 그 후보와 어떤 관계를 이제 밀접하게 맺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이 이제 강해지고 할 텐데 그것이 단기간에 다른 사람으로 지지를 옮겨가는 경우들은 사실은 흔치는 않은데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제 2011년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강원도지사 선거였는데 그때 강릉에서 이른바 불법 콜센터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는 되지 않는데 그것이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앞서가 있던 뭐 한 20% 가까이 앞서가 있던 후보가 이 사이에 이제 1, 2위가 바뀐 경우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후보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해서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충분하게 알려지게 되면 바뀌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대개 선거일이 다가오게 되면 유권자들이 지지할 후보들을 마음들을 강하게 또 형성해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는 사실 쉽지는 않은 측면도 있겠습니다.
2: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판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지금 이번 6월 3일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명을 뽑고 국회의원은 14명을 새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금 판세를 분석을 해보자면은 승리의 기준이 뭔지 일단 뭐 좀 정해진 게 있을까요? 큰 그림을 어떻게 짚어야 될까요?
5: 뭐 어떻게 나...

0: 아마도 본인들이 이겼다고 아마 할 겁니다. 여기를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전체로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아마 예. 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보시면 광역단체장 16개 중에 이제 현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12개, 민주당이 5개인데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4개인 셈이 되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은 현역을 거의 그대로 공천을 했고 민주당은 새 얼굴로 여기에 도전을 하는 형국이 됩니다. 재보궐선거는 이제 14개가 열리는데 민주당이 13개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1석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믿져야 본전인 선거가 됩니다. 예. 그 요즘에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매일매일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뭐 예민한 상황도 막 나와서 바로바로 정리를 하는데 오늘 어젠가 얘기했는데요. 접전인 곳이 6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이렇게 6곳이 접전이라고 했고 방금 기자회견에서도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 우리는 한 석이라도 더 이기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들 보면 서울이랑 부울경은 뭐 늘 어떤 선거든지 다 혼전인데요. 예. 그 텃밭인 전북 또 험지인 대구가 여기에 낀 게 좀 주목이 되죠.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 예.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의용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에 처음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 판세 분석이 처음 나온 거예요. 예. 여기서는 TK는 우리가 우세하다. 그리고 경합지로 서울과 또 부울경 여기에다가 강원도와 충청까지 했습니다. 8곳이 경합 중이다라고 국민의힘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보궐 14곳에 대해서도 대구 달성은 우리가 우세하고 울산 남갑 또 충남 공주부여 청양 이 두 곳에서도 우리가 경합이지만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예, 지금 그 짚어주신 게 네. 민주당이 6곳, 국민의힘이 8곳을 그러니까 접전지로 꼽은 건데 여야가 겹치는 네. 곳이 4곳인 건가요?
0: 그렇죠. 서울이랑 부울경 이렇게 4곳인데 예. 예. 민주당이 접전으로 꼽은 대구를 국민의힘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예. 국민의힘은 또 강원하고 충청도, 그러니까 충북, 충남, 대전 이 3곳도 경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판세를 보면 경상북도 빼고는 다 국민의힘이 쫓아가는 판이거든요. 사실 여야가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말할 순 없지만 이제 대표 지도부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어디가 급하구나, 어디가 빨리 가야겠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네. 민주당은 전북을 엄청 많이 가고요. 국민의힘은 매일매일 충청권을 가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2: 예, 지금 지도에도 이게 공통 격전지가 나오고 있죠.
0: 그렇죠. 예.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당직자 핵심인데 얘기를 해봤더니 충남, 대전, 충북 순으로 우리가 기세가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서울에서 봤을 때는 좀 쉽긴 한데 그 충남은 박수현, 김태흠, 대전은 허태정, 이장우, 충북은 신용한, 김영환 이런 구도거든요. 근데 충청권이 원래 또 속을 모른다고 해서 예, 예. 야권의 좀 행복회로인지 뭐 결과가 너무 궁금한 상황입니다.
3: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선거가 있는 경우에 막판에 이제 중앙당에서 어떤 메시지들 내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지금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지지층들이 이완되지 않도록 결집하게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4: 네. 지금 같은 경우 오피니언스 대표입니다.
3: 까지 보게 되면 민주당이 좀 우세하는 흐름들, 국민의힘이 좀 열세인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지지층을 어쨌든 결집하려고 하는 그래서 낙관론에 의해서 투표 불참을 좀 막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니까 예. 이것이 투표해도 되지 안 되면 어떡하나라고 해서 이제 패배주의에서 불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졌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높여서 네. 지지자들을 참여하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아마 의도로 갖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 자, 그러면 이제 한 지역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도 서울은 전임 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를 쫓아가는 형국이었거든요. 최근 네. 나온 조사들 흐름을 보면 어떤가요?
3: 예, 지금 이제 그래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49.6, 국민의힘 오세훈 36.4. 지금 이것은 이제 사람 면접원에 의한 이제 조사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ARS 조사 결과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좀 팽팽한 결과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사람 면접원 조사고요.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또 팽팽한 전화 면접 예. 조사도 있습니다. 예. 지금 문화일보 조사인데요. 정원호 39, 국민의힘 오세훈 39로
2: 똑같아요.
3: 동률이 나온 예. 조사 결과도 이제 오늘 나오긴
1: 조사
3: 했습니다.
1: 조사 방식이 달랐던 거죠?
3: 이것은 조사 방식은 같습니다. 아. 사람 면접원에 의한 이제 조사 방식인데 예. 대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지금 팽팽해서 사실은 최근에 나왔는 추세하고는 약간 이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 면접원 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우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예. 그렇지만 ARS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에서는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팽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 차이가 왜 그런 걸까요?
3: 예, 그래서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떤 진행 그 조사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음성을 네. 들으면서 일방적으로 버튼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은 중도층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표집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의 고정 지지층 위주로 응답하는 특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자동응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양쪽 진영의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표율이 낮다고 한다면 ARS 조사 결과와 유사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면접원 같은 경우는 중도층들이 많이 표집이 됩니다. 충분하게. 네. 왜냐하면 사람이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지게 될 경우에 이런 사람 면접원 결과와 유사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어느 수준이 돼야지 높은 것이고 투표율이 어느 수준이면 낮은 것이냐 또 이렇게 재질문이 들어오긴 하는데 2018년 지방선거는 60%가 약간 넘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그다음 이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50% 선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수 정당이 또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60%에 가까워지면 투표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고 50%에 가까워지면 좀 낮은 투표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 선거는 그 중간쯤 어디에 치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시각이 대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자, 지금 서울 지역을 살펴봤고요. 조사에 따라서는 이제 뭐 격차가 큰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것은 전화 면접 방식으로 똑같은데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딱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그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같은 경우에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다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0: 네, 아무래도 결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벌써 네. 사흘째 후보들이 뭐 춤추고 노래하고 유세 마이크 잡고 하는 유세를 못 하고 있어요.
2: 그렇죠.
0: 노래와 율동 없는 건 물론 사실상 일정이 없고 그냥 수습이 급선무다, 뭐 애도하겠다, 추모하겠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나마 이제 오늘 사흘째를 맞아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오전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선 되면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안전행정의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라면서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를 한 거고요. 민주당은 또 전문가 좌담회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좌담회였는데 뭐 당연히 안전 짚어 넘어갈 거긴 한데 네. 이게 어찌됐건 본인들에게는 그래도 조금 유리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부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읽히고요. 네. 정청래 대표는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은 사흘 연속 서소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어찌됐건 책임감 또 수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 그 19살 뭐 그 노동자가 혼자 구의역에서 고치다가 사망을 했던 그 참사가 벌써 10주기가 돼가지고요. 그 구의역도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기자 간담회 중인데 역시 안전을 화두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과 생명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짚어야 되는데 자칫 이게 정쟁으로 되지 않을까 유불리를 따지면서 괜히 자칫 돌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아슬아슬 줄타는 기류가 보이고요. 네. 오늘 밤 11시에 서울시장 후보 사자 토론회가 있습니다. 예. 개혁신당 김정철, 정의당 권영국 후보까지 넷이 만나게 되는 거고 유일한 법정 토론회가 됩니다. 사전투표 7시간 전에서야 이제 서울시장을 처음 보게 되는 건데 후보들을 네. 그 민주당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이 앞서 있는 결과가 나왔지만 사실 누군지 저도 어떤 공약이 있는지 많이 알지를 못해요. 또 말하는 걸 직접 보면 또 새로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알 기회가 없었던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건 오늘 밤 11시에 토론회가 있으니까 많은 유권자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네, 토론회를 통해서 또 확인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북지사가 이번에 이제 의외로 격전지가 됐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경선 이후에는 크게 관심 받던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좀 상황 좀 어떨까요?
3: 예, 지금 어쨌든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이 경선이 되게 되면 선거 운동이 사실은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모양새가 원래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전북은 지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현직 지사였던 무소속의 김관영 이제 후보가 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으로는 이원택 전 의원이 이제 후보로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나오는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51.9,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35.3으로 상당히 이제 격차가 크게 나고 있어서 민주당을 당혹스럽게 이제 하고 있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결과들은 이거보다 이제 결과가 적은 것도 있고 또 오늘 나온 어떤 결과에서는 반대로 또 이원택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도 있긴 해서 여기도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지금 이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앞서 있는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추정해 보게 되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서를 같이 했던 또는 이제 고령자 중심에서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 대한 이제 선호가 상당히 표출된다고 할 수 있겠고 사람 면접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낮은 분들도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지역 정서에 맞게 어떤 민주당 후보라고 하면 선호하는 기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조사에서는 또 이원택 후보가 앞서 있는 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두 후보가 상당히 이제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여기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지도부와 어쨌든 당의 인사들이 이 지역으로 총집결해서 선거운동을 막판에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 사실 이제 무소속 후보가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도 네. 큰 관심인데 청와대까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0: 김관영 후보가 명청 대결이라고 굉장히 노련하고 영리하게 프레임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사전 교감했다는 취지 언급을 했어요. 내가 무소속 출마하는 거 대통령에게 뭐 보고 안 했겠냐, 허락 안 받았겠냐,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예. 교감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혼자 뭐 일방 보고 혹은 뭐 문자 등을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왜냐면 청와대가 우리는 뭐 보고받은 적 없다, 허락한 적 없다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그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고통스럽지만 제명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 뭐가 됐든 간에 현금을 주는 그 CCTV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후보로 내겠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만약에 당선된 다음에 어차피 민주당 사람인데 복당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어차피 다 우리 편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공천 불복은 영구 복당 불가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배수진을 쳤고요. 한민수 대변인이 그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데 김관영 후보 타격에 선봉에 섰습니다. 오늘만 논평을 벌써 두 개 냈습니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김관영 변명 멈추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라는 게 나왔고 그 아까 그 김관영 후보가 진 여론조사가 하나 또 있었거든요. 네. 현금 살포로 제명된 김관영 후보를 향한 전북도민의 심판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 여론조사를 굉장히 부각시키는 논평도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병도 원내대표 전북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요. 정청래 지도부가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민주당이 진 게 아니라 정청래가 진 거다라는 얘기도 벌써 물밑에서는 나올 정도로 조금 내부 분위기가 조금 엇갈리는 걸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자, 지금 전북도 당내 제명 이슈가 네.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토론회를 봤던 부산 북구 갑도 네. 제명 이슈가 있었던 후보가 있죠. 지금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지금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요?
3: 그 애초에는 이제 3자 구도이고 그럼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만 있는 것이니까 하정우 후보가 뭐 안정적인 우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이 대체적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그러한 흐름들 있었는데요. 예.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두 명의 후보가 있는 것이잖아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이제 있는 상황인데 애초에 이제 어떤 선거전 초반에 시작될 때는 박민식, 한동훈 두 명의 후보의 지지율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조사들을 보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두 사람의 경쟁에서 이제 치고 나가게 되면서 상당히 우위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 조사에서는 이 3자 구도에서도 1위를 하게 되는 수치들을 예.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초반 구도와 이제 많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보수층에서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 같은 경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 예.
3: 하정우 33.8, 박민식 17.9, 한동훈 40.2.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20% 선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자들의 지지율의 합이 10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폭락해야지만 한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예. 것이거든요. 지금 박민식 후보가 한 20% 중반대 나오다가 10%로 나오게 되고 그것을 이제 한동훈 후보가 흡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나오고 있는 선거에 나오고 있는 그 전재수 후보의 어떤 선호도에는 훨씬 못 미치는 측면이 있어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과제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2: 물론 이제 2월 3일 최종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본다면 한동훈 후보가 이제 네.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후보가 원내 입성을 한다면 네. 보수 야권에도 이에 대한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0: 네, 정치권에 파장이 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0: 3.5선이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단순한 300명분의 1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 장동혁 다 내가 때리겠다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잖아요. 대여투쟁에 선봉에서는 동시에 보수 야권의 차기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존재감을 또 발휘하고 있고요.
1: 네.
0: 동시에 그 하정우 후보를 꺾는 그 자체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청와대 참모를 하다가 나온 후보고 동시에 삼고초려 민주당이 우리가 나와달라 나와달라 이 후보밖에 없다고 해서 나왔는데도 네. 만약에 진다면 그게 타격이 또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뭐 3자 동탄 모델 뭐 이걸로 정치계에 좀 파란을 일으켰는데 그거 못지않은 반란을 볼 수 있을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2: 네. 자, 앞서 이제 여론조사 그 그림에서 그래프에서 박민식 후보의 지지세가 좀 떨어진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부산을 찾아서 박민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3: 여러분께서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박민식 후보도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4: 전 박 전 대통령
5: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가 후보입니다.
4: 그동안의 삶을 존경합니다. 존중하고요. 박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합니다.
2: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 선거에서의 행보, 광폭 네. 행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정말 여기저기 많이 네. 다니고 있고 오늘은 또 강원도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0: 선대위원장이 없어서 예. 장동혁 대표가 거의 여의도에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대구 제일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대구는 예. 뭐 인기가 많으니까 했는데 뭐 왜냐하면 민주당 김부겸 후보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대구에서야 뭐 향수 존재감 동정론 그런 건 오케이인데 충남 대전 간다 그래서 응 이러다가 어제 부울경 가고 오늘 강원도까지 예. 가잖아요. 예. 이게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좀 아직은 모르겠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어게인도 모자라서 박어게인이냐 탄핵당한 대통령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러니까 내란정당 소리 듣지 이렇게 매우 따끔하게 비판을 했고요. 보신 것처럼 어제 박민식 후보 지지를 호소했는데 아무래도 국정농단 수사에서 이제 본인에게 옷고를 치르게 했던 게 한동훈 후보이기 때문에 좀 구원도 있지 않나 싶고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뭐 이런 거랑 다 이제 묘하게 궤가 맞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이게 작용 반작용이 있고 또 보수의 결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반감도 또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강원도 원주 갔는데 거기에 전한길 유튜버가 등장을 또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박근혜를 외치던 뭐 지지자인지 뭐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그분이 떠나가자 바로 전한길 전한길을 외치면서 그런 것들은 사실 어제까지는 부산에서도 좀 통하나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이게 좀 이상하게 요동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동시에 어차피 이제 지방선거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투표율도 낮고 관심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네. 투표할 사람만 나온다. 강경파 우리 지지자 진영이 정확히 결집을 해서 나온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그런 이유에서 민주당도 뭐 5.18 그 건이나 스타벅스 사태를 때리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박근혜 MB 뭐 이런 분들을 소환을 해서 좀 지지층 결집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를 좀 확실히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 공교롭게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부산에 있어서 전현직 대통령이 같은 날 이제 부산에 있었는데 과연 이제 이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지방선거는 예.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본다면은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6: 예. 사실 뭐 지방선거만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총선도 마찬가지로 예. 모든 선거는 사실 대선을 빼고 현재의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이제 선거인 네. 것이니까요. 그것이 이제 여권에 대해서 평가하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고 그것이 이제 높게 되면 어쨌든 여권의 성적표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6: 특히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어떤 뭐 일종의 이제 계약을 맺는 거라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냐면 지역에 어떤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권 후보가 상당히 사실은 프리미엄을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제일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제일 잘 먹히는 것이 뭐냐 뭐 국정 안정론도 얘기하고 좀 야당에서는 정권 견제론도 네. 얘기하지만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발전론이 사실은 지방선거에서는 제일 잘 먹히는 이제 선거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게 되면 대통령의 인기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정권 중후반 때 실시되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여당이 뭐 승리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선방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6: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제 높은 수준인데 2018년 지방선거에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높지는 않은.

0: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시에 바른미래당이라고 보수의 정당의 선택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예. 2018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보수표가 나눠지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이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하나가 있긴 해서 견제론이 모아질 수 있는 구도는 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당 후보들이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제 얻고 중도층의 관심을 얻는 그런 캠페인 효과를 일정 부분 얻을 가능성 환경이 된다고 좀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찾아간 부산의 모습이었는데 그럼 부산시장, 그러니까 부산시장 관련 민심은 지금 어떤 추세입니까?
0: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여당 후보 우세한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 45.8,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39.5.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이 조사 같은 경우 800명 조사.
2: 엿새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조은지 YTN 국회 반장,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TV토론 현장은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중앙일보가 케이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함께 언급된 또 다른 여론조사는 전라일보가 조원 CNI에 의뢰해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5월 23일부터 24일까지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 MBC가 한결 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무선 ARS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 조사 방식을 이용해 자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0: 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 7년 차이고요. 5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미술학원 강사예요. 연애할 땐 그림을 그리는 사람답게 세심했습니다. 제가 말한 작은 변화도 잘 기억했고 제 마음을 먼저 살펴줬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치마는 왜 입었냐, 화장은 왜 했냐, 잘 보일 사람이냐 등 간섭을 했고 친구를 만나러 가면 하루 종일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누구랑 있었어? 남자라도 있었냐? 라고 추궁을 했죠. 처음 손찌검을 당한 건 아이 어린이집 행사 뒤풀이가 있었던 날입니다. 엄마들과 커피를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오자 남편은 제 휴대폰을 던지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허락받고 살아야 해? 라고 소리치자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울자 남편은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내가 때렸냐? 밀쳤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남편은 네가 내가 다른 데서 화내는 거 봤어? 너 아니면 화낼 일이 없어. 다른 남자였으면 너랑 못 살았어. 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도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요. 결정적인 일은 아이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집안 꼴이 뭐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피곤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들은 척 했더니 식탁을 발로 차더라고요. 그러자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아이는 울면서 아빠 자꾸 엄마 때리지 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몰래 녹음해둔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욕설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부부싸움 몇 번 한 걸 가정폭력으로 과장한다라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소송으로 가면 저한테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 보니까 남편이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아요. 이거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민법 840조 3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2: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1: 네.
2: 학대는 신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됩니다.
1: 그쵸?
2: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 네.
2: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가스라이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이 사건처럼 가스라이팅이 폭언, 폭행과 결합된 경우에는
1: 네.
2: 제3호 사유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언과 가스라이팅을 한 남편도 먼저 내가 이혼하겠다,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글쎄요. 민법 840조 6호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1: 네.
2: 혼인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네.
2: 그런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모습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1: 네.
2: 그래서 부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거나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무거운 경우, 즉 이 사건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 폭행, 가스라이팅을 하였다면 남편의 청구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니까 이제 폭언, 폭행, 가스라이팅을 한 남편이 이혼 청구한 경우에 이제 부인이 나도 이혼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이혼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내가 이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남편의 가정폭력도 문제지만 이미 혼인생활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 함께 주장하는 게 더 나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민법 840조 각 이혼 사유는 독립된 이혼 청구 원인이 되므로 3호와 6호를 선택 중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이제 폭행도 있었고 가스라이팅도 있었고 사연자분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1: 네.
2: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 기간 중에 어떤 개별적인 유책 행위로부터 그것이 쌓여 이혼하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파악해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1: 네.
2: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1: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이제 사연자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다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뭐 폭행이야 뭐 사진이나 진단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스라이팅 이거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외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상 실무상 입증이 어렵습니다.
1: 네.
2: 하지만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1: 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1: 네.
2: 따라서 사연자가 남편의 가스라이팅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녹취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그럼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반복적인 폭언, 폭행, 그리고 가스라이팅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폭언, 폭행의 책임이 이제 남편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얼마 전 술집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깜빡하고 4만 원가량의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돈을 내겠다고 하자 가게 사장님에게서 무전 취식은 30배 배상을 해야 한다, 120만 원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 30배 배상, 상당한 금액이죠. 과연 이 금액 정말 내야 할까요? 먼저 이런 일이 생기면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무전 취식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기본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하는 죄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장님이 말한 30배 배상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술값이 4만 원이면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을 내면 되는 것이고 고의적인 사기나 추가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의로 30배, 20배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이제 고의성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데요. 애초에 돈을 낼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먹고 마셨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취해서 실수로 계산을 잊었고 뒤늦게라도 바로 사과하고 돈을 내겠다고 했다면 통상 경범죄 수준에서 비교적 가볍게 처리될 여지가 큽니다. 사장님과 원만하게 풀고 싶다면 실제 술값 수준에서 정산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 그러니까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피해 회복과 용서를 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최유리의 잠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하늘에 구름만 지나고 있고요. 강한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를 가리키고 있고 햇볕 아래에서는 다소 덥게도 느껴집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진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잠실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 서행인데요. 영동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데 동호대교 못 간 지점 4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은 남산 1호 터널 진입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밀리고 있고요. 남산 2호 터널과 3호 터널도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심에서는 서서문 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서 서서문로가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3거리 사이가 양방향이 전면 통제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목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8: 서서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지 오늘로 사흘째지만 현장에는 사고 잔해가 여전합니다.
9: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며 수습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10: 네, 서서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입니다.
8: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10: 네, 고가차도 상판이 여전히 내려앉은 채 철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판 아래를 지지하고 있던 철골 구조물도 위태롭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 철판을 까는 등 복구 작업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는데 철거 공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붕괴 우려와 복구 작업 준비 등으로 경찰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아리수 본부 앞 3거리 도로에 차량 운행도 전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무너진 고가차도 아래로 다니던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과 KTX 서울역에서 행신역 구간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9: 네, 그럼 현장 수습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10: 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현장에서 현장 수습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철거 방식을 기존 크레인 인양 해체 방식에서 압쇄, 다시 말해 구조물을 부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오후 4시에는 고용노동부 작업계획 심의를 거쳐서 철거 방식 등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공사가 재개되는 대로 40시간 안에 현장 복구를 마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10: 네, 일단 경찰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이튿날인 어제 정밀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서를 비롯해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부지방검찰청도 1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안전성 미달 기준인 D등급 판정을 받아 해체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는 사고 당일 새벽 상판 침하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안전 점검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지대나 보호구 없이 현장 점검이 이뤄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관계 당국의 수사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현장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8: 무너진 서소문 고가차도 잔해물이 선로를 덮치면서 열차 운행도 사흘째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9: 네, 코레일은 오늘 하루 동안 KTX 등 120대 넘는 열차가 운행을 멈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취재기자 연결해서 사고 여파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11: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8: 네, 열차 운행 차질에 시민들 불편도 크다고요.
11: 네, 전광판은 물론 방송으로도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안내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승차권 구매 창구와 안내 데스크에는 취소된 열차의 대체편을 문의하는 승객들이 몰렸는데요. 또 친구를 만나러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 갑작스러운 열차 운행 차질 소식에 약속 취소를 고민했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직접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2: 기차가 캔슬돼가지고 새로운 기차를 예약을 했었는데 12시 25분에 입석으로 와서 기차 타기 하루 전날에 문자 메시지로 따로 발송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서울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해야 되나.
11: 붕괴 사고로 서울역 북측에 있는 차량 기지로 가는 선로가 가로막히면서 차량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역 남쪽에 있던 열차로만 운행을 이어가다 보니 KTX는 서울역부터 행신역, 또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멈췄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562회로 평소에 683회에서 121회 중지돼 운행률은 82%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의 80.8%보다는 다소 높아진 건데요. KTX와 KTX 이음 등 고속열차 운행률은 76대가 운행이 중지돼 77% 정도로 전망됩니다. 또 KTX뿐만 아니라 ITX나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에도 변동이 있는데요. 일반 열차는 45회 운행이 중지돼 운행률은 87%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역 측의 안내문을 보면 서울역에서 출발하거나 행신역에서 출발해 서울역을 거치는 열차 39대가 오늘 운행 중지됐습니다. 안내문을 보면 서울역 출발 기준으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운행 중지된 열차는 6대, 8시까지는 3대, 10시까지는 5대, 자정 전까지는 4대의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현장이 수습되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전동열차의 운행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동열차에서는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의 경의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1호선과 문산에서 용산, 용문 구간의 경의중앙선 전동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사고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며 열차를 이용하기 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코레일 홈페이지 등으로 열차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8: 6.3 지방선거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9: 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막는 선거로 각각 규정했는데요.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선거 전국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은 기자.
13: 네,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8: 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가 분석하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13: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앞선 걸로 나온 여론조사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선 김관영 후보가 압도적이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경남과 전북까지 모두 6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도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내부 판세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대구와 경북을 우세 지역으로, 서울과 부울경, 강원 등 8곳을 접전으로 분류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선 대구 달성이 우세, 울산 남갑과 충남 공주부여 청향은 경합이지만 비교적 우세하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막는 선거로 규정하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9: 네, 이어서 여야 지도부의 일정도 짚어주시죠.
13: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한강벨트를 찾아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오후에는 경북으로 넘어가서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하고요. 투톱이죠.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시장 민심을 듣고 전북으로 넘어가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유세에 합류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렇게 연일 호남을 찾는 것은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접전으로 치러지는 전북지사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뒤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오늘부터 현장 유세를 재개합니다. 오전에는 충남 논산, 금산을 찾아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대위원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적극적으로 유세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부울경에 이어서 강원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은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국민과의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8: 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일정을 조금씩 재개하는 모습이죠.
13: 네, 그렇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조용한 유세를 진행하던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오늘부터 조금씩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간담회를 열어 최근 서울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를 겨냥했고요. 만약 자신이 당선되면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를 서울안전행정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자당 국토위, 행안위 위원들과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긴급 좌담회를 열어서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침묵을 깼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0주기를 맞아 구의역을 찾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도 다시 찾았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서울시장 TV토론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 네, 이렇게 6.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산시장 선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9: 네,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부산의 도시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부산시장 선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14: 네, 부산입니다.
8: 네, 이번 선거에서 부산은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곳으로 꼽히는데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4: 네, 부산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3선을 지낸 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그리고 현직 시장인 국민의 박형준 후보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개혁신당에서는 정의한 후보도 레이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일반적으로 보수민심이 강한 곳으로 분류가 되는 곳인데 이번 선거 상황을 지켜보면 보수지역이라고 단정하기가 힘든 분위기가 읽힙니다. 전재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심의 방향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전 후보는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자 해수부 장관을 지낸 집권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 공약 곳곳에 묻어나고 있고 정부 여당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끌어낼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9: 네,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죠.
14: 그렇습니다. 민심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해도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현지 기자 3선을 노리고 있는 박형준 후보는 이제는 부산을 세계 도시로

0: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 성과를 살펴보면 부산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관광 분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364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 관광 열기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부산시가 펼친 다양한 관광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분석도 가능해 효신 공약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게 박 후보 생각인데 부산 시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역대 최고였다며 더 나아질 부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두 후보 외에도 개혁신당 정의연 후보도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0대 정치 신인이라 인지도가 부족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의혹 공방을 벌이는 양당 후보와 달리 대체로 정책 공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식 선거일은 6일 남았지만 내일부터는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조금 일찍 선택을 마친 표들이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형 GTS 철근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 네, 재회의 고화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홍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어디서 나온 겁니까?
3: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안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발생한 구의역 참사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뒤에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 원인으로 안전보단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또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토록 했습니다. 특히 결과에 따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들 사건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시장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에둘러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행사가 끝난 뒤 주로 시장에서 식사하는데 왜 시장에 밥 먹으러 갔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 그러면서 자신은 원래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 이해하기 바란다고 했는데요. 보수 야당의 지방선거 개입 주장에 선을 긋고 시장 방문 등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균형성장을 위한 세심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3: 열혈강호 온라인
4: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강호 온라인
4: 열혈강호 온라인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투자의 거장 워런 버핏과의 점심 한 끼 식사권이요. 무려 13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돼 화제입니다. 4년 만에 부활한 이 짧은 만남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던지는 이유는 바로 거장의 지혜와 안목을 직접 전수받을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 집 가계부의 묵은 고민을 해결하고 든든한 노후 자산을 설계하기 위해선 굳이 수백억 원의 경매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요. 매달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시원하게 진단해주고 든든한 보험, 연금의 지도 그려줄 진짜 재무 크루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는요. 130억 원의 점심 부럽지 않은 우리 집만을 위한 맞춤 재무 솔루션 아낌없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요즘 러닝 크루들도 되게 많은데 재무 크루 하면 또 저희가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왜 이렇게 부끄럽게 웃으시는 거예요? 자, 두 분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두 분이 130억 원짜리의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권이 생긴다면 그 자리에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 던지고 싶은 질문 어떤 거 있으세요?
2: 저는 어떻게 기다리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0: 어떻게 기다리냐?
2: 네, 이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물론 이제 수익을 보다가 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럴 텐데 그럴 때 어떻게 기다리시냐고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0: 어떻게 손가락 단돌이 어떻게 이거 저기 매도 안 하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게 그렇죠. 진짜 궁금하네요. 어떻게 맞아요. 장기 투자로 투자의 맞아요. 귀재가 되셨을지.
3: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라는 건 어떻게든 변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이

0: 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사실
0: 궁금해요.
1: 두분 전문가도 투자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으실 텐데,
2: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과 부합하는지 또는 어떤 것들을 새롭게 인사이트를 우리가 좀 깨우쳐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신가 봐요.
2: 그렇죠. 저보다는 어쨌든 훨씬 고수시기 때문에 고수의 의견은 항상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1: 그쵸.
2: 생각합니다.
1: 저는 좀 달라요. 저는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진짜 행복하세요? 궁금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쵸.
0: 맞아요.
1: 뭐가 됐든. 자, 우리가 돈 관련 이야기,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 스스로 깨우쳐지기도 하지만 보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서 얻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굿모닝 굿라이프가 알찬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즐겁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다가 나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봐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라이프의 상담 문자 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은 두 분이 상담해 주신 청취자분 휴대전화 뒷번호 075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들어주신 종신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가끔씩 수익률 문자가 오는데 이게 항상 마이너스여서 답답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드디어 원금을 넘어섰어요.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봐서 종신보험을 해지한 돈으로 주식에 추가 투입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다 보니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 종신보험 이제는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의 문자 사연 만나봤습니다. 최근 이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해지에서 이 해약 환급금을 들고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어도 괜찮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이 오늘 보내주신 청취자님은 되게 명확하세요.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요 해약 환급금을 들고 들어가도 되냐. 근데 보통은요.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되게 많이 적지 않나 싶은데 이분은 원금에 그래 도달하셨대요.
2: 맞습니다. 참 희한한 케이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말씀하신 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은 게 정상입니다.
0: 네.
2: 하지만 우리 청취자님이 갖고 계신 보험은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보험 이름 앞에 변액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분이 펀드에 투자가 되죠. 대부분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국내 인덱스 펀드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1: 네, 수익률 좋다는 말은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청취자님께서 납입한 보험료는 약 7,8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의 현재 적립액이 9,680만 원이 되셨고요. 국내 인덱스 지수인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원동력으로 되었어요. 약 1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펀드의 평균 매수 단가가 굉장히 낮죠. 지금 코스피 지수는 거의 8,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거의 300% 가깝게 되셨습니다.
0: 수익률 300%요?
1: 엄청나죠.
0: 부러워요. 와, 15년에 300% 수익률이면 굉장한데요.
2: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힘인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변액보험은 정기적으로 수익률 혹은 적립률 안내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있죠.
0: 네.
2: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적립률이 내가 낸 돈보다 못했기 때문에 많이들 서운하셨을 텐데요. 요새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원금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안 보니까 해지해도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0: 맞아요.
2: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은 고려해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어떤 네. 거죠?
1: 바로 내가 이 보험을 왜 가입했는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원론적으로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다른 경로로 가입을 하셨겠지만 원론적으로 종신보험은 사실 가족을 위해 가입했다라는 게 대부분이죠. 내가 어떤 일이 혹시나 생겨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금전적으로 남아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종신보험입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께서도 여쭤보니 나는 가족을 위해서 가입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당장 투자를 시작해서 수익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입하셨던 당시의 목적을 다시 한 번은 꼭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죠.
0: 근데 종신보험을 가지고 가장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이 나오는 것도 가족을 위한 거지만 지금 가장이 돈을 많이 불리는 것도 가족을 위한 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2: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금융상품 가입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셔라. 이렇게 전문가분이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이라는 게 확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1: 아, 맞아요.
0: 그렇죠. 지금이야 장이 좋지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종신보험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2: 그렇죠. 아이들이 장성하신 분들을 좀 예로 들 수 있겠죠. 또 친구가 보험료를 시작해서 하나 도와주는 셈치고 보험료를 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종신보험이었더라. 뭐 이런 사례들도 많죠. 이런 분들은 굳이 더 이상 유지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1: 그렇죠. 맞아요. 해지를 권해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해지 환급금으로 무얼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처럼 직접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ISA 같은 데 넣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고려해보셨으면 하는 건 내 노후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입니다. 여태까지 노후 준비하지 않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번이 기회죠. 이런 해지 환급금으로 노후 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3: 좋죠, 좋죠. 왜냐하면 노후 대비는 언제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쵸. 우리에게 숙명 같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노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엄두 못 내고 시작 못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필요한 재무 점검과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전문가 찾고 계시다면 지금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에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리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두 분이 상담해드린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10년 정도 된 친구가 있어요. 저희 아이 친구의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 된 걸 계기로 친해져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가 10년 전부터 저희 집 보험을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험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도 바꿨다면서요. 새로 나온 게 더 좋다면서 평생 가져가도 괜찮을 보험이라고 하면서 설계안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꿀 정도로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여태까지 10년 가까이 부어온 제 보험을 깨기가 괜시리 싫으네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친구와의 인연이 또 끊기는 건 또 싫고요. 그래서 정말 바꾸는 게 맞는지 아닌지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0: 이건 정말 공감이 되는 사례인 게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그 육아 동지라는 말이 이제 막 생겨요.

0: 저도 저희 동네에 동지 언니가 있어요. 저도 딱 이만큼 10년 정도 됐거든요. 저는 아이 초등학교에서 만난 건 아니고 조리원 동기, 동지 언니가 네. 있는데 얼마나 든든한지요. 진짜 가족보다 더 든든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도 잘 맞고 우리 집 가정 상황도 잘 알아주고 내 아이 뭐 남편과의 뭐 문제 여러 가지들 뭐 다 공감해주기 때문에 마음 터놓고 이렇게 지낸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보험을 관리해 주시는데 뭔가 그게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 봐요.
1: 네, 맞아요. 상담하다 보면 설계사와의 어떤 인연으로 인해 바꾸는 부분에 있어 망설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좋은 의도든 아닌 의도든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말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사실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보험은 1, 2년 유지할 게 아니라 20년가량 납부를 하셔야 되고 100세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는 만큼 보험이 특징이죠. 신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건 사실입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돈 앞에선 금융상품 앞에선 일단 냉정해질 네.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 가지고 계신 보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2: 네.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4인 가정이셨고요. 가정보험료의 합계는 137만 원이었습니다. 우선 남편분의 보험부터 살펴보면요. 보험료는 80만 원, 5개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0: 많아요.
2: 그렇죠. 네, 네. 건강보험 3개, 종신보험 2개였습니다. 건강보험 중 하나는 친구분이 제안하신 새로 가입한 16만 원짜리 보험이었고요. 우선 종신보험부터 살펴보면요. 가입하신 목적을 여쭤보니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목적에 맞게 잘 가입되어 있었지만 하나는 종신보험이라기보다는 건강보험에 가까웠어요. 다른 건강보험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해지를 권해드렸습니다.
1: 그리고 새로 가입한 보험 외 나머지 건강보험은 보장 내용이 좋았어요. 해지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새로 가입한 보험이었는데 기존의 건강보험들을 해지하고 새로 준비했다가는 보장의 크기나 깊이가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예전에 가입할 당시 없던 특약인 암주요 치료비나 순환계 주요 치료비 또 엔대 수술비 정도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이건 5만 원 정도로 준비가 충분했고요. 결과적으로 남편분의 보험은 기존 8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또 줄일 수 있었습니다.
0: 저는 지금 김소미 팀장님 얘기해 주신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보험을 통으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옛날 보험 중에 지금은 보장 안 되는 좋은 특약들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데 남편분도 살릴 건 살려놓고 나머지는 해지하고 삭제한 후에 추가로 새로운 특약들을 보장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9만 원이나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벌써 시작이 좋은데요.
2: 네, 이번에는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보험을 살펴볼 건데요. 기존에는 3건에 17만 원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새로 가입하시는 거는 8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9만 원을 내고 계셨네요. 청취자님도 마찬가지로 굳이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없던 특약만 추가하시면 되셨어요. 그래서 4만 원의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다 합쳐서 12만 원이면 준비가 가능하겠네요.
1: 네. 아이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18만 원, 14만 원 내고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 모두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엄마, 아빠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암주요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 엔대 수술비 정도면 충분했어요. 3만 원이면 준비가 가능했고요. 둘 다 종신보험 갖고 있었고요. 이 종신보험을 또 저축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과감하게 해지 권해드렸고요. 그래서 각각 8만 원, 7만 원으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2: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친구분께서 신규로 제안하신 보험은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하기에는 메리트가 크게 없었습니다. 기존의 보험은 앞으로 10년만 더 내면 되지만 새로 들어가게 되면 20년을 또 다시 시작해야 하죠. 물론 해당 설계사는 지금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의 70% 정도가 되니까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납입 기간이 다시 늘어나는 데에 있어서 저는 좀 반대를 좀 표하고 싶었습니다. 또 금액도 저희가 설계한 설계안에 비해 너무 높았고요. 다행히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철회를 안내드렸습니다.
1: 네, 사연자분께서 철회하면 그 친구와 인연이 안 좋게 끝맺음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3: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저는 이지한 팀장님이 너무 담담하게 얘기해 주셔서 근데 제가 이 상황이라고 했으면 저도 네. 저희 동네에 있는 우리 육아 동지 언니한테 언니 미안한데 나

0: 처리해야 될것 같아. 번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그 말이 쉽냐고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과정도 좀 스무스하게 갈수 있게끔 도와주신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2: 그렇죠.
1: 그리고 사실상 철회를 망설이다가 이 황금기인 철회 기간을 놓치면 안 돼요.
0: 그럼 또
1: 더
0: 그동안
1: 큰
0: 냈던
1: 일이에요.
0: 그쵸, 내 돈이 다 날아가는
1: 네,
0: 거니까.
1: 맞아요. 한 달치라고 하더라도 큰 돈이거든요. 이것도 날아가고요. 그 언니분께도 안 돼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철회는 황금기라고도 하고요. 그 언니와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그렇기
0: 그렇군요.
1: 때문에 철회를 꼭 적극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실적인 부분 무시할 수 없어요. 사실은 사연자분께서 관계가 끊기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요, 이걸로 관계 끊길 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랬으면 이제 가짜 인연인 거죠.
3: 그렇죠.
1: 그쵸? 맞아요. 종합적으로 보험료는 기존의 137만 원에서 놀라지 마세요. 76만 원으로 매월 61만 원이나 아낄 수 있었습니다.
0: 아무리 좋은 의도로 보험을 갈아타자는 제안을 해도 그게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수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들로만 가성비 있게 구성할 수 있게끔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분들이 개선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칫하면요, 매달 60만 원씩 그냥 돈을 낭비할 뻔했는데 이 60만 원이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3: 그렇죠.
0: 학원도 한 두세 개 보낼 수 있고 여행도 좀 갔다 올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낀 돈으로 조금 더 쓸모 있는 재무적인 그 가계부를 꾸려나가셨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또 도와주셨을까요?
3: 저희가 보통은 아낀 보험료로 뭐 노후를 좀 준비하자, 연금을 준비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0: 네.
3: 이분들은 노후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좀 흔치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가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리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관심사가 있으셨어요. 아이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각 30만 원씩 매달 증여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요거를 할때 보통 저희가 증여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매달 하기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 1회에 정기금 증여라는 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0: 정기금 증여.
3: 그렇죠. 정기금 증여는 뭐 번거롭게 매달 신고할 필요 없이 처음 한 번만 하면 되는데요. 10년 동안 증여하게 되면은 3,600만 원이 되겠죠. 30만 원씩. 어차피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 이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신고를 하는 게 저는 좀 안전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각 30만 원씩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두 아이들은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리실 수가 있겠죠.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덤이고요.
0: 그렇죠. 아이들에게 증여할 때 정기금 증여 신고
3: 네.
0: 그리고 또 복리에 따른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거는 생명보험사 연금 보험으로 챙겨주셨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아이 앞으로 뭐 적금을 해주고 싶어요. 아이 앞으로 돈을 모아가고 싶어요.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3: 그렇죠.
0: 이렇게 뭐 우리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뭐 삼천 익스 주식을 사줄 수도
3: 네,
0: 있고
3: 그렇죠.
0: 또는 아이 앞으로 이렇게 연금 상품 같은 것도 가입을 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면 비과세 혜택 누려 가실 수 있는 연금으로 아이에게 증여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금액 마련하는 거 전문가 보시기엔 추천이신 거죠?
3: 그렇죠. 추천하고요. 다만 이제 좀한 가지 주의해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0: 어떤 거죠?
3: 어린 아이들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어떤 의심이요?
3: 국세청의 의심의 예상이 될수
0: 그렇군요.
3: 있습니다. 네.
0: 그래서 그 명의를 아이 앞으로 해가지고 뭔가
3: 네.
0: 수익을 너무 지나치게
3: 그렇죠.
0: 불리려고 하는
3: 그렇죠.
0: 것들이 눈에 들수 있으니 정말 이러한 목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라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험이 정말 나를 지키는 보험이 맞는지 내가 모아 나가고 있는 자산은 최대한의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큼 좋은 금융 상품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재원 팀장님, 청취자분들 상담 신청하시려면은 전화하셔야 될까요? 문자 보내셔야 될까요?
3: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4: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5: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0: 재정경제 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머니 처방전은 김소미 팀장님 읽어주신다고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 진입을 앞둔 59세 프리랜서입니다. 오랫동안 연금보험을 붓고 있는데 수익률이 영 좋지 않아서 어찌해야 하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거 말고 다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있는데 그건 최근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0: 아, 최근에 이 장이 뜨겁죠. 특히나 코스피.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요 코스피 관련된 종목들을 펀드나 이런 것들을 담고 계신 분들은요. 아주 그냥 앱이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분들이 정말 재테크에 이렇게 진심이었나 싶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취자님이 가지고 계신 연금 상품은 수익률이 좋지 않다. 어떤 걸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2: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싫어하는 것보다는 더안 좋은 게 무관심인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과는 다르게 예적금만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잖아요. 물론 투자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만 오르는 방향으로 올라탈 수 있겠습니다.
1: 네, 사연자님은 보증형 연금보험 갖고 계셨고요. 보증형 연금보험은 투자 수익에 관계없이 가입과 동시에 내가 받을 연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하락장이거나 횡보하는 시기에 적합한 상품이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오르는 시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느낄 수 있죠.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좋은 기회에서 나만 뒤처지거나 소외될까봐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포모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매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자, 포모 맞습니다. O.
1: 네, 정답은 옵니다. 네,
0: 네.
1: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요즘 많이 쓰이죠. 주식시장이 오를 때 나만 주식을 사지 않아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2: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나요?
0: 맞아요. 그리고 요즘 이거 관련돼서 짧은 콘텐츠들도 진짜 많아요.
1: 맞아요.
0: 예. 네. 자, 두 분은 뭐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뽀모를 겪고 계신단 말이에요. 청취자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지 않게끔 개선안을 내드려야 될 텐데 뭐부터 살펴보면 될까요?
2: 네, 우선은 2019년에 가입하신 매달 50만 원씩 내고 계시는 연금보험에 7년 동안의 수익률이 5%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0: 아이고, 아까 그분은 15년에 300%였는데.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요. 그 연간 수익률이 채 1%도 되지 않죠. 같은 기간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수익률은 뭐 조금 다르겠지만 국내 인덱스 펀드였다면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을 겁니다.
0: 네.
2: 물론 결과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실 수 있겠죠. 보증형 연금보험은 투자 수익과 관계없이 연금액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금액을 살펴보니 50만 원씩 10년, 총 6천만 원을 납입하고 70세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2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0: 이것도 귀한 돈인데 너무 작고 소중하네요.
1: 아, 맞아요. 해당 보험회사의 보증형 연금 상품은 보증되는 비율이 사실 높아요. 너무 적은 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어 바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여기서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60대 진입하는 분들, 은퇴 머지않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두 가지를 특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투자 성향이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을,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보증형 연금보험을 택하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몇 살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느냐입니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느냐에 따라 납입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은퇴 직후부터 연금을 받을 건지 혹은 몇 년간을 묵혔다가 받을 건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몇년 묵힐 수 있는 상황이라면 70대부터는 조금 더 여유로운 70대를 맞이할 수 있겠죠.
2: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우선 청취자님은 기존의 해지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한 보증형 상품으로 진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해지 환급금 4천만 원으로 일시나 보증형 연금 상품으로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기존에는 2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새로 가입하시는 상품은 26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기존에 가입하신 상품보다

0: 덜 내고도 더 받을 수 있었죠. 기존의 연금보험을 해지하면서 납입하셨던 50만 원은 투자형 상품으로 진행하시기로 하셨어요. 적립형 상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만 하면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고에 관계없이 평균 매수단가보다만 높을 때 개시한다면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일시납수자도 물론 좋겠지만 언제 떨어질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안전한 적립식 투자가 좀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1: 만약에 이분이 30대, 40대 젊은 청취자분이셨다면 솔루션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 안정형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길게
0: 그렇죠.
1: 내다보면서 변액 그 상품들로 좀더 추천을 해 주셨을 텐데 지금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증형의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 필요한 60대이신
0: 그렇죠.
1: 거니까 이렇게 또 전문가분이 코칭을 내주셨습니다. 내 직업이 뭔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마련해놨던 재원은 얼만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재무 설계입니다. 기존의 연금보험 해지한 금액으로 일시납 보증형 연금 상품 가입하시면서 앞으로 덜 내고도 더 받을 수 있게끔 꾸려주셨기 때문에 청취자님 되게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래 들어가던 이 50만 원을 투자형 상품으로 준비함으로써 안정과 공격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서 두 배로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님 실제 상담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 전해주시던가요?
0: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사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불안함은 누구나 다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조금 일찍 올라타신 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 너무나 즐거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이런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1: 뭐죠?
0: 일단 시작이 반이에요. 이렇게 생각만 하고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언가라도 시작을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아,
2: 네,
1: 그렇군요.
2: 맞아요.
1: 저도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맞아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사연은요.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의 사연입니다. 30대 여성분이세요. 최근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요목조목 옛날 보험도 있고요. 옛날에 12년도 이전에는 갑상선암 일반암이었어요. 그때 암 진단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1억 원어치를 받은 거죠. 중요한 건 그분이 1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걸로 조금은 투자하고 싶어요로 시작했고요. 지금 수익률이 꽤 많이 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사실은 정말 효자 상품이 정말 필요할 때도 되지만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도 되지만 여유를 훨씬 더 많이 늘려주기도 한다는 거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 아, 좋습니다. 관련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계속 열려 있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불구하고 투자해보고 싶다, 나도 재테크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안전하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과의 재무 상담 원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문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포지션의 리멤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0: 퀴즈.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에 강한 볕이 드러났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날은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28도가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으면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더불어 내일은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내부순환로에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을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종암분기점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도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을 지날 때까지는 시속 30km 안팎이고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도 성산대교 쪽으로 금천교에서 철산대교, 고척교에서 양평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 반대편 외곽 가는 길도 오목교 부근과 안양교에서 금천교 사이로 밀립니다. 이 밖에 서서문 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서 통제가 이어지는데요. 서서문로는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 사이가 양방향 전면 통제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열차 선로 위로 무너진 영향으로 오늘 KTX를 포함한 열차 12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편성됐던 KTX와 무궁화호 등 전체 열차편 683회 가운데 121회가 중지되는 등 82.3%만 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행이 중지되는 KTX 구간은 행신역에서 서울역 사이 구간과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으로 고속열차 운행은 76회 운행이 중지된 77%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 전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열차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사조위는 오늘부터 4개월간 운영되며 위원장은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강원대 박철우 교수가 맡았습니다. 위원회에는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합니다. 사조위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이행과 안전관리가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 원인을 규명하고 철거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두 사건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엔 안전보다 돈, 안전보단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두 사안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하락해 8,100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코스피는 0.5% 내린 8,185로 장을 마쳤는데 장중에 낙폭이 4% 커져 7,8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소식과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상승했지만 삼성전자는 2%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지만 2.5% 내린 1,104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석 달 만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이는 잠재 성장률 1.8%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 2.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중동발 공급 충격을 추경 등 정부 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경기와 정보기술 수출 확대가 성장률을 0.7%포인트 높이고 정부 추경과 증시 호황도 성장률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씩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 소비 지출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늘었습니다. 2023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소비 지출 증가율은 2.4%인 소득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비 지출은 3.1% 늘어 역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4주 만에 소폭 둔화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이 줄고 호가가 다시 오르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25일 기준 5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평균 0.25%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0.06%포인트 줄면서 4주 만에 둔화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구와 마포구만 상승세가 커졌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카카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노조가 다음 달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다음 달 10일 성남 판교역 일대를 행진하는 집회를 엽니다. 노조 측은 해당 집회에 1,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어제 조정 결렬 뒤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갈등이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회사와 구성원 사이 신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측은 조국혁신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조국 후보가 평택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 측은 오늘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제로를 외치면서 내란정당 유이동 후보와 손잡고 민주당 제로를 실천하고 있는 조 후보의 위선을 평택 시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왜 지지율 1%짜리 정당인지 자성의 시간을 가져보라며 민주당이 평택에서 연대해야 할 파트너는 진정한 우당인 진보당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 단일화의 마지노선인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유이동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 후보는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면 파렴치한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거라며 자신으로의 단일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며칠 전 황 후보를 직접 만났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듣지 못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보수 승리를 위한 결단을 이끌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 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후보 기준으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과 기타금의 전액을, 10% 이상 득표하면 반액을 보전하도록 제한적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후보나 39세 이하 청년 후보들의 경우 이 기준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런데 한 명을 뽑는 단체장이나 시도의회 선거와 달리 2명에서 5명까지 뽑는 기초의회 선거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10% 조금 넘게 얻고도 당선되는 후보들도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5명은 합헌, 4명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이제 곧 끝나겠지만 국회에서 한번 개정 논의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승부 김준우입니다. 시도지사 선거에서 한 번뿐인 법정 TV토론도 너무 적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거에 닥쳐서 공직선거법 개정하지 말고 선거 끝나자마자 국회가 이런 숙제를 풀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대가 너무 큰가요? 5월 28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여의도 최고의 정치 아웃사이더 세 분과 함께하는 정치 아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지호 전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이제 드디어 깜깜이 기간입니다. 더 이상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되고요.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물론 이제 여론조사 깜깜이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도 많지만 뭐 어쨌든 그거는 또 국회가 나중에 어떻게 정할 문제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니까 세 분께서 보시는 전반적인 전국적 판세 어떻게 좀 분석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15대 1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몇 대 몇이냐 얘기가 좀 많은데 광역 단체장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판세를 좀 분석하고 계신지 박원석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2: 뭐 오늘 보니까는 각 당에서 전망하는 현 시점에 판세 이런 것들도 보도가 나오긴 하던데 많이 이제 보수가 추격해 오고 결집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0: 네.
2: 이제 마지막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이 판세를 바꿀 만한 정도의 추격이 일어났다고 보이는 데는 또 별로 없어요.
0: 네.
2: 그래서 저는 15대 1이 어떻게 보면 이 선거 시작할 때 기본값이었는데 거기서 한 두세 군데? 많으면 두세 군데 정도
0: 국민의힘이 가능하지 수상을 할 거다.
2: 네. 물론 아직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거판이 한번 크게 출렁일 수도 있을 정도의 시간이어서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시점에서 내일이 선거다라고 네. 한다면 한 뭐 14대 2나 13대 3 뭐
0: 그러면
2: 되지 않을까.
0: 이제 대구, 울산, 경남, 부산 뭐 이쪽 중심으로. 서울은
2: 부산은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 보이고요.
0: 네, 국민의힘
2: 기존에 경북에 보이고. 하나 더해서 대구, 울산, 경남 중에 하나나 두 개.
0: 네, 그렇게 보신다.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3: 뭐 저희는 사실은 서울, 충청, 부산 정도 확보하면은 사실은 당이 뭐 굉장히 선전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0: 저도 이제 지역을 선거 유세로 다니다 보면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정부 여당 프레미엄이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선거의 특성상 어떤 이념이라든지 뭐 미래 투표가 아니고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냐, 우리 고장을 누가 잘 개발시킬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지자체마다 경쟁 심리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실용, 실행력, 그 행정력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정부 여당 후보들 또 선거운동원들까지 굉장히 기세가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오고 굉장히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추세로는 민주당 정부 여당이 많은 곳에서 의석을 얻고 승리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국회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거의 다 원래 그쪽 민주당 의석이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국민의힘이 사퇴해서 얻은 의석 옆에서 이로 치러지는 재보궐은 대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보다는 국민의힘이 한두 개더 얻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0: 근데
1: 어떻게
0: 이제
1: 보세요?
0: 뭐 그게 이제 의석수가 어떤 현재 국회 의석수를 어떤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가
1: 그런 의미는 아니기
0: 아니잖아요. 그리고
1: 때문에.
0: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데가 대구랑 충청권에 있는 그 한석이잖아요. 두석 정도 되는데 뭐 그걸로 국민의힘이 뭐 만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1: 부산과 울산 남구도 있어서.
0: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지역도 지방선거가 사실은 기초의원, 광역의원 또 단체장 줄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조직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1: 김영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이제 처음 시작은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민주당이 뭐 압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얹혀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그 이재명 정권 또 민주당이 여러 가지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특검법 발의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또뭐 스타벅스 이런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조금 너무나 과했죠. 네, 너무나 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여론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인물 대 인물 경쟁으로 간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원호 후보라든지 서울시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라든지 소위 명픽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그 민주당 후보들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게 상대 후보에 비해서 결국 인물론에서 보니까 좀 이게 잘안 되네. 준비가 좀덜 됐네. 라는 인식이 예, 좀 쌓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뭐 지도부가 잘했거나 이런 게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합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여당이 좀 잘못하면서 또 반면에는 야당, 인물론에서 앞서는 것이 지금의 어떤 지표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김초 대표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그 정청래 알콩달콩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0: 예,
1: 페이지에
0: 맞습니다.
1: 지금 한 시간 전에 전북만 한 포스팅이 서너 개가 연이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선거에 지금 약간 정청래 대표가 사활을 거는 듯한 느낌적 느낌이 있는데.
0: 아니 이제 전북이라는 곳이 저희의 안방과도 같고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제명을 한 후보인데 지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관영 후보가 그전에 나온 여론조사상 지표처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좀당 지도부가 잘못된 결정을 한게 아니냐. 그리고 전북 도민들 우리 안방에 있는 우리 핵심 지지층들의 어떤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최근에 김관영 후보가 뭐 대통령실과 교감서를 이야기했고 대통령실에서 대표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회자가 되면서 뭔가 친명 세력의 구심점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사익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로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단속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1: 정확히 2시간 동안 5개만 연속으로 전라북도.

0: 그래서 뭔가 좀 다급해 보이는 느낌적인.
1: 그럴 만도 하죠. 네. 왜냐하면 워낙 논란이 컸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는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안호영 의원이 무려 뭐 열흘 넘게 단식도 했고.
0: 네.
1: 김관영 그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 정도 중징계가 아니고 당원권 정지 1년 이랬으면은 출마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탈당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모든 징계라는 게좀 비례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런데다가 당사자의 소명 같은 거를 뭐잘 듣지 않고 그냥 징계를 서둘러 내린 건 결국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결정한 거 아니야. 그에 반해서 이원태 의원은 유사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 징계 없이 넘어갔고 조사 과정도 굉장히 부실했다. 이런 불만이 어떻게 보면 그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일정하게 좀 먹힌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김관영 그 후보가 프레임 전환을 잘했죠. 본인 잘못으로 이제 발단은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마치 이제 뭐 정적 제고, 그다음에 뭐내편 봐주기, 그리고 더 나가서 뭐 반청 친명 반청, 뭐 아니 친명 친청 이런 프레임으로 전환하면서 전당대회 구도로 가져가 버렸잖아요. 내가 당선돼서 정청래 대표 임하는 거 맞겠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있는 민주당엔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여전히 민주당원이다. 뭐 이런 프레임들이 일정하게 전북 도민들의 감정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쟁력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굉장히 앞서고 뭐 일부 여론조사는 또
0: 뒤지기도 하고.
1: 뒤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로서는 좀 비상이죠. 왜냐하면 이게 안방에서 그 패하게 되면 정 대표의 리더십이랄까? 그리고 정 대표가 했던 공천의 정당성이랄까.
0: 큰
1: 아,
0: 도전을
1: 이게
0: 갖게
1: 흔들리잖아요.
0: 된다.
1: 그러면은 연임 도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0: 알겠습니다. 부산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근데 저는 오늘 저녁도 그렇죠. 내일 사전투표인데 오늘 첫 TV 토론 하는 건 참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1: 심지어
0: 좀.
1: 서울시장 후보 토론은 오늘 밤 11시 합니다.
0: 그러니까요. 무슨, 하여튼 좀 불만이 많은데 뭐 누구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 그래서 오늘 부산 북갑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세 후보의 이제 난타전이었다고 하는 평가인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이건 김영우 의원님부터.
2: 다 본인들 스타일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재밌게 보고 왔는데 역시 그 하정 후보는 뭐 AI입니다. 초질관 AI고 지역의 모든 문제를 AI로 해결하겠다. AI 산업도 유치하고 학교도 뭐 유치하고. 근데 조금은 좀 답답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정치인으로서의 뭐랄까 후보 토론에 대한 준비. 이게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조금 짜증을 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피해야 되는데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시간 조절이라든지 이런 데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민식 후보는 역시 북구의 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예상했죠. 그래서 이제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태어날 당시에 북구가 없었는데 왜 명함 뒤에 북구 출생이라고 써 있냐. 그걸 거의 주도권 토론에서 4분 내내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0: 느껴졌다.
2: 좀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북구 출신은 아닙니다마는 또 한동훈 후보는 나름대로 이제 공약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거, 뭐 덕천 로터리 교통 문제 해결 같은 것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연결 도로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가변 차선이라든지 또 주차장 이런 거뭐 재배치 문제, 뭐 정류소,
0: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2: 예, 그래서 뭐 그런 게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물론 토론이 격해져 가지고 뭐당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주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는 역시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아주 열띤 토론을 했는데 이게 지금 부산 북갑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주소다. 이 보수의 어떤 주도권 쟁탈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볼 수가 있었죠.
0: 김조 대변인.
3: 아니 저는 좀 박민식 후보가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게좀 매우 올드하더라고요. 꼰대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하정우 후보에게 뭐그 연고지 관련해서 어디 출생이냐 이게 뭐 그렇게 물어볼 얘기입니까? 결국은 하정우 후보 이야기가 맞고 박민식 후보가 나무 위키 보고 이야기한 거라 망신만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야기 하시다가 그 굉장히 그 한동훈 후보가 공격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이냐면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공소시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니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폴더 인사는 한동훈 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굉장히 한 후보가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좀 상상하지 못했던 반격을 해서 재밌게 또 하고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0: 네, 박원석 의원님.
1: 전 토론을 못 봤어요. 일정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언뜻언뜻 그 쇼츠라 그러나요. 네. 그거 보고 또 기사 이렇게 좀 보고 하는데 아니 각자 새 후보가 내세워야 될 포인트들 그리고 자기 장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토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하정우 후보는 이런 토론을 아마 처음 해보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죠. 그분이 네. 뭐 다른 이제 산업계에 있었으니까 그런 뭐 심포지움이나 포럼에 나가서 발표하고 이런 건 했겠지만 이렇게 상대를 두고 어쨌든 일종의 이제 정치 토론을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좀 익숙치 않은 모습 같은 게 좀 보였고. 뭐 그에 비해서 한동훈 후보는 상당히 경험이 많죠. 그리고 네. 스타일 자체도 워낙에 좀 공세적인 스타일이고. 근데 오늘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는 박민식 후보하고 그 단계 시판 설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쨌든 네. 이 거칠게 네. 서로 간에 주고받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북구의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 북구 선거 결과는 보수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적으로 보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이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 중에 네. 어느 쪽에 손을 더 많이 들어주느냐.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승패를 가를 텐데 기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울기의 정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거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0: 그 두 명, 그 박민식, 한동훈 토론 중에 이제 박근혜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30년 구형했는데 이거 뭐 어떡하냐 이러고 지금 박민식 의원은 어제 기장에 가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이 이제 선거운동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대표 시절에 또 뭐 박근혜 대통령 예방한 적이 있었죠 아마. 근데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묘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북갑을 직접 방문하진 않고 미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박근혜 효과가 북갑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2: 영향이 클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하정우 후보도 그렇지만은 또 박민식 후보도 원래는 이제 북갑에 내려가서 북갑 주민들을 상대로 자기 색깔, 자기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면서 지지율을 올렸어야 돼요. 처음부터.
0: 네.
2: 그런데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나서 여의치 않으니까 당세에 한번 기대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 다 내려갔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선 의원들 계속 내려오고 뭐 신동욱 의원 내려오고 또 김민전 의원 내려오고 근데 내려와서 지지 연설 지지 유세를 하는 쪽쪽 지지율이 더 빠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기대하려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북갑에서 뭐 30km나 떨어진 기장까지 가가지고 네.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네. 또 유영하 의원은 또 가까이 못하게 또 막 이렇게 가로막고 네. 그런 게 이제 다 유튜브 짤방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나서 그거를 이제 본인 카톡 프로필 이런 거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 사진으로.
0: 네.
2: 그러니까 너무 좀 약세가 된 후보의 어떤 그런 그 처지를 너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근데 결국은 초선도 아니고 이제 되면은 삼선인데 네. 그러니까 북갑 주민들도 박민식 후보를 다들 잘 안단 말이에요.
0: 네.
2: 그러면은 다시 와서 북갑을 위해서 뭘 해줄 건가. 이거에 더 기대를 걸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누구에 매달리는 선거 운동 그 모습이 오히려 박민식 후보답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효과가 글쎄요. 이게 또 과거의 어떤 갈등을 현재로 소환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신선한 좋은 영향은 주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네. 싶어요.
0: 하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1: 글쎄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대구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사실 전국 순회하면서 사실상의 선대위원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0: 네.
1: 그 효과가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결집 효과는 있는데 뭐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이제 반대를 자극하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일까?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저게 역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북값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죠. 만약 국보시장에 오셨다라면 얘기가 좀 다르죠. 네. 그게

0: 아니고 후보가 기장까지 가가지고
1: 네.
0: 자기 선거구는 비우고 다소 그런 게 이제 억지스러운 모습이고 저는 박민식 후보가 어느 순간 선거운동의 페이스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단은 개소식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어쨌든 보수 적자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당 지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불렀는데 그 개소식 장면이 북구 유권자들에게는 반성하지 않는 어떤 국민의힘의 모습, 변화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봅니다. 그 뒤로 지지율이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스가 일어나가지고 한동훈 후보하고 그리고 이제 삭발이죠, 두 번째로. 그 장면은 노모가 삭발하는 장면은 굉장히 이제 처연하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기까지 했지만 그게 전형적으로 선거가 안 되는 후보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뭐 삼보일배, 삭발, 단식 이런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삭발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주 일찍 했어요. 경선할 때.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는 날 삭발을 하니까 저건 이제 선거가 안 된다는 거를 저 결정적으로 본인 스스로 보여준 거고 어제도 비슷한 장면이죠. 그래서 자기 선거구를 비우고 전직 대통령이 왔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뭔가 이게 이제 한동훈과 비교되려고 하는 모습인데 저건 1등 전략은 전혀 아니고요. 2등 전략도 아니라고 봅니다. 3등으로 함께 자폭하겠다. 뭐이 전략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선거가 안 돼요.
1: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장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수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너져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막 사분 오열되어 있고 지금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그윤 어게인 세력들은 어떻게든 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런 과거 지도자를 불러내서 뭔가 다음 지방선거 이후로도 좀 헤게모니를 잡고 당을 좀 다시 한번 뭉치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저질러 갖고 탄핵됐는데 지금 이 선거판에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대위원장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국민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뿐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모르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이 너무 사분 오열되어 있고 리더십도 없고 전부 자기 이익만 따지고 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냈는데 어제 기장에서 발언한 내용은 그래도 굉장히 정제돼 있고 박민식 후보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핵심 보수층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 어제 이제 화면을 보면은 기장인데 기장 군수 후보는 저 밀려나가지고 간신히 악수 한번 했어요. 거의 주인공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박민식 후보였고 내일 사전투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투표장에 안 나오려고 했던 보수층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효과는 있을 텐데 뭐 그거라도 필요한 거고 다른 면에서 보면 장동열 리더십의 위기의 징후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등판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등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오세훈 시장한테도 한번 갔었고 이제 이번 주에 부산에 또 간다는 거죠. 어떻게
3: 뭐 제가 구체적인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오세훈 시장 그때 이제 청계천에서 한번 조우를 했는데 뭐 정치적인 발언은 물론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그리고 이제 과거 시장을 또 했으니까 아마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사실은 뭐 친이계 누가 봐도 친이계죠. 근데 그 현직 대통령이나 뭐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이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는 저는
1: 등장하지 않는 것이
3: 저는 그좀 등장하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
1: 적절한가?
3: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정말 무거운 자리,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현직은 더 하고요. 이 국민들의 대통합, 이건 진영이나 어떤 정당을 넘어선 국민들을 대통합시켜야 되는 아주 무겁고 막중한 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이 이 어떤 그꼭 선거를 의식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볼때 바람직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에요.
1: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9: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 김영호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지호 전 대변인과 함께 정치아싸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좀 있으면 울산의 단일화 결과가 발표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울산 얘기는 단일화 결과 발표되면 좀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그 전에 평택 이야기부터 나눠보죠. 어제 또 저희 경쟁 프로라고 하긴 하기도 타사 라디오 방송에서 한 번 더 오자 토론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세 번이나 토론을 했습니다. 평택은. 이게 정상인데 요즘 한 번 토론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하여튼 굉장히 그 불만입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단일화 문제가 어쨌든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어요. 내일 사전투표 시작이면. 근데 어제 조국, 김용남, 김재현 단일화는 없는 것 같고 네.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 가능성만 남아 있는데 이게 되는 겁니까?
0: 아니 유이동 후보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단일화 촉구를 했는데 조금 전에 황교안 후보 기자회견 했어요.
1: 아, 그래요?
0: 보여주기용 정치쇼다. 아하.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단일화를 거부한 적이 없는데 네.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고 임박해가지고 본인이 후보가 돼야 된다고 압박하는 아. 저런 정치쇼에 내가 뭐 놀아날 수 없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성토를 했고
1: 그러네요.
0: 네. 거기도 안 되는 분위기 같아요.
1: 아.
0: 그리고 구성상 안 됩니다.
1: 네.
0: 황교안 후보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을 보세요. 네. 전한길, 아. 뭐 전광훈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신념, 부정선거 신념의 강자들인데
1: 네.
0: 그분들이 어설프게 부정선거를 인정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합당도 하지 않는 유이동 후보를 보고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대로 그냥 오자로 가는 것
1: 그러면
0: 같아요.
1: 그러면 유이동 후보가 뭐 안 될 건 아니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단일화 없이는 승산은 좀 낮아질 수밖에
0: 없겠네요.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한 가지 변수는 있는 게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은 사전투표 안 하잖아요.
1: 아, 네.
0: 그래서 본투표 앞두고 어쩌면 아, 어쩌면 뭔 진전이 그쵸. 있을지도.
1: 무조건 본투표를 하라고 언제도 강조를 하더라고요. 황교안 후보는. 예, 김조 대변인.
2: 저는 조국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출마를 하신 건지 민주 진영의 분열의 상징으로 아. 등극하시려고 하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보면은 우리가 어욌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서로 힘 합쳐서 계엄도 극복했는데 아니, 경쟁을 해야지 왜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1: 아.
2: 구체적으로 막 선거 운동원들이 김용남 후보가 출퇴근 인사를 하면 그 앞에 가서 그걸 막 가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조국 후보의 지지자들이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그 김용남 후보의 돌아가신 모친에 대해서 뭔가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해 갖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좀 뭐 고소 고발 당하고 그럼 그런 것들은 사실 캠프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2: 국힘 제로를 하기 위해서 출마한다 놓고 왜 민주당 후보를 이렇게 난도질하고 정말 그 밑에 있는 선거운동원이나 지지자들까지 그런 행태를 보이는지 좀 다시 한번 성찰을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저희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을 대한다면은 어떻게 저희

0: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
1: 네. 김영우 의원께서는 평택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우리 김지호 대변인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요.
1: 네.
2: 조국 대표께서 평택을 가는 과정도 좀 이상했고,
1: 네.
2: 가서 그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정치가 뭔지, 뭐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근데 또 본인 스스로 뭐 당대표니 단일화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그 단일화는 뭐 이미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 보수 쪽은요?
2: 그렇죠. 보수도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이제 유희동, 황교안 후보가 서로 이제 단일화를 거의 이 시간에는 뭐안할것 같이 얘기는 하는데
1: 네.
2: 정치도 몰라요. 또 저녁 먹고 커피 마시면서 생각도 바뀔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한번
1: 오늘
2: 봐야
1: 밤
2: 되겠죠.
1: 12시까지 계속 지켜봐야
2: 예, 또
1: 된다.
2: 모릅니다.
1: 무슨 일이 일어날지.
2: 예.
1: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된건 사실 이제 김영남 후보의 대부업 운영과 관련돼서 일어난 각종 의혹과 관련된 검증 문제였는데 요거 때문에 얼마나 또 판세에 도움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후보한테 유리할까, 해명이 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한번
3: 아니,
1: 짚어보신다면요.
3: 아무래도 김영남 후보한테는 악재죠. 그리고 본인은 뭐 부인하고 강하게 부인하고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다 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3: 무엇보다 이제 본인의 육성을 포함한 녹취들이 있는데 그 녹취들이 2018년 요 무렵에 그이 녹음된 것들이에요.
1: 네.
3: 근데 김영남 후보는 2020년 이전까지는 그 대부업체 모른다. 이건데 그 녹취하고 안 맞잖아요. 2020년 이전인 2018년에
1: 네.
3: 그 대부업체에 대해서 서로 언급을 하고 뭐 그게 배당은 다내 거란 얘기도 하고
1: 네.
3: 또 차명으로 누군가를 등록시키려고 한 시도도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이 안 돼요. 그
1: 네.
3: 계좌 하나를 공개했던데 그거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만사무사라는 대부업체하고 김영남 후보 간에 농협을 통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거래가 없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 농업법인이 그
1: 네.
3: 만사무사를 소유한 거고
1: 네.
3: 농업법인의 지분을
1: 네.
3: 김영남 후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3: 그 대부업체하고 김영남 후보가 직접 거래가 있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
1: 네.
3: 그러나 그 대부업체하고 농업법인하고 거래가 있는지
1: 네.
3: 그 농업법인으로부터 김영남 후보는 어떤 배당을 받았는지 이걸 봐야죠.
1: 네.
3: 근데 그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게 뭐 김영남 후보한테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결정적으로 막 그냥 진짜 조국 후보가 요구하듯이 후보 사퇴에 직면할 만큼의 그런 정도의 리스크를 만들어낸 거냐? 그건 또
1: 그것도
3: 아니에요.
1: 아니다.
3: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1: 엎치락뒤치락.
3: 공방 단계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그렇군요. 복잡한 김지호 대변인 그거는 대부업 영향은 해명이 충분히 조승래 총장은 불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래서 완주한다라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4: 물론 이제 김영남 후보가 이제 갑작스럽게 당의 부름을 받아서 전략 공천을 받다 보니까 신변 정리를 잘 못한 것은 뭐 저희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김영남 후보가 어떠한 수익과 배당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출금 거래 내역도 공개했고 이 사항이 사실이 아니다.
1: 네.
4: 후보자로서 공표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4: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선거법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굉장히 해명도 껌껌이 하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피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김영남 후보가 본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요. 물론 이제 녹취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1: 네.
4: 그 상충되는 내용조차도 과거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을 수도 있고
1: 네.
4: 진위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 오히려 TV조선이 정말 이렇게 슬라이스 하듯이 껌껌이 낸 이 보도에
1: 네.
4: 국민의힘도 아니고
1: 네.
4: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TV조선,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이 정말 똘똘 뭉쳐서 김영란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을 저는 민주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로도 생각할 수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가 26일, 27일 양일간 진행한 평택

0: 선거구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게 조국 후보 29, 김용남 26, 유희동 20, 황교안 10, 김재현 2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은 오차 범위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1: 황교안 후보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0: 10%.
1: 네. 선거 막판인데 김재현 후보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0: 네. 엄청 줄어든 거죠.
1: 처음에는 황교안 후보가 비슷했어요.
0: 그렇죠. 네.
1: 근데 황교안 후보는 빠지지가 않네요, 저게.
0: 아, 굉장하다.
1: 당당해요, 표가.
0: 근데 뭐 그 지난번 MBC 같은 조사에 비하면 오히려 늘었습니다. 7%에서 10%.
2: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민주당이 지금 난감할 거예요. 그 김용남 후보의 그 대법 문제는 상대가 조국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무공천 차라리 공천 취소 결정을 했다면은 전국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한테 날개를 달아줬겠죠. 좋은 영향을 줬겠죠. 네.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 적어도 가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 법을 떠나서 법적으로는 뭐 그건 나중 일이고 우리는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거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였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조국이다 보니까 그런 결단을 결정을 못 내린 거죠. 사실 전북지사 김관영 김관영 후보에게 들이댔던 잣대 어떤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더 혹독하게 어떤 징계를 하든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김관영 지사의 경우에는 사실 그 몇십만 원 뭐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그 청년들 대리비 그것도 나중에는 또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그 하소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버렸잖아요. 컷오프 시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부업 이거 더더군다나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고 할 사람인데 대부업을 수년간 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엄청난 그 도덕적인 문제가 될 법한데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물러설 수가 없겠죠.
0: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는요. 휴대전화 가상 안심번호를 통해 추출한 번호 중에 전화면접조사 방식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3분가요? 조국 대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청취자분들 좀 계속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울산 지금 아직 단일화 결과는 30분쯤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아직은 안 되고 50분쯤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김종훈 후보가 김상우 후보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퇴를 할 텐데 이게 결국 이번 사퇴를 통해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뭘 얻고 뭘 잃었을까 그리고 울산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떻게 보십니까?
1: 근데 저는 사실 김상우 후보 측의 추태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사전에 다 해놓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다가 그 여론조사 값이 뭐 알려졌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이게 역선택 문제를 내세워가지고 역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뚜렷한 근거도 못 냈어요. 그래서 이거 판을 뒤엎고 다시 이제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김종훈 후보가 하다하다 이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만약 진보당이 거꾸로 했다면 민주당이 이거 받았겠어요?
0: 아니, 안 받았을 거예요.
1: 결국에 강자의 횡포잖아요. 그 자기들 힘세고 등치 크다고. 저는 저거 본선에 좋은 영향 못 미친다고 봅니다. 진보당의 충성도 높은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투표하러 안 갈 것 같아요. 안 내켜서. 뭡니까 저게?
0: 화학적 결합의 폭발력이 더 줄어든다.
1: 아니 당이 등치 크다고 저런 식으로 룰을 다 합의해 놓고 그 상을 뒤엎고 본인이 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런 추태가 어디 있습니까?
0: 김주 대변인,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그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 어떤 방식일 때는 원래 룰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합의를 해놓고 중간에 번복하는 경우가 예외다 보니까 박원석 의원님 이렇게 세게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3: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가 사과까지 하고 뭐 저희도 좀 송구하죠. 이제 김상욱 후보 같은 경우는 민의가 제대로 전달됐어야 되는데 협의 과정에서 뭔가 이제 딱 이제 그게 반영이 좀 잘 안 됐고 어쨌든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의가 잘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늦게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여론조사를 중단한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이라도 진보당이 양보를 해줘서 이렇게 다시 단일화를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진보당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 이런 단일화 논의 과정이 있다면 이번 어떤 시행착오를 더 겪지 않게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0: 네, 뭐 갑론을박이 있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 중간 결과를 안 거냐 만 거냐 이래가지고 또 이런 김두겸 후보 측에서 고발한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2: 이게 원래 단일화는 그 시너지 효과거든요. 네. 드라마고 감동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기든지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억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기분 나쁜 단일화가 돼버리면 형식적으로 단일화는 했지만 투표장에 나가서 그 상대 후보 이게 딱 찍어야 되는데 네. 그 투표하겠나 싶은데요.
0: 아 그렇군요. 일단 지금 보니까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가 된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된 것 같고요. 근데 박맹우 후보가 결국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단일화를 한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방송에서 그 지금 유튜브에 어디 나왔냐면 김종은 후보가 선관위 아마 그 후보 등록을 네 그 취소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1: 예, 뭐 그래서 그 앞에서 아마, 지금 다 네. 도장 찍어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고 네, 양쪽 후보.
0: 그런 것들 같습니다. 근데 아직 완벽히 공식 발표가 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제가 한번 유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 속보 들어오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가 있는데 뭐 김정철 후보도 절대 단일화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뭐 권영욱 후보도 무조건 단일화 없는 것 같고 근데 안전 이슈가 마지막에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서서문 문제나 GTX 문제나 그래서 오늘 토론회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고 서울시장
1: 어떻게 쟁점이 되겠죠. 네. 삼성역 철근 누락 로 인해서 양측이 공방을 치열하게 주고받던 와중에 지금 서소문 그 지하 고가차도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안전 이슈가 선거 막판에 큰 쟁점이 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0: 네.
1: 물론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걸 좀 자제하고 사고 수습과 책임 규명 여기 이제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모든 후보 측이 내긴 했습니다만
0: 네.
1: 자연스럽게. 책임론이 안 떠오를 수가 없고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지금 직무 정지 중이지만 현직 시장이고 오 시장이 작년에 이걸 그 철공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도 하기도 했고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죠. 그리고 그 삼성역 그 철근누락 문제도 양측의 주장이 많이 다르긴 한데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고도 안 났는데 웬 호들갑이냐. 근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사고가 안 났으니까 호들갑을 떨죠. 사고 나면 끝입니다. 그때 가서 호들갑 떨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이번 이제 그 서소문 사고가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한테는 좀 악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추격하려고 했던 시점이었는데 이제 추격의 모멘텀을 이렇게 되면
0: 약간 잃어버린 거다. 네, 현역 시장으로서의 불리함이 있다. 김영우 의원님.
2: 아마 이 문제는 지나치게 정쟁화 내지는 그 정쟁의 수단으로 너무 삼게 되면 그것도 또 역풍 분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오세훈 시장은 또 현직 시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낫겠죠.
0: 네.
2: 하지만 이 문제는 정권이나 진영과 관계없이 우리가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든지 전문적으로 어떤 그 제도적인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0: 네.
2: 이거를 상대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거는 오히려 역풍 불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0: 네.
3: 저는 이제 뭐 지금 민주당에서 이 사항 관련해서 발언을 좀 자제하고
0: 네.
3: 사고 수습에 힘쓰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야 나눠서 출마를 하고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이 공사를 설계한다든지 뭐 공사 감독을 했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죠. 직접적인 책임은 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GTX 철근 누락 사건 때 보여줬던 그 말들과 태도는
0: 네.
3: 천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될 그런 시장으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보고도 안 받았다. 아니 그렇게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단순 실수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도 경기도청에서 근무해 봤지만

0: 선거 결과 나온 상황에서 뵙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평동 나비엔.
6: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9: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8: 성원 에드피아
10: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3: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흠,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6: 뉴스 정변 승부 2부 마치고요. 날씨 교통 뉴스 듣고 저는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11: FM. 기호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은 돼야 볕이 조금 누그러지는데요. 한낮에는 햇빛이 강해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 24.7도, 부산 24.6도, 광주 23.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보이겠고 주말부터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이라 정체가 더 심한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광명역 1, 2,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팔탄분기점 부근에서 용담터널 구간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충주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연희동과 강서에서도 사고 발생했는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에서 홍제 구간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성산램프부터 밀리고 종암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성산대교 방향은 마장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고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4차로에서 버스 2대 간의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관계 기관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두 사건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북에서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원택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관영 후보는 현금 살포 혐의로 당에서 제명된 사람인데 마치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본질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에 걱정이 없도록 과정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면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당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가 선관위를 찾아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문했고 당도 24시간 CCTV 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대책본부에서 사전투표를 앞두고 당 지도부에 전략적 분산 기표를 건의했고 장동혁 대표에게는 선거를 끝까지 챙기고 본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어젯밤 상황 점검 회의 결과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와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 사이 단일화 등 모든 가능성엔 대비해야 한다며 만일 황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 다시 머리를 맞대고 숙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오늘

0: 기자간담회에서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 사이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을은 여권 후보들에게 절대 내줄 수 없는 지역인 만큼 황 후보 역시 보수 승리라는 큰 뜻에 동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노사가 2차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노조가 다음 달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전국 화학 섬유 식품 산업 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다음 달 10일 성남 판교역 일대를 행진하는 집회를 엽니다. 카카오 노조는 어제 조정 결렬 뒤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갈등이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회사와 구성원 사이 신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7도, 습도는 67%입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교통안전 1분 터.
5: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우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무사 고!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5월 28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3차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평택을 해서 국회 재입성에 도전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4부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연결해서 부산 지역 선거 판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해주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 저축은행.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게 굉장히 지금 빡빡한 유세 일정인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1: 네, 인터뷰 마치고 바로 저 청북 유세에서 연설해야 합니다.
0: 네, 경쟁사 프로그램 진행자한테 제가 문의 전화도 받았어요. 어떻게 섭외했냐고. 근데 저희가 2주 전부터 예약을 해서 예, 예. 간신히 만들어냈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뭐 포스팅하신 것 중에 보니까 그 오늘도인가요? 이해찬 전 총리 그 네. 따님이랑 누님분, 제가 동생분도 지지선언하러 지지명분한 걸 본 것 같은데 연이어서 엄청 많이 이제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각종 수석들부터 해서 이제 쭉 뭐 송경영 신부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이어서 네. 문성근 씨 막 박시동 씨 뭐 이광수 씨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정말 십자포화로 상대방 후보로 느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지 방문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충분히 좀 어필할 수 있는 지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1: 네, 충분히 되고 있고요. 지역 유권자분들도 이걸 아주 참 신기하게 한편으로 신기하게 생각하시고 한편으로 놀라워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여러 그 예찬 그 전 총리님 동생분, 누나분, 따님 등등 많은 분들이 오신 걸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국이 민주당원은 아니다. 그렇지만 범민주 진영의 핵심에 있는 사람은 맞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서 아주 네. 감사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정체성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더 민주당다운 후보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어제 그 CBS 라디오 토론까지 해서 세 차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뭐 네. 일단 요즘 토론회가 귀한 시기에 세 번이나 토론회가 열려서 전 유권자는 아니지만 토론회가 열렸다고 그 후보들이 다 응해진 것만으로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토론회를 통해서 어제도 굉장히 난타전이던데 어떻게 네. 좀 충분히 조국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뭐 매력이나 경쟁력을 충분히 어필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자평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세 번의 토론이요.
1: 시간이 이제 부족한 게 한계였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 시민들께서 여러 후보들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시민들이 공감하셨던 게 뭐냐 하면 이번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당 기적 사유로 발생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그 의원께서 그 배우자의 재산을 숨기는 바람에 이 재선거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중앙 언론에서는 이 점을 잘 관과하고 계신데 평택을의 시민분들은 이 문제 아주 민감하세요. 사실은
0: 네.
1: 기척사유 이번에 재선거가 일어난 기척사유가 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을 인식하게 되신 것 같고 저는 이번 세 번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평택 시민들께서 재선거 위험이 없는 인물을 뽑아야 된다.
0: 네.
1: 그리고 평택 도약을 위해서 능력, 뭐 네트워크 이런 있는 사람 뽑아야 된다. 이런 점이 핵심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최근에 이제 가장 그 평택에서 이슈가 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김영남 후보의 대부업 관련 의혹입니다. 그리고
1: 네.
0: 요거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요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쭉 이렇게. 뭐랄까 네거티브인지 검증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추이도 약간 제가 아까 1, 2부에서 MBC 여론조사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오차범위 이내로 계속 이제 접전입니다만 약간 미세하게 조국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고 김영남 후보가 약간 빠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데 한 번의 여론조사로 제가 예단할 수는 없어서 요 대부업 관련 의혹이 뭔가 평택 판세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후보님께서는 판단하시나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오늘 발표된 MBC, KBS 모두에서 여론조사상으로는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물론 여전히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저 겸허하고 절실한 자세로 뛸 생각입니다.
0: 네.
1: 지금 말씀하셨던 그 김영남 후보의 그 차명 대부업 의혹 관련해서 많은 평택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찾아보고 계세요.
0: 네.
1: 실제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차명 대부업 언급하시고 손사래를 치십니다. 저는 뭐 모든 국민들 만나볼 수 없죠. 어제 만난 분들이 다들 그 말씀은 하세요.
0: 네.
1: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영남 후보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0: 네.
1: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 참 곤란한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1: 실제 뭐 이건 팩트입니다만은 김용란 후보가 90% 지분을 갖고 있는 농업법인이 그 문제의 대부회사 네. 만사무사를 보유하고

0: 있거든요.
1: 네.
0: 그 대부 회사가 그 사채를 이렇게 빌려서 이익을 받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익은 모두 김영란 후보가 90% 지분 갖는 법인에 귀속되게 돼 있고
1: 네.
0: 그 문제 만사무사 대부 회사의 대표는 김영란 후보의 전 비서이자 선거자금 관리자, 즉 후원의 사무국장이었단 말입니다.
1: 네.
0: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국민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이 없이 그냥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1: 네.
0: 평택을의 보통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뒤늦게 그 김영남 후보가 자주 출연했던 내불쇼라는 그 쇼의 진행자 최욱식이 하는 발언을 봤는데
1: 네.
0: 최욱씨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하기 힘들다. 이거 국민들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1: 네.
0: 박지원 의원님도 자기도 수긍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1: 아.
0: 이런 것이 실제 평택을 보통의 그 유권자들의 마음이다. 실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 네.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김영남 후보 측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국 후보 혹은 뭐 느끼시게 다른 분들도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사 불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선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으로 저희가 정리하면 되겠죠?
0: 네네.
1: 네, 일단 김영란 후보 측에서는 일단은 차명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것들은 다 소명이 된 것이고 이제 직접적으로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후보님 쪽에서 얘기하시기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안 받았더라도 이 업체가 청산해서 만약에 자산이 남는다면 그 수익금은 그 농업법인으로 귀속될 테니 결국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현하지 않은 소득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0: 그에 더해서 실제 김영남 후보는 그 대부 회사로부터 김영남 후보에게 간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1: 네네네.
0: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자금 추적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의 만사무사 대부 회사가 김영남 후보가 90% 지분 갖고 있는 농업법인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는 네, 밝히지
1: 부분.
0: 않고 있습니다.
1: 그 부분이 아직 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0: 네. 그 농업법인은 90% 김영남 후보 거거든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어제 그 지난번에 그 지역 평택 지역 언론에서의 토론회에서도 그때는 조국 후보는 OX 단일화에서 O 했고 김영남 네. 후보 김재현 후보는 X 이랬고요.
0: 네.
1: 어제도 저희가 김재현 후보 인터뷰도 해봤는데 여전히 이제 단일화는 없는 것 같고 어제 그 토론회에서도 보니까 김영남 후보는 단일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희동 후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단일화는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는 만약 유희동 황교안 단일화가 되면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황교안 후보는 아 단일화 없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네네. 평택에서는 민주진보진영, 보수진영 모두 단일화 없이 그냥 오자완주 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0: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만약에 내란 세력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일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저 혼자 거의 그 얘기를 밝혀왔어요.
1: 네.
0: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는 민주진보진영이든 수구보수진영이든 성사되기 어려운데요.
1: 네.
0: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반대 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분들이 모두 모여서 조국 당선을 반대하고 있고
1: 네.
0: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일화도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1: 네.
0: 이게 참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연대와 통합의 관점이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의 특정 계파적 이익에 따라 단일화 문제건 또는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든 바라보는 게 아닌가 상당히 좀 걱정이 많고요. 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은 단일화는 불가능이 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실제 김영남 후보도 명시적으로 단일화 문을 닫으셨거든요.
1: 네.
0: 이제는 평택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단일화를 해주실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1: 네, 지금 아까 그 KBS 여론조사 하나 언급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못 봤다가 급히 찾아봤는데 요게 이제 지금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KBS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진행해서 평택을 500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이게 그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20몇이죠? 네, 조국 후보가 24, 김용남 후보 22, 김용남 후보 20, 황교안 후보 7, 김재현 후보 5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유희동 20, 조국 24 사이도 이게 다 오차범 이내잖아요. 이게 500명 샘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걸로 네네, 딱 예단하기 네네. 어려운데 엄청난 혼조세는 혼조세네요. 말하자면.
0: 저는 이제 그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오차범위 안에서 제가 1위 네. 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둘 다 네. KBS, MBC에서 1위 했지 않습니까? 네.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크게 그걸 가지고 뭐 네. 즐거워하거나 희양을 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네. 중요한 거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추세라고 봅니다. 이 추세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1: 네.
0: 저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마지막 날까지 정말 전력 투구를 해서 반드시 당선될 것입니다.
1: 네, 아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다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유희동 후보 20이라고 제가 김용남 후보를 두 번을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요거 좀 정정을 네. 해드리고 죄송합니다. 제 잘못인데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이었고 무선 100%고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도 거세게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는 합당을 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그와 네. 관련해서 설명은 이거 개파적 이익, 그러니까 민주진보 혹은 뭐 개혁의 대연대, 대연정에 대한 대의보다는 좀 개파적 이해에 복무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이게 개파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 어느 개파라고 저희가 보니까 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네, 묘하게도 정청래 대표와 합당을 제안하고 저희는 논의를 시작을 하자마자 민주당 안에서 격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희한하게 지금 김영란 후보가 무조건 옳고 조국은 나쁜 남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1: 네.
0: 희한하게도 그때 조혁신당 합당 반대했던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1: 네.
0: 이걸 전 저로서는 전 물론 민주당 내부 상황은 모릅니다만은
1: 네.
0: 조국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 도와서는 안 된다. 그 김영란 후보는 과거에 오랫동안 국민의힘 계열에 있었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 김영남이 선이고 조국은 악이다. 이런 선악구도를 만들어서 갈라치기를 하는 분들이 실제 현재 민주당 안에서 당시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했던 분들이거든요.
1: 네.
0: 그럼 왜 이렇게 하시나 잘 이해가 하기 힘든데
1: 네.
0: 저로서는 민주진보진영 전체보다는 특정 개파의 이익이 앞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1: 네. 네 저희 이제 방송에 이제 민주당 패널분들 나오셔서 조국 후보의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이제 이 어떤 검증 혹은 뭐 네거티브라고 누가 어떻게 부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단일화뿐만 아니라 합당 혹은 이 진영 자체의 어떤 균열과 갈등을 좀 더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평가나 입장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0: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1: 네.
0: 만약에 제한테 지금 김용남 후보와 관련돼서 농업법인, 대부법인, 1호 네트워크 일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1: 네.
0: 제가 90% 소유하는 법인을 통해서 사설 대부업체를 그 세우고 운영하고 뭐 그래가지고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당하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조용히 있으면서 아무런 지적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 또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0: 선출직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당연히 언론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1: 네.
0: 이 문제를 지적하고 미흡한 점을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슨 네거티브겠습니까? 입장 바꾸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1: 네.
0: 생각합니다.
1: 네, 그 저도 뭐 이제 제가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0: 네.
1: 양자의
0: 네.
1: 토론 지점이니까 그냥 한번 확인차 다시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이제
0: 알겠습니다.
1: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TV조선에서 보도한 걸 혁신당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무 이게 풍경이 이례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톤으로 얘기하는 패널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국혁신당이 그러냐.
0: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1: 네.
0: 조국혁신당이 뭐 TV조선과 손잡고 한 것처럼 그럼 그 뒤로 이어서 JTBC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1: 녹취 부분이나 이런 것들. 네.
0: 이거는 팩트의 문제를 가지고
1: 네.
0: 팩트의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지 후보 사퇴가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조국혁신당이 조선일보, TV조선과 손잡았다. 참 그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단일화 관련해서 이게 아까 마지막까지 지켜보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네. 그러면 유이동, 황교안 이게 지금 만약에 두 명의 보수 후보 후보님께 조국 후보 대표님께서는 수구 후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이 두 분이 어쨌든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오늘 저녁에 빠방하면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사무총장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럼 그 부분은 그냥 이거와 상관없는 교감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0: 만나긴 만났는데 전혀 뭐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진 건 전혀 아니고요.
1: 아.
0: 저는 오늘 황교안 후보가 이 평택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네네네네.
0: 그래서 전혀 단일화 황교안 후보도 유희동 후보를 강력히 비판하고
1: 맞습니다.
0: 단일화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1: 배신자라고 했죠.
0: 저는 네. 네, 저는 이미 시민들에 의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택 시민들에 의한 단일화가 투표로 이루어질 것이고
1: 네.
0: 저는 제가 평택 시민이 선택하는 단일화 후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볼게요. 이제 서로 막 이제 어쨌든 날이 좀 많이 서서 저도 이제 생경한 광경인데 어쨌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그거는 선거에서의 뭐 치열한 전투 전쟁 과정에 있다고 하지만 정치는 이제 6월 3일 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0: 네네.
1: 이런 그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좀 센 신경전이가 됐든 뭐 난타전이라고 됐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사이 혹은 뭐 민주당 안에서도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26년에는 혹은 27년조차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재논의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오늘 민주당도 예를 들면 이 논의를 내부에서 붙이려고 해도 분란이 날까 봐 오히려 덮게 되지 않을까. 그거를 가속화하게 된 계기가 이번 평택을 선거가 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0: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저는 제가 여의도에 재입성을 하면 역으로 그 연대와 통합이 빨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1: 네.
0: 질서 있게 되겠죠. 혼란이 아니라 저는
1: 네.
0: 이번 6월 3일 그 이제 평택을 재선거 관련해서 저와 김영남 후보가 논쟁을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1: 네.
0: 선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수반해야 되는 논쟁이죠.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저는 오히려 김영남 후보가 되게 되면 이분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 연대의 지장이 될 것 같고
1: 네.
0: 오히려 제가 국회에 입성을 해야 민주당과의 민주당 공식 당론도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인데 오히려 접점이 많아지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 연대와 통합을 얘기하려면 실질적인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제가 재입성해야 이 문제가 실제 질서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아니 뭐 제가 뭐 그러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원외에 있을 때도 합당 논의는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니까 대표님의 원외 원내 지위와 관련해서 합당에 있어서의 뭐 검찰개혁 얘기는 또 별도의 얘기겠습니다만 합당과 관련해서의 추진력이 원내 지위가 있냐 없냐가 결정적인 차이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논리적으로 조금만
0: 물론
1: 더
0: 원외에 있더라도 네. 이제 합당 추진을 할 수 있겠죠.
1: 네.
0: 그렇지만 뭐 아시다시피 원내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권한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1: 네.
0: 발언권도 높아지고 또 실제 국회 상임위 본회의 등에서 접촉면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전 연대와 통합을 하기 위한 그 저의 그 발언권 또는 추진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제가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0: 예.
1: 그 김재현 후보가 저녁 식사를 누구랑 하겠냐 하면 조국 대표랑 밥 먹겠다고 했는데 혹시
0: 예,
1: 어제
0: 예.
1: 끝나고 따로 저녁 약속은 잡으셨나요?
0: 아니 못 잡았습니다.
1: 네.
0: 저는 뭐 김진 후보님이 여기에 먼저 오시고 제가 한 달쯤 한 달 반쯤 뒤에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1: 네.
0: 항의를 할 수가 없었죠. 정당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과 정당의 문제고 저희도 평택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1: 네.
0: 김진 후보한테 그 점에서선 송구한데 그렇지만 저는 선거 이후에 당연히 만나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내란 청산, 뭐 정치개혁 등의 삼보일배까지 같이 해왔던 동지 아닙니까?
1: 네.
0: 그 앞으로도 뭐 사회대개혁 같은 경우 뭐 더 철저하게 손잡아야 될 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저는 김전 대표님 또 진보당을 뭐 신뢰하고 있고 6.3 이후에 계속 연대하고 서로 협력할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평택을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매력 발산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아,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3번 조국에게 투표하시는 것이 평택의 도약, 대한민국의 혁신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조국을 선택해 주시면 제가 평택을 책임지고 도약시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답.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유다.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6: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6: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6: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9: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0: 네, 4부는요. 부산 진구갑이 부산 진갑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연결해서 부산 판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0: 아, 안녕하세요. 정성국 의원입니다.
0: 네. 이제 뭐 선거 운동 시작이 반이고 내일부터 사전 투표면 거의 이제 8부 농선까지는 온 것 같은데.
10: 예.
0: 부산 뭐 처음에와 달리 판세가 좀 많이 여야의 격차가 좀 많이 뭐랄까요? 벌어졌던 격차가 붙어있다 아니면 예. 앞으로 알 수 없다 이런 식의 분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원님이 느끼시는 입장은 판세 분석은 어떻습니까?
10: 예, 지금 부산이 처음에는 선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았죠.
0: 네.
10: 많았는데 그 첫 번째 계기가 된 부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북갑으로 오면서 이제 동남풍 바람이 좀 불면서
0: 네.
10: 부산시장 여론이 시장 판세가 조금 호전되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보수 결집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0: 네.
10: 정권 견제 심리, 그리고 보수가 이대로 괴멸해서는 안 된다는 걱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0: 네.
10: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심의 바닥에서 이제 좀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비단 뭐 어떤 수치를 떠나서
0: 네.
10: 사실 그 뭐 좀 이번 달 그 초만 하더라도.
0: 네.
10: 현장을 다녀보면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0: 네.
10: 이게 좀 싸늘한 느낌이 들었는데
0: 네.
10: 지금은 손을 잡아주는 그 손길이 좀 달라요.
0: 아.
10: 오늘도 제가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이 당감시장을 예, 돌았는데
0: 네.
10: 그 시장에 오신 분들이나 상인분들이 굉장히 그 이 응원도 많이 하시면서
0: 네.
10: 이대로 지금 뭐 부산이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0: 네. 네,
10: 지금 부산은 그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때는
10: 예.
0: 부산의 거의 모든 구청장을 민주당 쪽에서 싹쓸이를 했었고
10: 그렇습니다.
0: 그리고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하는
10: 예.
0: 거의 뭐 아니면 도어 선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두 번의 지방선거가. 그래서
10: 예.
0: 이번에는 그러면 한쪽으로 확 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접전이 될 거다. 지난 두 번과는 좀 경향이 다를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부산은 화끈하게 어쨌든 한 접전이라도 한쪽으로 싹 몰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10: 그 2018년 상황은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0: 네.
10: 있었던 직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였고요.
0: 네.
10: 그래서 지금 보수가 거의 뭐 괴멸하다시피 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0: 네.
10: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0.73%라는 그 차이로
0: 네.
10: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0: 네.
10: 그 기세가 이어진 불과 3개월 후에 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0: 그 싹쓸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0: 네.
10: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0: 지금은
10: 정권이 이제 들어선 지가 1년이 돼가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의 초반이라고 하지만
0: 네.
10: 지금 권력 견제, 권력 독점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0: 네.
10: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많이 좀 지탄을 많이 받고 좀 실망을 끼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0: 네.
10: 국민의힘이 싫어서 안 찍겠다 이런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0: 네.
10: 그런 마음으로만 이 선거를 이제 투표를 안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워낙 지금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고 권력이 집중된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0: 네.
10: 제가 보기에는 2018년이나 2022년 상황보다는

0: 아마 부산만 보더라도
1: 네.
0: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나뉘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한번 해봅니다.
1: 아,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0: 예,
1: 계시는군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예.
1: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접전 상황에서
0: 예.
1: 일단은 박근혜라고 하는 세 글자가 일단 부산에 등판했습니다. 어제
0: 예.
1: 기장으로 가서 이제 박형준, 박민식 후보 지지를 요청을 하는 이제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
0: 예.
1: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무래도 박형준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정무수석을 지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등판을 또 한다고 이제 보도가 났거든요, 주말에.
0: 예.
1: 그래서 이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사법 처리를 좀 받은 분들인데 사면을
0: 예.
1: 받았지만
0: 예.
1: 보수가 투표층에 안 나오던 걸 견인해 주는 역할은 있겠지만
0: 예.
1: 중도층을 오히려 또 자극을 해서
0: 예.
1: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상반된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0: 예.
1: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 평가들이 뭐다 사실 일리가 있는 평가들이고요.
1: 네.
0: 양쪽 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는 보수조차도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찍기 싫다. 지금 뭐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을 많이 드러낸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는 것이 일단 아주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1: 네.
0: 거기에 중도층이 합류를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등판이 중도층 확장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할 수가 있다
1: 네.
0: 하더라도 샤이 보수라든지 보수에 있는 유권자들을 다시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제 부산을 오셨지
1: 네.
0: 않습니까? 오셨던 부분도 이 부분이 일단 우리가 말하는 좀 쉽게 이야기하는 집토끼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1: 네.
0: 이런 분들이 투표장에 적극 나가주는 것이 되지 않으면 중도가 나중에 오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좀이 전세를 역전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일단은 두 분의 등판이 큰 효과를 볼수 있다 보진 않겠지만
1: 네.
0: 그래도 등판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런 좀 판단을 전 하고
1: 그
0: 싶어요.
1: 판단을 하고 있다.
0: 예.
1: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제 접전지일수록 차기 뭐 미래 권력 아니면 당의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응원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특히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후보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지금 인천까지 또 간다는 거잖아요. 유종복 시장 원래 이제 같이 일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대전, 충북,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오는 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게 훨씬 낫다. 이 판단 때문 아니냐. 결국 장동혁 리더십의 존재감 없음에 대한 반증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0: 뭐
1: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런 분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분석이고요.
1: 네.
0: 지금 사실상 중앙선대위라는 것이 이제 그 최고위원회를 연장한 정도의 지금 존재감이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결국은 시도별 선대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시도지사 후보의 경쟁력이 지금 굉장히 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오세훈 후보를 한번 보십시오. 오세훈 후보는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한 번도 지금 동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지금 정원호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리한 선거구도를 많이 지금 전환을 시켰단 말이죠.
1: 네.
0: 예, 그런 걸 본다면은 이 시도지사의 경영력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선거를 치고 있고 이거는 지금 당 지도부나 당대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선거를 치는 선거진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여러 박근혜 대통령의 등판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다 합쳐지는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북값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1: 네.
0: 보수의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봐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장동윤 지도부의 존재감 부재라는 그런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 하니까 요게 오늘 뭐 토론에서도 좀 쟁점이 되는 것들 중에 이슈 중에 하나긴 한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있는 북값은 안 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고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또 박민식 후보가 기장까지 오는 걸 막진 않고 거기서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는 냈어요. 뭔가 접점을 찾던 절충점을 찾은 듯한 느낌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요.
0: 저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지혜롭게 대응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일단 원론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통천한 후보 자체는 박민식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1: 네.
0: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박민식 그 후보가 기장으로 와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못오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온 분에게 한마디 덕담을 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박 후보 아버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봉사기를 달라 이런 정도의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1: 네.
0: 그이 부분을 우리가 말하는 원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한동훈 전 후보에 대한 어떤 좀 비토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그 동선을 보면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북한을 갈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진주 갔다가 가면 네, 가는
0: 네,
1: 거죠.
0: 네. 누가 보더라도 다 알거든요.
1: 네.
0: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큰 정치인의 입장에서 또 보수를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그런 분의 입장에서 좀 대중적으로 잘 좀 판단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보수의 갈등과 균열을 더 심화시키기보다는 통합적 후견적 리더십을 위해서 상대적 친북이나 상대적으로 북갑을 안 갔다 이렇게
0: 예,
1: 보시죠.
0: 왜냐하면 지금 벌써 북갑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어떤 보수 재건의 분위기는 정말로 지금 좀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여러 가지 분위기나 수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께서 그런 한쪽에 어떤 편을 드는 지지하는 명확하게 지지하는 편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겠나.
1: 네.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특별히 한동훈 후보 측 한동훈 캠프와
0: 예.
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별도의 교감이 있지는 않았겠죠.
0: 뭐 그런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예.
1: 알겠습니다. 그 지금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요. 이제
0: 예.
1: 이제 여론조사 이제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 이제 들어갑니다만 일단 박민식 후보는 아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0: 예.
1: 약간 뭐랄까요 부정선거 아니 부정 여론조사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고
0: 예.
1: 근데 또 지난번 총선이 워낙 또 그 부산에서 여론조사가 별로 안 맞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0: 예.
1: 저희가 뭐 이거를 전부 다 그냥 뭐랄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후보의 하소연이다 이렇게만 취급할 수는 또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보도 채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지금
0: 예.
1: 현재 각종 여론조사들이 꼭 수치를 얘기를 안 하더라도
0: 예.
1: 좀 충분히 민심을 적어도 북갑의 한정에서는 좀
0: 예.
1: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0: 그 지금 누구도 부정 안 할 것 같은데요.
1: 네.
0: 왜냐하면 제가 뭐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여론조사는 그 최근에 그 한 일주일 안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1: 네.
0: 특히 부산 북갑에 많이 쏟아졌어요.
1: 정말 많더라고요.
0: 거기는 전부 그 조사 기관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성. 우리가 말하는 이제 2강 1중의 표현도 나왔지만
1: 네.
0: 또 그 2강 중에서도 분명히 지금 어떤 앞과 뒤가 가려지는 일관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어떤 이 부분이 곡선이 지금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듯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수치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는 필요는 없지만
1: 네.
0: 그 흐름과 경향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민식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어떻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 여론조사가 극소수 뭐 한두 개의 여론조사라든지
1: 네.
0: 또는 예전에 그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은 적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설명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1: 네.
0: 그런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쨌든 그런 여론조사의 플로우랄까요? 흐름이 좀 변동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0: 예.
1: 사실 보수 쪽에서 입장에서 보자면 북갑 선거의 승리의 가장 쉬운 방법은 단일화입니다.
0: 예.
1: 그리고 이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사실상 오늘 밤 넘어가면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전투표가
0: 예.
1: 내일부터니까. 그래서 이제 유권자의 단일화 방식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요건 이제 뭐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는 그런 쟁점이 됐겠죠?
0: 예. 그 뭐 우리 앵커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분명히 한번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1: 네.
0: 한동훈 전 대표는 단일화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1: 아.
0: 사실 우리 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나
1: 네.
0: 부산 의원들 안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1: 그렇죠.
0: 박형준 시장께서도 단일화 얘기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1: 네, 했죠.
0: 고려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분명한 사실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단일화를 뭐
1: 하자는 얘기는 한 적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말을 한 적은 있지 않나요?
0: 그 표현을 이렇게 하죠.
1: 네.
0: 절대라는 것은 없다는 표현을 한 것을
1: 네.
0: 그 부분은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보다는
1: 네.
0: 세상에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의 신뢰의 표현을 한 것이지 그것이 뭐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표현하고 좀 다르게 저는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까지 단일화 주장한 적도 없고
1: 네.
0: 또 지금까지 3자 구도에서도 충분히 국민들께 보수 재건의 기치를 걸고 국민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1: 네.
0: 지금 이까지 온 것이고요. 뭐 오늘 이후로는 이제 단일화 이야기는 더 이상 뭐, 나올 필요가 없겠죠.
1: 네, 불가능하죠. 예. 네. 한동훈 후보가 그래서 좀 보니까 메시지가 국민의힘 그 다른 부산의
0: 예.
1: 후보들을 약간 뭐 지지 응원하는 듯한 네.
0: 예.
1: 그런 메시지들이 좀 약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좀 자신감이 붙어서 오히려 이제 당선이 된다면 이후에 좀 빠른 복당을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부산 지역 의원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옛날에 보도 보니까 한 7, 8분 정도는 예. 최소 이렇게 단일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다면 빠른 복당에도 약간 동의하실 그런 성향의 분들이신가요?
0: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이 되면은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정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1: 네.
0: 그리고 박민식 후보는 장동욱 대표를 떠올리게 됩니다.
1: 아, 네. 네,
0: 한동훈 전 대표가 이 3자 구도에서 승리한다면은 이 구도 안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걸어온 이 선택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인정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것이 비단 부산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에서만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복당 이야기가 나올까.
1: 네.
0: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당 전반에서 또 많은 주변의 언론이라든지 많은 그 어떤 국민들 목소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 복당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1: 네.
0: 또 당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아니, 근데 복당은 당권으로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있을지 몰라도
1: 네.
0: 이 부분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권력으로 막기에는 여론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정치의 상황이 변함으로 인해서
1: 네.
0: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한 누가 이렇게 주장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요구는 곳곳에서 여러 군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제가 뭐 이거 얘기를 너무 앞서가면 지금 얘기하는 것을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예.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복당을 하려고 해도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분은 정말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약간 심리적으로 한동훈 후보 그 지원하고 있는 듯한 의원들도 다 선거 끝나고 징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만만치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우리가 보면 메시지가 세게 나온다는 것은
1: 네.
0: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1: 네. 네.
0: 저는 그 한마디로 가름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예. 네. 혹시 그게 안 되면 뭔가 보수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0: 끝까지 나가는 부분은 좀 결과를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그죠?
1: 예. 네. 아무래도 그렇게 그는 앞으로 또 지켜볼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고요.
0: 예.
1: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정성구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당적을 떠나서
0: 예.
1: 뭐 부산시장에는 박형준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북갑에서 당선이 돼야 좀 보수가 여당에 대한 견제 그리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 디딤돌을 좀 갖출 수 있다. 부산에서부터 보수 재건과 뭐 이런 것들의 뭐랄까 동남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죠.
0: 저는 지금 이 부산 선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부산이 사실은 지금 지난 총선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석을 가져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구도에서 부산이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국민의힘 특히 보수에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1: 아, 예. 그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0: 예.
1: 뭐 아까 얘기했던 이유들은 있지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다시 온다거나 뭐
0: 예.
1: 유희동 후보고 한겨운 후보랑 단일화할 수 있다고도 얘기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0: 예.
1: 약간 애매할 텐데 그 중도층의 시민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호소하신다면 한 20초만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예. 그 저희를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도 있었고 또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호소드릴 수 있는 것은 권력 독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는 이런 부분만큼은 국민들께서 꼭 좀 막아주셔야 한다. 이런 기회를 다시 부여받아서 저희들이 재생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부산 진갑의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0: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속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

0: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뽑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4: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도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그래도 일교차는 10도 정도 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고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덥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전보다는 정체 풀렸지만 그래도 아직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5분 전에 발생한 사고라서 아직 처리 전인데요. 주의해 주시고요.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대교부터 밀리고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일산 쪽은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에서 연희램프 구간 양방향 정체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여주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안현분기점에서 중동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나기 12시간 전부터 현장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5: 네, 상판이 일부 내려앉아 공사를 멈춘 건데 자, 그런데도 이 차도 아래 철길을 지나는 열차 운행은 통제되지 않았고 사고 직전까지 열차 166대가 이 현장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6: 고가도로 한쪽 상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전선에서는 불꽃이 튀고 무너진 잔해가 도로를 지나던 화물차까지 덮칩니다. 발이 걸려 넘어진 작업자 한 명은 바닥을 기어서 대피합니다. 주변은 희뿌연 먼지로 뒤덮이고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방향을 돌립니다.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한 지 12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까지도 무너진 고가차도 바로 아래 철길로 열차가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도 붕괴 1분여 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는 모습입니다. 열차가 고가차도를 가로질러 통과하기까지 약 20초가 걸렸는데, 그리고 1분 후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이보다 5분 앞서서는 KTX 열차가 이곳을 지나갔는데, 여기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새벽 1시 반, 정확히는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새벽 4시 반부터 사고 시점인 오후 2시 33분까지 해당 지점을 지난 열차 대수를 파악해봤더니 166대에 달했습니다. 고속열차 66대, 일반열차 61대, 전동열차 31대 등이었습니다. 고가차도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가 발견된 건 새벽 2시 반.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곳을 통과하는 열차는 아무런 통제 없이 평소처럼 운행했던 겁니다. 여기에 고가도로 인근 도로의 차로 운행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우려 속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5: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7: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9.2역 참사 10주기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8: 국민의 관심과 현장의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 안전보다는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원인으로 꼽으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사건 역시 우리 사회의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8: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7: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날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는 등 지역을 돌며 관권 선거에 나섰다는 보수 야당의 공세에도 맞불을 났습니다. 국민의힘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에둘러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8: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7: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에 있지만 골목 상권에는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해법 가운데 하나로 제안했습니다.
9: 이 대통령의 언급은 보수야당의 지방선거 개입 주장에 선을 긋고 시장 방문 등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거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4: 국토교통부가 붕괴 직전까지 밑에서 열차가 운행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코레일 측의 교량 상부에 발생한 단차를 알리지 않았고 사고 당시 작업 내용도 허위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시공사는 지난 26일 사고 전 교량 상부에 발생한 약 2.9cm 단차를 발견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5: 사고 영향으로 오늘 KTX를 포함한 열차 12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오늘 편성됐던 KTX와 무궁화호 등 전체 열차편 683회 가운데 121회가 중지되는 등 82.3%만 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동열차는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의 운행이 멈췄습니다. 코레일은 서울시의 사고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며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이용 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 이번 사고 뒤에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던 서울시장 후보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 민주당은 오세훈 책임론을 쟁점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에 쓴다고 엄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서소문 붕괴 사고 사흘 만에 활동을 재개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희생자 추모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경쟁자 오세훈 후보를 직접 때리는 건 자제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가 시정의 우선순위도 결정하는 법이라며 애둘러 책임 소재를 돌렸습니다.
11: 시장이 어떤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12: 민주당 서울시장
11: 그 조직은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를 서울안전행정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겠습니다.
10: 사고 직후 지지자 단체 채팅방에서 정 후보의 호재라는 발언이 나온 걸 두곤 캠프와는 무관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0주기를 맞아 현장을 비공개 추모했고 사흘 연속 서소문 참사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참사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재임 기간 서울시 발주공사장에 CCTV를 100% 설치하고 스크린도어를 만드는 등의 정책은 안전을 절박하게 여기는 소신에서 나왔다고 읍소했습니다.
13: 아직도 부족하고 또
1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3: 선거 다음 날 바로 현장으로 돌아가 즉시 해결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챙기겠습니다.
10: 또 마지막 보루 서울마저 내어주면 건강한 보수를 재건할 최소한의 바탕마저 소멸한다며 정권 견제론도 꺼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정원호 후보 우세 결과와 오세훈 후보와 동률인 결과가 나오는 등 서울시장 선거판은 혼돈의 연속입니다. 양당은 고공전에도 제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어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서소문 참사를 싸잡아 오세훈 후보 책임론에 군부를 뗐습니다.
14: 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12: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14: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10: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표심을 흔들려고 기획된 악의적인 정치 공작 무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5: 여론의 공부를 샀던 정원호 후보 지지자 단톡방의
12: 국민의힘 추악한
15: 모의와 본질적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4: 혼전을 거듭하는 판세 속 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진 참사가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윤어게인도 모자라 박근혜 어게인에 나섰다며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5: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로 똘똘 뭉쳐 승리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6: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곳곳을 돌며 강력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경합지로 꼽히는 강동과 동작, 마포 등 한강벨트를 연이어 찾아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 대 내란 극복 국민의 대결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는 상황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17: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18: 정청래 민주당
17: 대표입니다. 윤석열 여인도 모자라서 박근혜 여개인, MB 여개인으로.
16: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부정부패하고 탄핵당한 대통령 3명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결집하면 우리는 더 똘똘 뭉쳐 결집해 승리하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7: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런 국민들이 다 나와서 투표한다면 이기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16: 민주당 지도부 투톱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와 전북을 차례로 찾아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여전히 서울과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전북 등 여섯 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고 남은 기간 끝까지 한 표라도 더 얻겠다는 각오로 선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 한 곳이라도 더 이기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8: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9: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6: 한때 15대 1 압승 얘기까지 나왔던 지방선거 판세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진보 진영 결집과 동시에 중도층 표심까지 공략하는 민주당 선거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4: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범진보 진영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김상욱 후보는 오늘 열린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진보당 김종훈 후보에게 지지율이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후보는 진보당과 함께 손잡고 어렵지만 반드시 시민주권 울산과 제대로 된 민주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어려운 결단을 해준 김종훈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내란 청산과 울산 대전환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길을 함께 해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5: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가운데 지지층 결집으로 곳곳에서 초접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단체장 기준 대구와 경북을 우세 지역으로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충남, 그리고 충북, 대전 이렇게 8곳을 경합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공직선거운동 초반 중원을 중심으로 민심을 공략하고 그 흐름을 전국으로 확산하려 했던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본다며 지지자들의 한 표가 모이면 역전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 강릉시 체육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5: 선관위는 체육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20: 지난 19일 직원 40여 명이 모인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 한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릉시 체육회장 A씨.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 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후보 당선을 조건으로 포상 휴가와 회식을 약속한 부분도 매수 이해 유도죄에 해당

0: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회의 도중 등장해 지지를 호소한 시장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종합운동장 내 체육회 회의실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 만큼 불법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이른바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후보 측은 체육회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배우자 역시 우연히 들러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체육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20.8%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국내 주식 목표치를 확대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오늘 국민연금 결정사항 자세히 전해주시죠.
2: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5차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별 투자 비중 목표치와 향후 5년간 투자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얼마나 상향 조정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기금위는 올해 국내 주식 목표치를 20.8%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목표치인 14.9%보다 5.9%포인트 확대한 겁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국내 주식 비중을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상향했는데 넉 달 만에 다시 비중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만큼 다른 자산 투자 비중은 줄였는데요. 해외 주식 2.5%포인트, 해외 채권 0.6%포인트, 국내 채권 1.8%포인트, 대체 투자는 1%포인트를 각각 줄였습니다. 기금위는 또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20.8%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 비중을 장기적으로 줄여보려고 했지만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이 천장을 모르고 질주하는 분위기를 감안한 겁니다. 국내 주식 보유 비중 20.8%에 시장과 시황 등을 고려한 초과 허용 범위까지 합치면 25% 넘게 보유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유례없는 코스피 랠리로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담긴 국내 주식은 지난 2월 말 이미 24.5%에 달했습니다. 기본 목표 비중을 10%포인트 가까이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식 보유치를 상향하지 않으면 무려 100조 원 넘는 주식을 기계적으로 팔아야 해 주식시장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으로 국민연금발 매도 폭탄은 당장 현실화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 노후자금인 연금기금을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에 이 정도로 투자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기금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1: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번엔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인데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IT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3: 카카오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마저 최종 결렬되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습니다. 노조는 우선 다음 달 10일 판교역 일대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보상 체계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이 불투명하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식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4: 카카오 문제의 핵심은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3: 반면 사측은 수차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결국 카카오 안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상황은 삼성전자와는 다릅니다. 당장 파업이 시작.

0: 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등은 자동화 시스템과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돼 당장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돌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규 기능 업데이트 일정이 늦춰지고 AI 핵심 인력 이탈 등 중장기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카카오 주가도 장중 3만 8천 원 선까지 밀리며 지난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창사일에 첫 파업 투쟁을 선언한 카카오. 보상 체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노조와 경영 효율을 앞세운 사측이 AI 전환기라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경입니다.
1: 양극화의 올해 1분기 가계소득 분배 지표가 6년 만에 가장 나빠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20% 가구원의 처분 가능 소득이 하위 20%의 6.59배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성과급 등 대기업 근로자 위주인 5분위 가계소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4주 만에 소폭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25일 기준 5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 전에 비해 평균 0.25% 올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이 줄고 호가가 다시 오르면서 거래 당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보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구와 마포구만 상승세가 커졌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2: 종전합의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포기만으로는 제재를 풀어줄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이란은 당장 모든 자금을 해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역시 이 돈 문제가 최대 걸림돌인 셈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 농축 우라늄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내각 회의에서도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제재 완화도 없고 풀어줄 돈도 없다며 이란이 올바르게 행동할 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협상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건 분명합니다.
4: 그 돈은 우리가 계속 관리하면서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고 옳은 일을 할 때 비로소 돈을 돌려줄 겁니다.
3: 당장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리 바게리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란의 모든 자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협상에서도 해외에 묶인 240억 달러 규모의 자산 해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협상장에는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함께했습니다.
4: 그동안 상당히 의견 차이를 좁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재국을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3: 특히 제재 완화 규모와 방식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돈 문제가 종전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걸 용납할 수 있느냐고 묻자 아니라면서 그건 내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아니더라도 이란이나 제3국에서 감독하에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이 처리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서 미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란 관영 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을 침략이라 규정하며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더 결정적인 대응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공격 대상 기지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같은 날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 영공에서 미사일 공격이 포착되면서 이란의 공격 표적이 쿠웨이트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협에서 비격된 HMM 소속 남우호의 수리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HMM 관계자는 남우호를 두바이 수리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계획이 확정됐다며 작업 기간은 두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리 비용은 작업이 끝난 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우호 선원 24명 가운데 한국인 1명과 외국인 2명은 본인 의사로 하선해 다른 근무자와 교대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LG전자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해서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업무센터 2층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와 또 40대 남성 2명에게 등산용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피해자가 무시하고 해고 통보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천억 원 이상 자금을 동원한 이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인 주가조작 폐가망신 1호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DI동일과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DI동일의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은 2024년 초부터 1년 9개월가량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의 주가를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6.3 지방선거를 엿새 앞두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네,
1: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는 건데 앞으로 민심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0: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판세에 대해서 이제 접전 지역을 꼽았습니다. 자, 민주당은 6곳, 국민의힘이 7곳으로 꼽았는데 사실 공천 전에 좀 선거 초반만 해도 여당이 압승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잖아요. 일단 두 분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먼저 이 의원님부터.
3: 네, 뭐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뭐 구도 정리가 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이 서로 간에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반영돼서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잘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후보자가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민주당이 뭐 압승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네. 선거가 종반 뒤로 이제 가게 되면서 구도 정리도 되고 일정 부분 국민의힘 지지층도 좀 집결하게 되면서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저희들로서는 또 오만하게 보이면 또 안 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이번 선거를 좀 치르고 있는데 실제로 유권자들께서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줄 때 지역 발전이라든가 지금 후보자들이 하고 있는 공약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일단 초반에는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15-1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특히 저희가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 이것이 대구의 민심조차도 잃어서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네. 조금 아까 이동하 초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딛고 원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가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가 집결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잘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발 그리고 민주당 발의 여러 가지 실책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큰 것은 역시 공소취소 특검법이겠죠. 왜냐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앙으로부터 얼만큼의 예산을 따올 수 있는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좀 유리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하는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뉴 이재명이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계셨던 분들. 이분들을 완전히 흔들 수 있는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마침 민주당에서 광역 지자체 현역 의원들이 나가면서 국회의원 선거들도 같이 많이 치루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좀 중앙적인 이슈들이 지방선거의 판세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막판에는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여줬었던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들. 이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몇몇의 장관들마저도 관여가 되면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역풍들이 올라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추세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국민의힘이 분명히 치고 올라가고 있다. 마지막에 조금 더 스퍼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뭐 이른바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공표를 못하는 그런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된 건데 어제까지 조사된 결과만 인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 최종 변수가 중도층 표심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이런 상황에서 뒤지고 있는 팀에서 흑색선전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의 경우는 선택을 이미 안 했을 거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표심을 흔들 만한 것이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검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남아있는 물리적 시간이 별로 없고 법적으로 뭘 이걸 해결할 수도 없고 그걸 해명한다 하더라도 이미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권자분들께서는 유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공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하셨던 대로 호감을 좀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 그러면 그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정치적 논리보다는 지금 일자라는 대통령,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많은 회의나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안 됐던가. 그래서 궁금해했던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저런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됐잖아요. 일자라는 정부에 힘입어서 일자라는 지방정부까지 만들어둔다면 실제로 지금 지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십사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이번엔 좀 지역별로 살펴볼 텐데 최대 격전지이자 승부처로 불리는 서울시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부터 보면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이제 동률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또 같은 날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 후보가 49.6% 그리고 오 후보가 36.4%로 오차범위 밖에 조사도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너무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지금 이 두 개의 조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문화일보가 좀 더 뒤에 했는데요. 5월 26일에서 27일까지 한 것이 거의 동률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동아일보 리서치앤리서치에서는 24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 최근의 조사가 맞다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아까 짚었었던 스타벅스 사태가 굉장히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스타벅스 사태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나의 사기업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정용진 회장이 사과까지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초반에는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라고 하다가 정청래 대표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본인의 개인 의견이었다고 하면서 또 없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민주당이 정원호 후보 그리고 하정우 후보 이 두 명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너무 좀 1등 전략 그러니까 지키기 전략으로 갔었던 것이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반감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유명했던 분은 아닙니다. 정원호 후보는 성동구민들은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SNS 글 하나로 전 의원이 박주민 이런 분들과 결선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후보가 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 그리고 특히 민주당원들도 정원호란 후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꽁꽁 숨겨놓는 것이죠. 초반에는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오세훈 후보는 네거티브 이야기하지 말고 정책 이야기만 하자라고 했는데도 토론회에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정우 후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국민들로 보기에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오만하다. 다 이긴 선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처음에는 정원호 후보나 뭐 이제 하정우 후보가 뭐 5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0: 들도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많이 빠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그동안에 우리가 믿고 일을 줄수 있었던 사람들, 특히 오세훈이라는 서울시를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자, 뭐,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동률이 나왔다. 굉장히 이제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일 텐데, 그만큼 두 후보가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뭐 정원호,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또 나란히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를 서울 안전행정의
3: 정원호 민주당
2: 컨트롤타워로
3: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 세우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위험을 챙기고 공직사회와 현장에 남아있는 안전불감증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4: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챙기겠습니다.
3: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 현장의 작은 위험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틈새와 사각지대까지 더 집요하게 살피겠습니다.
1: 네, 두 후보 모두 일단은 뭐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 자체를 좀 의식한 듯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안전 우선이다, 안전이 우선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5: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도 그 점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정원호 후보가 안전특별시 만들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지금 뭐 경선한 과정부터 여러 가지 설화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으로 있을 때 한강버스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작년부터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 별로 안 되거든요. 소수예요. 소수파인데 그 의회에서 안전 문제 따져묻고 이 진행 과정 절차 이런 것들 다 따져물었는데 그때마다 별 문제 없다.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결국 이거 시범 운행하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사고들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이 뭐 일부러 사고를 낸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런 만큼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했다고 말했지만 준비 안 돼 있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다 보니까 그 문제를 부각시킬 수밖에 없죠.
3: 6.3 지방선거 관련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블랙아웃 기간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울, 대구, 부산 등 격전지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전?
11: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11: 닥터캡슐
1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4: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5: 조금 전 박정현 기자 리포트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출연 중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휴대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휴대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여론조사는 공표금지 기간 전에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7: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8: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요즘 보험이 정말 다양해졌다곤 합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야, 이런 보험까지 생겼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학교폭력보험인데요. 학폭이 이젠 교실 안 갈등을 넘어 부모들의 소송전, 심지어 보험의 영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하죠.
11: 민지 아빠, 그거 들었어? 4반에 학폭이 됐잖아. 상대 부모가 소송까지 냈대. 손해배상 2,500만 원!
12: 아니, 그거 뭐 서로 험담 좀 했다 뭐 그런 거 아니었어? 아, 그렇게 심한 건 줄은 몰랐는데.
11: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학폭 보험도 있다잖아.
12: 야, 참. 야, 이제는 학교 준비물에 교복, 가방 이런 게 아니라 보험인 시대가 오는 거야? 나 참는 참.
10: 단순 말다툼, 감정 싸움, 심지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다소 사소한 주장들마저 학폭위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학폭 기록이 대입에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 부모들도 이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기 어렵게 됐다 하소연합니다.
11: 우리 애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요즘은 또 그러면 안 된다네. 사과하면 가해 사실 인정했네 이렇게 본다는 거야.
12: 아이고, 싸움은 애들이 했는데 참, 정작 부모들이 전쟁이네 전쟁이야.
10: 뭐가 됐든 결국 중요한 질문은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이고 어디부터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으로 봐야 하는가, 이 부분이겠죠.
13: 나 영지랑 혜민이 학폭 신고했어. 애들이 나 없을 때 DM으로 지들끼리 쟤 진짜 이상하지 않냐? 남자애 미친 거 아니야? 외모도 이상하다. 욕이란 욕은 다 했더라고.
14: 기분 나빴겠네. 그런데 그걸 어디에 올린 거야? 단톡방? SNS?
13: 아니, 지들끼리 DM한 건데 내가 우연찮게 봤어.
14: 그런데 그게 학폭이 되나?
10: 최근 법원도 바로 이 경계를 두고 꽤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고 있다고 하죠.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사과하면 정말 불리해지는 건지, 과연 법원은 최근 학폭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0: 저희 방송에서도 학폭 사건들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정말 근절돼야 할 사회적 문제죠. 근데 문제는 최근 학폭 신고와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부분 같거든요. 변호사님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네, 지금은 두 방향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 같으면 학교 안에서 풀렸을 감정싸움이나 말다툼까지 생기부와 입시 문제 때문에 곧바로 학폭 신고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실제 피해가 적지 않은 사안에서도 가해 학생 측이 기록을 피하려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까지 총동원하면서 분쟁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학폭 사건이 계속 늘어서 전담 재판부를 두 배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금은 교육적 해결보다는 기록과 불리익을 둘러싼 법적 대응이 먼저 작동하는 흐름이 강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10: 일단 첫 번째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부터 짚어보죠. 최근 법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접수되는 학폭 사건 중 다수가 가볍지 않은 학폭 사안에 해당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실제 학폭 처분을 취소한 사례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었나요?
0: 대표적으로 법원이 최근 소개한 사례들을 보면 한 살 많은 학생을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싸가지 없다라고 말한 경우, 수련회 규율 위반을 두고 XX 어이없다고 비난한 경우, 또 실물과 사진이 너무 달라서 사기다라고 외모를 지적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표현 자체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때그때의 말실수나 일회적 감정 표현을 무조건 학폭으로 넓게 포섭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말의 수위만 볼 게 아니라 반복성, 공개성, 관계의 맥락, 실제 피해 정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를 읽힙니다.
10: 청취자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이고 어디부터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으로 볼 것이냐. 법적으로는 그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0: 이 법에 학교폭력의 큰 틀은 나와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그 경계가 기계적으로 딱 잘리지 않습니다. 법원도 최근에는 그 말이나 행동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피해자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반복됐는지, 몇 명이 함께했는지, 실제로 배제나 낙인이 있었는지 이런 맥락들을 세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공개 SNS 게시글이라면 학폭이 될 수 있지만 외부 전파성이 없는 사적 1대1 대화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10: 그런데 요즘엔 학폭 기록 때문에 명문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면서 실제 가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가해 학생 측에서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하는데 문제는 피해 학생입니다.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요? 가해 학생 측에서 일단 소송해보고 잘 되면 다행,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까?
0: 네, 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학폭이 조치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을 했다고 처분 효력이 저절로 멈추는 건 아니고 별도로 집행정지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가해 학생 측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끝까지 다투는 동안 피해 학생은 다시 진술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하고 보호조치와 분리조치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경미한 사안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으로 빨리 정리하고 중대한 사안은 지연 없이 심의와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운영이 중대합니다.
10: 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느꼈던 순간은 예전 같으면 선생님들이 중간에서 아이들의 관계를 푸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괜히 중재했다가 뭐 사건 무마하려는 거 아니냐, 한쪽 평만 들었다 이렇게 문제될까 봐 아예 입을 닫고 그저 절차대로만 한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심지어는 선생님이 아이의 이제 뭐 비행 행위에 개입을 했다가 오히려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실제로 봤거든요. 실제 학폭 사안에서 교사들이 중재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분위기가 저는 감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0: 네, 이 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강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담임이나 생활지도 교사가 중간에서 화해를 권했다가 한쪽에서는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편파적이라고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담 조사관 제도가 들어오고 교사들도 교육적 중재자라기보다는 절차 안내자, 보고 담당자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학부모 민원이나 소송 부담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한마디 덧붙이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학교의 신뢰가 약해질수록 분쟁은 더 빨리 학교 밖 법률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DM이라든지 뭐 단톡방, 뭐 패매, SNS에서 오간 대화를 두고 학폭위에 신고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뒷담화나 조롱이 학폭으로 인정된 사례와 반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비교를 통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이 비교해 보면 기준이 좀 분명해집니다. 인정된 사례는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문자를 SNS에 올려 외부에 퍼뜨리고 모든 과제에서 배제하고 선배를 통해 압박까지 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는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이자 집단적인 배제 행위로 보면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학생 둘이 1대1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 학생 헌담을 주고받은 것인데 법원은 그것이 피해 학생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비밀스러운 대화였고 전파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사이버 공간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공개성, 전파성, 배제의 구조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0: 또 눈에 띄었던 판결이 따돌림은 2명 이상이 관여해야 한다. 이런 법원 판단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0: 이 법원은 집단 따돌림이라는 유형은 말 그대로 둘 이상이 함께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거나 공격하는 구조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사례에서도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 것은 문제될 수 있지만 혼자 한 행위를 두고 바로 따돌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말이 한 명이 한 괴롭힘은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 했더라도 모욕, 명예훼손, 협박, 폭행 같은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행위의 이름을 정확히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10: 맘카페 같은 것들을 보면 요즘은 먼저 신고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먼저 신고하기도 한다. 이런 하소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만약 별다른 근거 없이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학폭 신고를 했다든지 별일 아닌데 불풀려서 신고를 한 경우라면 오히려 신고한 쪽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학폭위에 신고되는 순간부터 학생이든 학부모든 상당한 정신적인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0: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가 느낀 피해와 법적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를 압박하려고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일을 꾸며내고 캡처를 편집하거나 주변에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엔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기든 선제 신고든 결국 핵심은 누가 먼저 신고했느냐가 아니라 증거와 맥락입니다.
10: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폭 보험이라는 것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정확히 뭘 보장해 주는 거죠?
0: 상품마다 다르지만 크게 보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피해 학생 쪽에서 치료비, 상담비,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른 보장 등을 해주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사나 변호사 선임 비용처럼 분쟁 대응 비용을 담보하는 형태입니다. 이 교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 보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 아이가 고의로 폭행하거나 괴롭힌 책임까지 마음대로 덮어주는 만능 보험은 아닙니다. 보장 범위와 면책 사유가 제각각이고 특히 고의 행위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약관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10: 근데 보험이 있으니까 소송 가도 된다. 근데 변호사 비용이 지원이 되는 경우에 가해자로 지목돼도 보험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닐지 걱정이거든요. 이런 보험이 학폭의 소송화를 더 부추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0: 그 우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비용 부담이 낮아지면 일단 끝까지 가보자 유인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학폭보험, 학폭 전문 로펌, 풀패키지 대응 같은 시장이 커지면서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적 대응이 먼저 떠오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이 있다고 해서 없는 사실이 진짜가 되거나 불리한 사건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학폭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요즘은 자칫하게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여질까 봐 사과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거든요. 학폭 신고를 당했을 때 사과하면 정말 불리해집니까?

0: 네,
1: 그렇다고
0: 맞습니다.
1: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사과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찬혁의 파노라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 밖에 내륙 지역도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겠습니다. 물가와 인접한 지역은 시야 확보가 더 어려운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대구 17도, 전주 16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강릉 28도, 광주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아직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마포와 강서, 중랑구 일부 지역은 정체 중인 곳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쪽은 원유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추풍령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서울 방향은 경주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이제 6.3 지방선거 본투표까지 엿새, 사전투표는 10시간 남았습니다.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3자 대결 구도로 관심을 끄는 부산 북갑선거구 후보자 TV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3: 지역발전 방향보다는 후보자 개인 문제에서 물고 물리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4: 사전투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진행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지역 공약보다 후보자 개인 문제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전국에서 모인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고,
5: 제가 직접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조직적 버스 대전에서 버스도 많이 왔고,
2: 부산 북구갑
5: 이번에 선거에서 국가선거사무소 의원 보고 후보입니다. 있고 단체로 이동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4: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한 후보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구형에 관여한 문제를 두고 날을 세웠습니다.
6: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30년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생각할 때 합당한 구형량입니까?
4: 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와 하 후보의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 공소 하정우 후보님입니다. 공소 취소 관련 질문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하겠다. 나중에 확인할 일입니까?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4: 동부산 지역보다 낙후한 부산 북구 발전에 대해서 하 후보는 AI 특성화로 청년 일자리와 산업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후보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로 문화와 주거, 상업 등 모든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안을 냈고, 한 후보는 낙동강변 아레나를 시작으로 구포시장 상권까지 이어지는 복합벨트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1: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5파전 다자구도의 경기 평택을에선 진영별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상처만 남긴 채 무산됐습니다.
3: 반면 울산시장은 파행 위기 끝에 범여권 단일 후보로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사전투표 전날까지 사퇴하면 현장에서 출력하는 투표용지에 사퇴 두 글자를 새길 수 있지만 민주당의 결론은 단일화는 없다였습니다.
9: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10: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8: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뭉칠 수 있을지 양당 사무총장이 만났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선 겁니다. 진영의 자존심까지 짊어진 두 후보, 이제 자력갱생 완주해야 하지만 서로를 향해 평택을 떠나라고 직격했습니다. 조국 캠프는 김용남 후보가 보좌진 갑질과 차명 대부업체 의혹 등이 터지자 방송 출연도 거절하고 뒤로 숨고 있다며 결단을 내리라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김용남 후보 측은 조국 후보가 평택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면서 민주당이 연대해야 할 파트너는 진보당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라질 대로 갈라진 진보 진영 틈새를 노렸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이동 후보는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에게 우리가 분열하면 정청래와 김어준이 웃는다며 손을 잡자고 공개 호소했습니다.
11: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면
10: 유이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11: 연루된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것입니다.
8: 하지만 황교안 후보는 즉각 회견을 열어 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앞장선 배신자이자 부정선거가 없다고 국민을 기만합니다.

0: 한다며 단일화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파행 위기를 딛고 재개된 범여권의 울산시장 단일화 경선에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진보당 김종훈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도 무소속 박맹호 후보에게 구애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보수 야권도 연대해 1대1 구도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내일 시작하는 사전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투표소와 주변 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2: 이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인은 모두 4,464만 9천여 명으로 지난 2022년 때보다 34만 6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3: 투표를 앞둔 사전투표소가 분주합니다. 투표하러 와서 마치고 나가기까지 이동 동선에 문제는 없는지 신분증 확인이나 투표용지 발급할 때 장비 문제로 선거인이 불편할 일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투표 도중에 전기가 끊기거나 불이 날 걱정은 없는지,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나 방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찰과 소방의 준비 상황도 확인합니다.
4: 안심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5: 경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치안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3: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은 모두 4,464만 9천여 명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34만 6천여 명, 지난 대선 때보단 25만 8천여 명이 각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87만 8천여 명으로 선거인이 가장 많고, 이어 서울과 부산 등의 순입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30만 9천여 명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엔 15만여 명의 외국인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단 3배, 처음 외국인이 선거에 참여한 20년 전 지방선거 때보단 무려 20배 넘게 선거인이 늘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 올해 1분기 소득 양극화 지표가 6년 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성과급과 상여금 영향으로 고소득층 소득은 크게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크게 늘며 살림살이 부담이 커졌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6: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소비 지출은 145만 7천 원으로 7.3%나 늘었습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237만 8천 원으로 4.2% 증가했고, 소비 지출은 35만 9천 원으로 증가율은 6.9%를 기록했습니다. 하위층은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반면 상위층은 소비를 늘리고도 여력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생활 수준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원수 등을 반영해 실제 생활 수준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 격차가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 6.59배까지 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2020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최대 격차입니다. 데이터처는 연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 성과급과 명절 상여금 지급 영향으로 상위계층 소득 증가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7: 대기업 위주 300인 이상
8: 서지현 국가데이터처 가계수지 동향과장입니다.
7: 300인 미만 사업체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한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6: 다만 정부는 분기별 가계 동향은 계절성과 변동성이 큰 만큼 공식적인 분배 개선 여부는 연간 기준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 영향을 제거한 올해 1분기 실질 소득 증가율은 0.4%로 3분기 만에 다시 0%대로 내려왔습니다. 반면 소비는 크게 늘었습니다. 1분기 가구 소비 지출은 310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5.3% 증가해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9: 올해 초까지도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1분기의 자산시장 호황과 더불어서 이제 소비 심리 회복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증시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신 분들 목돈

0: 만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차를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1: 다만 이번 통계는 중동전쟁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전 조사여서 향후 유가와 물가 흐름이 가계 살림의 변수로 꼽힙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삼성전자 성과급이 구매력을 높여서 물가 상승 압력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 전체에 낙수 효과로 작용할 거라고도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임금이 더 구매력
4: 신현송
3: 증가를 통해
4: 한국은행
3: 가지고
4: 총재입니다.
3: 수요를 더 증가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물가 압력도 생기겠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주 그 면밀히 저 살펴볼 거고요. 그 성과급 자체가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소득세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낙수 효과도 재정을 통해서 현실화될 겁니다. 그거는 주로 내년에 주로 현실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저이 수요를 통해서 이런 낙수 효과가 있고, 그렇지만 특히 재정을 통해서 국민 전체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석달 만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잠재 성장률 1.8%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 2.7%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중동발 공급 충격을 추경 등 정부 정책이 일부 완충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월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횟삿돈으로 산 수억 원대 슈퍼카를 자식들까지 마음대로 이용하며 호화 생활을 한 사주일가와 법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법인 19곳이 대상인데요. 들여다보니 해외 자금 은닉에 증여세 탈루까지 각종 탈법 혐의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5: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 주차장에서 포착된 연두색 번호판의 슈퍼카들입니다. 사주와 일가들이 개인 용도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법인 차량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차 사적 이용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전형보험 가입과 운행 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24년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했습니다. 하지만 1억 원 이상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는 최근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나아가 법인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며 협찬까지 받는 행태까지 포착되자 국세청은 정밀 분석에 나섰고 조사 대상 19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법인이 소유한 슈퍼카는 모두 90대, 한 대당 평균 3억 3천만 원에 이르고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3천억 원에 이릅니다.
6: 그래서 법인에 신고할 때 운행
4: 안덕수 국세청
6: 기록부에서
4: 조사국장입니다.
6: 여기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이제 신고하도록 되는데 거의 이제 업무용으로 다 신고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저희는 탈루 혐의가 있다라고 봐서 이제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5: 이들은 법인차를 사적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탈세 행각을 보였습니다. 한 제조업체 사주는 회사 명의로 36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하며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해외 계좌에 170억 원을 은닉했고 배우자 회사가 가상자산 채굴기를 사도록 200억 원을 그냥 빌려줬습니다. 자녀 귀국 이래 3억 원짜리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준 건설업계 사주는 자녀와 공동 명의로 180억 원에 이르는 빌딩을 사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해외 체류자들을 국내 근무로 조작해 인건비를 부풀렸습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검증해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7: 종전 합의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포기만으로는 제재를 풀어줄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이란은 당장 모든 자금을 해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역시 돈 문제가 최대 걸림돌인 셈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 농축 우라늄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내각 회의에서도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제재 완화도 없고 풀어줄 돈도 없다며 이란이 올바르게 행동할 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협상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건 분명합니다.
4: 그 돈은 우리가 계속 관리하면서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고 옳은 일을 할 때 비로소 돌려줄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8: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리 바게리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란의 모든 자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협상에서도 해외에 묶인 240억 달러 규모의 자산 해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협상장에는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함께했습니다.
4: 그동안 상당히 의견 차이를 좁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재국을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8: 특히 제재 완화 규모와 방식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돈 문제가 종전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7: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흘 만에 다시 폭발음이 이어지면서 무력 충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현지 시간 27일 미군과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군사기지를 겨냥해서 미군이 새로운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한 데 이어서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반다르 아바스를 미군이 공습한 데 대해 휴전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은 반다르 아바스에 대한 미국의 군사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은 4월 8일 합의된 휴전을 상습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군이 공해상에서 이란 상선을 도발하고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하는 행위를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헌장에 따라서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결연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맹국인 오만을 향해서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만이 미국과 이란의 취약한 회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역으로 오만은 다른 모든 나라처럼 조심히 행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폭파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4: 반갑습니다.

0: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듀엣토의 더 클래식.
8: 5월 28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9: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행진곡, 그리고 트랩파 이혁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28일 목요일 듀엣토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행진곡 그리고 트랩박 2역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오늘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KBS 교향악단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작년 쇼팽 콩쿠르에서 많은 화제를 모은 형제 피아니스트 2역 2호가 협연을 하고 요엘 레비가 지휘를 맡습니다.
1: 지휘자 요엘 레비는 KBS 교향악단과 인연이 깊습니다. 2014년부터 19년까지 9대 음악감독을 지냈는데 오랜만에 다시 KBS 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0: 그런데 오늘 롯데콘서트홀에서는 서울시향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를 이어갑니다.
1: 서울시향은 마르쿠스 슈텐츠가 지휘를 하고요.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이 협연을 하는데 마르쿠스 슈텐츠도 서울시향과 인연이 있는 음악가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서울시향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있었고요. 오랜만에 다시 서울시향과 호흡을 맞추는 거고요.
0: KBS 교향악단과 서울시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렇게 같은 날 연주회를 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일 같습니다. 과연 관객들은 어느 공연을 갈까요? 연주하는 작품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1: 네, 2역 2호 형제가 KBS 교향악단과 연주하는 곡은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프랑스 작곡가 플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디단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향의 연주회에서는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영국 작곡가 월턴의 교향곡 1번이고요. 두 곡 모두 우리나라에서 자주 듣기 힘든 곡입니다.
0: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하는 곡, 더군다나 20세기 음악은 연습도 많이 해야 하고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1: 근데 그건 저희 같은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불렀던 곡을 한두 번 연습하고 무대에 서지만 현대음악, 창작 오페라를 해라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죠.
0: 엄청나죠. 그래도 서울시향이나 KBS는 국내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답게 이렇게 도전적인 작품도 자주 연주하는 편이긴 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네, 월턴의 교향곡 1번 중 2악장 앤드류 리튼이 지휘하는 번머스 심포니 연주입니다.

0: 월턴의 교향곡 1번 중 2악장 앤드류 리튼이 시위하는 번머스 심포니의 연주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시장에서 연주할 작품이었고요. KBS 교향악단은 오늘 말러의 교향곡 6번을 연주합니다.
1: 몇 년 전부터 서울시향과 KBS 교향악단은 말러의 교향곡을 서로 경쟁하듯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향의 야판 츠베데는 말러 교향곡 전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KBS 교향악단에서는 정명훈의 지휘로 말러의 교향곡을 1년에 한두 곡씩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0: 이번에는 요엘 레비가 지휘합니다. 요엘 레비도 말러 교향곡 전문가인데 1988년부터 2000년까지 12년 동안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말러의 교향곡 음반을 계속 녹음하면서 큰 호평을 받았죠. KBS 교향악단을 맡았을 때는 말러의 교향곡 9번 음반도 발매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오랜만에 KBS

0: 프랑스를 다시 지휘하면서 말러의 교향곡을 고른 거네요. KBS 교향악단은 최근 정명훈과 함께 말러를 계속 연주하고 있는데 요엘 레비 입장에서도 KBS 교향악단이 최근에 발전된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음악회에서 연주할 작품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6번 중 1악장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애틀랜타 심포니의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연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결혼 7년 차이고요. 5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미술학원 강사예요. 연애할 땐 그림을 그리는 사람답게 세심했습니다. 제가 말한 작은 변화도 잘 기억했고 제 마음을 먼저 살펴줬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치마는 왜 입었냐, 화장은 왜 했냐, 잘 보일 사람이냐 등 간섭을 했고 친구를 만나러 가면 하루 종일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누구랑 있었어? 남자라도 있었냐라고 추궁을 했죠. 처음 손찌검을 당한 건 아이 어린이집 행사 뒤풀이가 있었던 날입니다. 엄마들과 커피를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오자 남편은 제 휴대폰을 던지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허락받고 살아야 해? 라고 소리치자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울자 남편은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내가 때렸냐? 밀쳤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남편은 네가 내가 다른 데서 화내는 거 봤어? 너 아니면 화낼 일이 없어. 다른 남자였으면 너랑 못 살았어. 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도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요. 결정적인 일은 아이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집안 꼴이 뭐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피곤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들은 척 했더니 식탁을 발로 차더라고요. 그러자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아이는 울면서 아빠 자꾸 엄마 때리지 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몰래 녹음해둔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욕설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부부싸움 몇 번 한 걸 가정폭력으로 과장한다라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소송으로 가면 저한테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 보니까 남편이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아요. 이거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민법 840조 3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2: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1: 네.
2: 학대는 신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됩니다.
1: 그쵸?
2: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 네.
2: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가스라이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이 사건처럼 가스라이팅이 폭언, 폭행과 결합된 경우에는
1: 네.
2: 제3호 사유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언과 가스라이팅을 한 남편도 먼저 내가 이혼하겠다,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글쎄요. 민법 840조 6호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1: 네.
2: 혼인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네.
2: 그런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모습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1: 네.
2: 그래서 부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거나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무거운 경우, 즉 이 사건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 폭행, 가스라이팅을 하였다면 남편의 청구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니까 이제 폭언, 폭행, 가스라이팅을 한 남편이 이혼 청구한 경우에 이제 부인이 나도 이혼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이혼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내가 이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남편의 가정폭력도 문제지만 이미 혼인생활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 함께 주장하는 게 더 나을까요?
2: 네, 그렇습니다. 민법 840조 각 이혼 사유는 독립된 이혼 청구 원인이 되므로 3호와 6호를 선택 중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1: 네, 그러면은 이제 폭행도 있었고 가스라이팅

0: 팅도 있었고 사연자분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0: 네.
1: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 기간 중에 어떤 개별적인 유책 행위로부터 그것이 쌓여 이혼하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파악해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0: 네.
1: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0: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이제 사연자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다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뭐 폭행이야 뭐 사진이나 진단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스라이팅 이거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외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상 실무상 입증이 어렵습니다.
0: 네.
1: 하지만 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0: 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사연자가 남편의 가스라이팅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녹취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그럼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반복적인 폭언, 폭행, 그리고 가스라이팅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폭언, 폭행의 책임이 이제 남편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할 책임이 있거든요. 법원은 폭언,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액수를 정할 건데요. 이렇게 위자료 받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입증이 어려운 편이지만 카카오톡 녹취록 진단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얼마 전 술집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깜빡하고 4만 원가량의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돈을 내겠다고 하자 가게 사장님에게서 무전 취식은 30배 배상을 해야 한다, 120만 원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 30배 배상, 상당한 금액이죠. 과연 이 금액 정말 내야 할까요? 먼저 이런 일이 생기면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무전 취식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한번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기본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하는 죄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장님이 말한 30배 배상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술값이 4만 원이면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을 내면 되는 것이고, 고의적인 사기나 추가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의로 30배, 20배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게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이제 고의성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데요. 애초에 돈을 낼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서 먹고 마셨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될수 있고요. 이 경우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취해서 실수로 계산을 잊었고 뒤늦게라도 바로 사과하고 돈을 내겠다고 했다면 통상 경범죄 수준에서 비교적 가볍게 처리될 여지가 큽니다. 사장님과 원만하게 풀고 싶다면 실제 술값 수준에서 정산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 그러니까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피해 회복과 용서를 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최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15m의 강풍인데요. 새벽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강한데 바다 안개도 예상됩니다. 이외 서쪽 지역도 안개 짙을 텐데요.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부분 귀가하셨을 시간인데요. 한가해진 도로 위로 야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장안교에서 월계 1교까지 서행 중이고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터널 3차로와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천호대교에서 구리 시계 구간 1차로에도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에서 옥산 하이패스 부근 2차로와 3차로에 작업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대전에서 옥천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양분기점에서 내촌 구간 갓길 이동하면서 공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야심한 시각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경찰의 추격을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 운전한 10대가 검거됐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고 역주행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은 10km가량 이어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 야심한 시각 오토바이 배기음이 심하다는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이 문제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뒤를 쫓자 추격을 피해 갑자기 인도 위로 올라탑니다. 경찰이 길을 돌아 다시 오토바이를 마주한 순간 이번에는 급격하게 방향을 꺾어 반대 차선을 질주합니다. 순찰차 역시 속력을 높여 추격하지만 이번에는 좌회전하려는 듯 하더니 다시 방향을 꺾어 우측으로 달아납니다. 거의 다 따라잡았나 싶었지만 또다시 속력을 높여 달아나며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이후로도 아찔한 난폭 운전이 이어졌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선 뒤에도 속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20여 분 동안 도망친 거리만 10km가량. 오토바이는 결국 막다른 길에 도착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난폭 운전자의 정체는 10대 남성으로 오토바이 번호판도 구부려둔 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양주 3살 학대 사망 사건의 친부가 첫 재판에서 아이가 학대로 인해 숨진 건 아니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친부가 다른 자녀들도 학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3: 양주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친부가 피해 아동을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마음먹는 등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누는 상황이 화가 나 돌침대에 내팽개쳐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부는 아이를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가 이로 인해 사망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의 팔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턱이 돌침대에 부딪힌 건 사실이지만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쳐 머리를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친부가 비정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피해 아동을 이전부터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발생한 학대 사건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친부 측 변호인은 두 사건은 별건이고 해당 기소가 마치 친부가 지난해부터 학대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처럼 예단을 갖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4: 재판에서 친부 측 변호인은 언론과 수사기관이 친부를 마녀사냥과 같은 방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3: 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피켓 시위를 벌이며 친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5: 돌 침대에 던졌는데 그게 왜 치사죠?
6: 고하영 시민연대 아이정원 팀장입니다.
5: 죽일 거 뻔히 알고 던진 거 아닌가요? 아동학대 살해죄로 공소장 변경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3: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친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도 학대한 정황을 포착해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숨진 아이의 친모와 외조부도 아동학대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중국 정부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과 주한미군을 중국을 겨냥한 전진기지로 묘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입장문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공개 발언을 거론하며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경고하고 이런 적대적인 발언이 워싱턴의 승인을 받은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 견제에 있어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한국을 단검이자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했습니다.
7: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가 점차 줄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닐 경우 지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8: 최근 들어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건 법적 책임과 쏟아지는 민원 탓이 컸습니다.
9: 선제적인 안전조치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 학생들 안전벨트 한 명씩 다 확인합니다.
10: 강석조 초등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9: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다섯 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의 개선 주문 뒤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한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한다고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최교진 불필요한 수사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교 안전법상 면책 규정 적용 검토,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사건의 신속한 정리 등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8: 학부모나 주민들의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이 거부하거나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교육청이 직접 나설 방침입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엔 교육감이 적극 고발에 나섭니다. 체험학습 현장에 배치되는 보조인력도 기존에는 학생 50명당 1명이던 것을 학급당 1명으로 늘립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고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현재 제주도, 경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교원단체들은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개정안 역시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판사의 해석에 맡겨질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7: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나눴었더라도 전체 휴직 기간을 합산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단에서 상식과 함께 모성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직장인 A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재작년 3월부터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첫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두 번째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2차 육아휴직 기간 중 A씨는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는데 노동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인 1년이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급여 신청이 가능한 최소기한인 30일에 못 미친 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신청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2차 휴직이 시작된 뒤 합산한 휴직기간이 30일이 될 때 비로소 급여 청구권이 생기는 걸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1차 휴직 당시에도 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노동청 주장에는 상식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급여를 신청했어도 거절될 것이 명백한데 거절이라도 받아둬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에 대한 예의 없음마저 느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조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다며 노동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추진한 뒤 처음으로 선고된 모성 보호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7: 선관위가 특정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 강릉시 체육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체육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12: 지난 19일 직원 40여 명이 모인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 한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릉시 체육회장 A씨.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 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후보 당선을 조건으로 포상휴가와 회식을 약속한 부분도 매수 이해 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13: 강릉시 체육회장입니다.

0: 하지만 회의 도중 등장해 지지를 호소한 시장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종합운동장 내 체육회 회의실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 만큼 불법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이른바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후보 측은 체육회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배우자 역시 우연히 들러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체육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2: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3: 계엄을 할때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4: 윤석열 전
3: 헌법에도 정해져
4: 대통령입니다.
3: 있고 그거 다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 내란 특검은 한전 총리 건의로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던 윤전 대통령이 거짓 증언을 한 거라며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전 대통령이 한전 총리 건의와는 관계없이 국무위원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과 다른 증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5: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6: 유경재
5: 때문에
6: 서울중앙지방법원
5: 이는
6: 부장판사입니다.
5: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전 대통령과 한전 총리처럼 허위로 만든 표지를 보관하고 폐기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 전 실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소문 고가 철거와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내일 0시에 철거를 재개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서소문 고가 철거 작업을 토요일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29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완료는 토요일 새벽 5시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 서소문로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내일 0시부터 서소문 고가 철거가 시작됩니다. 안전 보양 철거에 15시간이 걸리고요. 마무리하는 작업에는 14시간이 걸린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압수의 공법으로 잔여 구조물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전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중국인 일당 6명이 현지 법원에서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검 결과 고문에 의한 사망으로 파악됐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렸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7: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식당 앞에서 촬영된 범인 검거 장면.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 주범인 리강호가 범행 석 달여 만에 현지 경찰에 붙잡힌 순간입니다. 이로부터 반년가량 지나 캄보디아 법원은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35살 리강호 등 중국 국적 피고인 6명 모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제도가 없는 캄보디아에서 법정 최고형입니다. 법원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부검 결과 고문으로 인한 사망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강호가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걸고 박 씨에게 필로폰을 강제 투약한 뒤 영상을 촬영한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증거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유죄가 입증된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3주 만에 범죄단지 인근의 트럭 짐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받고 캄보디아에 갔다가 리강호 범죄 조직의 감금과 고문 끝에 숨진 겁니다. 리강호는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과

0: 마약음료 사건의 공범으로 이듬해 한국으로 마약 4kg을 들여오다 적발돼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1: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체포된 중국의 유명 반체제 인사 눈광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서산지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밤 서경열비도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구를 시도한 혐의로 눈광핑을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역대 최악의 더위가 덮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은 더 가팔라서 지구 평균의 두 배에 이를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2: 관측사상 가장 뜨거웠던 지난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높았습니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마지노선인 1.5도선이 무너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5년은 더 덥습니다. 세계기상기구 분석 결과 향후 5년 중 적어도 한 해가 2024년 최고 기온을 넘어설 확률은 86%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이 2024년 기록을 넘어설 확률은 92%, 우리나라는 68%에 이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과거 평년보다 1.48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구 평균 상승폭의 두 배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 빠르게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3: 과학적 사실은 매우 명확합니다. 기온은 온난화되고 있고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멜리사 시브룩 기후학자입니다.
2: 세계기상기구는 특히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엘니뇨가 발생하면서 내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같은 기온 상승은 다양한 형태로 재앙을 불러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져 여름철 집중호우의 강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북극 기온은 전지구 평균보다 3.5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럴 경우 북극 한파를 가두던 제트기류가 출렁이면서 겨울에는 극단적인 기습 한파가 덮칠 수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투자의 거장 워런 버핏과의 점심 한끼 식사권이요. 무려

0: 3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돼 화제입니다. 4년 만에 부활한 이 짧은 만남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던지는 이유는 바로 거장의 지혜와 안목을 직접 전수받을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 집 가계부의 묵은 고민을 해결하고 든든한 노후 자산을 설계하기 위해선 굳이 수백억 원의 경매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요. 매달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시원하게 진단해주고 든든한 보험, 연금의 지도 그려줄 진짜 재무 크로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는요. 130억 원의 점심 부럽지 않은 우리 집만을 위한 맞춤 재무 솔루션 아낌없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즘 러닝 크루들도 되게 많은데 재무 크루 하면 또 저희가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왜 이렇게 부끄럽게 웃으시는 거예요? 자, 두 분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두 분이 130억 원짜리의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권이 생긴다면 그 자리에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 던지고 싶은 질문 어떤 거 있으세요?
2: 저는 어떻게 기다리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0: 어떻게 기다리냐?
2: 네, 이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물론 이제 수익을 보다가 또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럴 텐데 그럴 때 어떻게 기다리시냐고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0: 어떻게 이거 저기 매도 안 하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리고 진짜 궁금하네요. 어떻게 맞아요. 장기 투자로 투자의 규제가 되셨을지.
3: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라는 건 어떻게든 변동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이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사실 두 분 전문가도 투자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으실 텐데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과 부합하는지 또는 어떤 것들을 새롭게 인사이트를 우리가 좀 깨우쳐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신가 봐요.
2: 그렇죠. 저보다는 어쨌든 훨씬 고수시기 때문에 고수의 의견은 항상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0: 그쵸. 저는 좀 달라요. 저는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진짜 행복하세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3: 맞아요.
0: 뭐가 됐든 자 우리가 돈 관련 이야기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 스스로 깨우쳐지기도 하지만 보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서 얻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가 알찬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즐겁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쭉 따라오시다가 나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봐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의 상담 문자 문자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은 두 분이 상담해주신 청취자분 휴대전화 뒷번호 075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들어주신 종신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가끔씩 수익률 문자가 오는데 이게 항상 마이너스여서 답답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좋아서 그런지 드디어 원금을 넘어섰어요.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봐서 종신보험을 해지한 돈으로 주식에 추가 투입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다 보니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 종신보험 이제는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의 문자 사연 만나봤습니다. 최근 이 고민하는 분들

0: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해지에서 이 해약 환급금을 들고 주식 시장으로 뛰어들어도 괜찮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이 오늘 보내주신 청취자님은 되게 명확하세요.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요 해약 환급금을 들고 들어가도 되냐. 근데 보통은요,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 환급금이 되게 많이 적지 않나 싶은데 이분은 원금에 그래 도달하셨대요.
1: 맞습니다. 참 희한한 케이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말씀하신 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은 게 정상입니다.
0: 네.
1: 하지만 우리 청취자님이 갖고 계신 보험은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보험 이름 앞에 변액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분이 펀드에 투자가 되죠. 대부분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은 국내 인덱스 펀드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2: 네, 수익률 좋다는 말은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2: 청취자님께서 납입한 보험료는 약 7,8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의 현재 적립액이 9,680만 원이 되셨고요. 국내 인덱스 지수인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원동력으로 되었어요. 약 1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펀드의 평균 매수 단가가 굉장히 낮죠. 지금 코스피 지수는 거의 8,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거의 300% 가깝게 되셨습니다.
0: 수익률 300%요?
2: 엄청나죠.
0: 부러워요. 와, 15년에 300% 수익률이면 굉장한데요.
1: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힘인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변액보험은 정기적으로 수익률 혹은 적립률 안내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있죠.
0: 네.
1: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적립률이 내가 낸 돈보다 못했기 때문에 많이들 서운하셨을 텐데요. 요새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원금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안 보니까 해지해도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0: 맞아요.
1: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은 고려해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어떤 네. 거죠?
2: 바로 내가 이 보험을 왜 가입했는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원론적으로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다른 경로로 가입을 하셨겠지만 원론적으로 종신보험은 사실 가족을 위해 가입했다라는 게 대부분이죠. 내가 어떤 일이 혹시나 생겨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금전적으로 남아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종신보험입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께서도 여쭤보니 나는 가족을 위해서 가입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당장 투자를 시작해서 수익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입하셨던 당시의 목적을 다시 한 번은 꼭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죠.
0: 근데 종신보험을 가지고 가장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이 나오는 것도 가족을 위한 거지만 지금 가장이 돈을 많이 불리는 것도 가족을 위한 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금융상품 가입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셔라. 이렇게 전문가분이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익이라는 게 확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2: 아,
0: 그렇죠. 지금이야 장이 좋지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종신보험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아이들이 장성하신 분들을 좀 예로 들 수 있겠죠. 또 친구가 보험료를 시작해서 하나 도와주는 셈 치고 보험료를 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종신보험이었더라. 뭐 이런 사례들도 많죠. 이런 분들은 굳이 더 이상 유지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2: 그렇죠. 맞아요. 해지를 권해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해지 환급금으로 무얼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처럼 직접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ISA 같은 데 넣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고려해보셨으면 하는 건 내 노후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입니다. 여태까지 노후 준비하지 않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번이 기회죠. 이런 해지 환급금으로 노후 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좋죠. 좋죠. 왜냐하면 노후 대비는 언제든 반드시 해야만 하는
2: 그쵸.
0: 우리에게 숙명 같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노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엄두 못 내고 시작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 함께 나에게 필요한 재무 점검과 노후 준비를 시작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전문가 찾고 계시다면 지금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에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 이번에는 생활경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두 분이 상담해드린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10년 정도 된 친구가 있어요. 저희 아이 친구의 엄마인데요. 저희 아이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 된 걸 계기로 친해져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가 10년 전부터 저희 집 보험을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험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도 바꿨다면서요. 새로 나온 게 더 좋다면서 평생 가져가도 괜찮을 보험이라고 하면서 설계안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꿀 정도로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여태까지 10년 가까이 부어온 제 보험을 깨기가 괜시리 싫으네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친구와의 인연이 또 끊기는 건 또 싫고요. 그래서 정말 바꾸는 게 맞는지 아닌지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0: 이거 정말 공감이 되는 사례인 게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그 육아 동지라는 말이 이제 막 생겨요. 저도 저희 동네에 동지 언니가 있어요. 저도 딱 이만큼 10년 정도 됐거든요. 저는 아이 초등학교에서 만난 건 아니고 조리원 동기 동지 언니가 네. 있는데 얼마나 든든한지요. 진짜 가족보다 더 든든해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도 잘 맞고 우리 집 가정 상황도 잘 알아주고 내 아이 뭐 남편과의 뭐 문제 여러 가지들 뭐 다 공감해주기 때문에 마음 터놓고 이렇게 지낸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보험을 관리해 주시는데 뭔가 그게 점검을 좀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 봐요.
2: 네, 맞아요. 상담하다 보면 설계사와의 어떤 인연으로 인해 바꾸는 부분에 있어 망설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좋은 의도든 아닌 의도든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말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사실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보험을 1, 2년 유지할 게 아니라 20년가량 납부를 하셔야 되고 100세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는 만큼 보험이 특징이죠. 신중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건 사실입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돈 앞에선 금융상품 앞에선 일단 냉정해질 네.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 가지고 계신 보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1: 네. 사연 주신 청취자님은 4인 가정이셨고요. 가정 보험료의 합계는 137만 원이었습니다. 우선 남편분의 보험부터 살펴보면요. 보험료는 80만 원, 5개의 보험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0: 많아요.
1: 그렇죠. 네, 네. 건강보험 3개, 종신보험 2개였습니다. 건강보험 중 하나는 친구분이 제안하신 새로 가입한 16만 원짜리 보험이었고요. 우선 종신보험부터 살펴보면요. 가입하신 목적을 여쭤보니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목적에 맞게 잘 가입되어 있었지만 하나는 종신보험이라기보다는 건강보험에 가까웠어요. 다른 건강보험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해지를 권해드렸습니다.
2: 그리고 새로 가입한 보험 외 나머지 건강보험은 보장 내용이 좋았어요. 해지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새로 가입한 보험이었는데 기존의 건강보험들을 해지하고 새로 준비했다가는 보장의 크기나 깊이가 확연하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 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예전에 가입할 당시 없던 특약인 암주요 치료비나 순환계 주요 치료비 또 엔대 수술비 정도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이건 5만 원 정도로 준비가 충분했고요. 결과적으로 남편분의 보험은 기존 8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또 줄일 수 있었습니다.
0: 저는 지금 김소미 팀장님 얘기해 주신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보험을 통으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옛날 보험 중에 지금은 보장 안 되는 좋은 특약들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데 남편분도 살릴 건 살려놓고 나머지는 해지하고 삭제한 후에 추가로 새로운 특약들을 보장을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39만 원이나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벌써 시작이 좋은데요.
1: 네, 이번에는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보험을 살펴볼 건데요. 기존에는 3건에 17만 원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새로 가입하시는 거는 8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9만 원을 내고 계셨네요. 청취자님도 마찬가지로 굳이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남편분과 마찬가지로 없던 특약만 추가하시면 되셨어요. 그래서 4만 원의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다 합쳐서 12만 원이면 준비가 가능하겠네요.
2: 네, 아이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18만 원, 14만 원 내고 있었어요. 첫째와 둘째 모두 보완해야 되는 부분은 엄마, 아빠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암주 치료비, 순환계 주요 치료비, 엔대 수술비 정도면 충분했어요. 3만 원이면 준비가 가능했고요. 둘 다 종신보험 갖고 있었고요. 이 종신보험을 또 저축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과감하게 해지 권해드렸고요. 그래서 각각 8만 원, 7만 원으로 준비 도와드렸습니다.
1: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친구분께서 신규로 제안하신 보험은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하기에는 메리트가 크게 없었습니다. 기존의 보험은 앞으로 10년만 더 내면 되지만 새로 들어가게 되면 20년을 또 다시 시작해야 하죠. 물론 해당 설계사는 지금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의 70% 정도가 되니까 크게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납입 기간이 다시 늘어나는 데에 있어서 저는 좀 반대를 좀 표하고 싶었습니다. 또 금액도 저희가 설계한 설계안에 비해 너무 높았고요. 다행히 철회가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철회를 안내드렸습니다.
2: 네, 사연자분께서 철회하면 그 친구와 인연이 안 좋게 끝맺음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0: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저는 이지한 팀장님이 너무 담담하게 얘기해 주셔서 근데 제가 이 상황이라고 했으면 저도 네. 저희 동네에 있는 우리 육아 동지 언니한테 언니 미안한데 나 이거 철회해야 될 것 같아. 번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네. 말이 쉽냐고요.
2: 그렇죠.
0: 근데 그런 과정도 좀 스무스하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철회를 망설이다가 이 환급기인 철회 기간을 놓치면 안 돼요.
0: 그럼 또 그동안 더 큰 일이에요. 있던 그쵸, 내 돈이 다 날아가는
2: 네.
0: 거니까.
2: 맞아요. 한 달치라고 하더라도 큰 돈이거든요. 이것도 날아가고요. 그 언니분께도 안 돼요. 큰일이에요. 그래서 철회는 환급기라고도 하고요. 그 언니와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0: 그렇군요.
2: 그렇기 때문에 철회를 꼭 적극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실적인 부분 무시할 수 없어요. 사실은. 사연자분께서 관계가 끊기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요. 이걸로 관계 끊길 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랬으면 이제 가짜 인연 인 거죠.
1: 그렇죠.
2: 그렇죠? 맞아요. 종합적으로 보험료는 기존의 137만 원에서 놀라지 마세요. 76만 원으로 매월 61만 원이나 아낄 수 있었습니다.
0: 아무리 좋은 의도로 보험을 갈아타자는 제안을 해도 그게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기
2: 맞아요.
0: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들로만 가성비 있게 구성할 수 있게끔 굿모닝 앱 전문가분들이 개선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칫하면요. 매달 60만 원씩 그냥 돈을 낭비할 뻔했는데 이 6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학원도 한 두세 개 보낼 수 있고 여행도 좀 갔다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낀 돈으로 조금 더 쓸모 있는 재무적인 그 가계부를 꾸려나가셨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또 도와주셨을까요?
1: 저희가 보통은 아낀 보험료로 뭐 노후를 좀 준비하자, 연금을 준비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0: 네.
1: 이분들은 노후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좀 흔치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추가로 노후 준비를 도와드리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관심사가 있으셨어요. 아이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각 30만 원씩 매달 증여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요거를 할 때 보통 저희가 증여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매달 매달 하기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최초 1회에 정기금 증여라는 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0: 정기금 증여.
1: 그렇죠. 네. 정기금 증여는 뭐 번거롭게 매달 신고할 필요 없이 처음 한 번만 하면 되는데요. 10년 동안 증여하게 되면은 3,600만 원이 되겠죠. 30만 원씩. 어차피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 이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신고를 하는 게 저는 좀 안전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각각 30만 원씩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두 아이들은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리실 수가 있겠죠.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덤이고요.
0: 그렇죠. 아이들에게 증여할 때 정기금 증여 신고
1: 네.
0: 그리고 또 복리에 따른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거는 생명보험사 연금 보험으로 챙겨주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도 아이 앞으로 뭐 적금을 해주고 싶어요. 아이 앞으로 돈을 모아가고 싶어요.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뭐 우리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뭐 삼전익스 주식을 사줄 네,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아이 앞으로 이렇게 연금 상품 같은 것도 가입을 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면 비과세 혜택 누려가실 수 있는 연금으로 아이에게 증여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금액 마련하는 거 전문가 보시기엔 추천이신 거죠?
1: 그렇죠. 추천하고요.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주의해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그렇죠. 어린 아이들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어떤 의심이요?
1: 국세청의 의심의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명의를 아이 앞으로 해가지고 뭔가 네. 수익을 너무 지나치게 불리려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것들이 눈에 들 수 있으니 정말 이러한 목적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라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험이 정말 나를 지키는 보험이 맞는지 내가 모아나가고 있는 자산은 최대한의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큼 좋은 금융 상품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재원 팀장님, 청취자분들 상담 신청하시려면은 전화하셔야 될까요? 문자 보내셔야 될까요?
1: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머니 처방전은 김소미 팀장님 읽어주신다고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 진입을 앞둔 59세 프리랜서입니다. 오랫동안 연금보험을 붓고 있는데 수익률이 영 좋지 않아서 어찌해야 하나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거 말고 다른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있는데 그건 최근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0: 아, 최근에 이 장이 뜨겁죠. 특히나 코스피. 그렇기 때문에 요 코스피 관련된 종목들을 펀드나 이런 것들을 담고 계신 분들은요. 아주 그냥 앱이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정말 재테크에 이렇게 진심이었나 싶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취자님이 가지고 계신 연금 상품은 수익률이 좋지 않다. 어떤 걸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1: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싫어하는 것보다는 더 안 좋은 게 무관심인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과는 다르게 예적금만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잖아요. 물론 투자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만 오르는 방향으로 올라탈 수 있겠습니다.
2: 네, 사연자님은 보증형 연금보험 갖고 계셨고요. 보증형 연금보험은 투자 수익에 관계없이 가입과 동시에 내가 받을 연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하락장이거나 횡보하는 시기에 적합한 상품이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오르는 시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느낄 수 있죠.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립니다. 좋은 기회에서 나만 뒤처지거나 소외될까 봐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포모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자, 포모 맞습니다. O.
2: 네, 정답은 옵니다.
0: 네. 네,
2: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로 요즘 많이 쓰이죠. 주식시장이 오를 때 나만 주식을 사지 않아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1: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나요?
0: 맞아요. 그리고 요즘 이거 관련돼서 짧은 콘텐츠들도 진짜 많아요.
2: 맞아요. 네.
0: 자, 두 분은 뭐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포모를 겪고 계신단 말이에요. 청취자님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지 않게끔 개선안을 내드려야 될 텐데 뭐부터 살펴보면 될까요?
1: 네, 우선은 2019년에 가입하신 매달 50만 원씩 내고 계시는 연금보험에 7년 동안의 수익률이 5%밖에 되지 않으셨어요.
0: 아이고, 아까 그분은 15년에 300%.
2: 그러니까요. 네.
1: 그러니까요. 그 연간 수익률이 채 1%도 되지 않죠. 같은 기간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연금보험 상품의 수익률은 뭐 조금 다르겠지만 국내 인덱스 펀드였다면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을 겁니다.
0: 네.
1: 물론 결과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실 수 있겠죠. 보증형 연금보험은 투자 수익과 관계없이 연금액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금액을 살펴보니 50만 원씩 10년, 총 6천만 원을 납입하고 70세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2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0: 이것도 네. 귀한 돈인데 너무 작고 소중하네요.
2: 아, 맞아요. 해당 보험회사의 보증형 연금 상품은 보증되는 비율이 사실 높아요. 너무 적은 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어 바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여기서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60대 진입하는 분들. 은퇴 머지않았기 때문에
0: 그쵸.
2: 두 가지를 특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투자 성향이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을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보증형 연금보험을 택하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몇 살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느냐입니다.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느냐에 따라 납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은퇴 직후부터 연금을 받을 건지 혹은 몇 년간을 묵혔다가 받을 건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몇 년 묵힐 수 있는 상황이라면 70대부터는 조금 더 여유로운 70대를 맞이할 수 있겠죠.
1: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사연 주신 청취자님의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우선 청취자님은 기존의 해지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한 보증형 상품으로 진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해지 환급금 4천만 원으로 일시나 보증형 연금 상품으로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기존에는 2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새로 가입하시는 상품은 26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기존에 가입하신 상품보다 덜 내고도 더 받을 수 있었죠. 기존의 연금보험을 해지하면서 납입하셨던 50만 원은 투자형 상품으로 진행하시기로 하셨어요. 적립형 상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납입만 하면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고에 관계없이 평균 매수단가보다만 높을 때 개시한다면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일시납 투자도 물론 좋겠지만 언제 떨어질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안전한 적립식 투자가 좀 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0: 만약에 이분이 30대, 40대 젊은 청취자분이셨다면 솔루션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렇게 안정형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길게 그렇죠. 내다보면서 변액 그 상품들로 좀 더 추천을 해주셨을 텐데 지금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증형의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 필요한 60대이신 그렇죠. 거니까 이렇게 또 전문가분이 코칭을 내주셨습니다. 내 직업이 뭔지,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마련해놨던 재원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재무 설계입니다. 기존의 연금보험 해지한 금액으로 일시납 보증형 연금 상품 가입하시면서 앞으로 덜 내고도 더 받을 수 있게끔 꾸려주셨기 때문에 청취자님 되게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래 들어가던 이 50만 원을 투자형 상품으로 준비함으로써 안정과 공격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서 두 배로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님 실제 상담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 전해주시던가요?
1: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사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불안함은 누구나 다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조금 일찍 올라타신 분들 같은 경우엔 지금 너무나 즐거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이런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0: 뭐죠?
1: 일단 시작이 반이에요. 이렇게 생각만 하고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언가라도 시작을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맞아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사연은요.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의 사연입니다. 30대 여성분이세요. 최근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요목조목 옛날 보험도 있고요. 옛날에 12년도 이전에는 갑상선암 일반암이었어요. 그때 암진단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1억 원어치를 받은 거죠. 중요한 건 그분이 1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걸로 조금은 투자하고 싶어요로 시작했고요. 지금 수익률이 꽤 많이 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사실은 정말 효자 상품이 정말 필요할 때도 되지만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도 되지만 여유를 훨씬 더 많이 늘려주기도 한다는 거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0: 아 좋습니다. 관련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계속 열려있습니다.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소미 팀장님, 이재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6: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7: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8: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8: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여기가 뉴욕입니까?
11: 이곳이 파리입니까?
1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0: 요즘 주식시장의 열기에 노후자금 빼고 대출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자금과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들어놓은 보험은 진짜 만약을 위한 위기자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보고 싶다, 나도 재테크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안전하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과의 재무 상담 원하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문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포지션의 리멤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6: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7도, 전주 16도, 제주 18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7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 짙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구간 주변에서 살짝 서행을은 보이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 위로 종암동과 용산에서 작업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1차로에도 작업 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하남 쪽은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에서 옥산 하이패스 부근 2차로와 3차로에서 작업 중인데요. 여파로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살짝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달래내 부근 갓길에서 안전 간판 설치 작업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 목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11: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사고 12시간 전부터 상판이 일부 내려왔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12: 그런데도 차도 아래 철길을 지나는 열차 운행은 통제되지 않았고 사고 직전까지 열차 166대가 현장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먼저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고가도로 한쪽 상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전선에서는 불꽃이 튀고 무너진 잔해가 도로를 지나던 화물차까지 덮칩니다. 발이 걸려 넘어진 작업자 한 명은 바닥을 기어서 대피합니다. 주변은 희뿌연 먼지로 뒤덮이고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방향을 돌립니다.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한 지 12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까지도 무너진 고가차도 바로 아래 철길로 열차가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도 붕괴 1분여 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는 모습입니다. 열차가 고가차도를 가로질러 통과하기까지 약 20초가 걸렸는데 그리고 1분 후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이보다 5분 앞서서는 KTX 열차가 이곳을 지나갔는데 여기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새벽 1시 반, 정확히는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새벽 4시 반부터 사고 시점인 오후 2시 33분까지 해당 지점을 지난 열차 대수를 파악해봤더니 166대에 달했습니다. 고속열차 66대, 일반열차 61대, 전동열차 31대 등이었습니다. 고가차도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가 발견된 건 새벽 2시 반.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곳을 통과하는 열차는 아무런 통제 없이 평소처럼 운행했던 겁니다. 여기에 고가도로 인근 도로의 차로 운행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우려 속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2: 예, 고가 붕괴와 관련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재개에 따라서 오늘 2호선 홍대 입구역과 을지로역 구간의 마지막 열차 운행 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이에 따라 2호선 홍대 입구역과 을지로 입구역 구간 사이 열차가 오늘 밤 12시에 운행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 교통수단 검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2: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하기 불과 5분 전까지도 고가 아래로는 승객 수십 명을 태운 열차가 달리고 있어서 왜 아무런 통제가 없었는지 의문이 컸습니다.
0: 국토부는 코레일이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차가 사고 직전까지 운행했는데 서울시가 사고 전 교량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3: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직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가고 1분여 뒤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승객을 태우고 고가 아래 철로를 통과한 열차는 59대입니다. 승객이 타지 않은 회속열차 등 당일 사고 구간을 통과한 열차는 모두 166대에 달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했던 순간들. 사고 직전까지 하부선로에 열차 운행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서울시를 직격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위험을 인지했으면 안전조치를 취했겠지만 서울시가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9cm 단차가 생겨 고가 철거 작업을 멈췄다고 서울시가 밝힌 시점은 지난 26일 새벽 2시 반. 서울시나 시공사가 단차를 발견한 직후 관계기관에 보고해 열차 운행 중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 국토부 지적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법상 철도 시설물이 변형되거나 열차 운행의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원래 승인받은 점검 내용이 슬래브 전도 방지 작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허위 신고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사상자 6명이 나온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지난 3월 이미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 통보 자료를 보면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는 지난 3월 6일 서소문 고가

0: 철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구조물을 해체할 때 계획을 준수하지 않아 붕괴 같은 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해체 계획서를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고용노동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잔해 철거 작업을 조건부로 승인을 하면서 3시간 뒤인 오늘 밤 12시부터 구조물 긴급 철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0: 서울시는 29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토요일인 모레 새벽 5시까지 작업을 마친 뒤 경의선 첫차 운행을 재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1: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자 잔해 철거 작업이 잠시 뒤에 이제 시작이 되는군요.
2: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철거 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늘 자정, 그러니까 내일 0시부터 서소문 고가차도 잔여 구조물 긴급 철거에 돌입합니다. 서울시는 잔여 구조물을 전면 철거할 예정이라며 총 2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파편 낙하 등을 막기 위한 사전 안전 보양 작업과 철거에 15시간, 그리고 나머지 마무리 작업에 14시간이 걸린다는 계산입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 내일 0시부터 서울시는 오후 3시까지 서소문 고가도로 공사장 인근 도로를 전면 통제합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행까지 포함한 모든 작업을 마치고 토요일 새벽 5시 이후론 경의선 열차 첫차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0: 네, 철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돼야 할 텐데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할 계획입니까?
2: 네, 원래 서울시는 상부 구조물을 절단하고 크레인으로 인양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잔존 구조물 상황과 시민 안전, 신속한 철거를 위해 다른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전면 철거에 압쇠공법을 이용할 계획인데요. 압쇠공법은 유압에 의해 작동하는 압쇠기를 부착한 굴착기로 철거 문호를 파쇄하는 방식입니다. 크레인을 이용한 순차적인 철거보다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소요 시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압쇠기 부착 굴삭기 4대를 투입해서 고가 외측에서 잔여 구조물을 부수고 잔해가 아래로 떨어지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작업자가 철거 구간에 직접 진입할 필요가 없고 손상된 거더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작업도 없는 만큼 거더가 끊어질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철거 과정에서 파편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낙하물과 소음을 차단하는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고 철도 시설물 보호를 위해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 등 안전조치도 함께 실시합니다. 또 서서문 고가차도 아래를 지나는 2호선의 경우 홍대 입구역부터 을지로 입구역 사이 열차 운행을 자정부터 함께 중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삼성역 GTS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두 사건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 일각엔 안전보다 돈,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두 사안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6.3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도 모자라 박근혜 어게인에 나섰다면서 우리는 더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로 똘똘 뭉쳐 승리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곳곳을 돌며 강력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경합지로 꼽히는 강동과 동작, 마포 등 한강벨트를 연이어 찾아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 대 내란 극복 국민의 대결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는 상황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4: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윤어게인도 모자라서 박근혜 어게인, MB 어게인으로
3: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부정부패하고 탄핵당한 대통령 3명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결집하면 우리는 더 똘똘 뭉쳐 결집해 승리하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5: 서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국민들이 다 나와서 투표한다면 이기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3: 민주당 지도부 투톱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와 전북을 차례로 찾아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투톱이 발로 뛰는 사이 사무총장은 서울과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전북 등 6곳은 여전히 접전이라고 위기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접전 양상인 전북 지역에서 이원택 후보가 무소속 김관용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김 후보는 현금 살포로 제명된 사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6: 마치 뭐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6: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이 작태에 대해서 전라북도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3: 한때 15대 1 압승 얘기까지 나왔던 지방선거 판세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진보 진영 결집과 동시에 중도층 표심까지 공략하는 민주당 선거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막아내는 선거로 규정하며 정권 견제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체 판세 분석 결과 8곳에서 접전이라며 막판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7: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이틀간 유세 일정을 중단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다시 고향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스타벅스 논란을 재차 소환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그런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산당이라고 부릅니다.
7: 선거 막판 여론전에도 불을 댕겼습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 후쿠시마 괴담 만든 정당이다. 사람 패는 사람이나 대부업자들도 공천받았다는 등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통째로 뭉갤 거라며 공소 취소 막는 선거다.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8: 재판도 받지 않고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고.
7: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보다 30분 앞서 대구 경북 신공항 예정 부지를 찾아 결의문까지 읽으며 막판 대구 민심 다독이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판세 분석을 통해 텃밭인 대구와 경북은 확실한 우세로 서울과 부울경, 충청과 강원 등 8곳을 경합 혹은 경합 우세로 분류하며 지지층의 한 표를 다시금 호소했습니다.
9: 전국의 국민의힘 2,730여 명의
5: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9: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7: 지난 주말부터 전국을 광폭 행보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엔 강원을 찾아 김진태 후보를 비롯한 강원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습니다.
10: 강원 도민 여러분이 부디
5: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10: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7: 선거 막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전면 등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보수층의 발길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소속 남우호의 수리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HMM 관계자는 남우호를 두바이 수리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계획이 확정됐다며 작업 기간은 두 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리 비용은 작업이 끝난 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우호 선원 24명 가운데 한국인 1명과 외국인 2명은 본인 의사로 하선해 다른 근무자와 교대했습니다. 종전합의를 앞두고 이란과 미국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라늄 포기만으로는 제재를 풀어줄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이란은 당장 모든 자금을 해제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역시 돈 문제가 최대 걸림돌인 셈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 농축 우라늄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내각 회의에서도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제재 완화도 없고 풀어줄 돈도 없다며 이란이 올바르게 행동할 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협상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건 분명합니다.
12: 그 돈은 우리가 계속 관리하면서 이란이 제대로 행동하고 옳은 일을 할 때 비로소 돌려줄 겁니다.
11: 당장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리 바게리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란의 모든 자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협상에서도 해외에 묶인 240억 달러 규모의 자산 해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협상장에는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함께했습니다.
12: 그동안 상당히 의견 차이를 좁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중재국을 통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1: 특히 제재 완화 규모와 방식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돈 문제가 종전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는 사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이 다시 공습을 가하면서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군은 쿠웨이트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며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13: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이란 남부를 겨냥한 이 미군의 공습이 그럼 며칠 만에 다시 벌어진 겁니까?
13: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늦은 밤 공습에 이어 이번이 사흘 만입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오늘 새벽 1시 반쯤 항구도시 반다라바스 인근에서 세 차례 연달아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협에서 미군과 상선 운항에 위협을 가하는 이란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공습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이란이 공격한 드론 5대를 요격하고 반다라바스 지상 관제소에서 발사 예정이었던 6번째 드론을 저지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SK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4월 8일 합의된 휴전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의 공습을 규탄했습니다.
0: 그런데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서 미사일 공격이 감지됐는데 이란이 공격 주체로 지목됐다고요?
13: 미군 중부사령부가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쿠웨이트군이 이를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휴전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란군이 호르무즈협 안팎에서 자폭드론 5대를 발사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새벽 미국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발원지인 미 공군기지를 표적삼아 공격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지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도 이번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확인하고 이란의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쿠웨이트 영토를 겨냥한 이란의 범죄적 공격을 가장 가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가 이제 엿새 앞으로, 사전투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포커스 나이트 두 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코앞이지만 예상보다 접전지가 늘어나면서 여야 모두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2: 양구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3: 윤석열, 박근혜, 이재명
1: 전 전에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3: 세 명을 합쳐놓은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일 잘하고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외교도 잘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의 죄를 짓고 감옥 갔다 온 박근혜와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은 이 명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4: 장동혁!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1: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4: 재판도 받지 않고 전국을 저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기 죄 없애 위해서 재판 취소 특검까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디 입이라고 누구를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라.
0: 예, 양당 대표 모두 목소리가 평상시와는 다른 그런 목소리였는데, 자, 정청래 대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얘기하려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이야기했네요.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요.
5: 예, 뭐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되는 이름. 네. 실수가 나왔는데 뭐 아무리 뭐 두 글자 이와 명이 같다 하더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 이름이죠.
1: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5: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지치셨을 때 저런 실수가 나올 수 있고, 뭐 사실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선거 유세 과정 속에서는 이런 약간 번호를 헷갈리고 여야의 정치인 이름을 헷갈리고 이런 거 자주 나오거든요. 추경호 그 대구시장 후보 추정식에서 유영하 의원은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기호 1번입니다라고 말을 실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작년 대선 때도 많았죠. 제가 그냥 대충 찾아봐도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뭐 안철수 의원은 제발 이번 이재명을 찍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확실히 대한민국 지키겠습니다. 필승.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지금 좀 지쳐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우리 당도 실수할 수 있고, 예, 국민의힘도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언론에서 그냥 에피소드로 다루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이게 사실 저희도 방송하다가도 이런 실수를 하곤 하는데 어쨌든 유세 현장에서 하는 실수는 좀 다르죠.
6: 저는 정청래 대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1: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인
6: 것이 아니고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받침을 하나 제가 봤을 땐 잘못 발음하는 것 같아요. 잘못 발음한 발음을 올바르게 발음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일지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이런 실수를 통해서 또 한 번 상기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서 법 앞에 평등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판마저도 없애려고 하는 공소취소특검법을 현 여권과 청와대가 원하고 있다. 그런 것을 선거가 끝나자마자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한 번 상기되는 것이에요. 이런 정청래 대표의 실수가 반복된다면은 정청래 대표도 보수의 전략자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자, 역대 대통령 이름을 쭉 이야기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부울경에 이어서 오늘은 강원과 또 경북을 찾았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급 행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견제 발언이 나왔죠?
5: 그렇죠. 뭐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뭐 또 과한 표현을 쓰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상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가 선대위원장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일부 제한적인 지역만 다니고 있고 뭐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후보는 같이 함께 유세할 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보여지는 것처럼 뭔가 함께 뛸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뭔가 좀 인지도 높은 사람이 그래도 전국선거일 때는 전국을 쭉 돌면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당대표가 못하고 있으니까 전직 대통령이 나서는 것 아니냐. 최근에 그래서 오늘 어제 나오는 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손이 아픈데 계속해서 막 찡그리는 모습. 그럼 어떻게 보면은 몸이 아픈 상황에도 어떻게 겨우 억지로 끌고 다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보수 결집 효과는 아주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선거 판세를 뒤집을 정도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중도층에게는 뭔가 아무래도 그래도 과거에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인데 이렇게 전국을 누비는 것이 과연 중도층의 표심에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저희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0: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들의 이제 유세 현장 속의 이제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5: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저희는 집권 여당이고 현직 대통령도 있고 그리고 당대표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굳이 선거운동 유세를 나설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뭐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안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당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정당의 전직 대통령들이 나서는 게 그렇게 좀 아무래도 꺼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정부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선거운동을 전국을 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굳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요청을 조금이라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실제로 뭐 보수 결집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6: 일단 대구 경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선거에 가시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구 경북 선거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걸로 봐요. 그러나 나머지 권역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 설령 생각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예. 오늘부터 실시하는 조사는 공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의 간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어떤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는 지금 확인할 길은 없고 아마 6월 3일 당일에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자면 예. 전직 대통령들의 선거 등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당위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하냐라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은 다 진영의 원로보다는 국가의 원로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이 불문율을 누가 먼저 깨뜨렸냐 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024년 총선 때 불경 지역 지원을 위해서 전면 등판을 했고 그런데 그 결과로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서 부산에서는 민주당은 단 한 명만 당선되고 17석을 국민의힘이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지금 전직 대통령들의 연쇄적인 등판을 촉발시킨 측면도 있고 민주당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 불문율을 먼저 깨뜨린 민주당 쪽이 전직 대통령들의 등판에 대해서 비판을 개재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점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그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7: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또 삼성역의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하는데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0: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 들으셨는데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제 GTX 철근 누락 그리고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비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5: 지금 뭐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본인들 책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책임 없으면은 뭐 이런 거 지적에 대해서 본인을 겨냥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 아닙니까? 국가 지도자로서 이런 국가 사태가 발생했는데 책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질 사람들을 가려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고요. 특히나 GTX의 이 철근 누락 사건은 사실 후진국형 사건입니다. 선진국, 지금 대한민국의 품격, 그리고 대한민국의 토목공사 수준은 세계 탑클래스 수준인데 그런 대한민국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 참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이 보안공사로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서울시민을 비롯한 GTX A를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안전하게 안심하고 불안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꾸 지금 이 시기에 너무 민감한 시기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 하나, 대통령의 행보 하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아까 전에 내가 평소에 시장 가는 거 좋아하는데 왜 시장 가는 것까지 선거 개입이라고 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예. 대통령이 작년 6월 4일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끝나고 나서 바로 동작구에 있는 시장을 또 방문하면서 거의 제가 알기로 10차례 이상 가셨으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통시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행사가 지면 근처에 전통시장 있으면 가서 얘기 듣고 이런 것들조차 이번에 또 부산 바다의 날 행사 갔다가 전통시장 가니까 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평소에 예. 하던 걸 하셨던 거다. 저희가 뭐 2년 전 사례를 늘 여야가 공수 위치가 바뀌어서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선거 때 하지 않았던 민생 토론회를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2년 전에 24차례나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0: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 방문 이런 것들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국가 대형 사고에 대해서 지적을 할수 있는 거고, 전통 시장도 평소에 다녔는데 문제될 것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에 모내기도 좋아하십니까?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시작 직전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가서 모내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대구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접어드니까 선거 개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다분한 행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일종의 신화처럼 이야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1967년 국회의원 선거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주 즐겨 언급하는 사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선거 개입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겠죠. 사실 앞서 말씀하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부터 관권 불법 선거로 의심되는 전국 순회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했다. 관권 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강도 높게 관권 선거를 중단하고 당장 총선에 손대라.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했던 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했던 말을 되돌아보면서 최소한의 선거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전직 대통령들 등판도 이야기했지만 전직 대통령들은 권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언제나 국가 공권력이 수반되고 그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현직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비슷한 공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들이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공동 TV 토론에 나섭니다. 잠시 이제 11시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관전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0: 일단 뭐 네거티브가 난무하겠죠. 네거티브를 빠진 토론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네거티브는 지금까지 선거 기간 동안 쭉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그것을 다시 짚는다고 해서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토론을 앞두고 이번 주에 쭉 발생했던 서소문 고가 문제라든지 지난주에 발생했던 GTX-A 철근 누락 사건이라든지 이런 서울시의 전반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저희 정원호 후보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개혁신당 김종철 후보도 이거에 대해서 현직 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집중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전 문제와 관련된 답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 후보가 GTX-A 철근 누락 때는 사과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 오늘 갑자기 이제 사과문을 비슷한 걸그 서소문 고가와 관련된 사과문을 올렸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오늘 토론회 때 본인에 대한 안전 관련 그 질문이 집중된 걸 알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 커질 걸 알기 때문에 사과를 선제적으로 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집중적으로 그 내일 아마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들은 아마 기존에 있었던 네거티브 공방보다는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 현재 서울시정에 대한 이 지난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 문제 이런 것들이 전 집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이제 오늘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조사들의 이제 결과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MBC 조사 결과인데요. 정원호 후보가 41%, 오세훈 후보가 37% 나왔고 이 조사 말고도 이제 여러 조사들이 이제 나왔는데 거의 초접전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호, 오세훈, 오세훈, 정원호 두 후보 간의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조사들이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지율이 좀 정체되어 있고 오세훈 후보 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따라잡아서 오차범위 내까지 들어온 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서울시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양대 후보 이외에 후보를 다른 분을 택하고 있거나 혹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상당히 많다.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는데도 미결정이나 혹은 다른 후보를 택하고 있는 유권자가 거의 20% 가까이 된다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서울 시민들께서 알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께 정보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 후보가 자꾸 토론을 회피해서 지금 내일 새벽 6시부터 사전투표인데 오늘 밤 11시부터야 토론회를 하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사실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보다도 토론회를 회피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 이 부분을 유권자들께서 크게 본다면은 아마도 남아있는 그 부동표는 오세훈 후보 쪽으로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 예. 11시부터니까 이제 한 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YTN에서도 잠시 후 11시부터 서울시장 후보들 토론회를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북갑에서는

0: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가 처음으로 여기서도 오늘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주요 발언들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주도권 토론 마무리.
2: 치 외부 바람잡이 동원에
3: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2: 피해주고
3: 떠나는 후보입니다.
2: 떳다만 갔다고. 우리 북구 주민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4: 하정우 후보가 외지인들 몰아내자.
3: 북구를
4: 섬으로 만들 겁니까? 북구를 섬으로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왜 예수 오라고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검사 예.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
5: 그 당시 징역 30년
3: 민식,
5: 및 1185분이란 어마어마한 구형을 했는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유영철이나 이런 무슨 흉악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4: 아까 아니 제가 주도권 사실 유포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지셔야 될 주도권... 거예요.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당선돼야 한다면 박 후보님 누가 되길 바라십니까?
5: 저는 박민식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4: 만약에 한동훈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가 돌잖아요.
5: 아니죠. 그거는 마타도입니다. 저는 박민식을 필승을 하죠.
0: 자, 전체적으로는 이제 외지인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 후보가 강하게 각을 세웠는데요. 송영훈 대변인님, 이 TV 토론 다 보셨죠?
6: 네.
0: 예, TV 토론의 오늘 승자는 누굽니까?
6: 일단 확실한 패자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토론회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방금 전에 안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니 네.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그 하정우 후보의 업스테이지 주식 문제, 그러니까 네이버의 AI 경쟁 업체인 업스테이지 주식 만주를 하정우 후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100억 원 가까이 가치가 나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했는데 그 업스테이지 주식을 받을 때 네이버로부터 허락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당시 조직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답을 하면서 전혀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네이버 주주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고
0: 예.
6: 국가대표 AI 업체라고 하는 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스테이지는 선정이 됐지만 네이버는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정우 후보가 그 컨소시엄 선정 시점에도 업스테이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와도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조직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상을 보였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업윤리 차원에서 본인이 최소한의 미안함을 보였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들께는 비언어적인 표현에 의해서 굉장히 강하게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적 영역에서도 그렇게 직업윤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지역주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공직윤리에 충실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정 후보가 그 짧은 순간에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않음으로써 토론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서 계속 말씀 나누겠는데요. 이 부산 북갑 지역 역시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MBC 조사하고요. 하정우 후보가 37%, 박민식 후보가 14%가 나왔고요. 한동훈 후보가 43%로 수치상으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가장 앞선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KBS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39, 하정우 후보가 33, 박민식 후보가 15. 역시 이제 순위는 수치상으로 순위, 그러니까 뭐 오차범위 내 네. 밖에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수치상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수치가 나왔고, 박민식 후보가 20% 아래로 내려간 것이 공통적입니다.
7: 그렇죠. 박민식 예. 후보가 2강 1중 구도는 거의 이제 굳혀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어떻게 누가 좀 더 많은 표를 얻어내느냐의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TV 토론을 봤을 때 아무래도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것이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저는 좀 다르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정우 후보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 아무래도 북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싸움에 나서지 않았었는데 TV 토론을 통해서 싸울 땐 또 싸울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예.
7: 확실한 파이터의 모습을 좀 더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가 저는 오히려 패착이 많이 드러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이 주적 질문 정말 할 것인가. 지금 많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질문하거든요. 근데 정말 오래된 구태한 정치인들이 많이 그 질문들을 하는데
0: 예.
7: 설마 새로운 보수, 보수 재건을 주장하고 계신 한동훈 후보가 이런 질문을 할까? 결국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정말 실망스러웠고 정영근 후원회장과 관련된 질문도 제대로 된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무엇보다도 박민식 후보가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었던 검찰 시절의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30년 구형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했어요. 계속 피했습니다. 저는 왜 검사 한동훈 시절의 그 행보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 당시에 검사 한동훈으로서는 본인의 그 직무에 맞는 직무의 본연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정치인 한동훈이다. 검사 한동훈 때랑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되는데 마치 검사로서 한동훈이 했던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도 하는 것처럼 뭔가 대답에 대해서 그건 예스 올 노로 답할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저는 그런 좀 어중간한 모습이 지금 새로운 보수를 원하는 사람들 윤 어게인, 박 어게인 아닌 그것과 확실히 절연을 원하는 새로운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모호한 위치에 있다. 너무 모호한 답변을 했다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송 대변인이 보신 부분과 제가 본 부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0: 예. 뭐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쪽 지역에서는 역시 이제 보수 후보들끼리의 이제 단일화가 이제 이슈였는데 결국에 물 건너 간 거로 보면 됩니까?
6: 이제 내일 오전 6시부터 네.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단일화가 없었다고 하면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부산 북구갑 지역은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위한 그 자발적 단일화, 즉 네. 표에 의한 단일화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2강 1중을 넘어서 그 이상의 흐름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부산 북갑 유권자들께서도 시시각각 보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선거구이다 보니 지금 부산 북구갑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 고관여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기 지역이 계속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투표의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더더군다나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그리고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께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약 1년 반 가까이 정치에서 거의 패배하거나 소외당하는 일만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한번 내 투표를 통해서 이겨볼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예.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번에 한번 투표를 잘해서 승리하는 선거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예. 현재까지의 추세가 남은 기간 동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점도 우리가 부산 북갑 선거에서 짚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0: 예. 자, 지금 가볼 곳은 이제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치열한 5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 평택 을인데 여기도 뭐 끝내 5파전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7: 그렇죠. 단일화는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다만 네. 좀 변수는 또 있겠죠. 왜냐면은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내일까지 오늘까지는 이제 어려웠는데 대신에 사실 내일부터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예. 사전투표가 시작돼버리면 사실 단일화는 물 건너간 거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효과가 반감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예. 근데 대신에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사전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0: 아, 예.
7: 그쪽은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참석을 예.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전투표 이후에 갑자기 황교안 후보가 작년 대선 때처럼 순식간에 갑자기 드랍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황교안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늘은 또 그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얘기까지 써가면서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예. 아마도 본인이 단일화에 먼저 얘기를 했었고 대신에 부정선거 관련된 입장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유희동 후보가 그걸 얘기 안 하니까 그거 갖고 좀 이견을 보이다가 결국 배신자 논까지 갔는데 저는 그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진보 진영 안에서는 저희 당의 이 그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았나. 네.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예. 두 후보 간 감정의 골이 아무리 깊어도 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단일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지지자들의 골이 그만큼 또 깊어져 있거든요.
0: 알겠습니다.
7: 지지자들의 사이가 나빠진 것 때문에 아마 진보 진영 단일화는 전 요원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평택 을도 한번 여론조사 결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MBC부터 볼 텐데 김용남 후보 26, 유희동 후보 20, 조국 후보 29, 김재현 2, 황교안 10 나왔고요. KBS 조사에서는 김용남 22, 유희동 20, 조국 24, 그리고 김재현 5, 황교안 7. 이게 그 선거 초반하고 거의 지금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수치가 20% 내에 새 후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아직도.
6: 그렇습니다. 특히 KBS 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네. 조밀한 간격으로 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들어있죠.
0: 네.
6: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범여권을 지지하는데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평택을 지역의 유권자들로서는 누구에게 투표해야 당

0: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를 가늠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1987년 대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일화가 있죠. 대학생들끼리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 중에 누구로 과연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다가 아니 김영삼 후보가 김대중 후보와 1, 2위를 다툴 텐데 뭐하러 단일화를 하느냐라고 네. 했다는 그런 반론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본인들은 아마 1, 2위를 다툰다고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유일동 후보와의 격차는 굉장히 좁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유일동 후보가 깜짝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 후보가 과연 예. 단일화를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해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저는 황교안 후보가 과거의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9월 16일로 잠시 시계를 돌려보면은 그때 황교안 후보가 삭발을 했었죠.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삭발을 어디서 했느냐? 청와대 앞에서 했어요. 왜 했느냐?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는 황교안 대표가 일관되게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평택을 해서 당선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본인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기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네.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1: 예. 자, 그리고 대구시장도 한번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 보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김부겸 후보가 MBC 여론조사에서 이제 40%가 나왔고요. 추경호 후보가 이제 41%, 1%포인트밖에 이제 지금 차이가 나지 않는 건 이건 뭐 유의미한 차이라고 이제 볼 수도 없는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선거 초반에는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이제 앞서는 걸로 나왔었잖아요.
2: 그렇죠. 예.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국민의힘 후보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 잡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정리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 아무래도 영남 지역에서 여론조사가 민주당 후보가 저렇게 저 정도 접전이 나온다. 사실 많이 앞설 때도 진짜 볼투표에서는 우리가 뒤처지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과거 선거를 되돌아봤을 때는요. 근데 저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만큼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른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보통 이제 샤이 보수가 있다. 보수라는 거를 응답하기 좀 꺼려하는 응답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구 유권자들은 샤이 보수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 유권자들 중에는 저는 샤이 김부겸이 있을 수 있다. 평생 보수 후보만 찍었고 앞으로도 보수만 찍을 겁니다. 근데 예. 이번만큼은 집권 여당에 좀 힘을 얻어서 대구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김부겸 후보를 찍고 싶은데 본인이 뭔가 나의 대구의 이익 때문에 그걸 뽑는다는 게 좀 응답하기가 좀 꺼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꺼려할 필요 없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모든 합리적 유권자들은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기반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이익에 기반해서 투표를 하는 것. 본인이 한 번도 민주당을 찍어본 적 없고 한 번을 민주당을 좋게 얘기한 적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김부겸을 선택하는 거는 합리적 유권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샤이 김부겸들이 투표장으로 향한다면 그래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던 표를 행사한다면 저런 예. 지표가 나왔다 하더라도 김부겸 후보가 이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양 당에서는 김부겸 대구시장 이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접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후보가 이제 우세다 이렇게 각각 분석을 하더라고요.
0: 일단 오차범위 내에 들어있는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저는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멘텀을 놓쳤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은 장기간 역시 정체 국면에 있는 반면 추경 후보는 그동안 많이 따라잡아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양당에서 분석하고 있는 자체 판세일 것이고 그 모멘텀을 왜 놓쳤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당선을 원한다면 네. 민주당 후보 같지 않은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 같지 않은 정세인식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하고 청와대가 뭐 시기 방법 절차는 여당이 알아서 잘 숙의해라라는 식으로 조용히 처리하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줄 때 김부겸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반대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헌법을 중시하는 대구의 중도 보수층도 이번 선거에 한해서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통적인 보수층으로서의 투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은 김부겸 후보 본인의 실책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이미 김부겸 후보가 역전당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세가 잡혀있기 때문에 예. 저는 대구 지역에서 이번에 큰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1: 예. 자, 이렇게 사전투표를 앞두고 여론조사와 함께 접전지지역 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대비전을 치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성장률 등 모든 면에서 인상할 필요성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오는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8회 연속 동결입니다.
2: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3: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2: 중동사태의 추이와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그러면서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물가와 성장률 등 모든 면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2: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3: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2: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상승함으로써
1: 금통위 내부도 이미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원 7명이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는 전체 21개 점에서 19개가 인상으로 쏠렸습니다. 특히 현재 금리보다 0.5% 높은 3%에 찍힌 점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2.75%에는 7개가 찍혔는데 지난 2월 16개가 지금의 2.5%에 몰렸던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신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언제,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올릴지가 중요한데 점도표를 보면 해답이 보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연직 금통위원인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은 당장 기준금리를 2.75% 높여야 한다며 동결에 반대했습니다. 신 총재의 기준금리 시사 발언으로 오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7월 금리를 인상한다면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으로 시장도 관련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에 대해 일부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서 나눠주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SNS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은 정부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오역하는 거라며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번에는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인데 이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IT업계 전반의 보상체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4: 카카오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마저 최종 결렬되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습니다. 노조는 우선 다음 달 10일 판교역 일대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보상 체계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이 불투명하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식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5: 카카오 문제의 핵심은
6: 카카오 노조 관계자입니다.
5: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4: 반면 사측은 수차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결국 카카오 안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상황은 삼성전자와는 다릅니다. 당장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등은 자동화 시스템과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돼 당장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돌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규 기능 업데이트 일정이 늦춰지고 AI 핵심 인력 이탈 등 중장기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카카오 주가도 장중 3만 8천 원 선까지 밀리며 지난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창사일에 첫 파업 투쟁을 선언한 카카오. 보상 체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노조와 경영 효율을 앞세운 사측이 AI 전환기라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YTN

0: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피해자별 범행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는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LG전자 본사 직원 두 명은 팔과 옆구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품 개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막 했고 자신을 하대하고 무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이 속한 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A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고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A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측도 관련 부서와 함께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사무실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재택근무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가 점차 줄어들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2: 최근 들어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건 법적 책임과 쏟아지는 민원 탓이 컸습니다.
3: 선제적인 안전조치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강석조
4: 초등교사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3: 확인합니다. 이거 하면 될까요?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 이런 민원 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개선 주문 뒤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한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한다고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 수사 과정에서
4: 최교진 교육부 장관입니다.
5: 불필요한 수사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교 안전법상 면책 규정 적용 검토,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사건의 신속한 정리 등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학부모나 주민들의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이 거부하거나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교육청이 직접 나설 방침입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엔 교육감이 적극 고발에 나섭니다. 체험학습 현장에 배치되는 보조인력도 기존에는 학생 50명당 1명이던 것을 학급당 1명으로 늘립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고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현재 제주도, 경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교원단체들은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개정안 역시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판사의 해석에 맡겨질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4: 앞서 뉴스에서 언급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함께 언급된 또 다른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전화면접 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이루어졌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0: 어제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가 TV토론을 진행하는 현장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1: 82조의 이항을 근거로 SBS를 비롯해 KBS와 MBC를 통해서도 동시에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후보자 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입니다.
2: 반갑습니다.
1: 다음은 기호 4번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1: 다음은 기호 7번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입니다.
4: 네, 반갑습니다.
1: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작 발언 그리고 공통질문 두 차례, 주도권 토론 두 차례,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들께서는 정해진 토론 규칙과 발언 시간 지켜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자신의 주장은 원없이 펼치면서 다른 후보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성숙한 모습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내 후보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왜 내가 돼야 하는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발언 순서는 오세훈 후보인데요. 시간은 1분입니다. 1분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모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 시작해 주시죠.
2: 예,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저는 서울 정상화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숨통을 틔웠고 서울론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했습니다.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는 도시공간의 자부심과 여유를 창조했고 친환경 CNG버스와 지하철 역사 스크린 도어는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들 기준으로 해서 세계 3위의 삶의 질 도시경쟁력 도시가 눈앞에 있습니다. 꼭 압도적으로 완성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엄격한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바탕으로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1: 자, 이번에는 김정철 후보가 얘기해 주시죠.
3: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십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조용한 다수의 변호인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정철입니다. 저도 쉽게 정치하려면 언제든 할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서울의 한 국회의원이 제게 구청장 자리를 제안하며 수천만 원의 공천원금과 인사권 절반을 요구했을 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민주당 강선 의원이 구속된 공천원금 사태를 보십시오. 정치가 나아지기는커녕 공천원금만 3배가 올라 1억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며 쉬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수에서 태어나 4살에 서울로 올라왔고 9개 구를 돌며 21번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민등 초보는 3장이 넘습니다. 가난했지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정치에서도 백도 없고 돈이 없어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김정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에는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 순서입니다.
5: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입니다. 저는 10년 전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사망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수서역 부근 공사 현장, 영등포구 양천구 서울시에서 이번 주에만 노동자 6명이 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세훈 후보는 과연 무슨 낯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부실 공사에 대한 은폐입니다. 서울시는 GTX 철근 누락을 보고받고도 5개월간이나 숨겼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지금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장이 모를 수 있을까요? 알고도 묵인했다면 범죄, 정말 몰랐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서울시장 자격 없습니다. 네 번 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1: 자, 이번에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 순서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입니다. 먼저 수서와 서소문 공사 현장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부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은 1만여 공무원과 함께 930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그리고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지금껏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할 저 정원으로 바꿔주십시오. 오세훈 후보 10년 무능을 심판해 주십시오. 저 정원호가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후보들의 시작발언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후보가 돌아가면서 1분씩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후보자를 상대로 다른 세 후보자가 나는 이게 궁금하다고 보충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보충 질문에 대해서 그 후보자가 답변을 하게 되는데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그 보충 답변은 또 1분 드립니다. 또 처음 답변 시간도 1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요. 바로 민생 경제 회복 대책입니다. 후보자들께서 생각하시는 서울시 민생 경제 회복 대책은 과연 무엇이냐,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답변을 쭉 돌아가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김정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시민 여러분, 양당 후보가 서울 부동산을 31만 호, 36만 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허구입니다. 정비사업의 지연의 본질을 모르는 엉터리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허가를 서두르면 마치 문제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법적 분쟁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동의서의 위조, 종합장의 비리, 분담금 갈등과 같은 법적 분쟁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겪어봐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 분쟁을 끝내겠습니다. 블록체인 전자서명, 그리고 공공조합장을 내려서 비리를 막고 AI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담금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진짜 걸림돌을 걷어내야 합니다. 서울의 해결사 기호 4번 개혁신당 김정철입니다. 감사합니다.
1: 자, 민생경제 회복 대책입니다. 이번에는 권영국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5: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이 계속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주된 생활비인 주거, 교통, 의료, 돌봄과 같은 기본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생 지원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대중교통을 무상화하고 아동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고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첫째, 임대료 상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를 제한하겠습니다. 셋째, 악성부채를 탕감하고 저리 대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을 온전히 들어올리겠습니다.
1: 자, 다음은 정원호 후보가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말씀해 주시죠.
6: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를 극복하고 골목에 민생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서울형 브랜드 상권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개성을 살린 대표 골목 상권 제2의 성수동 20개 만들기를 통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0% 할인된 2조 5천억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생산 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소비 촉진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시급히 소비 위축을 극복할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므로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1: 네, 자 다음으로 오세훈 후보가 민생경제회복대책 말씀해 주시죠.
2: 네, 민생경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죠. 양질의 일자리는 미래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양재 AI, 수소로봇, 홍릉, 창동의 바이오 같은 이런 최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서울의 기업의 90%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창업 단계부터 폐업 단계까지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촘촘하게 지원해왔고 올해 예산은 한 3조 1000억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들께 예를 들면 마통이라고 그러죠. 마이너스 통장.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금융을 융통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저리로 고율의 이자를 바꿔드려서 경영을 좀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도와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움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네 후보 모두 시간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충 질문 또 보충 답변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정철 후보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30초 안에 보충 질문해 주시고요. 1분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5: 네,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임대료와 플랫폼 갑질, 그로 인한 내수 침체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 플랫폼 수수료 제한, 기본 서비스를 통한 가처분 소득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 자영업자 공약 죄다 대출이 많이 보입니다. 빚으로 버티라는 게 자영업자 정책일까요?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임대료와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요?
1: 네, 김정철 후보 답변해 주시죠.
3: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걸 보조하는 정책, 지원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각종의 플랫폼을 통해서 각종의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수료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도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법률을 제정해서 플랫폼 상한에 대한 플랫폼 그 수수료에 대한 상한에 대한 제한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저도 권영국 후보의 그런 말씀은 굉장히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상표권과 관련된 브랜드 방패 공약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자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1: 자, 이번에는 정원호 후보가 김정철 후보에게 보충 질문 30초 안에 해주시죠.
6: 네, 최근 삼성역 부실 시공 사건으로 안전 문제는 물론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금이 정부 추산으로 약 400억 정도가 이른다고 합니다. 김정철 후보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출근 누락을 몰랐다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삼성역 부실 시공과 관련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3: 저는 삼성역 부실 시공과 관련돼서 그 보고가 늦어진 점 이런 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철근을 덧대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정말 이것이 안전한가를 빠르게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연돼서 결국은 철근이 누락된 것은 그 업체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공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명백히 묻고 만약에 안전하다는 확실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통을 하고 시민들과 그다음에 경기도민들과 연결되는 GTX가 빨리 개통돼서 교통의 편의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명백한 법적 구상권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보충 질문 30초 안에 해주시죠.
2: 예, 김종철 후보 공약 중에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노사분쟁 사전조정센터 같은 아주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는 이런 공약을

0: 내놓은 걸 보면서 저는 이거 듣자마자 서울시에 지시를 해서 검토를 시켰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정원 후보는 반면에 이 창업 지원을 하는데 1인당 사업설명서 없이 6천만 원씩을 1,000명한테 그냥 나눠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김종철 후보 같으면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죠.
1: 저는 어떤 지원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지원이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나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와 동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작정 정원 후보와 같이 6천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부당하게 수급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돈을 무작정 뿌리게 되었을 때 결국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돈에 대한 일방적 지원보다는 그 자영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배달수를 해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돈이 남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김정철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영구 후보 순서가 되는데요. 먼저 권영구 후보에게 정원호 후보가 30초 안에 보충 질문해 주시죠.
3: 네. 얼마 전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 빚을 줄였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 취임 2021년 4월 당시 서울시 채무는 8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채무는 11조 5천억입니다. 2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권영구 후보가 보시기에 빚을 줄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또는 오세훈 후보의 이런 채무 감축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예, 지금 그 빚을 줄였다고 하는 이야기와 실제 자료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진행했던 여러 사업들이 보면 주로 토건 개발 또는 전시 행정 이런 쪽에서 상당한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한강버스, 노들섬, 또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이라고 해서 이러한 전시행정, 보여주기식 이런 행정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를 위하거나 또는 정말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 쓰기 위해서 불가피한 채무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 권영구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권영구 후보께서는 공약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주거나 교통, 의료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상당히 많은 지원을 무한정 하는 것을 물론 뭐 단계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상당히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속 가능성은 문제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지를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건데 서울시장이 어떻게 이 세금을 많이 거두는 이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4: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이그 단계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거나 교통이나 의료 문제에 있어서 매우 선도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떻게 행보를 하고 지향을 가지느냐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일단 주거는 전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20%로 확대하겠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병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부터 그리고 의료,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추산한 결과는 한 1조 5천억 정도이면 시범 사업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김정철 후보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1: 네, 권영구 후보님. 그 정의당은 그 쿠팡 새벽 배송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자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4: 그런데 야간노동? 새벽 노동?
1: 네, 쿠팡 새벽 배송이요.
4: 네네.
1: 그런데 현장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선택해서 일을 하는데 왜 정치가 가로막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당의 노동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일까요?
4: 이 부분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노동자들이 야간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주간 노동을 하면 충분히 생활임금을 벌 수 있다면, 자신이 지탱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굳이 야간 노동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노동을 해보셨습니까? 야간 노동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건강을 해치는지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새벽 배송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여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과 여가에 균형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자신의 시장을 갈 수도 없는 상태로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쿠팡은 야간 노동이 없더라도, 새벽 배송이 없더라도 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 권영구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순서입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가 30초 안에 보충 질문해 주시죠.
0: 예, 민주당의 지방선거 1호 공약이 5극 3특입니다. 아마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수도권 규제 때문입니다. 특히 강북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가 힘드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될 터인데, 정원호 후보께서 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5국 3특은 지방도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수도 서울 그리고 수도권도 하나의 1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균형 발전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동안 서울이 지방의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서울이 세계에서 들어오는 관문이 되어서 서울을 통해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의 규제 완화와 일정 부분의 특혜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저는 특구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소 R&D 특구를 정부와 협의해서 용산과 일부 지역에 확대해서 거기로 세금 감면과 기타 특혜를 받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이번에는 김정철 후보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1: 네, 저는 정원호 후보께서 착착개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동구청에 계실 때 그 행당 7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린이집을 현금으로 가름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2023년에 17억을 조합으로 현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25년에 반환했습니다. 아직도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등기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성동구청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정원 후보께서 재개발 재건축을 착착할 수 있을까요?
3: 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서울시와 성동구와 조합이 각기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부채납 부지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원해서 데이케어 센터를 원했습니다. 그 과정에 조합과 협의가 안 돼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조합이 문제 해결책들을 저희가 함께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해결 방법들이 이미 마련해져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빨리 착공해서 진행하면 진행하는 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기관이 각기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구청 측면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겠다 싶고요. 이걸로 인해서 약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2: 권영국 후보 질문해 주시죠.
4: 예,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정의당이 내걸었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포퓰리즘이다. 무슨 돈으로 그걸 할 것이냐라는 비난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 국민 무상교통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부동산과 주거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주택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은호 후보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네, 방향으로 보나 또 여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재정의 범위 안에서 한 발 한 발씩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실현하기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정이 준비되는 대로 교통 부분도 예컨대 단계별로, 계층별로 학생을 먼저 한다든지 또는 또 어르신들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층별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별로도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잘 정착이 안 된 곳, 사각지대에 먼저 좀 투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과 재정 여건을 보면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정은호 후보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에게 김정철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세훈 후보께서는 뭐 신통기획으로 계속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전혀 신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통기획이 실제로 지은 게 거의 없고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한 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경실련에서 나온 기사와 관련돼서 보면은 무책임한 재정계획이다.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그리고 공약 예산의 80% 이상이 임기 말에 편성됐다. 임기 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이 정비사업 신통계획하고 기획하고 이 예산은 뭐 전혀 무관한 문제인데 두 개를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신통계획은 재정비,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은 뭐 조합, 지정 단계까지 한 5년 걸리던 걸 2년 6개월로 줄였는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절차들도 전부 병합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매우 빠른 속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년 걸리던 것을 12년으로 줄였는데 왜 아직 짓지 못했냐. 5년이란 시장에게 물어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389개를 해제한 박원순 시장 그리고 민주당에 물어보셔야 될 질문이죠. 예산 문제 물어보셨는데 제 지난 임기, 이번 임기죠. 그러니까 공약 이행률이 90%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기 말에 아무래도 임기 말에 완성이 몰리겠죠. 그러나 공약 이행은 분명히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가장 높습니다.
2: 권영국 후보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4: 네, 삼성역 GTX 철거 누락 서울시가 국토부에 5개월이나 보고를 지연했는데 잘못 인정합니까? 후보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제 거짓말이면 이것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답변하시죠.
0: 보고받은 적 없고요. 그 사후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한창 공사 중에 그 진실을 신고를 한 겁니다. 현대건설 측에서. 그 신고한 이유는 제가 CCTV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보강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는 보강 작업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4월 말에 완전히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5월 4일부터인가 아마 한 90회에 걸쳐서 시험운행을 했습니다. 시험운행 했다는 뜻은 운행을 해도 안전하다는 걸 전제로 판단을 했다는 것 뜻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선거전이 불리해지자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죠.
3: 네, 오세훈 후보께서 취임 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동네 상권을 실질적으로 지원

0: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서울의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해마다 늘어서 3년 평균 하루 평균 536명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윤희숙 전 의원은 오 후보를 향해 한강버스, 서울린, 감사회 정원 등 랜드마크에 집착하는 패션 정치 때문이다. 서울을 병든계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예, 아마 자영업자들의 폐업자 수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오프라인 경제가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표까지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체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 재작년에 매우 인기가 있었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한 5천억 정도를 투입해도 금방 동이 날 만큼 매우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5개 자치구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우 실효적인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고율의 이자 상품을 저율로 바꿔드리는 대환대출을 통해서 부담을 많이 감소시켜드렸습니다. 창업부터 성장, 위기, 폐업 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 오세훈 후보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후보자 모두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을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한 명에게만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면 답변 시간은 가능하면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주시라 기대합니다. 혹시 안 지켜진다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은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주거 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7분입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정의당의 권영국 후보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전월세난으로 걱정이 큽니다. 매물이 줄어서 세입자 부담은 늘고 이사 갈 곳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급도 늘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정의당은 한결같이 세입자를 위한 주거정책을 말해왔습니다. 서울형 표준 임대료와 관리비를 책정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안하겠습니다. 필요시 임대료 동결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임대료를 동결할 수 있는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습니다. 이 권한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고작 7%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2040년까지 20%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판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물을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박원순 시장의 공공임대주택 실적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세입자를 위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임대료 제한, 동결, 서울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 실적도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대책 없이 닥치고 재개발, 재건축하면 진짜 전월세난 옵니다. 세입자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답변하시죠.
1: 예, 지금 도표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도표가 정확한 도표인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 기억에 국정감사장에서였던가요? 당시에 정동영 국회의원님이 지금 장관이시죠. 그분이 박원순 시장님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실적이 매우 적다. 전임자인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다. 어떻게 네. 생각하느냐?
3: 네, 후보님.
1: 질문하는 것을
3: 30초 지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3: 잠깐만요. 네,
1: 정확한 통계 자료를
3: 네, 오세훈 후보님은 재개발 재건축을 죄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1만 호를 지르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은 가능합니까? 31만 호가 2027년까지 착공이 다 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서울은 온통 공사판이 되고 쏟아지는 이주민 도대체 어디에 수용하실 겁니까? 이때가 되면 정말로 전월세 폭등이 옵니다. 현실성 있고 책임

0: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정원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의 결혼 확률이 자가청년보다 2.7배 높다고 합니다. 출산 확률도 첫 아이는 약 1.7배, 셋째는 4.3배가 높았습니다. 자기 집을 사도 어마어마한 대출금 갚느라 오히려 결혼과 출산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출해서 집 사라고, 대출해서 전세 살라고 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청년 대책이자 저출산 대책입니다. 정원호 후보께 다시 그래서 묻겠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정원 오세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세훈 후보의 신통기획 31만 가구나 정원호 후보의 착착개발 36만 가구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급입니까? 작년 말 재건축 분양된 역삼동 센트럴자이 84제곱미터 분양가가 28억입니다. 성북구 장희동 프루지오 마크원도 18억입니다. 누가 이런 비싼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정원호 후보는 사업성이 공공성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주거정책 맞습니까? 사업성을 우선에 두는 건 부동산 개발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질문드립니다. 후보님이 말한 36만 가구 평균 분양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한 36만 가구에는 민간 분양 아파트도 있고 또 공공 아파트도 있습니다. 저는 수요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아파트도 필요하고 또 공공 아파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만 중에 또 저희가 13만 정도는 공공 아파트로 제공할 예정이고 그 안에 5만 가구 정도는 청년, 또 4만 가구 정도는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이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건 최소 36만 가구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공임대가 포함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0: 네, 공공임대 주택 36만에 포함시켰는데 오늘은 어제까지는 5만에서 13만으로 늘렸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사업성 우선시하면 공공임대주택 다 밀려납니다. 서울시장의 1순위는 언제나 공공성이어야 합니다. 공급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을 자산으로 보는 사람을 위한 공급이냐,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공급이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의당은 자가이든 임대이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늘려가겠습니다. 첫째, 용산 정비창, 국회 이전 부지 등의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을 짓겠습니다. 둘째, 공공선매제로 매입 임대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셋째, 지분 공유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습니다. 한 번에 30만 호, 이거 어떻게 늘리겠다는 겁니까? 특히나 보면 2031년 두 분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1만 호 지으려면 한 25만 호 다 철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전월세 대란을 두 분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마치 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오히려 희망고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 소유 자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집 주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 집값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유 중심이 아닌 누구나 다 자가든 차가든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주거 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2: 권영구 후보 다음은 정원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1: 네, 저는 합리적인 실용주의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일은 앞장서서 일을 해결해 왔습니다.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등 아파트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했을 당시 21군데였던 아파트 공급 지역 중에 절반이 넘는 12곳이 아파트 공급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아파트 공급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오세훈 후보께서는 제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한마디 반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가 35층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 2019년 제

0: 라고 쓴소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이웃에서 줄곧 제가 주장한 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에 서서 시장에게도 건의하고 쓴소리하고 설득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하며 알 수 있는 일인데,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께서는 지금 현재 주거난이 전임 시장 탓, 또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약속만 지켰으면 주거 문제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2021년 총선, 21년 지방선거 출마하면서 5년 내에 36만 호를 공급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에서는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통계를 보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3만 9천 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왜 전임자 또 정부 탓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못한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세훈 후보 때문에 현재 주거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공재개발, 도심공공복합개발 사업, 리모델링 사업,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업을 통해서 제공 예정이 된 주택이 20만 호 가까이 됩니다. 이 문제가 잘 됐더라면 지금의 주거난도 훨씬 해결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 왜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1: 워낙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1군데에서 12개를 완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21개가 전부 제 임기 1기 때 구역 지정됐다는 거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쓴소리 하면 뭐합니까? 관철시킨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마나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임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전임시장 시절에 389군데 해제했던 거 맞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부 그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원래 계획을 다 못했다고 하는데, 원래 구역 지정 물량을 6만 호씩 하겠다고 했던 건데,
0: 감사합니다.
1: 그거를 말을 비틀어가지고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바로 잡습니다.
0: 시간이 됐습니다. 정작 물어본 건 대답하지 않고 다른 약속,
1: 시간을 다른 주셔야죠. 앞에 다 거짓말을 하셔놓고.
0: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1: 사실... 다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님,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선거 공약으로도 약속하고.
1: 그게 구역 지정 물량이라고.
0: 취임에서도 내용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만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한 내용을 답해 주셨습니다.
1: 틀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자, 그건 놔두고.
0: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복합사업, 리모델링 사업은 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1: 리모델링 사업은 지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재건축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위축이 된 거죠. 실제로 중구의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주 속도가 빠르게 나고 있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또 나머지 두 사업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일정 물량들이 다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걸 안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0: 네,
1: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0: 그 협회분들은, 그 관계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1: 한번 이제 같이 모여보시죠. 뭐.
0: 네, 그분들께서 네. 오세훈 후보가 전혀 도와주지 않고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죠?
1: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0: 제 얘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영국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하지 않은 일은 또 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데요. 이게 전세랑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무려 4조 원을 불용, 쓰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평균 3억으로 잡으면 1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짓지 않고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어젠가 보니까 이제 정부가 수도권에 9만 호의 매입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죠. 실제로 이 건설 임대를 하기에

0: 여러 가지 땅도 지금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 매입 임대를 통해서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서울이 주택 문제를 특히 서민들의 그리고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해서 불용했다면 이것은 서울 시민들에게 고통을 가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분명 오세훈 후보께서는 매입 임대 주택을 불용할
2: 저한테 시간을 10초만 주시죠.
1: 했습니다. 저는 착착 개발로 31년까지 36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청년과 대학생 5만 호, 그리고 신혼부부 4만 호, 어르신 1만 호 등을 공급해서 주거 문제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정은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됐고요. 오세훈 후보 하고 싶은 말씀 이 주도권 토론에서 또 하시면 되니까요. 지금부터 오세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7분입니다.
2: 예, 저한테 물어보실 거를 권영국 후보께 물어서 엉뚱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에 비해서 제 임기 때 매입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왜곡을 해가지고 저한테 물을 것을 다른 후보께 묻는 것은 사실 도리가 아니죠. 예, 정은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태 씨랑 잘 아시죠? 잘 모릅니까?
4: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2: 네. 네. 200억 원의 재산 가치로 추정되는 아기 시당, 구당, 구청에서 조합에 기부 찬합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구청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조합장이 배임죄로 구속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구청이 네. 하라고 그러지 않은 것을 했습니까?
1: 네. 오세훈 후보님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건 2008년 그러니까 국힘 단계를 한나라당
2: 전임 시장 제 말씀 듣고
1: 말씀하시죠. 제 시간입니다.
2: 제 네,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1: 질문하셨잖아요.
2: 질문했는데 2008년도에 한 거를 2014년도에 유지를 했잖아요. 그 점을 설명해
1: 오세훈 후보님 반칙하지 마십시오.
2: 아니, 그 점을 설명해 달라고.
1: 반칙하지 마시라니까요. 제 시간이잖아요.
2: 30초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말씀을 못 하실 텐데요. 하십시오.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왜 끊고 하십시오. 반칙을 하십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한나라당 구청장이 잘못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건 잘못된 거다. 기부 체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조합과 아기시당 측에서 그것을 진행한 겁니다. 이 문제는 명확합니다.
2: 이 정도는 됐습니다. 30초 네. 하셨고요. 수사하면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도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에 현금으로 내라고 그랬다가 건물을 지어서 하라고 그런 거는 아까 사과를 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에 준공이 제때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년 동안 30군데가 준공이 났는데 입주를 했는데 28군데가 준공이 나고 2군데가 입주 후에도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거짓 해명을 하시는 것은 이거는 천만 서울 시정을 책임질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주민들은 3년 동안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셨습니까?
1: 자, 오세훈 후보님. 제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이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사안입니다. 이것은 반포 주공 1단지 사업인데요. 덮개공원입니다. 덮개공원 문제가 반포 주공뿐만 아니라 압구정 성수까지 걸려있는데 이게 17,000호가 걸려있고 특히 반포는 지금 이 덮개공원 문제가 아직 정부로부터 허가를 못 받아서 이 문제가 공사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2: 그 정도
1: 준공 이후에 2년 됐고요. 동안이나 못하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명하셨냐. 이것은 부분 준공을 받아도 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가능하다라고 서울시가 얘기를 해놓고 똑같은 사안인데
2: 똑같지
1: 왜
2: 않죠.
1: 비판합니까?
2: 똑같지 않죠. 네. 이것은 생활 편의시설 중에서 여유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통로의 문제입니다.
1: 그러니까 같은 문제 아닙니까?
2: 말씀드리는데
1: 부분 준공 아닙니까?
2: 제 질문 듣고 말씀하세요.
1: 이거 부분 준공 맞죠?
2: 천 가구가 입주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없는데
1: 어린이집 있습니다.
2: 들으세요. 어린이집이 하나가 계시네요. 있는데 작은 게 있는데

0: 큰 게 있는 겁니다.
1: 아닙니다. 작은 게 있는데 큰 게 완공이 안 돼서 아이를 둘 키우는 집이 하나는 큰 아이는 먼저 살던 동네다 보내고 하나는 이곳에 보내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0: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조합과 의견이 달라서 8개월이 늦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그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 이거 여기에서 부분 준공은 가능한 일이고 거기 행당 7구역은 안 가능합니까?
1: 자, 제 말씀 들으세요. 행당 7구역에
0: 이거에 대해서는 뭐
1: 어린이집에 네. 어린이집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그거를 법령 해석을 잘 못해서
0: 자, 이 부분은
1: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7천 제 말씀 듣고 답변하세요. 17억 원을 반환하면서 7천만 원을 이자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0: 이 부분은
1: 그 공무원 징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0: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에게
1: 하는 거를 답변하세요.
0: 조합에게
1: 징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0: 덮개 공원을 만들으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해놓고 허가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0: 네,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 아니냐?
1: 서울 시내에
0: 말씀입니다.
1: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578군데가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부분준공한 거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저는 성동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동구의 사례 중에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그것도 제가 챙겨가지고 진도가 나갔던 거예요. 그거를 겨우 하나 준공을 했는데 준공이 안 나고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실수가 개입돼 있고 이 공무원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를 지금, 밝혀내셔서
0: 지금 일방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일방적인 말씀하고 계신데요.
1: 그러면 7천만 원
0: 하나만 있다는 말씀입니까?
1: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7천만 원의 손해를 재정적으로 보였는데 그 공무원이 책임을 졌습니까? 징계를 당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답변하세요.
0: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인데
1: 제가 시간이 얼마 50초밖에 안 남아서
2: 잠시만요.
1: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2: 예. 오세훈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신 이유가 그 조합장과의 유착관계 혹은 아기시당과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0: 있기 사실입니다.
1: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0: 허위 사실입니다.
1: 그렇다면
0: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1: 왜 징계를 안 합니까?
0: 책임지시겠습니까?
1: 왜 징계를 안 하죠?
0: 무슨 징계를 안 합니까?
1: 징계를 왜 못했죠?
0: 거기 해당 사항 절차를 밟아서 하는
1: 자,
0: 거 아닙니까?
1: 두 번째 질문은 권영욱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정원호 후보의 착착개발 서울시의 신통개발에 시즌2다 하는 시민단체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다고 보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세훈 후보님, 지금 시간을 주고 답변하라는 겁니까? 이건 예의도 아닌데요.
2: 저 오세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권영구 후보는 이 질문 잘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에 권영구 후보 두 번째 주도권 토론 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4: 네. 권영구 후보님 레드카드 안 가져오셨습니까? 반칙하시는 분들 이렇게 레드카드를 한번
3: 써볼까요?
4: 아, 저기 원래 그 정책 토론과 관련되어서 준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오늘밖에 없어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거 안정 관련된 건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두 후보들의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고요. 실제는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사이의 법적 분쟁의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는 것이고 소송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지 인허가를 아무리 빨리 해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공공조합장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조합에 대한 그 동의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서명 그다음에 각종의 분담금을 미리 투명하게 예측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미리 확인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많이 줄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와 관련된 부분 소송들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주도권을 토로돼서 저도 이제 좀 이야기를

0: 호버 이렇게 이름이 써 계시죠? 효창 운동장에 모인 거의 천여 명 가까운 시민 앞에서
1: 서울시장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토론은 앞으로 1시간가량 더 진행되지만 정규 편성 관계상 끝까지 모두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판결문이라든지 속도, 언론 기사들 이런 것도 당시에 취재했던 언론인이 또 최근에 페이스북으로 또 올려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당사자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 아니시다는 거죠.
1: 오늘 이런 토론 자리에서 토론 주제와 무관한 내용을 또 이렇게 토론 장에서 펼친다는 것은
2: 이제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1: 선거 과정에 대해서 네.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2: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TV 토론을 만약에 수락하신다 그러면 저는 절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서울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 후보께서는 지금 스타벅스 불매운동도 하시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모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주폭 논란과 관련돼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 김 후보님, 네. 다른 후보에게도 30초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4: 네네, 저한테도 시간을 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
2: 네, 알겠습니다.
1: 그리고

0: 오세훈 후보께서 한번 그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1: 즉 지금이 지금 이 저 주관적 대책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룰을 안 지킨다고 아주 준엄하게 다른 후보들을 꾸짖으셨는데 이번에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본인은 룰을 안 지키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지적을 하시네요. 명태균께는 재판이 이미 주요 증인의 증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 거짓말한 게 상당 부분 밝혀졌고요. 재판부에 빠른 선고를 요청드렸으나 지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가 됐는데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3: 뉴스나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이 무너진 서소문 고가차도를 전면 철거하는 작업이 예정대로라면 조금 전인 0시부터 다시 시작됐을 걸로 보입니다.
4: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굴삭기로 구조물을 파쇄할 계획인데요. 토요일 새벽 5시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경의선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3: 네, 현장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5: 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3: 예, 0시가 넘었습니다. 고가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까?
5: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는 철거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이곳 통제선 안쪽으로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소방 관계자들도 함께 있는데 이렇게 붕괴 현장을 보시면은 본격적인 작업 시작을 하면서 집게가 달린 굴삭기를 이용해서 위에 매달려 있는 잔해들부터 부수면서 걷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전부터는 이렇게 현장에서는 날리는 분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도 뿌리는 작업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소문 고가차도 긴급 철거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에서 제출한 철거 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이렇게 재개된 겁니다. 서울시는 잔여 구조물을 전면 철거하고 모든 작업을 마치는 데에 2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파편 낙하 등에 대비해서 사전 안전 보양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본격적인 철거에 돌입합니다. 철거 완료 목표 시간은 총 15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까지인데 그때까지 공사장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잔해물 운반 등 나머지 마무리 작업에 14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시험 운행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마치고서 토요일 새벽 5시 이후엔 경의선 첫 차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4: 네, 철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할 계획입니까?
5: 네, 원래는 상부 구조물을 절단하고 크레인으로 인양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잔존 구조물 상황과 시민 안전 그리고 신속한 철거를 위해서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압쇠 공법을 이용할 계획으로 유압에 의해 작동하는 압쇠기를 부착한 굴착기로 철거물을 파쇄하는 방식입니다. 크레인을 이용한 순차적인 철거보다 효율성이 높아서 예상됐던 소요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쇠기를 부착한 굴삭기 4대를 투입해서 고가도로 외측에서 잔여 구조물을 부수고 잔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작업자가 철거 구간에 직접 진입할 필요가 없고 손상된 거더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도 없는 만큼 거더가 끊어질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철거 과정에서 파편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낙하물과 소음을 차단하는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고 고가 아래에 있는 철도 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께 2cm의 철판과 2m 이상의 모래를 쌓아서 충격을 흡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를 지나는 2호선의 경우 홍대 입구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사이 열차 운행을 자정부터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3: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범행 동기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경찰이 LG전자 협력업체 소속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에게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피해자별 범행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는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LG전자 본사 직원 2명은 팔과 옆구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품 개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막 했고 자신을 하대하고 무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이 속한 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A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고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A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측도 관련 부서와 함께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사무실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재택근무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3: 종전 합의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포기만으로는 제재를 풀어줄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이란은 당장 모든 자금을 해제하라고 반발했는데요. 역시 돈 문제가 최대 걸림돌인 셈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 농축 우라늄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내각 회의에서도 제재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제재 완화도 없고 풀어줄 돈도 없다며 이란이 올바르게 행동할 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협상용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미국과 이란이 다시 교전을 주고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재 해제가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건 분명합니다.
8: We'll keep control of that money. When they behave properly and when they do what's right, we'll let them have their money.
7: 당장 이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리 바게리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란의 모든 자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는 이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카타르에서 열린 협상에서도 해외에 묶인 240억 달러 규모의 자산 해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협상장에는 이란 중앙은행 총재도 함께했습니다.
9: 라반드 در این یک هفته به سمت کم کردن موارد اختلافی بوده ولی همچنان
7: 특히 제재 완화 규모와 방식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상당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돈 문제가 종전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프로야구 선두 삼성이 홈런만 5방을 터뜨리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과시하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1: SSG는 9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은 3회 박민호의 선제 솔로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5회에는 8번 타자 이재형과 9번 박계범 등 하위 타선이 연속 타자 홈런을 뿜어냈습니다. SSG 선발 김지로의 시속 140km대 중반 밋밋한 직구를 삼성 타자들은 마음껏 공략했습니다. 김지찬과 구자욱의 연속 적시타로 점차를 더 벌린 7회에는 맏형 최영우가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석점 홈런을 터뜨려 9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이재현은 8회 멀티 홈런까지 뽑아내며 대승을 자축했습니다. 5개의 홈런포로 폭발적인 공격력을 과시한 선두 삼성은 3연승을 달린 반면 SSG는 9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기아 선발 황동화가 6회까지 한 점도 허용하지 않고 키움 타선을 완벽하게 틀어막습니다. 요즘 한껏 따라오른 기아 타선은 득점 기회를 잡을 때마다 적시타를 터뜨리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나갑니다. 6연승을 달린 기아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선두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화 강백호가 무려 145m를 날아가는 올 시즌 최장거리 홈런을 터뜨립니다. 7회에는 3타점 싹쓸이 2루타까지 터뜨리며 4타점을 쓸어담은 강백호를 앞세워 한화는 NC에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0: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사전 캠프에서 정식 훈련에 들어간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차츰 고지대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하루 4차례 몸 상태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3: 현지 훈련 첫날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서 달리기와 슈팅까지 훈련 강도를 평지 수준으로 서서히 끌어올립니다. 고지대 훈련 하루 만에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첫 훈련 때 한라산 갔다는 말은 곧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4: 에베레스트. 아직까지
5: 일관왕.
4: 가볍게 해서.
5: 상관왕, 일관왕 다르지 않아요?
4: 잠시 착각하고
6: 있습니다.
3: 사전 캠프에 바람이 많이 불어 운동이 끝나면 따뜻한 물로 체온 유지도 합니다.
7: 사실 여기 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람도 잘 불고 시원해서 좀 따뜻한 물 안에서 좀 적응하려고. 이게 몇 도죠, 근데 쌤?
8: 이게 40도로 맞춰놨어요.
3: 선수들의 고지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하루 4차례 몸 상태를 체크합니다. 식사 전 체중과 수면,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훈련 전후 수분 체크는 물론 훈련이 다 끝난 뒤 선수 스스로 운동 강도 평가도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탈수 방지입니다. 훈련 전후 체중 변화로 탈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을 수시로 섭취하고 탈수 방지제도 복용해야 합니다.
9: 2%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건 탈수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3: 고지대 적응에 필요한 시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이 또한 선수마다 달라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홍명보호의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가 축구대표팀 사전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김민재는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의 독일 포칼컵 우승과 함께 리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대표팀 사전 캠프로 이동해 짐을 풀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월드컵 출전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10: 하던 것처럼 열심히 하고 또 세 경기 말고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특정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걸 루틴이라고 하죠.
1: 축구 대표팀의 공격수 오현규 선수가 이 루틴 부자로 유명한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오현규가 선수로 걸어온 길, 또 다른 루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11: 대표팀 버스에서 늘 맨 앞자리에 타고 가장 먼저 내립니다. 반바지 왼쪽 밑단은 반쯤 말아 올리고 경기에 나설 땐 오른손에 테이핑을 칭칭 감습니다. 훈련 뒤 맨발 러닝과 웃옷을 벗는 것까지 모두 의미를 담은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오현규의 루틴입니다.
6: 모든 것을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왜냐면 또 따라해서. 저만의 그 또 비밀 또 저만의 루틴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 해온 방식인데 지금에서 이렇게 알아주시다니 네, 감사하고요.
11: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선 훈련하며 경기를 볼 수만 있었던 예비 멤버. 이후 오현규는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A매치 6골 모두 홍명보에서 터뜨린 만큼 주전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데 원하는 등번호는 스트라이커의 상징인 18번.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즐거운 상상도 루틴이 됐습니다.
6: 매일 밤 꿈꾸는 장면이죠. 매일 밤. 매일 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낯설지 않도록 그리고 처음 겪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볼 뜨면 바로 갑니다.
11: 지난해 9월 멕시코의 원정 평가전에서 넣은 골은 특히 본선 2차전 멕시코와 경기를 앞둔 자신감의 원천입니다.
6: 멕시코랑 할 때 가장 기대되는 것 같아요. 멕시코 홈에서 또 얼마나 분위기가 좋을지 또 많은 야유도 있을 거고 최악의 상황 그리고 최선의 상황 또 이런 뭐 복잡한 상황들을 많이 생각해봤는데 뭐 즐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을.
11: 철저하게 자신이 정한 루틴대로 훈련하고 경기에 나서는 오현규. 지난 카타르 월드컵 이후 오현규가 선수로서 걸어온 길 또 다른 루틴은 분명 북중 월드컵에서 성공 스토리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1: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처음으로 좌익수로 출전해 팀의 4-1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좌익수로 교체 투입된 김혜성은 4회 말 2사 이후 중전 안타를 치고 출루한 뒤 후속 타자의 안타로 홈을 밟았습니다. 김혜성은 7회 초 관중석 펜스에 떨어지는 공을 잡아내는 호수비도 보였습니다. 투타를 겸하고 있는 오타니는 1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 솔로 홈런을 쳤고 마운드에서는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고 시즌 5승째를 챙겼습니다.
0: 논의 토양 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이앙기가 개발됐습니다.
1: 비료를 덜 쓰면서도 수확량은 높일 수 있어서 정밀 농업 시대를 앞당길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논의를 이앙기가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이앙기 뒤편에선 목판과 함께 비료 알갱이들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기존의 논 전체에 같은 양의 비료를 뿌렸지만 이 장비는 세부 구역의 토양 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합니다. 농진청의 토양정보 시스템 흑토람 데이터와 고정밀 위성 위치정보 기술을 결합해 양분이 부족한 곳에 비료를 더, 충분한 곳엔 덜 주는 방식입니다.
13: 양분이 충분한 곳은 적당히 잘 뿌리고 부족한 곳은 더 뿌려서 전체적으로 고른 양분 상태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기술이 개발되었고 적용을 했습니다.
12: 실제 농가 현장에 적용해보니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기존 관행 방식과 비교해 비료 사용량은 29%, 작업 시간은 40% 줄어든 데 반해 수확량은 오히려 10% 늘었습니다. 비료 과다로 벼가 쓰러지는 이른바 도복 피해도 줄어 품질 균일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 상당히 비료 가격이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별량 시비를 통해서 비료 사용량을 적정하게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게 그 큰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12: 농진청은 오는 2028년까지 기술 고도화를 거쳐 현장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이 완전히 정착되면 연간 5,600억 원의 농자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0: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흰색 대형 국화인 백강이 90% 넘게 외래 품종에 독점하던 국내 시장에서 6년 만에 점유율을 24%까지 끌어올리며 국산화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백강은 국내 최초로 국화의 치명적인 질병인 흰녹병에 강한 저항성을 가진 데다 저온에서도 안정적으로 꽃을 피워 농가의 난방비를 20%가량 아껴주는 효자 품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 일본 품종과 비교해 꽃잎이 풍성하고 깨끗한 데다 시들지 않고 오래가 유통과 수출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1: 농촌진흥청이 오디와 누에 등 양잠 산물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며 전통 양잠 산업을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산업으로 키우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누에 유래 성분의 혈당 강화와 기억력 개선 효과를 입증한 데 이어 스마트 생산 기술을 결합한 누에 연중 사육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산업화에 나섰습니다.
15: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0: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하게

0: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 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0: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 방송
1: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2: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1: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Here I am, 난 여전히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YTN 24 시작합니다.
1: 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7: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선거 상황을 덮어봤습니다.
8: 오늘 새벽 전국 3,571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에 막이 오릅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합니다. 광역단체장 16명에 국회의원 14명까지 뽑는 뜻밖의 대형선거에 각 당은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기치로 내란 극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6월 3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8: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깨끗함과 유능함을 구호로 선택했는데 이 대통령 재판 취소만은 막아야 한다며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10: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 죄를 없애겠다는 이런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8: 각 진영이 결집하는 흐름 속 선거 판세는 그야말로 대혼전 양상입니다. 양당 모두 서울과 부산, 울산과 경남을 격전지로 꼽은 가운데 민주당은 대구와 전북을 추가 접전지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강원과 충청 지역 판세도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한동훈 후보의 생환 여부에 무엇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입니다.
11: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그 현금을 나눠주다가 징계 제명 된 사람입니다. 뭐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12: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하셔서 박민식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셨습니다.

0: 빠르게 추격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1: 최근 선거에서 유권자 절반가량은 사전투표에 나서는 만큼 선거전은 사실상 막이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인 만큼 여야 모두 투표율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2: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3자 대결 구도로 관심을 끄는 부산 북구갑 선거구 후보자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 지역 발전 방향보다는 후보자 개인 문제에서 물고 물리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4: 사전 투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진행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지역 공약보다 후보자 개인 문제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전국에서 모인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고,
5: 제가 직접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조직도 버스 대전에서 버스도 많이 왔고, 이번에 선관위에서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 보고 있고, 단체로 이동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4: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한 후보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구형에 관여한 문제를 두고 날을 세웠습니다.
6: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30년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생각할 때 합당한 구형량입니까?
4: 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와 하 후보의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 공소 하정우 후보님입니다. 공소 취소 관련 질문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하겠다. 나중에 확인할 일입니까?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4: 동부산 지역보다 낙후한 부산 북구 발전에 대해서 하 후보는 AI 특성화로 청년 일자리와 산업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후보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로 문화와 주거, 상업 등 모든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안을 냈고, 한 후보는 낙동강변 아레나를 시작으로 국포시장 상권까지 이어지는 복합벨트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5파전 다자구도의 경기 평택 을에선 진영별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상처만 남긴 채 무산됐습니다.
3: 반면 울산시장은 파행 위기 끝에 범여권 단일 후보로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사전투표 전날까지 사퇴하면 현장에서 출력하는 투표용지에 사퇴 두 글자를 새길 수 있지만 민주당의 결론은 단일화는 없다였습니다.
9: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정도로.
8: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뭉칠 수 있을지 양당 사무총장이 만났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선 겁니다. 진영의 자존심까지 짊어진 두 후보, 이제 자력갱생 완주해야 하지만 서로를 향해 평택을 떠나라고 직격했습니다. 조국 캠프는 김용남 후보가 보좌진 갑질과 차명 대부업체 의혹 등이 터지자 방송 출연도 거절하고 뒤로 숨고 있다며 결단을 내리라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김용남 후보 측은 조국 후보가 평택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면서 민주당이 연대해야 할 파트너는 진보당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라질 대로 갈라진 진보 진영 틈새를 노렸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이동 후보는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에게 우리가 분열하면 정청래와 김어준이 웃는다며 손을 잡자고 공개 호소했습니다.
10: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면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것입니다.
8: 하지만 황교안 후보는 즉각 회견을 열어 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이자 부정선거가 없다고 국민을 기만한다며 단일화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파행 위기를 딛고 재개된 범여권의 울산시장 단일화 경선에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진보당 김종훈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11: 우리가 이렇게 아프면서도 뜻을 모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울산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8: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도 무소속 박맹호 후보에게 구애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보수 야권도 연대해 1대1 구도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서수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뒤에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던 서울시장 후보들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 민주당은 오세훈 책임론을 쟁점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에 쓴다고 엄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서소문 붕괴 사고 사흘 만에 활동을 재개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희생자 추모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경쟁자 오세훈 후보를 직접 때리는 건 자제하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가 시정의 우선순위도 결정하는 법이라며 애둘러 책임 소재를 돌렸습니다.
12: 시장이 어떤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를 서울안전행정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겠습니다.
8: 사고 직후 지지자 단체 채팅방에서 정 후보의 호재라는 발언이 나온 걸 두곤 캠프와는 무관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0주기를 맞아 현장을 비공개 추모했고 사흘 연속 서소문 참사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참사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재임 기간 서울시 발주공사장에 CCTV를 100% 설치하고 스크린도어를 만드는 등의 정책은 안전을 절박하게 여기는 소신에서 나왔다고 읍소했습니다.
13: 아직도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선거 다음 날 바로 현장으로 돌아가 즉시 해결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챙기겠습니다.
8: 또 마지막 보루 서울마저 내어주면 건강한 보수를 재건할 최소한의 바탕마저 소멸한다며 정권 견제론도 꺼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정원호 후보 우세 결과와 오세훈 후보와 동률인 결과가 나오는 등 서울시장 선거판은 혼돈의 연속입니다. 양당은 고공전에도 제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어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서소문 참사를 싸잡아 오세훈 후보 책임론에 군부를 뗐습니다.
9: 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8: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막판 표심을 흔들려고 기획된 악의적인 정치 공작 무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14: 여론의 공부를 샀던 정원호 후보 지지자 단톡방의 추악한 모의와 본질적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2: 혼전을 거듭하는 판세 속 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진 참사가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양당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어제 오후 고용노동부의 작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서 오늘 새벽 0시부터 긴급 철거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안전 보양 작업 및 철거 작업 15시간과 마무리 14시간 등을 포함해 29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는 내일 서수문로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새벽 5시까지 철거 열차 시험 운행 등 모든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3: 서울교통공사가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에 따른 지하터널 구조물 안전점검을 위해 오늘 첫 차부터 새벽 6시 30분까지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을지로 입구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상 운행 재개 시간은 구조물 철거 공사 진척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공사는 출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이 중단된 구간에 새벽 5시 30분부터 대체 버스 17대를 투입해 운송을 지원합니다.
2: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하기 불과 5분을 앞둔 시점까지도 고가 아래로는 승객 수십 명을 태운 열차가 달리고 있어 왜 아무런 통제가 없었는지 의문이 컸습니다.
3: 국토부는 코레일이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열차들이 사고 직전까지 운행했는데 서울시가 사고 전 교량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직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가고 1분여 뒤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승객을 태우고 고가 아래 철로를 통과한 열차는 59대입니다. 승객이 타지 않은 회송 열차 등 당일 사고 구간을 통과한 열차는 모두 166대에 달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했던 순간들. 사고 직전까지 하부선로에 열차 운행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서울시를 직격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위험을 인지했으면 안전조치를 취했겠지만 서울시가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9cm 단차가 생겨 고가 철거 작업을 멈췄다고 서울시가 밝힌 시점은 지난 26일 새벽 2시 반. 서울시나 시공사가 단차를 발견한 직후 관계기관에 보고해 열차 운행 중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 국토부 지적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법상 철도 시설물이 변형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원래 승인받은 점검 내용이 슬래브 전도 방지 작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허위 신고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연구센터 실험실에서 실험 도중에 독성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실험실에 있던 학생 등이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해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에 있던 3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실험 도중에 병을 떨어뜨리면서 브롬가스가 유출됐던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 국민연금이 가진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팔지 않아도 돼서 연금발 매도 폭탄은 현실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1: 국민연금은 지난 1월 포트폴리오 가운데 국내 주식 비중을 14.9%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에 국민연금이 또다시 국내 주식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익률을 자랑하는 코스피 랠리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해외 주식과 채권, 국내 채권, 대체 투자 비중을 각각 줄이고 국내 주식 비중을 5.9%포인트 올려 20.8%로 확대했습니다. 시장과 시황 등에 따른 자산 초과 허용 범위까지 합치면 25% 넘게 보유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당초 국민연금은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려 했지만 유례 없는 불장이 이어질 상황에 대비해 내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20.8%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화랑으로 이미 지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기존 목표치를 10%포인트 가까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증시가 급등한 만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지 않으면 150조 원 안팎의 초과분을 기계적으로 팔아야 해 국민연금발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습니다.
16: 변동성이 높은 금융시장에서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복지부, 기금본부 모두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1: 다만 국민 노후자금인 연금을 국내 주식에 과도하게 배정해 증시를 떠받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그러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번엔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3: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인데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IT 업계 전반의 보상 체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카카오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마저 최종 결렬되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습니다. 노조는 우선 다음 달 10일 판교역 일대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보상 체계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이 불투명하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식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18: 카카오 문제의 핵심은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17: 반면 사측은 수차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1: 결국 카카오 안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0: 카카오의 상황은 삼성전자와는 다릅니다. 당장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등은 자동화 시스템과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돼 당장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돌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규 기능 업데이트 일정이 늦춰지고 AI 핵심 인력 이탈 등 중장기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카카오 주가도 장중 3만 8천 원 선까지 밀리며 지난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창사일에 첫 파업 투쟁을 선언한 카카오. 보상 체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노조와 경영 효율을 앞세운 사측이 AI 전환기라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경입니다.
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에 대해 일부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서 나눠주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SNS를 통해 그 같은 주장은 정부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오역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사회적 대화의 힘을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 청와대는 대기업 초과 이익의 사회적 분쟁 문제에 대해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 문제를 제기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은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고용노동부의 작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서 오늘 새벽 0시부터 긴급 철거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안전 보양 작업 및 철거 작업 15시간과 마무리 14시간 등을 포함해 29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는 내일 서소문호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새벽 5시까지 철거와 열차 시험 운행 등 모든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12시간 전부터 현장에서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상판이 일부 내려앉아 공사를 멈춘 건데 그런데도 차도 아래 철길을 지나는 열차 운행은 통제되지 않았고 사고 직전까지 열차 166대가 현장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송수현 기자입니다.
6: 고가도로 한쪽 상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전선에서는 불꽃이 튀고 무너진 잔해가 도로를 지나던 화물차까지 덮칩니다. 발이 걸려 넘어진 작업자 한 명은 바닥을 기어서 대피합니다. 주변은 희뿌연 먼지로 뒤덮이고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방향을 돌립니다.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한 지 12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까지도 무너진 고가차도 바로 아래 철길로 열차가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도 붕괴 1분여 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는 모습입니다. 열차가 고가차도를 가로질러 통과하기까지 약 20초가 걸렸는데, 그리고 1분 후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이보다 5분 앞서서는 KTX 열차가 이곳을 지나갔는데, 여기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새벽 1시 반, 정확히는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새벽 4시 반부터 사고 시점인 오후 2시 33분까지 해당 지점을 지난 열차 대수를 파악해봤더니 166대에 달했습니다. 고속열차 66대, 일반열차 61대, 전동열차 31대 등이었습니다. 고가차도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가 발견된 건 새벽 2시 반.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곳을 통과하는 열차는 아무런 통제 없이 평소처럼 운행했던 겁니다. 여기에 고가도로 인근 도로의 차로 운행에도 제한이

0: 없었습니다. 자칫 더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우려 속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시현입니다.
1: 지난 26일 서성은 고가차도 붕괴 직전까지 밑에서 열차가 운행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코레일 측에 교량 상부에 발생한 단차를 알리지 않았고 사고 당시 작업 내용도 허위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시공사는 지난 26일 사고 전 교량 상부에 발생한 약 2.9cm 단차를 발견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당일에 수행된 안전작업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인 슬래브 전도 방지와 일부 상이한 정황도 있어 허위 신고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9.2역 참사 10주기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3: 국민의 관심과 현장의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다는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원인으로 꼽으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사건 역시 우리 사회의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3: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2: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날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는 등 지역을 돌며 관권 선거에 나섰다는 보수 야당의 공세에도 맞불을 났습니다. 국민의힘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에둘러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3: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2: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에 있지만 골목 상권에는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해법 가운데 하나로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보수야당의 지방선거 개입 주장에 선을 긋고 시장 방문 등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거로 풀이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 시 시장 직속 생명안전위원회를 서울 안전행정의 컨트롤타워로 세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후보는 구체적으로 시장이 직접 위험을 챙기고 보고와 점검, 현장 조치가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 전 위협을 예방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지지자가 SNS 단체 대화방에서 서소문 붕괴 사고를 호재라고 한 데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고는 절대로 정쟁화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공개 일정을 중단했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유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서소문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가슴이 미어지고 먹먹하다. 서울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에 두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전 문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도 모자라 박근혜 어게인에 나섰다면서 우리는 더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로 똘똘 뭉쳐 승리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곳곳을 돌며 강력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경합지로 꼽히는 강동과 동작, 마포 등 한강벨트를 연이어 찾아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 대 내란 극복 국민의 대결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는 상황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5: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윤어개인도 모자라서 박근혜 여개인, MB 여개인으로.
4: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부정부패하고 탄핵당한 대통령 3명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결집하면 우리는 더 똘똘 뭉쳐 결집해 승리하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런 국민들이 다 나와서 투표한다면 이기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4: 민주당 지도부 투톱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와 전북을 차례로 찾아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투톱이 발로 뛰는 사이 사무총장은 서울과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전북 등 6곳은 여전히 접전이라고 위기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접전 양상인 전북 지역에서 이원택 후보가 무소속 김관용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김 후보는 현금 살포로 제명된 사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6: 마치 뭐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이 작태에 대해서 전라북도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4: 한때 15대 1 압승 얘기까지 나왔던 지방선거 판세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진보 진영 결집과 동시에 중도층 표심까지 공략하는 민주당 선거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역구인 서울 마포에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이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중앙선대위 회의를 진행한 뒤 경기 성남과 충남 당진, 서산, 홍성을 차례로 찾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격전지인 전북 남원으로 이동해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전북 전주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막아내는 선거로 규정하며 정권 견제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체 판세 분석 결과 8곳에서 접전이라며 막판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7: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이틀간 유세 일정을 중단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다시 고향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스타벅스 논란을 재차 소환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커피를 사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산당이라고 부릅니다.
7: 선거 막판 여론전에도 불을 댕겼습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 후쿠시마 괴담 만든 정당이다. 사람 패는 사람이나 대부업자들도 공천받았다는 등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통째로 뭉갤 거라며 공소 취소 막는 선거다.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8: 재판도 받지 않고 전국을 저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고.
7: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보다 30분 앞서 대구 경북 신공항 예정부지를 찾아 결의문까지 읽으며 막판 대구 민심 다독이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판세 분석을 통해 텃밭인 대구와 경북은 확실한 우세로 서울과 부울경, 충청과 강원 등 8곳을 경합 혹은 경합 우세로 분류하며 지지층의 한 표를 다시금 호소했습니다.
9: 전국의 국민의힘 2,730여 명의 후보들과 함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7: 지난 주말부터 전국을 광폭 행보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엔 강원을 찾아 김진태 후보를 비롯한 강원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습니다.
10: 강원 도민 여러분이 부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7: 선거 막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전면 등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보수층의 발길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세종과 경기도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장 대표는 오전 첫 일정으로 세종시 조치원역 앞에서 지원 유세를 한 뒤 오후에는 경기로 이동해 광명과 부천, 김포를 차례로 돌며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부산, 강원 등 격전지를 돌며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은 창원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이어갑니다.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소와 주변 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인은 모두 4,464만 9천여 명으로 지난 22년 때보다 34만 6천여 명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11: 투표를 앞둔 사전투표소가 분주합니다. 투표하러 와서 마치고 나가기까지 이동 동선에 문제는 없는지 신분증 확인이나 투표용지 발급할 때 장비 문제로 선거인이 불편할 일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투표 도중에 전기가 끊기거나 불이 날 걱정은 없는지,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나 방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찰과 소방의 준비 상황도 확인합니다.
12: 안심하고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경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치안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11: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은 모두 4,464만 9천여 명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34만 6천여 명, 지난 대선 때보단 25만 8천여 명이 각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87만 8천여 명으로 선거인이 가장 많고, 이어 서울과 부산 등의 순입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30만 9천여 명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엔 15만여 명의 외국인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단 3배, 처음 외국인이 선거에 참여한 20년 전 지방선거 때보단 무려 20배 넘게 선거인이 늘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 민선 9기 충북도정을 이끌 도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신 후보는 경제와 일자리, 세대 교체를 앞세우고 있고, 김 후보는 민선 8기 도정 성과와 연속성을 강조하며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13: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는 이번 선거를 충북의 변화를 이끌 경제형 도지사를 뽑는 선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가 출신이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충북 현안을 빠르게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4: 충북을 이런 미래 충북으로 만들어가고 글로벌 경쟁 환경, 권역 내 경쟁 환경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 창업특별도 충북을 1호 공약으로 선언했습니다.
13: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민선 8기 충북 도정을 이끈 현직 지사로 지난 4년 동안 뿌린 혁신의 씨앗을 민선 9기에서 완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송 K바이오 스퀘어 기반 조성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의료비 후불제, 도시농부 사업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5: 너무나 많은 일을 벌려놨고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를 더 확보해서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서.
13: 신 후보는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투자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창업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도정 운영도 소통과 실용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14: 제가 벤처캐피탈 대표를 했던 경험을 10분 살려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 데스밸리를 넘어가지 못한 분들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갈 수 있는.
13: 김 후보는 민선 8기에서 추진해온 현안을 마무리하고 충북 발전의 기반을 더 넓히겠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송 동부장 건설을 통해 충북을 스포츠와 문화 공연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15: 대형 공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공연하고 한류의 이 나라를 빛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전시장 공연장을 만들어야겠다.
13: 새로운 경제 도정을 앞세운 도전자와 도정 성과의 완성을 내세운 현직 지사. 민선국이 충북의 방향을 결정한 지역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1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7: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9: 제가 들어드릴게요.
20: 여기 앉으세요.
18: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선거 상황을 톱아봤습니다.
3: 오늘 새벽 전국 3,571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에 막이 오릅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합니다. 광역단체장 16명에 국회의원 14명까지 뽑는 뜻밖의 대형선거에 각 당은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기치로 내란 극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 내란 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6월 3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3: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깨끗함과 유능함을 구호로 선택했는데 이 대통령 재판 취소만은 막아야 한다며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5: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 죄를 없애겠다는 이런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3: 각 진영이 결집하는 흐름 속 선거 판세는 그야말로 대혼전 양상입니다. 양당 모두 서울과 부산, 울산과 경남을 격전지로 꼽은 가운데 민주당은 대구와 전북을 추가 접전지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강원과 충청 지역 판세도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한동훈 후보의 생환 여부에 무엇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입니다.
6: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그 현금을 나눠주다가 징계 제명된 사람입니다. 뭐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7: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하셔서 박민식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빠르게 추격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3: 최근 선거에서 유권자 절반가량은 사전투표에 나서는 만큼 선거전은 사실상 막이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인 만큼 여야 모두 투표율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2: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반민식, 한동훈 3자 대결 구도로 관심을 끄는 부산 북구갑 선거구 후보자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발전 방향보다는 후보자 개인 문제에서 물고 물리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사전투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진행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지역 공약보다 후보자 개인 문제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전국에서 모인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고,
9: 제가 직접

0: 회의를 있기도 했고요. 조직적 버스 대전에서 버스도 많이 왔고 이번에 선관위에서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 보고 있고 단체로 이동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1: 자, 이렇게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한 후보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구형에 관여한 문제를 두고 날을 세웠습니다.
2: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30년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생각할 때 합당한 구형량입니까?
1: 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와 하 후보의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 공소 하정 후보님입니다. 공소 취소 관련 질문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하겠다. 나중에 확인할 일입니까?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동부산 지역보다 낙후한 부산 북구 발전에 대해서 하 후보는 AI 특성화로 청년 일자리와 산업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후보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로 문화와 주거, 상업 등 모든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안을 냈고 한 후보는 낙동강변 아레나를 시작으로 국포시장 상권까지 이어지는 복합벨트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4: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중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 현재 주거난이 전임 시장 탓,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시장 때 했던 약속만 지켰으면 주거 문제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 기준으로 3만 9천 호를 공급했다며 본인이 약속한 것에 젊은 시절 정비사업 구역을 389곳을 해제했다며 한마디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를 뿌려놓고 갔는데 그것을 원상복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재건축이 워낙 인기가 있어서 위축된 거라며 서울 중구의 한 대단지 사례를 들며 최근에는 아주 속도가 빠르게 나서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정 후보와 오 후보가 30만여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을 약속한 건 불가능한 허구라며 재개발 재건축 지원은 인허가 속도가 아닌 법적 분쟁에서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급보다는 공공임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양당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GTX-A 철근 누락 사태 등 안전 문제를 놓고 여야 후보들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중대한 부실 시공인지 일반적 부실 시공인지 명확하게 답을 못하는 건 안전 불감증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지금 자신이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중대 부실 시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재 일도 양단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등 보완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졌다며 정 후보가 이를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진 9.2역 참사 10주기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6: 국민의 관심과 현장의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안전보다는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원인으로 꼽으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사건 역시 우리 사회의 병폐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6: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5: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진

0: 날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는 등 지역을 돌며 관권 선거에 나섰다는 보수 야당의 공세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에둘러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0: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에 있지만 골목 상권에는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해법 가운데 하나로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보수 야당의 지방선거 개입 주장에 선을 긋고 시장 방문 등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거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고용노동부의 작업 계획 승인이 완료되면서 오늘 새벽 0시부터 긴급 철거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일 서소문로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새벽 5시까지 철거와 열차 시험 운행 등 모든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에 따른 지하터널 구조물 안전 점검을 위해서 오늘 첫 차부터 새벽 6시 30분까지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구간 열차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출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이 중단된 구간에 새벽 5시 30분부터 대체버스 17대를 투입해 운송을 지원합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하기 불과 5분을 앞둔 시점까지도 고가 밑으로는 승객 수십 명을 태운 열차가 달리고 있어서 왜 아무런 통제가 없었는지 의문이 컸는데요. 국토부는 코레일이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열차들이 사고 직전까지 운행을 했는데 서울시가 사고 전 교량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직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가고 1분여 뒤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승객을 태우고 고가 아래 철로를 통과한 열차는 59대입니다. 승객이 타지 않은 회송 열차 등 당일 사고 구간을 통과한 열차는 모두 166대에 달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했던 순간들. 사고 직전까지 하부선로에 열차 운행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서울시를 직격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위험을 인지했으면 안전조치를 취했겠지만 서울시가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9cm 단차가 생겨 고가 철거 작업을 멈췄다고 서울시가 밝힌 시점은 지난 26일 새벽 2시 반. 서울시나 시공사가 단차를 발견한 직후 관계기관에 보고해 열차 운행 중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 국토부 지적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법상 철도 시설물이 변형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원래 승인받은 점검 내용이 슬래브 전도 방지 작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허위 신고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 강릉시 체육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체육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4: 지난 19일 직원 40여 명이 모인 비공개 내부 회의에서 한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릉시 체육회장 A씨.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A 회장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들을 상대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후보 당선을 조건으로 포상휴가와 회식을 약속한 부분도 매수 이해 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회의 도중 등장해 지지를 호소한

0: 시장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종합운동장 내 체육회 회의실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 만큼 불법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이른바 호별 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후보 측은 체육회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배우자 역시 우연히 들러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체육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24 시작합니다.
5: 6.3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은 주요 격전지를 돌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도 모자라 박근혜 어게인이 나섰다면서 우리는 더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로 똘똘 뭉쳐 승리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7: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곳곳을 돌며 강력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경합지로 꼽히는 강동과 동작, 마포 등 한강벨트를 연이어 찾아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 대 내란 극복 국민의 대결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하는 상황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8: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윤 어게인도 모자라서 박근혜 어게인, MB 어게인으로
7: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부정부패하고 탄핵당한 대통령 3명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주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결집하면 우리는 더 똘똘 뭉쳐 결집해 승리하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런 국민들이 다 나와서 투표한다면 이기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7: 민주당 지도부 투톱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와 전북을 차례로 찾아 총력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투톱이 발로 뛰는 사이 사무총장은 서울과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전북 등 6곳은 여전히 접전이라고 위기감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접전 양상인 전북 지역에서 이원택 후보가 무소속 김관용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김 후보는 현금 살포로 제명된 사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9: 마치 뭐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이 작태에 대해서 전라북도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7: 한때 15대1 압승 얘기까지 나왔던 지방선거 판세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진보 진영 결집과 동시에 중도층 표심까지 공략하는 민주당 선거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막아내는 선거로 규정하며 정권 견제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6: 자체 판세 분석 결과 8곳에서 접전이라며 막판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서울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이틀간 유세 일정을 중단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다시 고향 충청으로 향했습니다. 스타벅스 논란을 재차 소환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커피를 사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산당이라고 부릅니다.
10: 선거 막판 여론전에도 불을 댕겼습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 후쿠시마 괴담 만든 정당이다. 사람 패는 사람이나 대부업자들도 공천받았다는 등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이 이기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통째로 뭉갤 거라며 공소 취소 막는 선거다.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11: 재판도 받지 않고 전국을 저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고.
10: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보다 30분 앞서 대구 경북 신공항 예정 부지를 찾아 결의문까지 읽으며 막판 대구 민심 다독이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0: 국민의힘은 선거 판세 분석을 통해 텃밭인 대구와 경북은 확실한 우세로 서울과 부울경, 충청과 강원 등 8곳을 경합 혹은 경합 우세로 분류하며 지지층의 한 표를 다시금 호소했습니다.
1: 전국의 국민의힘 2,730여 명의 후보들과 함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0: 지난 주말부터 전국을 광폭 행보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엔 강원을 찾아 김진태 후보를 비롯한 강원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습니다.
2: 강원 도민 여러분이 부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0: 선거 막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난부터 박전 대통령의 전면 등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보수층의 발길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4: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선거 상황을 토파봤습니다.
5: 오늘 새벽 전국 3,571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에 막이 오릅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합니다. 광역단체장 16명에 국회의원 14명까지 뽑는 뜻밖의 대형선거에 각 당은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기치로 내란 극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6월 3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5: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깨끗함과 유능함을 구호로 선택했는데 이 대통령 재판 취소만은 막아야 한다며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7: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 죄를 없애겠다는 이런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수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5: 각 진영이 결집하는 흐름 속 선거 판세는 그야말로 대혼전 양상입니다. 양당 모두 서울과 부산, 울산과 경남을 격전지로 꼽은 가운데 민주당은 대구와 전북을 추가 접전지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강원과 충청 지역 판세도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한동훈 후보의 생환 여부에 무엇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입니다.
8: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그 현금을 나눠주다가 징계 제명된 사람입니다. 뭐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9: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부산을 방문하셔서 박민식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빠르게 추격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5: 최근 선거에서 유권자 절반가량은 사전투표에 나서는 만큼 선거전은 사실상 막이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인 만큼 여야 모두 투표율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3: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소와 주변 시설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4: 이번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인은 모두 4,464만 9천여 명으로 지난 22년 때보다 34만 6천여 명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10: 투표를 앞둔 사전투표소가 분주합니다. 투표하러 와서 마치고 나가기까지 이동 동선에 문제는 없는지, 신분증 확인이나 투표용지 발급할 때 장비 문제로 선거인이 불편할 일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투표 도중에 전기가 끊기거나 불이 날 걱정은 없는지,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나 방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찰과 소방의 준비 상황도 확인합니다.
11: 안심하고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경비, 순찰을 강화하는 등 치안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10: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은 모두 4,464만 9천여 명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34만 6천여 명, 지난 대선 때보단 25만 8천여 명이 각각 늘었습니다. 지역별

0: 물론 경기도가 1,187만 8천여 명으로 선거인이 가장 많고 이어 서울과 부산 등의 순입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30만 9천여 명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엔 15만여 명의 외국인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단 3배, 처음 외국인이 선거에 참여한 20년 전 지방선거 때보단 무려 20배 넘게 선거인이 늘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5파전 다자구도의 경기 평택 을에선 진영별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상처만 남긴 채 무산됐습니다.
2: 반면 울산시장은 파행 위기 끝에 범여권 단일 후보로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사전투표 전날까지 사퇴하면 현장에서 출력하는 투표용지에 사퇴 두 글자를 새길 수 있지만 민주당의 결론은 단일화는 없다였습니다.
4: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정도로.
3: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뭉칠 수 있을지 양당 사무총장이 만났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선 겁니다. 진영의 자존심까지 짊어진 두 후보, 이제 자력갱생 완주해야 하지만 서로를 향해 평택을 떠나라고 직격했습니다. 조국 캠프는 김용남 후보가 보좌진 갑질과 차명 대부업체 의혹 등이 터지자 방송 출연도 거절하고 뒤로 숨고 있다며 결단을 내리라고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김용남 후보 측은 조국 후보가 평택을 떠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면서 민주당이 연대해야 할 파트너는 진보당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라질 대로 갈라진 진보 진영 틈새를 노렸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이동 후보는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에게 우리가 분열하면 정청래와 김어준이 웃는다며 손을 잡자고 공개 호소했습니다.
5: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으지 못하면 파렴치한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후보들이 당선될 것입니다.
3: 하지만 황교안 후보는 즉각 회견을 열어 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이자 부정선거가 없다고 국민을 기만한다며 단일화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파행 위기를 딛고 재개된 범여권의 울산시장 단일화 경선에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진보당 김종훈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6: 우리가 이렇게 아프면서도 뜻을 모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울산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3: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도 무소속 박맹호 후보에게 구애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보수 야권도 연대해 1대1 구도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고용노동부의 작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서 오늘 새벽 0시부터 긴급 철거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안전 보양 작업 및 철거 작업 15시간과 마무리 14시간 등을 포함해 29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는 내일 서소문호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새벽 5시까지 철거와 열차 시험 운행 등 모든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1: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열차 운행도 사흘째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2: 하루 전날 밤에 열차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으면서 계획에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긴 시민들의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기차역 역사안 승차권 구매 창구와 안내 데스크에 길게 줄이 서 있습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리 예매했던 승차권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대체편은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입니다.
8: 행신역에서 KTX가 부산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행신동에서 서울역까지 못 오니까 다른 교통수단 이용해 서울역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여기 와서 교환을 물어보니까 도착역에 가서 얘기를 하고 환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7: 갑작스러운 열차 운행 차질에 서울로 올라오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9: 하루 전날에 문자 메시지로 따로 발송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서울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해야 되나.
7: 붕괴 사고 여파로 열차의 차량 기지 진출입이 막히면서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82%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광판에는 빨간색으로 운행이 취소된 열차가 표시되고 있는데요. KTX와 같은 고속열차의 운행률은 평상시의 77%, ITX나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87%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0: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서울역부터 수색역 사이 경의선 전동열차 운행도 잠정적으로 중지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복구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며 열차 이용 전 운행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5월 29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1: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선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2: 오늘 새벽 전국 3,571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에 막이 오릅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합니다. 광역단체장 16명에 국회의원 14명까지 뽑는 뜻밖의 대형선거에 각 당은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기치로 내란 극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
4: 정성호
3: 이름으로,
4: 민주당
3: 헌법의
4: 대표입니다.
3: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6월 3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2: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깨끗함과 유능함을 구호로 선택했는데 이 대통령 재판 취소만은 막아야 한다며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5: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 죄를
4: 장동혁
5: 없애겠다는
4: 국민의힘
5: 이런 것이
4: 대표입니다.
5: 인간의 탈을 쓰고 할수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2: 각 진영이 결집하는 흐름 속 선거 판세는 그야말로 대혼전 양상입니다. 양당 모두 서울과 부산, 울산과 경남을 격전지로 꼽은 가운데 민주당은 대구와 전북을 추가 접전지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강원과 충청 지역 판세도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한동훈 후보의 생환 여부에 무엇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입니다.
6: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그 현금을
4: 조승래
6: 나눠주다가
4: 민주당
6: 진게
4: 사무총장입니다.
6: 제명된 사람입니다. 뭐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7: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하셔서 박민식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4: 정의용 국민의힘
7: 강력하게
4: 사무총장입니다.
7: 호소하셨습니다. 빠르게 추격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 최근 선거에서 유권자 절반가량은 사전투표에 나서는 만큼 선거전은 사실상 막이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인 만큼 여야 모두 투표율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지역구인 서울 마포에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이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중앙선대위 회의를 진행한 뒤 경기 성남과 충남 당진, 서산, 홍성을 차례로 찾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격전지인 전북 남원으로 이동해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전북 전주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도보 유세를 하며 전북 지원 집중 유세에 나설 방침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세종과 경기도에서 집중유세를 벌입니다. 장 대표는 오전 첫 일정으로 세종시 조치원역 앞에서 지원유세를 한뒤 오후에는 경기로 이동해 광명과 부천, 김포를 차례로 돌며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부산, 강원 등 격전지를 돌며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은 창원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이어갑니다.
0: 서울시장 후보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주요 현안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1: 특히 양측의 공방은 부동산 정책과 안전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사전투표 돌입 직전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 먼저 포문을 연건 민주당 정원호 후보였습니다. 서울시정의 핵심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공약 이행도 않고 정부와 전임시장 탓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9: 22년부터 24년까지 3만 9천 호
4: 정원호
9: 착공
4: 민주당
9: 기준으로
4: 서울시장
9: 공급했습니다.
4: 후보입니다.
9: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8: 오 후보는 전임시장 시절 정비사업구역 389군데를 해제한 게 아니냐며 이정 후보가 말을 비틀어서 거짓말하고 있다.

0: 라고 반박했습니다.
1: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2: 나가셨습니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1: 원상복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이 과정에서 오 후보가 리모델링 사업 등은 신경 쓰지 않아 결국 주거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정 후보의 착착 개발은 서울시 신통개발 시즌2 벤치마킹일 뿐이다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삼성역 GTX 철근누락 사고 역시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시의 보고 미흡을 문제 삼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오 후보의 판단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3: 중대한 부실시공입니까? 일반적 부실시공입니까? 명확하게 말씀 못하니까 그게 안전불감증입니다.
0: 오 후보는 일도 양단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정 후보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1: 지금 보완 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밝혀졌고요.
2: 오세훈 후보입니다.
1: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네. 지금 자꾸 그걸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0: 양측의 공방은 오 후보의 삼성역 현장 방문 여부로 향하며 답하라 말려들지 않겠다 감정 섞인 발언까지 오갔습니다.
3: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1: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0: 다만 후보들은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선 불필요한 공방을 자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밖에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정책 토론 자리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한다며 정 후보의 주폭 의혹과 오 후보의 명태균 리스크 등을 지적했습니다. 진보당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책이 사업성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원 오세훈이란 말이 나온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동시에 특히 오 후보의 안전인식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4: 서울시가 오늘 새벽 0시부터 붕괴 사고가 벌어진 서소문 고가도로를 전면 철거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5: 남은 구조물을 굴삭기로 부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5시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경의선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6: 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잔해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6: 네, 그렇습니다. 통제선 안쪽 사고 현장에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게가 달린 굴삭기 여러 대를 이용해서 남은 구조물을 부수고 있는데 쿵쿵거리는 커다란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계를 준비하는 중간 고가차도 위쪽 상판이 아예 무너졌고 기둥들만 남아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고가차도에서 부서진 각종 자재가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만큼 완충작용을 위해서 바닥엔 상당한 양의 모래도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서도문 고가차도 긴급 철거 작업이 재개된 시간은 오늘 새벽 0시쯤인데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에서 제출한 철거 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이렇게 다시 시작된 겁니다. 서울시는 잔여 구조물을 전면 철거하고 모든 작업을 마치는 데에 2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파편 낙하 등에 대비해서 사전 안전 보양 작업을 먼저 진행했고요. 이후 시작된 구조물 철거까지 합쳐서 총 15시간이 걸을 전망인데 오늘 오후 5시까지 공사장 인근 도로가 그동안 전면 통제됩니다. 그리고 이후 잔해물 운반 등 나머지 마무리 작업에 14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험 운행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마치고 토요일 새벽 5시 이후엔 경의선 열차 첫차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5: 네, 특히 철거가 안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할 계획인가요?
6: 네, 원래는 상부 구조물을 절단하고 크레인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잔존 구조물 상황과 시민 안전, 신속한 철거를 위해서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압쇠 공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쇄하고 있는데 유압에 의해 작동하는 압쇠기를 부착한 굴삭기로 철거물을 부수고 있습니다. 굴삭기 4대를 투입해서 고가 외측에서 잔여 구조물을 부수고 잔해가 계속 아래로 떨어지게끔 유도했는데요. 서울시는 크레인을 이용한 순차적인 철거보다 효율성이 높아서 예상됐던 소요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작업자가 철거 구간에 직접 진입할 필요가 없고 손상된 거더를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작업도 없는 만큼 거더가 끊어질 위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철거 도중에 파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낙하물과 소음을 차단하는 에어 방음벽을 설치하고 고가 아래에 있는 철도 궤도를 보호하기 위해 두께 2cm 철판 그리고 2m 이상의 모래를 쌓아서 충격을 흡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서서문 고가차도 아래를 지나는 2호선의 경우 홍대입구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사이

0: 열차 운행을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새벽 6시 반까지 중단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서모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1: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나기 12시간 전부터 현장에서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2: 상판이 일부 내려앉아 공사를 멈춘 건데 그런데도 차도 아래 철길을 지나는 열차 운행은 통제되지 않았고 사고 직전까지 열차 166대가 현장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3: 고가도로 한쪽 상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전선에서는 불꽃이 튀고 무너진 잔해가 도로를 지나던 화물차까지 덮칩니다. 발이 걸려 넘어진 작업자 한 명은 바닥을 기어서 대피합니다. 주변은 희뿌연 먼지로 뒤덮이고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히 방향을 돌립니다. 상판이 2.9cm 정도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 작업을 중단한 지 12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까지도 무너진 고가차도 바로 아래 철길로 열차가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도 붕괴 1분여 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는 모습입니다. 열차가 고가차도를 가로질러 통과하기까지 약 20초가 걸렸는데, 그리고 1분 후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이보다 5분 앞서서는 KTX 열차가 이곳을 지나갔는데, 여기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새벽 1시 반, 정확히는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새벽 4시 반부터 사고 시점인 오후 2시 33분까지 해당 지점을 지난 열차 대수를 파악해봤더니 166대에 달했습니다. 고속열차 66대, 일반열차 61대, 전동열차 31대 등이었습니다. 고가차도 구조물에서 2.9cm의 단차가 발견된 건 새벽 2시 반. 이후 공사가 중단되고 안전진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곳을 통과하는 열차는 아무런 통제 없이 평소처럼 운행했던 겁니다. 여기에 고가도로 인근 도로의 차로 운행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우려 속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1: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범행 동기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경찰이 LG전자 협력업체 소속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에게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피해자별 범행 정황을 바탕으로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는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LG전자 본사 직원 2명은 팔과 옆구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품 개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막 했고 자신을 하대하고 무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이 속한 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A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고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A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 측도 관련 부서와 함께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여러 명이 함께 있던 사무실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재택근무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야심한 시각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경찰의 추격을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한 10대가 검거됐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고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은 10km가량 이어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0: 야심한 시각, 오토바이 배기음이 심하다는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경찰이 문제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뒤를 쫓자 추격을 피해 갑자기 인도 위로 올라탑니다. 경찰이 길을 돌아 다시 오토바이를 마주한 순간, 이번에는 급격하게 방향을 꺾어 반대 차선을 질주합니다. 순찰차 역시 속력을 높여 추격하지만 이번에는 좌회전하려는 듯 하더니 다시 방향을 꺾어 우측으로 달아납니다. 거의 다 따라잡았나 싶었지만 또다시 속력을 높여 달아나며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이후로도 아찔한 난폭운전이 이어졌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선 뒤에도 속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20여 분 동안 도망친 거리만 10km가량. 오토바이는 결국 막다른 길에 도착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난폭운전자의 정체는 10대 남성으로 오토바이 번호판도 구부려둔 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1: 그젯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MW에 타고 있던 A씨와 2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SUV 운전자 30대 여성과 함께 타고 있던 10대 남성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원지방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관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6,300회에 걸쳐 여성 사범과 제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흘 만에 또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1: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고 미국과 이란은 서로 상대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일혁 기자입니다.
2: 현지 시간 28일 새벽 1시 반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구 도시 반다라바스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3: 반다르 아바스 시의 일부 주민들이 이란을 상대로 세 차례 강력한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2: 미 중부 사령부는 미군이 이란이 공격한 드론 5대를 요격하고 반다르 아바스 지상 통제소에서 발사 예정이었던 여섯 번째 드론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운항 중인 상선에 위협을 가해 미군이 자위권 차원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미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3: 이번 침략 공격의 원점인 미군 항공기지를 새벽 4시 50분에 정확히 겨냥해 타격했습니다.
2: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정확히 어디를 노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서 미사일 공격이 감지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미사일 발사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고 쿠웨이트군이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밝힌 보복 공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군은 그러면서 호르무즈협에서 이란이 드론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뒤에 발생한 공격이라며 중대한 휴전 위반이라고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의 거듭된 공격을 문제 삼으며 미국이 4월 8일 합의된 휴전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담은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서로를 향해

0: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막판 종전협정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전하면서 양국이 다시 확전 국면으로 돌아설지 극적인 외교 돌파구를 찾을지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8일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이틀 전 대부분의 협상 조건에 합의가 이뤄졌고 이란 지도부의 승인도 나왔지만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 관련 요구 사항이 다뤄져야 하는 최종 합의에 이르려면 여전히 추가적인 집중 협상이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 당국자는 악시오스에 대통령은 중재자들에게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심 난제를 뒤로 미룬 채 알맹이 빠진 타결을 시도하다 결국 막판 기싸움에 부딪혔습니다.
2: 각자의 신뢰만 챙기려던 두 나라의 동상이몽이 충돌하면서 중동 정세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타결이 임박했다던 협상에 급제동이 걸린 건 핵심인 핵 폐기를 미뤄둔 채 신뢰만 쫓던 다단계 타결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당장 숨통을 틔울 120억 달러 동결 자산만 먼저 챙기고 핵심인 핵 폐기 단계에선 버티겠다는 속내였습니다. 하지만 신뢰만 내주고 핵은 통제하지 못하는 가자지구식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선제적 자산 해제는 없다며 핵과 돈을 다시 연계했고 농축 우라늄에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도 절대 안 된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4: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결코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3: 이란의 단계적 셈법에 말려들지 않겠다며 협상 막바지에 판을 통째로 흔들어 멈춰 세운 것입니다. 여기엔 최근 텍사스주 공화당 경선에서 친트럼프 강경파 후보가 낙승하며 당내 주도권을 완벽히 장악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습니다. 조기 종전 성과에 쫓겨 이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껍데기뿐인 합의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선셈입니다. 결국 철저한 핵 통제 없이는 타결도 없다는 미국과 선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이란의 대치로 협상은 다시 교착됐습니다.
4: 며칠간 진전을 지켜보겠지만 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입니다.
3: 당장 호르무즈 해협의 조기 재개방 신호가 흐려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던 국제유가와 금융시장도 다시 유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 대신 냉혹한 현실이 부각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은과 글로벌 원자재 시장도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핵 폐기를 덮어둔 채 눈앞에 이익만 쫓던 양국의 동상 이몽은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치열한 막판 수싸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이스라엘이 3주 만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2: 이란과 미국의 종전 양해각서 막바지 협상 과정에 레바논에서 교전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5: 폭격을 맞은 건물 잔해가 어지럽게 쌓여 있고 차량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8일 베이루트 남쪽 외곽 지역에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매체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베이루트 국제공항 인근 수아이파트를 겨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은 지난 6일 이후 3주 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중순 휴전 발효 이후에도 헤즈볼라와 충돌했지만 이란과 협상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베이루트 공습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 강화를 지시한 이후 연일 레바논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가까워지고 현지 시간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레바논 측과의 휴전 회담을 앞두고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4: 우리의 목표는 위협을 물리치고 헤즈볼라를 약화하는 겁니다. 강렬한 힘으로 꾸준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입니다.
5: 헤즈볼라 역시 휴전 이후 1,000대 이상의 무인기와 700발 이상의 로켓으로 이스라엘군을 공격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가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하는 데 반대하며 무장 해제 요구에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는 요청을 계속 무시해왔다며 이스라엘이 공격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에 레바논에 대한 휴전이 명시될지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6: 이스라엘은 레바논 군사작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종전협상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1: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국민연금이 가진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팔지 않아도 돼서 연금발 매도 폭탄은 현실화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국민연금은 지난 1월 포트폴리오 가운데 국내 주식 비중을 14.9%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에 국민연금이 또다시 국내 주식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익률을 자랑하는 코스피 랠리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해외 주식과 채권, 국내 채권, 대체 투자 비중을 각각 줄이고 국내 주식 비중을 5.9%포인트 올려 20.8%로 확대했습니다. 시장과 시황 등에 따른 자산 초과 허용 범위까지 합치면 25% 넘게 보유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당초 국민연금은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려 했지만 유례없는 불장이 이어질 상황에 대비해 내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20.8%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화랑으로 이미 지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기존 목표치를 10%포인트 가까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증시가 급등한 만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지 않으면 150조 원 안팎의 초과분을 기계적으로 팔아야 해 국민연금발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습니다.
8: 변동성이 높은 금융시장에서 연기금의 안정성
9: 정은경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입니다.
8: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복지부, 기금본부 모두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7: 다만 국민 노후자금인 연금을 국내 주식에 과도하게 배정해 증시를 떠받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그러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투어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도 매수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부가 오늘부터 석유 민간 비축 의무 일수를 40일에서 20일로 줄입니다. 산업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는 없지만 국제에너지기구 공동결의를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 국가데이터처가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 플러스 요인으로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산업 생산, 설비 투자, 소비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소매 판매는 1.8%, 설비 투자는 1.5% 상승해 6달 만에 트리플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오늘부터 10차 든든 전세주택 800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공급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입니다. 든든 전세주택은 허그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 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 우리나라에도 이용 고객이 많은 중국 업체 테무에 대해 유럽연합이 제품의 안전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며 과징금 3,500억 원을 물렸습니다.
2: 같은 날 징둥닷컴의 보조금 의혹도 조사에 착수하는 등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을 잇따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0: 2023년 유럽에 진출해 공격적인 마케팅과 초저가로 짧은 기간 강자로 떠오르며 전 세계에서 아마존 등 선발 주자들과

0: 어깨를 나란히 하는 테무. 유럽연합 EU가 테무에 과징금 2억 유로, 약 3,5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1: 테무는 EU에서 소비자 1억 3천만 명에 서비스하면서도 불법 제품이 판매될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입니다.
0: 제품 구조의 위험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충분히 분석, 평가하지 못했다며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의 근거에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함이 있는 충전기, 질식 위험이 있거나 법정 기준을 넘긴 물질이든 장난감 등 여러 제품이 안전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What products are we talking about? Dangerous toys for kids.
1: 위험한 어린이 장난감, 적절한 라벨이 없는 소형 전자제품,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의류 액세서리 등입니다.
0: 테무는 시정 계획을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법을 계속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온라인 기업에 과징금을 물린 건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 투명성 위반으로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지난해 말 1억 2천만 유로, 약 2천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두 번째. 테무는 한국에서도 월 이용자 700만 명, 올해 들어 넉 달 동안 테무를 포함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세 곳에 결제한 액수만 1조 6,700억입니다. 유럽연합은 동시에 역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동닷컴이 유럽 최대 전자제품 소매업체 세코노미를 약 3조 8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나 연계기관의 우대금융, 세제 혜택 등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징동닷컴은 민간은행 차입과 사업으로 자금을 확보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정부 지원을 무기로 유럽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현지 규제 특성을 잘 따져 전략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변화와 명암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법률가들의 새로운 생존 조건과 미래 사법 시스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변호사 윤세환 씨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와 법률 특화 서비스를 능숙하게 넘나듭니다. 인공지능의 각종 서면에 초안을 요청하는 대신 논리를 날카롭게 벼리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고 내 약점을 짚어주는 가상의 적 역할로도 활용합니다.
3: 수사관 입장에서 이 의견서를 읽으면 어떤
4: 법률
3: 생각이 들것 같아요?
4: 인공지능 슈퍼로이어
3: 어떻게
4: 이용
3: 보면은
4: 변호사입니다.
3: 좀 숨기고 싶었던 쟁점들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내 약점이구나. 이런 걸좀 파악할 수가 있고.
2: 초임 변호사들이 주로 맡았던 방대한 문서 작업에 더해 비서 역할까지 인공지능이 대체하면서 미래 법조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이에 역설적으로 기계에 현명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날로그적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시급해졌습니다.
5: AI는 기본적으로 우문우답, 현문현답 기계거든요.
4: 강민구 디지털 AI
5: AI일수록
4: 상록수
5: 저는 다양한
4: 연구회장입니다.
5: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2: 사법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인공지능으로 승패 가능성을 짚어보게 되면서 무리한 소송전이 늘어날 거란 전망과 오히려 줄어들 거란 관측이 엇갈립니다.
6: 아무리 소송을 걸어봐야 이거는 내가
4: 유승희
6: 이길 수
4: 참여연대
6: 없다라고
4: 사법감시센터
6: 이제 보게 되는
4: 소장입니다.
6: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안 나가겠죠. 법원의 자원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측면들도
2: 전망은 엇갈리지만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소한 분쟁을 걸러내고 인간 법조인은 사회의 흐름을 읽어내 깊은 가치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7: 특정 해석 방법을 결정할 때 리스크라든지
4: 윤태윤
7: 그리고 사회적
4: 대한변호사협회
7: 분위기 그리고
4: 법률인공지능
7: 향후 이제 국가가
4: TF위원장입니다.
7: 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결국 변호사가 판단을 하고 가치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2: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라는 확고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8: 헌법 합치적으로 AI도 운영돼야
4: 최경진
8: 되고 또
4: 가천대학교
8: 적용돼야 되고
4: 법과대학
8: 그리고
4: 교수입니다.
8: 한편으로는 이제 그걸 통해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9: 작은 화면 속 대화창이 방대한 법전과 판례를 꿰뚫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건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편리한 기술과 단단한 법치주의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에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특히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최근 이 종목의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지난 27일 다수의 운용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는 있지만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아 투자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반 주식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 팔 수 있는데요. 다만 IRP나 연금저축 등을 통한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또 매매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시간가량의 사전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0: 관심이 집중되면서 출시 하루 전엔 교육 수강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상장 이후 국내 ETF 전체 시가총액이 ETF 시장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의할 점도 있다고 말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음해 복리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건데요. 기초자산의 주가가 오르내리며 횡보하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이 급격히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ETF 상품인 만큼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 세율이 원천 징수되고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챙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5월 29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1번 2단조 쾌헬 번호 304번 중 2악장 아르투르 그리미오 바이올린 그리고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29일 금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1번 2단조 쾌헬번호 304번 중 2악장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클라라 하스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금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듀오 리사이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들의 연주의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이올린 리사이틀, 바이올린 연주회라고 하지 않고 듀오 리사이틀이라고

0: 하는 이유가 있나요? 똑같이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이유가 뭔가요?
1: 그러게요. 똑같은 작품을 연주하는데 이름이 다르게 붙기도 하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0: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만 유명하면 바이올린 리사이틀이라고 하고 피아니스트도 유명하면 듀오 리사이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 아.
0: 이번 연주의 경우는 김선욱도 스타 연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듀오 리사이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1: 근데 요즘은 바이올린 리사이틀, 바이올린 독주회라고 하지 않고 듀오 리사이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올린이 주인공이고 피아노는 반주를 한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엔 두 사람의 연주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연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음반 자켓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얼굴만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두 사람 얼굴이 둘 다 나오는 편입니다.
1: 적혀있는 이름도 그렇잖아요.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반주자 이름이 음반에 적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았어. 연주회를 할 때 프로그램에 반주자 이름도 적혀있으면 바이올리니스트가 화를 냈다는
0: 그죠? 주인공병이네요.
1: 주인공병이었죠.
0: 뭐 지금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아티스트들이 협업을 많이 하면서 생겨난 것 같아요.
1: 아, 협업을 많이 하죠. 이제는 예전에는, 네. 같이 연주한다라고
0: 그러니까요.
1: 생각하는
0: 예전에는 거지. 본인이 주인공이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잘 맞춰주는 반주자 썼다면 요새는 이제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자,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 4악장, 정경화의 바이올린, 케빈 캐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 4악장, 정경화의 바이올린, 케비 케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정경화는 듀오 리사이틀이라는 말을 원래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런 흐름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하기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연주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경화 바이올린 리사이틀이라는 제목보다는 듀오 리사이틀이라는 이름으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0: 이 사실 정경화 씨 정도 되면 정경화 바이올린 리사이틀이라고 해도 됐을 텐데.
1: 그렇죠. 근데 바이올린 리사이틀이 아니라 듀오 리사이틀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바이올린 소나타라고 부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래 곡명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금 들은 프랑크의 소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모차르트의 작품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이 같이 연주하는 피아노 소나타가 정식 제목이라고 합니다.
0: 그러네요.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라라 주미강과 김선욱의 연주입니다. 이번 듀오 리사이틀에서 연주할 작품입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중 1악장입니다.
1: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0: 중요한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장 이란에선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여전히 군사적 충돌도 이어지고 있어서 낙관만 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0: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역구인 서울 마포에서 사전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이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중앙선대위 회의를 진행한 뒤 경기 성남과 충남 당진, 서산, 홍성을 찾아 후보를 지원 유세합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세종과 경기도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대구와 부산, 강원 등 격전지를 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창원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이어갑니다.
1: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오늘 새벽 0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서소문로 통행과 경의선 첫차 운행을 목표로 새벽 5시까지 철거와 열차 시험 운행 등 모든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정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내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핵 관련 요구사항이 다뤄져야 하는 최종 합의에 이르려면 여전히 협상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1: 전국 곳곳에 내린 비가 그치고 다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낮 기온은 오늘은 28도, 휴일인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0: 네,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1: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선거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2: 오늘 새벽 전국 3,571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에 막이 오릅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합니다. 광역단체장 16명에 국회의원 14명까지 뽑는 뜻밖의 대형선거에 각 당은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기치로 내란 극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 이름으로
4: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3: 민주주의 이름으로 6월 3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
2: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깨끗함과 유능함을 구호로 선택했는데 이 대통령 재판 취소만은 막아야 한다며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5: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 죄를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이런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2: 각 진영이 결집하는 흐름 속 선거 판세는 그야말로 대혼전 양상입니다. 양당 모두 서울과 부산, 울산과 경남을 격전지로 꼽은 가운데 민주당은 대구와 전북을 추가 접전지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강원과 충청 지역 판세도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한동훈 후보의 생환 여부에 무엇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입니다.
6: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그 현금을 나눠주다가
4: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6: 뭐 정치적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7: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하셔서 박민식 후보에게
4: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7: 강국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빠르게 추격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 최근 선거에서 유권자 절반가량은 사전투표에 나서는 만큼 선거전은 사실상 막이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인 만큼 여야 모두 투표율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이번 지방선거에선 유독 후보들 간의 토론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가 간밤에 진행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주요 현안을 두고 난타전을

0: 해버렸습니다.
1: 특히 양측의 공방은 부동산 정책과 안전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사전투표 돌입 직전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 먼저 포문을 연 건 민주당 정원호 후보였습니다. 서울시정의 핵심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공약 이행도 않고 정부와 전임시장 탓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3: 22년부터 24년까지 3만 9천 호 착공 기준으로
4: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2: 오 후보는 전임시장 시절 정비사업구역 389군데를 해제한 게 아니냐며 정 후보가 말을 비틀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5: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4: 나가셨습니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5: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 이 과정에서 오 후보가 리모델링 사업 등은 신경 쓰지 않아 결국 주거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정 후보의 착착 개발은 서울시 신통개발 시즌2 벤치마킹일 뿐이다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삼성역 GTX 철근누락 사고 역시 토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시의 보고 미흡을 문제 삼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오 후보의 판단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었습니다.
3: 중대한 부실시공입니까? 일반적 부실시공입니까? 명확하게 말씀하는 게 그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2: 오 후보는 일도 양단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정 후보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5: 지금 보완 가능하다는 건 분명히 밝혀졌고요.
4: 오세훈 후보입니다.
5: 국토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네. 지금 자꾸 그걸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2: 양측의 공방은 오 후보의 삼성역 현장 방문 여부로 향하며 답하라 말려들지 않겠다 이 감정 섞인 발언까지 오갔습니다.
3: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5: 아니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2: 다만 후보들은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선 불필요한 공방을 자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밖에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정책 토론 자리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한다며 정 후보의 주폭 의혹과 오 후보의 명태균 리스크 등을 지적했습니다. 진보당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책이 사업성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원 오세훈이란 말이 나온다고 싸잡아 비판하는 동시에 특히 오 후보의 안전인식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된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3자 대결 구도로 관심을 끄는 부산 북구갑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1: 지역 발전 방향보다는 후보자 개인 문제에서 물고 물리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사전투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진행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지역 공약보다 후보자 개인 문제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전국에서 모인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지자가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고,
7: 제가 직접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조직도 버스 대전에서 버스도 많이 왔고,
4: 하정우 부산 북구가 선관위에서 불법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7: 단체로 이동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6: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한 후보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구형에 관여한 문제를 두고 날을 세웠습니다.
8: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서
4: 부산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8: 지금 한동훈 후보가 생각할 때 합당한 구형량입니까?
6: 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와 하 후보의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 공소 하정 후보님입니다. 공소 취소 관련 질문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 부산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입니다.
9: 나중에 확인할 일입니까?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6: 동부산 지역보다 낙후한 부산 북구 발전에 대해서 하 후보는 AI 특성화로 청년 일자리와 산업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후보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로 문화와 주거, 상업 등 모든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안을 냈고, 한 후보는 낙동강변 아레나를 시작으로 국포시장 상권까지 이어지는 복합벨트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0: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소와 주변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됐습니다.
1: 이번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인은 모두 4,464만 9천여 명으로 4년 전보다 34만 6천여 명 늘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0: 투표를 앞둔 사전투표소가 분주합니다. 투표하러 와서 마치고 나가기까지 이동 동선에 문제는 없는지 신분증 확인이나 투표용지 발급할 때 장비 문제로 선거인이 불편할 일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투표 도중에 전기가 끊기거나 불이 날 걱정은 없는지,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나 방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찰과 소방의 준비 상황도 확인합니다.
1: 안심하고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경비.
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1: 이 치안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0: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은 모두 4,464만 9천여 명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34만 6천여 명, 지난 대선 때보단 25만 8천여 명이 각각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87만 8천여 명으로 선거인이 가장 많고, 이어 서울과 부산 등의 순입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30만 9천여 명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엔 15만여 명의 외국인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보단 3배, 처음 외국인이 선거에 참여한 20년 전 지방선거 때보단 무려 20배 넘게 선거인이 늘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새벽 0시부터 붕괴 사고가 벌어진 서소문 고가도로를 전면 철거하는 작업에 다시 돌입했습니다.
4: 굴삭기로 부서 다리 상판은 전부 철거됐고 이제 기둥만 남았는데요. 내일 새벽 5시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경의선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5: 네, 서소문 고가 붕괴 현장입니다.
3: 네, 잔해 철거 작업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5: 네, 일단 새벽 사이 집게가 달린 굴삭기 여러 대를 이용해서 남은 구조물을 부쉈는데 쿵쿵거리는 커다란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리 상부 있는 상판은 새벽 5시쯤 전부 부서져서 아예 사라진 모습이고 고가의 기둥 부분만 저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에 쌓인 잔해들을 치우느라 포크레인 등 중장비들도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소문 차도 긴급 철거 작업이 시작이 재개가 된 시간은 오늘 새벽 0시쯤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에서 제출한 철거 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4: 네, 그럼 작업을 마치기까지 얼마나 걸릴 걸로 보입니까?
5: 네, 일단 서울시는 잔여 구조물을 전면 철거하고 모든 작업을 마치기까지 2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파편 낙하 등에 대비해서 사전 안전 보양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후 시작된 구조물 철거까지 합쳐서 총 15시간이 걸릴 전망인데 오늘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공사장 인근 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또 잔해물 운반 등 나머지 마무리 작업에 14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현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 운행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마치고 토요일 새벽 5시 이후에는 경의선 열차 첫 차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3: 네, 특히 철거가 안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5: 네, 압쇄공법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유압에 의해 작동하는 압쇄기를 부착한 굴삭기로 철거물을 부수는 방식입니다. 굴삭기 4대를 투입해서 고가 외측에서 잔여 구조물을 부수고 잔해가 아래로 떨어지게끔 계속해서 유도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한 순차적 철거보다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예상됐던 소요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것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작업자가 철거 구간에 직접 진입할 필요가 없고 손상된 거더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작업도 없는 만큼 거더가 끊어지는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철거 도중 파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고가 아래에 있는 철도 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께 2cm의 철판과 2m 이상의 모래를 쌓아서 충격을 흡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서봉 고가차도 아래를 지나는 2호선의 경우에도 홍대 입구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사이 열차 운행을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새벽 6시 반까지 중단해 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서봉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3: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되기 불과 5분을 앞둔 시점까지도 고가 아래로는 승객 수십 명을 태운 열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런 통제가 없었는지 그 의문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4: 네, 국토부는 서울시가 사고 전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코레일에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6: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직전 무궁화호가 현장을 지나가고 1분여 뒤 차도가 철길 위로 쏟아집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승객을 태우고 고가 아래 철로를 통과한 열차는 59대입니다. 승객이 타지 않은 회송열차 등 당일 사고 구간을 통과한 열차는 모두 166대에 달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했던 순간들. 사고 직전까지 하부선로에 열차 운행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서울시를 직격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위험을 인지했으면 안전조치를 취했겠지만 서울시가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즉시 알리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9cm 단차가 생겨 고가 철거 작업을 멈췄다고 서울시가 밝힌 시점은 지난 26일 새벽 2시 반. 서울시나 시공사가 단차를 발견한 직후 관계기관에 보고해 열차 운행 중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 국토부 지적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법상 철도 시설물이 변형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원래 승인받은 점검 내용이 슬래브 전도 방지 작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허위 신고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3: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당시에 안전점검을 위해 투입된 작업자들이 추락 방지 대책인 구명줄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을 보면 시공사는 철거 작업자 추락 방지 대책을 세우고 철거 작업 시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 고정 부속품을 끼운 뒤 작업자에게 구명줄을 연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붕괴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당시의 작업자들은 구명줄을 착용하지 않고 안전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0: 네, 이번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즉시 개방 등의 내용을 담은 종전 양해각서에 잠정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이란을 향한 경제적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 MOU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요?
2: 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들과 협상 중재에 참여한 지역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이틀 전 기준 양국 협상단이 종전 협상을 마무리하고 양해각서 조건에 대부분 합의했다는 게미 당국자들의 전언입니다.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며 이란은 한달 안에 해협에서 모든 기뢰를 제거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민간 선박 운항이 회복되는 정도에 비례해서 미군의 이란에 대한 해상 역봉쇄도 함께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이 포함된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는데요. 이후 60일 동안 이란 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점이 양해각서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단계에서 핵 관련 사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던 이란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상응해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를 논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자들에게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면서 즉시 승인하지는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우라늄 문제를 추가 협상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합의 조건으로 제재 완화도 다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3: 속도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어서 일정 부분

0: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해협은 즉시 열릴 겁니다. 하지만 합의안은 완벽해야 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합의를 위해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 이란 측은 아직 양해각서 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MOU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문안이 실제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란은 파키스탄과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미 워싱턴 DC를 찾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막판 종전 협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최종 합의안 도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2: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종전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경제적인 제재 카드 또 하나 꺼내들었다고요?
1: 네, 미 재무부는 이란 항공사 두 곳의 착륙과 급유, 항공권 판매를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설립한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정 제재에 이어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는 겁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이란 정권을 겨냥한 경제적 분노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관할권을 공유하는 오만을 향해서도 통행료 징수에 가담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거란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는데요. 다만 오만 측이 즉시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 없음을 확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I told him that this was a
0: 오만 대사에게 통행료 징수 문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으며 오만 측 역시 자국의 개인이나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제재 위험에 처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장관입니다.
1: 베센트 장관은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과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면서 이란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그런데 양측의 군사적인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흘 만에 또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4: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고 미국과 이란은 서로 상대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현지 시간 28일 새벽 1시 반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구 도시 반다라바스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0: 반다르아바스시의 일부 주민들이 세 차례 강력한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5: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이 이란이 공격한 드론 5대를 요격하고 반다르아바스 지상통제소에서 발사 예정이었던 6번째 드론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운항 중인 상선에 위협을 가해 미군이 자위권 차원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미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0: 이번 침략 공격의 원점인 미군 항공 기지를 새벽 4시 50분에 정확히 겨냥해 타격했습니다.
5: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정확히 어디를 노렸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서 미사일 공격이 감지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미사일 발사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고 쿠웨이트군이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밝힌 보복 공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군은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드론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뒤에 발생한 공격이라며 중대한 휴전 위반이라고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의 거듭된 공격을 문제 삼으며 미국이 4월 8일 합의된 휴전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담은 홍보 영상을 공개하며 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서로를 향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막판 종전협정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전하면서 양국이 다시 확전 국면으로 돌아설지 극적인 외교 돌파구를 찾을지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소속 남호의 수리 작업이 본격화했습니다. HMM 관계자는 남우호를 두바이 수리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계획이 확정됐다며 작업 기간은 두 달 이상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수리 비용은 작업이 끝난 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우호 선원 24명 가운데 한국인 1명과 외국인 2명은 본인 의사로 화선에 다른 근무자와 교대했습니다.
2: 네, 경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총파업 위기는 모면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카카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다음 달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4: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인데요.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재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6: 카카오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합니다. 카카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마저 최종 결렬되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했습니다. 노조는 우선 다음 달 10일 판교역 일대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보상 체계입니다. 카카오 노조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에 대한 보상이 불투명하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식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7: 카카오 문제의 핵심은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4: 카카오
7: 것인가.
4: 카카오 노조 관계자입니다.
6: 반면 사측은 수차례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결국 카카오 안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상황은 삼성전자와는 다릅니다. 당장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등은 자동화 시스템과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돼 당장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돌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규 기능 업데이트 일정이 늦춰지고 AI 핵심 인력 이탈 등 중장기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 카카오 주가도 장중 3만 8천 원 선까지 밀리며 지난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창사일에 첫 파업 투쟁을 선언한 카카오. 보상 체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노조와 경영 효율을 앞세운 사측이 AI 전환기라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경입니다.
2: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한미 양국이 6월 2일, 6월 3일 이 이틀 동안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6월 2일과 3일에 열린다는 소식이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상을 하겠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4: 데뷔전을 치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와 성장률을 고려할 때 인상 필요성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8회 연속 동결입니다.
9: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9: 추이와 성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8: 그러면서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물가와 성장률 등 모든 면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9: 물가를 보나 성장을 보나 환율을 보나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상승함으로써
8: 금통위 내부도 이미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원 7명이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반영한 점도표는 전체 21개 점에서 19개가 인상으로 쏠렸습니다. 특히 현재 금리보다 0.5% 높은 3%에 찍힌 점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2.75%에는 7개가 찍혔는데 지난 2월 16개가 지금의 2.5%에 몰렸던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신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언제,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올릴지가 중요한데 점도표를 보면 해답이 보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연직 금통위원인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은 당장 기준금리를 2.75% 높여야 한다며 동결에 반대했습니다. 신 총재의 기준금리 시사 발언으로 오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7월 금리를 인상한다면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으로 시장도 관련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2: 경제 현질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가구의 소비 지출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4: 취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20대 후반 청년들의 고용시장 이탈이 심화하며 그냥 쉬는 20대 후반 인구가 6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2: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4주 만에 소폭 둔화했습니다.
4: 다음 달부터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와 피싱으로 의심받는 계좌도 신속하게 거래가 정지됩니다.
2: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에서 1차 검사를 통과한 우편물을 우편집중국에서 한 차례 더 검사해 1kg이 넘는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이른바 양주 3살 학대 사망 사건의 친부가 첫 재판에서 아이가 학대로 숨진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4: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친부가 다른 자녀들도 학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양주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친부가 피해 아동을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고 마음먹는 등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누는 상황이 화가 나 돌침대에 내팽개쳐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부는 아이를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가 이로 인해 사망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의 팔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턱이 돌침대에 부딪힌 건 사실이지만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쳐 머리를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친부가 비정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피해 아동을 이전부터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발생한 학대 사건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친부 측 변호인은 두 사건은 별건이고 해당 기소가 마치 친부가 지난해부터 학대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처럼 예단을 갖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11: 재판에서 친부 측 변호인은 언론과 수사기관이 친부를 마녀사냥과 같은 방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10: 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피켓 시위를 벌이며 친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2: 돌 침대에 던졌는데 그게 왜 치사죠? 죽을 것 뻔해.
13: 공화용 시민연대 아이정원 팀장입니다.
12: 아동학대 살해죄로 공소장 변경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0: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친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도 학대한 정황을 포착해 친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숨진 아이의 친모와 외조부도 아동학대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4: 어디까지 가시나요?
15: 살아서? 잠까지요.
14: 혹시 닥터 캡슐 천?
16: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1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16: 닥터 캡슐.
1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7: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산책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전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7: 하이엠솔루텍.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0: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1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4: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4: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주고 고기도 갖다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0: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좋은 인연을 찾기 위해 결혼정보회사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하고 보면 회원이 기대했던 서비스와 업체가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서비스 사이에 생각보다 큰 간극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4: 회원님, 이번에 소개받으실 분은 연수익 3억의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요즘 이런 조건 찾기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5: 연수익 3억이요? 네네, 감사합니다. 믿고 만나볼게요.
3: A씨는 가입비 270만 원을 내고 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남성과 실제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5: 3억이요? 업체 믿고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어린이집 원장도 아니고 3억은 무슨 연봉 5,600만 원이던데요? 이건 그냥 정보가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속인 거 아닌가요?
3: A씨처럼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은 상대방의 직업, 소득, 재산, 가족관계, 심지어 프로필 사진과 실제 외모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경우 꽤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회원은 회사에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업체가 회원이 제출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주장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업체가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입니다.
6: 회원님, 이 결혼 저희가 소개해드린 분이랑 하시는 거 맞죠?
4: 예, 그 맞긴 한데요.
6: 그럼 계약서에 적힌 대로 성원 사례금 지급하셔야죠.
4: 아, 그런데 저는 결혼 한 달 전에 이미 탈퇴했어요. 그리고 연봉이라든지 일부 재산 정보도 과장돼 있던데요.
6: 회원님, 그래도 저희가 소개해드린 분이랑 결혼하신 거잖아요.
3: 성혼 사례금이란 업체가 소개한 상대와 실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금액, 쉽게 말해 성공보수 같은 개념인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업체를 통해 만난 상대와 결혼했음에도 성혼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회원은 이미 탈퇴한 뒤였다 반발했다고 하는데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결혼정보업체를 둘러싼 분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로얄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3: 최근 결혼정보업체가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보도됐더라고요. 보통은 회원이 업체를 상대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를 떠올리기 쉬운데 좀 낯설어서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7: 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결혼정보업체 A사가 회원 최 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최 씨는 2022년 9월 A사에 가입비 528만 원을 내고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결혼 날짜가 확정되거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 2주 이내에 성혼 사례금 1,188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듬해 1월 A사 제휴업체 회원을 소개받았고 그해 6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A사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도 성혼 사례금을 내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혼 사례금 1,188만 원과 위약금 3,564만 원을 합한 총 4,752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네. 결정사를 이용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좀 낯설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성혼 사례금일 것 같습니다. 근데 회원 입장에서는 가입비 자체도 적지 않은데 결혼했다고 또 돈을 내야 되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성격의 돈이고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인가요?
7: 성혼 사례금은 결혼정보업체가 제공한 서비스, 즉 만남 주선을 통해 실제 결혼이 성사됐을 때 회원이 업체에 지급하는 일종의 성공보수입니다. 결혼중개 서비스는 법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데 성혼 사례금은 그 위임 사무가 완료됐을 때 지급하는 후불적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상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수수료,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실제로 법원도 성훈 사례금을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냐 살펴보면 회원이 성훈 사례금 1,188만 원에 위약금 3,564만 원까지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판단했더라고요. 근데 이 위약금 과도하다 싶으면 법원이 감액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전부 다 인정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7: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위약금을 감액 없이 전액 인정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법원은 위약금의 약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정보회사로서는 회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성혼 사실을 알기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혼 사례금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바로 이 신고 의무와 사례금 지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둘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은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약금은 성혼 사례금의 3배로 법원은 이 정도가 결혼정보업체의 특수한 사정, 즉 성혼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 위약금은 계약서를 좀 해석을 해봤을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기보다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7: 네.
3: 통상적으로 위약벌은 감액이 되질 않죠.
7: 네, 네.
3: 어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공소형 속에 반한다든지 이런 이제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감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뭐 감액될 만한 그런 사례가 아니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자, 다만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게요. 이 회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황이에요. 회원 측 주장을 들어보면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업체를 탈퇴했다. 그리고 일부 재산 정보가 과장됐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언급했던데 이런 주장들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항소심에서 다르게 판단되려면 회원 측은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할까요?
7: 예, 먼저 탈퇴를 했으니 계약도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탈퇴와 계약 해지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단순히 회원 탈퇴를 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계약서에 계약 기간 이후에 성혼되는 경우에도 성혼 사례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면 탈퇴만으로 사례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단순 탈퇴가 아니라 업체와 서로 계약 자체를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점까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 재산 정보가 과장됐다는 주장입니다. 결혼정보업체는 상대방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정보를 소개했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실제로 업체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당시 받은 프로필 자료나 실제 정보와 차이가 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주장입니다. 이것도 단순히 유출이 된 것 같다라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유출이 있었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까지 입증돼야 법적으로 의미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3: 아무튼 앞선 이야기들을 보면 계약서에 뭐가 적혀있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겁니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해도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7: 물론 계약서가 전부는 아닙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서는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업체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약관은 계약 체결 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명시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조항 계약 내용 자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도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3: 자, 이번에는 반대예요. 회원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짚어보겠습니다. 연소득이 3억 이래서 만났고 결혼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 소득은 5천만 원대였고 직책도 다르더라.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가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7: 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이 씨가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 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업체는 이 씨에게 연소득 3억 원은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남성을 소개를 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해 6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 소송을 준비를 하던 중에 상대방이 실제로는 어린이집 행정관리 직원이며 연소득이 약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상대방 부모 소유였고 상대방은 자신을 원장으로 속여서 업체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업체가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3억이라더니 5천만 원대였고 직책도 달랐으면 이거 완전히 속은 거 아니냐, 납득이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왜 업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7: 결혼정보 업체가 허위 정보를 알면서도 제공했거나 조금만 확인했어도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 부모가 실제로 어린이집을 물려줄 계획이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보면 업체가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결혼정보 업체를 수사기관처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회원이 제출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검증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번 사례뿐 아니라 업체에서 소개해준 상대의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불만 꽤 많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검증의 한계로 참작이 되고 어디부터는 업체의 과실이 크다 평가되는 걸까요?
7: 업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 등록 과정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과거 판례에서 백수인 남성을 한의대 졸업 예정자로 소개한 결혼정보 업체에 대해서 신분을 추가로 확인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면서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로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인데 자격증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처럼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허위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우리 사건에서 이 씨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은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아무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이분의 경우는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문제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실제 소득 기준으로 양육비가 산정돼 손해가 크고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던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라든지 더 나아가서 혼인 취소까지도 가능할런지요?
7: 알려진 사실관계만 종합해서 봤을 때는 혼인 취소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조건이 기대와 달랐다라는 정도만으로 혼인을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기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직업이나 소득이 실제와 달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업체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문제는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직업이나 소득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그 부분이 혼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에는 프로필이나 소개 내용 자체가 혼인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원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5: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끝자락인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8도로 앞으로 기온이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모레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잘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는 먼저 오늘도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서서문 후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서 본부 앞까지 양방향 전면이 통제 중입니다. 사고로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서울역에서 경행신역 구간에 KTX 운행이 모두 중단돼 있는데요. 출퇴근길 염두하셔야겠습니다. 간선도로는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구리 암사대교에서 강동계구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여파로 뒤 이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방향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서강대교 북단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8: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9: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10: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9: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3: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중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옷을 원상복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GTX A 철근 누락 사태 등 안전 문제를 놓고 여야 후보들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중대한 부실 시공인지 일반적 부실 시공인지 명확하게 답을 못하는 건 안전 불감증과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지금 자신이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중대 부실 시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재 일도 양단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등 보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정 후보가 이를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역구인 서울 마포에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이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중앙선대위 회의를 진행한 뒤 경기 성남과 충남 당진, 서산, 홍성을 차례로 찾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격전지인 전북 남원으로 이동해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전북 전주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도보 유세를 하며 전북 지원 집중 유세에 나설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세종과 경기도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장 대표는 오전 첫 일정으로 세종시 조치원역 앞에서 지원 유세를 한 뒤, 오후에는 경기로 이동해 광명과 부천, 김포를 차례로 돌며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부산, 강원 등 격전지를 돌며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은 창원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이어갑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어제보다 0.05% 오른 56,668.97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58% 오른 7,563.6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91% 오른 26,917.47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당시 안전점검을 위해 투입된 작업자들이 추락 방지 대책인 구명줄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을 보면 시공사는 철거 작업자 추락 방지 대책을 세우고 철거 작업 시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 고정 보속품을 끼운 뒤 작업자에게 구명줄을 연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붕괴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작업자들은 구명줄을 착용하지 않고 안전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의회에 전후 경제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현지 시간 28일 의회 개원 기념일을 맞아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의회의 결의는 모두 국가의 주요 과제와 국민의 필요와 직접적이고 명백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국가의 희망 창출과 미래 건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배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나쁜 합의는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과 잠정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린 비가 그치고 다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

0: 새로 맑겠고 낮 기온도 점차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은 28도, 휴일인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한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7.3도, 습도는 91%입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8: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7: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8: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7: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6: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정보
9: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성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2013년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요, 지난해 대선에서는 34.7%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본투표에 육박하는 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정치인이 잘한다 못한다, 국민은, 유권자는 언제나 늘 어떤 형태로든 평가하고 야단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는 꼭 투표를 한 분들만 들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권리자 의무인 사전투표 모두 꼭 하시기 바랍니다. 2부 명단 인터뷰에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최근 제기된 논란에 대한 입장과 자세한 공약까지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도파민 터지는 본격 정치 토크, 여의도 숙녀 캠프도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단.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언론 특보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어제 TV 토론 보시느라고 밤늦게 주무신 거 아니에요?
1: 저는 지금 국토부 출입 기사이기
0: 죄송합니다.
1: 때문에
0: 첫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1: 네,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입니다.
0: 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이 신분증만 지참을 하시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0: 네, 요즘 모바일 신분증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것도 인정이 돼요?
1: 네, 인정이 됩니다. 이 네이버나 카카오톡 그리고 패스 같은 앱을 실행해서 이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를 하셔도 투표가 가능한데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네. 반드시 현장에서 이 앱을 직접 실행해가지고 이 신분증 화면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미리 화면을 캡처해둔 이미지는 신분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번에요, 투표 많이 하실 텐데 투표 용지는 몇 장을 받게 되나요?
1: 네, 무려 7장입니다.
0: 7장이요?
1: 예. 네, 투표 용지가 7장인 이유가 네. 7개 선거가 이제 동시에 실시가 되기 때문인데요.
0: 뭡니까?
1: 예, 일단 시교육감, 시장, 구청장 각각도 한 장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의원과 구의원이 이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또 따로 뽑기 때문에 각각도 두 장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총 합치면 7장이 되는데요. 네. 이제 용지가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용지마다 색상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쉽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또 주의할 점이 한 장당 딱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네. 두 명 이상에게 기표를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아서 총 8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계양을과 연수갑, 광주 광산을 등 총 14곳입니다.
0: 좋습니다. 투표 절차도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사전 투표소는 이 본인의 주민등록지 내에서 투표하는 관내 투표자와 주소지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투표자의 절차가 조금 다른데요. 우선 이제 주소지 안에서 투표하는 관내 유권자는 이제 신분증 확인을 하고 또 서명을 한 뒤에 이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를 하고 이제 투표함에 넣으면 이제 끝납니다. 반면에 이 주소지 바뀐 관외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를 하시면 이제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라는 것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네. 이 본인이 투표한 용지를 이제 원래 주소지에 관할 선관위로 보내기 위해서 이 봉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관외 유권자는 이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반드시 이 회송용 봉투에 넣고 밀봉한 뒤에 투표함에 넣으셔야 됩니다.
0: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 투표를 마친 사전투표함은 이 CCTV가 있는 곳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각 시도의 선관위 청사에 이제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서 이 사전투표함이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24시간 실시간으로 공개가 됩니다.
0: 근데 이래도 부정선거론자들은 자기 주장을 안 굽힐 것 같아요. CCTV가 조작됐다라고 할 거고 그러면 CCTV 서버를 공개해라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1: 네. 그렇죠.
0: 이렇게 짧게 끝내요.
1: 씁쓸합니다.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0: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일잘러 대통령 지원이냐 오만한 정부 견제냐입니다.
0: 어제 사

0: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여야 모두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섰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라는 대통령에게 힘을 더 실어달라. 반대로 국민의힘은 오만한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아달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일자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원과 내란 심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지역이 발전하려면 예산과 법이 중요한데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하는 것이고 법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면서 지지를 호소를 했고요. 또 유튜브 채널 이제 매불쇼에 나와서도 민주당 후보가 다소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꼭 투표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이번 선거를 내란 세력 대 내란을 극복한 국민과의 대결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0: 근데 뭐 집권 여당의 대표가 특정 유튜버들에게만 이렇게 나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뉴스 명당에도 나와가지고 저랑 인터뷰 해주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뭐라고 호소했습니까?
1: 네,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달라 이렇게 맞불을 놨는데요. 장동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충남 논산 유세에서 숨 쉬는 것 하나, 커피 마시는 것 하나까지 대통령이 간섭한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기호 2번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내 집, 내 재산, 내 월급을 지키는 선거다 이러면서 정권 견제론을 펼쳤습니다.
0: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높잖아요. 국정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권 견제론이 제대로 된 전략적인 선거 프레임인가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의구심은 좀 있어요. 좋습니다. 제3지대 정당은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1: 네, 서황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어제 광주 광산을에서 선거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의 일당 독점으로 퇴행하는 호남 정치를 다양성과 혁신이 살아 숨쉬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어제 강원 삼척 유세에서 빨간색은 오른쪽으로 파란색은 왼쪽으로만 간다.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는 민주당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개혁 과제들을 진보당이 짊어지겠다라고 말했고 이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방 선거에서 진보 정치 세력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0: 단일화 저희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어제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진보당 막판 단일화가 완성이 됐어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이 민주당과 진보당이 김상욱 민주당 후보로 이제 울산시장 후보를 단일화한 건데요. 이제 양당이 이제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 김종훈 진보당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끝내 불발이 됐는데요. 이 울산시장의 보수 진영 후보가 이제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박맹우 무소속 후보 이렇게 두 명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이 박맹우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0: 평택을 보궐선거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 네, 이제 평택을의 경우는 이제 진보 진영 후보 3명과 보수 진영 후보 2명이 뛰고 있어서 이 단일화 여부가 큰 관심사였잖아요. 네. 하지만 어제까지 양진영 모두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분열된 한 표는 김용남과 조국을 도울 뿐이다 라면서 이 황교안 자유와 혁신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황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단 한 번도 보수 승리를 위한 단일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단일화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건데 여지는 좀 다소 남겨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평택을의 진보 진영은 이제 민주당의 김용남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그리고 진보당의 김재현 이렇게 세 명이 뛰고 있잖아요. 네, 일단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단일화는 이제 후보 간 신경전이 좀 지나치게 격화가 되면서 사실상 좀 어려워진 분위기입니다.
0: 거의 뭐 안 볼 사람들처럼 마지막 뭐 멘트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승래 이제 민주당 사무총장도 어제 국회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혁신당에서 우리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단일화의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0: 부산 북구 갑은 어떤가요?
1: 네, 이 지역도 이제 사실상 단일화가 무산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어제 국회 간담회에서 이제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해서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기에 이제 중앙당에서는 이제 후보 입장을 존중한다라면서 이제 단일화 불발을 좀 공식화했습니다.
0: 네, 어제 부산 북구가 후보들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내용 좀 전달해 주세요.
1: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TV 토론에서 두 후보가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으면서 정면 충돌을 했는데요.
0: 한동훈 박민식 후보에게
1: 예,
0: 거죠?
1: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박민식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박 후보가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유영철처럼 흉악범죄를 저질렀냐 이렇게 좀 따져 물었고요. 네, 이에 한 후보가 정말 뻔뻔하고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네. 자기가 물고 빨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 구형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좀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박민식 후보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이제 이런 친윤 인사였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받아친 건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두 후보 간의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질 대로 깊어졌기 때문에 이제 북갑의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좀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당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맡고 네. 실질적으로 구형한 거는 한동훈 후보가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어제 서울시장 후보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죠. 정리 좀 해주세요.
1: 네. 사전투표 시작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진행된 토론회였던 만큼 이제 후보들 간의 감정 섞인 설전이 그야말로 폭발했는데요. 이제 먼저 정원호 민주당 후보는 이제 오세훈 후보 10년의 무능을 심판해 달라 보여주기식 행정과 서소문 이제 고가차도 철거 사고 등의 안전 책임론을 이제 주로 거론을 했고요. 이제 이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5년간 서울 정상 를 위해 사력을 다했다. 세계 3위의 도시 경쟁력을 눈앞에 둘 정도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이제 맞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이제 양측이 좀 충돌했는데 정 후보는 이제 약속된 물량의 절반도 못 지켜서 주거난이 왔다. 이렇게 몰아세웠고요. 이제 오 후보는 전임 시장 시절에 380여 곳의 이제 정비 구역을 해제하면서 제초제를 뿌려놓고 나간 것을 이제 겨우 원상복구하는 중이다.라면서 이제 전임 시장의 이제 탓으로 응수. 했습니다.
0: 유 기자님께서는 국토부 출입이지만 이 준비하시면서 TV 토론회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잘했어요?
1: 너무 어려운 질문을.
0: 어려워요?
1: 네.
0: 죄송합니다.
1: 네.
0: 거대 양당 후보들 외에 제3지대 후보들의 검증, 압박. 이런 것도 대단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예,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GTX-A 삼성전 공사 과정에 철근 누락 의혹을 꺼내들면서 서울시가 알고도 5개월간 묵인했다면 범죄다 이러면서 오 후보를 몰아붙였고요. 이제 오 후보는 직무정지 상태라서 사후로 뉴스로 알았다. 사고가 아니라 공사 중에 자진 신고된 건이다 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또 한편 이제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정원호 후보가 토론을 피해왔다라면서 정원호의 토론 도망 달력이라는 패널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이제 금융 시장으로 치면 불안전 판매다라고 꼬집었고요. 이에 정원호 후보가 주제와 관계없는 흑색 선전이자 네거티브다라면서 좀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번 선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다자 토론회였던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0: 네,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1: 네, 고가가 무너지기 5분 전 승객 42명 탄 KTX 지나갔다.
0: 네, 그 관련된 소식 좀 전해 주세요.
1: 네, 이제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고가 난 이제 서소문 고가 차도를 하늘에서 이제 비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0: 네.
1: 이 영상을 보면 붕괴 사고가 나기 딱 5분 전에 행신역을 출발해서 이제 포항역으로 가던 이 KTX 열차가 고가 아래를 지나간 장면이 그대로 찍힌 거예요. 네, 이 KTX에는 승객 이제 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고 1분 전에는 이제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갔는데 이제 다행히 이 열차는 승객이 없는 빈 열차였습니다. 네, 어쨌든 자칫하면 이제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뻔한 좀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던 건데요. 이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26일 오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이 서소문 고가 아래로 이제 승객을 태운 열차가 총 59대가 지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고가 아래 이제 일반 도로에서도 이 사고 직전까지 차량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0: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차량을 미리 통제할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1: 네, 현재 이제 서울시와 이 철도 당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이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을 이제 산하 기관으로 둔 이제 국토부의 입장을 보면요, 이 서울시가 붕괴 관련 이상징후를 이제 철도 당국에 미리 알려.

0: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고 직전까지 열차가 운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번에 이제 철거 공사를 발주한 건 서울시인데요. 이 서울시와 이제 시공사가 사고 전에 이제 이미 상판 일부가 내려앉은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코레일 측에 즉시 알려주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제 상판에 이제 주저앉은 상황을 코레일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가 이 당시 철도 운행에 문제가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지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다가 그러다가 붕괴 사고가 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1: 유 기자님 보시기에 누가 책임이 더 커요?
0: 네, 저도 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밤늦게까지 기사를 쓰면서 이제 야근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양측 모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이제 철도 보호지구라고 이제 지정된 곳이에요. 네, 이 철도 보호지구를 관리하는 주체가 이 국가 철도공단입니다. 네, 물론 이제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철거 작업 공사를 발주한 주체가 서울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붕괴 사고를 좀 미리 이제 예견을 하는 이상징후가 발생했는데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안전 조치를 하질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기관 모두 이제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 그래도 최종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여집니까?
0: 이 사안으로 보면 일단 서울시가 좀 알려주는 게 사실 관계상으로는 맞다고 보이죠.
1: 철도공단이 알려줬어야 했다. 네. 알겠습니다. 유 기자님, 오늘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였습니다.
2: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네, 2676님. 김앤장이라니 선거 결과보다 더 설레이는 조합이네요. 6월 3일도 YTN 라디오 들어야지.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세요.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저희가 어제 명당 인터뷰 이 같은 시간 이 자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전화로 만나봅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9: 네, 유정복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9: 네, 반갑습니다.
3: 네. 네, 오늘 사전투표 시작됐잖아요.
9: 네, 네.
3: 투표하셨어요?
9: 아, 아직 못했습니다. 인터뷰하고 하려고 합니다.
3: 네, 네. 어디서 하세요?
9: 제 캠프가 있는 곳 주변에서 합니다.
3: 네, 그 무슨 네. 동이죠? 거기가 그러면?
9: 여기가 주안입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선거반 네.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9: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지표상은 정당 평가 영향으로 다소 불리한 것이 사실이죠. 네. 그러나 유세 현장에서 제가 직접 만난 인천 시민의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 정당 바람이 이제 확연하게 인물 바람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고 남동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3: 네.
9: 선거 중 후반부터 유권자들이 어떤 시장이 내 삶을 더 낫게 할 것인가를 따지기 시작했고 무책임한 말뿐이 아닌 검증된 일꾼을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숫자와 기록으로 증명된 경쟁력을 앞서서 정당 논리가 아닌 실질적 정책과 시정 성과로 우리 유권자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인물을 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개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좋습니다. 그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전국적인 지원 유세하고 계시잖아요.
9: 네.
3: 혹시 주말에 인천을 찾을 계획이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실질적으로
9: 그 보도는 네, 그 보도는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게요.
3: 네.
9: 이번 주말에 인천 오실 거라는 연락을 받은 거는 아니고요.
3: 네.
9: 뭐 우리 장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오랜 인연이 있고
3: 네.
9: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함께 헤쳐온 사이이기 때문에 항상 힘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인천에 오시면 큰 응원이 될 것으로 보고 가능하시다면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는 전한 바가 있습니다.
3: 네, 박근혜 정권 뭐 후보 시절이나 정권 시절에 비서실장도 하시고
9: 네네.
3: 행안부 장관도 하셨었잖아요.
9: 그렇습니다.
3: 오시면은 좀 천군만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하시는 건가요?
9: 네, 네 그렇습니다.
3: 알겠습니다. 후보님, 그 행안부 적극 행정평가 2년 연속 1위. 행정의
9: 4년 연속입니다.
3: 아이고
9: 네,
3: 죄송해요.
9: 4년 연속입니다.
3: 행정의 네. 달인이라는 평가를 좀 받고 계시는데 최근 네. 뭐 인천시장, 인천시 같은 경우에 뭐 천원주택, 천원택배, 네. 바다 패스 이렇게 생활형 복지 정책 네. 좋은 평가 많이 받고 있으시잖아요.
9: 네네. 네.
3: 이게 어떻게 하면 지속이 가능할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9: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은 제가 다시 연임을 해서
3: 네.
9: 이 부분을 이어가고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답이겠죠.
3: 네.
9: 이런 거는 장수영자 아시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행정 경험뿐만이 아니라 항상 남다른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정책적 성공

0: 거둔 겁니다. 이 결과 대한민국에서 인구 증가 1위, 경제 성장률 1위, 특히 출생아 수 증가는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부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제가 연임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1: 네. 그 이게 현금성, 복지성 정책이잖아요. 어쨌든 네.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천시 재정에 좀 부담이 되지는 않으세요?
0: 이게 바로 유정복 정책하고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하고 차이점입니다.
1: 오,
0: 저는
1: 뭔데요?
0: 예를 들어서 네. 천원 주택이다. 그럼 하루 천원, 월 3만 원에 새 집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해 주는데 이게 몇천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 예산이 단 36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1: 오, 그래요?
0: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언론인도 지난 3년 동안 비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1: 네.
0: 다른 데서 다 벤치마킹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정책 등등이 모두가 소위 말하면 최소 비용으로 효과는 그야말로 극대화시킨 가성비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데 어떤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비판은 그냥 모두가 다 칭송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재정 포퓰리즘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인천시 정책입니다.
1: 호남의 어떤 도시에서는 만원 주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벤치마킹한 곳도 있더라고요.
0: 네, 네.
1: 후보님 저 TV토론 좀 살펴볼게요. 후보님께서 네, 네. 상대 후보인 박찬대 후보가 행정 경험이나 인천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후보님보다 미비하다. 준비 좀 하고 TV토론 나와라.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박찬대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박찬대 후보가 그동안 토론을 거부하고 침대 축구를 해왔던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무지, 무능, 무책임, 여기다 이제 거짓 정치 공작을 하는 후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1: 예.
0: 바로 토론이었습니다. 본인이 선거 공보물에 담겨있는 공약과 숫자도 모르고 있고 또 그 핵심 공약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벗겨서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한데 이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수도권 매립지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또 인천발 KTX를 비롯한 각종 철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음을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토론하면 준비를 하느라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정도라는 것은 인천에 대해서 정말 아는 바가 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토론을 거부해왔던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번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저렇게 무지무능한 사람을 시장을 뽑아놔서 아주 인천 망칠 뻔했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1: 네. 수도권 매립지 말씀하셔서 이거 여쭤볼게요. 이 문제가 네. 좀 잘 해결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관련 지자체가 소각장 설립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리고 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거 잘 좀 해결될까요?
0: 네. 제가 민선 6기 때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4자 합의를 끌어낸 것 그대로 이행하면 끝난 겁니다. 지금 상당 부분 이행이 됐습니다.
1: 작년에 이거 합의하신 거죠?
0: 아니, 2015년도에 합의했는데요.
1: 예.
0: 예, 예. 그래서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행이 되고 있고 대체매립지 공모도 지금 두 곳이 선정돼서 되고 있고 직매립도 금지가 됐습니다.
1: 네.
0: 이 매립지가 인천시를 전부 넘기는 것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립지 관리공사가 당연히 인천시에 와야 이 주도권 행사를 하는 등 순조롭게 되는데 민주당이 민선 7기 시장이 되고 이걸 전부 다 무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찬대 후보는 이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이게 땅인지 뭐 공인수명인지도 모르고 4자 합의사항도 모르고 또 이에 따른 지연이 왜 된지도 모르고 이게 여실히 그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이런 시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해결 국면에 됐고 이제 제가 시장이 되면 종료가 사실상 되는 거죠.
1: 네.
0: 대체지가 지금 조성 추진 중에 있고
1: 네.
0: 직매립이 금지됐고 나머지는 SL공사가 인천에 오면 되는 겁니다.
1: 네.
0: 근데 이걸 반대하는 게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1: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공항 통합 문제도 좀 다뤄졌었던 것 같은데요. 박찬대 후보도 이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했어요. 근데도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0: 이것은요, 이런 겁니다. 공항공사 통합을 이제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 한국공항공사 통합하는 건 치명적으로 인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단호히 반대해왔는데
1: 네.
0: 박 후보는 이것을 근거 없는 의혹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선거 때 보니까 나도 반대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진정성이 없는 표를 의식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거든요. 왜 그러냐, 박찬대 후보는. 이제는 대통령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엇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못 내고 선거 앞두고 그냥 나도 반대다 하는 것이죠. 박찬대 후보가 시작된다면 절대 박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말에 어떻게 거역을 합니까?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인천의 이해관계에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지 않고 선동이라고까지 하는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은 인천시장이 될 기본적인 자격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박찬대 후보가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요. 논란이 네. 됐던 대장동 발언에 대해서 결합 개발 방식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렇게 그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0: 이것도 불리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1: 뭐가 문제예요?
0: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장동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하겠다 해서 진짜 이게 도대체 정신 있는 얘기인가 하고 했더니 페이스북에다 대장동 개발 방식 도입하겠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론이 이거는 인천시민들은 대단히 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을 하니까 상징적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1: 네.
0: 대장동이야말로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단골의 최대 비리 사건인데 이것을 인천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이 박찬대 후보가 잘 모르거든요. 인천 십정지구라든가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는 모두 지고지선하다 하고 생각하는 이 아주 위험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면 인천은 망해도 관계가 없다. 근데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지금은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거야말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죠.
1: 네, 알겠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근데 후보님과 관련된 의혹도 좀 제기가 됐어요. 가상자산 네. 은닉 의혹인데요. 네. 후보님께서는 형님 소유의 자산이라고 해명하셨지만 녹취록에선 후보님께서 직접 관리한 듯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의혹도 있어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우리 장수원님 옛날에 김대엽 사건 잘 아시죠?
1: 네.
0: 전형적인 정치 공작인데 이거하고 거의 같은 이 상황입니다. 즉 이거는 어떤 코인 사기꾼이 어떤 악의적인 언론인하고 박찬대 캠프가 결합돼서 벌인 정치 공작의 끝판왕이에요.
1: 네.
0: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이 있고
1: 네.
0: 그 사실 저희 형님입니다.
1: 네.
0: 목돈이 생겨갖고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런 가운데 이 코인 전문가라고 사칭한 사기 행위자가 아주 혹하는 얘기를 우리 아내에게 이런 걸 해갖고 형님이 투자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본 것이죠. 그렇게 한 부분이 전부이고 이것을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 명백하게 대법원 판례나 공직자윤리법이나 인사실제 봐도 자기 실소유자가 등록을 하는 것이지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록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1: 후보님이 실소유자가 아니다.
0: 예, 그렇죠. 그거는 명백하게 자료가 다 제출돼 있어요.
1: 네.
0: 형님한테 우리 집사람으로 계좌가 이체된 내역까지 다 공개됐거든요. 명백하게 사실하고 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인 사기꾼의 그 많은 녹취록 중에서 자기네들이 주장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걸 갖고 편집해서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한 전형적인 정치 공작 사건이거든요.
1: 네.
0: 이런 부분을 갖고 이 선거를 그야말로 이 흑색선전 흑탕물로 만들고 있는 박찬대 후보는 정말 이렇게 정치하는 게 아니죠.

0: 가장 나쁜 게 뭡니까?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흑색선전하고 정치 공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책임을 물 것이고 이미 다 고발을 다 조치했고 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질 겁니다.
1: 아, 법적 조치를 하셨군요.
0: 그렇습니다. 다 고발했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명백한 이런 정치 공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네. 대응해 나갈 겁니다.
1: 시기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12월 4일 이 시점이 12월 3일 날.
0: 뭐, 아니 그걸 네.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요. 당수장님은 12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통화하는 걸 압니까? 저도 알지도 못하죠. 이건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네. 마치 그날 무슨 뭘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이 저 뭐 가상자산이 대외가 이런 걸 제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선 악마 피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걸 갖다가 한 거로 저는 기억도 없지만은 네. 그런 거로 비춰지는데 아 그게 개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본 거를.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다 하는 거는 명백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상 뭐 어쩜 법적 다툼까지 갈 테니까 계속 뭐 의혹이 해명될지 의혹이 계속 네네. 될지 이건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선거 되게 어렵게 치르고 계시잖아요.
0: 네.
1: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굴곡도 많았고 쉽지 않은 선거로 보여지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후보님 지원 유세 하러 와요?
0: 한번 왔다 갔습니다.
1: 계속 요청할 거예요?
0: 아, 뭐, 제가 요청한 바는 없고요. 네. 당 대표가 와서 선거 지원 유세한 데인데, 제가, 그 부분은 뭐 막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당 대표 선대위원장인데.
1: 아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 분위기잖아요.
0: 아, 그리고... 분위기지만은, 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유정복이 당선돼야 된다는 전체적인 총회에 우리 당이 지원하는 부분을 오지 말라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1: 네, 네. 그러면은 이후에도 온다 그러면은 같이 지원 유세하고 받고 같이 공동 유세하고 그럴 생각이세요?
0: 당 대표가 선대위원장이 온다 그러는데 제가 반대하겠습니까? 네, 네.
1: 알겠습니다. 그 보수 진영에 오랫동안 몸담으셨잖아요.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이 좀 나가야 될 방향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0: 네, 국민이 정말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하고 새롭게 우리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거에 임하면서 조금 아까 공작 정치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능력 인물이고 그다음에 진실입니다.
1: 네.
0: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저께 여기도 가서 기자회견도 했지만 박찬대 후보가 정말 자기가 22촌 어떤
1: 직계 논란
0: 독립유공자를 네. 갖다가 자기가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고 수없이 영상과 홍보물을 싣고 이제 와서는 22촌인지 지금 알았다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이거야말로 정말 소위 사실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족보상 민법상에도 8촌 이내를 친족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냐 이렇게 하면서 모든 정치 행위를 해온 이런 부분은 국민을 속여왔던 사실에 대해서 붕괴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제에서 많은 그 독립유공자나 보훈단체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 독립유공자 외손을 사칭한 이 부분은 명백하게 박찬대 후보가 사과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도 분명히 앞으로 입장이 정리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박찬대 후보 측이나 그 종선부는 촌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린 진짜 옆집에 살고 친하게 지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0: 아니, 친하게 지내면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백촌이 되든 무관한 사람도 옆에서 친하게 지내죠.
1: 네.
0: 그거는 그때 자기가 분명히 외손이고 독립운동 이렇게 얘기했지. 아, 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네.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국민들은 아, 저 독립운동자의 외손이구나. 그 할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22천 그것도 외할아버지의 20촌. 아니 이런 부분을 갖고 외손으로 여태까지 전부 다 홍보해왔는데 아,
1: 알겠습니다.
0: 아,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속여온 거에 대해서
1: 네.
0: 자기가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1: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후보님 건강하게 선거 잘 치르시고요. 선거 후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상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셨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쏙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전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뭐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것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유정아
11: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2: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0: 아빠 늦게 와도 돼.
11: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3: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0: 나도 바쁘니까 끊어.
11: 주말에도 긴급 돌봄.
1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4: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5: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7: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오전까지 약하게 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18.4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28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출근길 동부간선으로 성수분기점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성동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 일대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차선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파로 상동교부터 월계 1교, 월릉 분기점 지나서 성동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 간선도로 묵동 나들목 중심으로도 양방향이 정체의 서행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분 구리 방향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 이 구간까지는 41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뿜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우와 우와 야.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성 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텐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들,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오늘도 이 세 분과 분석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오세요.

0: 아니, 아닙니다. 예.
1: 그 텐션이나 이 딕션 너무 좋아가지고 사회 보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자리를 탐내시는 건 아니고.
0: 아 전혀 아닙니다. 감히 제가
1: 패널에서 컷오프 될 수 있어요. 알았죠?
0: 알겠습니다.
2: 뭐야 사회자 갑질 아닙니까?
1: 갑질이에요. 나는 갑질이에요. 네. 뭐 어쩌려고. 김한 기자님 뭐 어쩌라고요. 기사 쓸 거예요?
2: 아 그렇습니다.
1: 한겨레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내기한 거 기억하고 네. 계시죠?
2: 아 제가 어디 방송을 가도 방송마다 댓글이 달립니다.
1: 뭐라고?
2: 딜라우트를 어떻게 될 것 같냐.
1: 그것도 오늘 한번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청래 대표 얘기부터 할게요. 네. 이번 선거 잘못되면 이재명 대통령 큰일 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도 또 매불쇼 나가서도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많이 하던데 이번 지방선거 이재명을 지키는 선거다. 이번 지방선거 잘못되면 이재명 대통령 큰일 난다. 이재명 대통령 주어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강수영 변호사님.
0: 네.
1: 왜 이래요?
0: 저 잘 모르겠어요.
1: 왜 몰라요?
0: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게 선거 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1: 그래요?
0: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이겨야 여당이 편해지고 대통령도 편해지는 건 맞죠.
1: 네.
0: 근데 지면은 대통령한테 큰일 난다?
1: 오.
0: 뭐가 큰일 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내가 어디에 표를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의사결정인데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후보자를 뽑으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집니다. 뭐 이 정도 캠페인 하면 되지.
1: 긍정적인 캠페인.
0: 대통령을 지켜야 돼. 네. 이게 전형적인 그러니까 피하 구분 선명하게 하고 우리 진영 결집하고 상대방은 적대화하는 이 프레임을 지방선거에도 가져오면은
1: 네.
0: 이게 그렇게 위력이 있나? 그래서 이제 가령 대구 같은 경우에도 내란 정식 이런 거는 김부겸 후보가 입 밖에도 안 꺼내는데 여전히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먹혀왔던 그 피하 구분, 적대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지키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최근에 강동구 유세 현장에서 국정농단의 죄로 감옥 갔다 온 박근혜와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 이렇게 막 발언을 하시다가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정정했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 이거 쉽지 않은데.
4: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과 이명박을 헷갈렸다는 거죠?
1: 그렇죠.
4: 제가 볼 때는.
1: 그 머릿속에 부정부패 이재명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거 정말 큰일 날 얘기잖아요.
4: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기거나
1: 네.
4: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뭐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잖아요.
1: 네.
4: 뭐 탕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4: 비슷하게 저는 생각해요. 자기한테 쏟아질 거를 미리 저기다 옮겨놓고 그래서 굉장히 정의로운 척을 하고 있다.
1: 처음에는 이제 15대 1 경북 정도만 우리가 뺏길 거다라고 민주당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전망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4: 그렇죠.
1: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슬쩍
4: 넘겨버리는 거죠. 예, 자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지켰으면 이런 말 안 하겠죠.
1: 좀
4: 잘 지켰으면.
3: 그런데 예. 뭐 중앙당 차원에서 전체 판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아직 네. 자신은 있는데 지금 네.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가 급해진 건 전북 때문이에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게 우리 편들이 주로 듣는 채널들에 나가서 대통령 얘기하고 이번 선거의 의미에 강하게 부여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전북인데 이 전북 선거를 아니 뭐 당이 공천 관리를 잘못해갖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거 막판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건 전북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 듭니다.
1: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큰일 나는 거 맞아요? 정청래 대표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치면은.
3: 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주어가 이재명 대통령인데.
1: 그러면 저 정청래를 지켜주세요. 저 당대표 정청래를 지켜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럼 표가 더 떨어지죠.
1: 그래요? 민주당 당원이잖아요.
0: 아니 당원 아닙니다. 저는.
1: 아 당원 아니에요?
0: 예, 당원은 아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는 마음은 읽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꼭 개인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지금 투표가 뭐 진보 진영이 있는 분들은 되게 넉넉하게 압승하는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하다가
1: 네.
0: 지금 여론조사가 붙으니까 아 그래도 뭐 이기겠지 뭐 이러고 투표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데리고 나와야 된다. 보수 쪽은 지금 박근혜도 MB도 막 돌려고 하고 돌면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끌어내고 있는데 네. 진보도 방심했다가는 투표율 떨어졌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네.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다. 대통령 지켜. 글쎄 그 본인이나 대통령

0: 좀잘 지키시지 제가 봤을
1: 네, 그렇죠.
0: 때는. 예.
1: 이거는 어때요? 그냥 어제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갔다가 매불쇼 나갔다가 막 이랬잖아요. 그 거기 하여튼 특정 진영의
0: 그렇습니다.
1: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
0: 네.
1: 유튜버들이잖아요.
0: 네.
1: 거기에 나가는 게 맞아요?
0: 저는
1: 지금 이
0: 상징적으로
1: 시점에서?
0: 진짜 제일 정말 저 빈말이 아니고요.
1: 네.
0: 뉴스 명당에 나오셔야 돼요. 진짜로.
1: 역시.
0: 왜냐하면 진보 진영에만 자꾸 나가서 자기의 지지 기반이 되는 쪽만 계속 나가면은
1: 네.
0: 그냥 본인도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고 확장도 안 되는 거고요. 조국 대표 저 후보하고 비슷해요 하는 걸 보면
1: 네.
0: 자기 편 들어주는 데만 간다니까요. 그건 전혀
1: 그러니까요.
0: 의미가 없다고 봐요.
1: 하정우 후보도 뉴스 공장에 3일 연속 나가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런 게 좋은 전략일까요?
0: 제가 보기에 하정 후보는 조금 그래도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워낙에 지금 이 정치 초보기 때문에
1: 네.
0: 장성철 앵커님 만나면은 탈탈 털린다.
1: 아니,
0: 그래서
1: 잘해드렸어요. 좀.
0: 근데 김어준 씨가 노래시킨 거저 정말 유감이었거든요. 그리고
1: 네.
0: 막그 선생님처럼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하정우 후보도 그걸 전혀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싶어요.
1: 알겠습니다. 피디님, 저 강수영 변호사님은 출연료 두 배로 인상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 뉴스 명당이 폐지될 때까지 고정. 아니면은 매일매일 출연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마음에 쏙 드셨나 봅니다.
1: 뉴스
2: 대답이.
1: 명당을 지금 계속 얘기하시면서 여기 인터뷰 나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편파적이에요.
2: 선거 막판에 뭐. 쓸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 거죠. 저쪽에서 이제 뭐 박근혜 카드도 쓰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 태운다, 불태운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하정우 후보는 계속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그 공중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나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특정 후보가 한 방송에 3일 연속 나오는 거는
1: 그러니까.
2: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딱 보면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공중전이었으면 방송을 고를 수 있었을 텐데 여러 방송을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하정우 후보는 기본적인 지금 캠프의 전략이 우리 편표를 다 끌어모으면 우리가 이긴다 이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
1: 근데
2: 싶습니다.
1: 되게 뿌듯해하더라고요. 뭐냐면 구독자가 5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후원금도 1시에 다 찼어요. 막 이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2: 뭐,
1: 들고.
2: 어쨌든 우리 편들이 제일 많이 듣는 채널이니까 우리
1: 네.
2: 편들한테 어필을 한다 이런 차원인데 그러니까 왜 말하자면 뭐 선거 전략을 그렇게 가져가냐 이런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1: 네.
2: 선거 막판에 어쨌든 지금 매일매일 숫자를 확인하고 있는 게임인데 거기서 할수 있는 거다 해본다 뭐 이런 차원으로 간것 같습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3: 네.
1: 그 정청래 대표가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막 약진하는 거 이걸 보고 막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막 애써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선거 결과가
3: 예.
1: 하여튼 정청래 대표에게는 상당히
3: 그렇죠.
1: 당대표 연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겠죠.
3: 예, 상징적인 그 예고편을 보여주는 게될 거예요.
1: 네.
3: 본인이 그렇게 거칠게 제명을 한 사람이
1: 네.
3: 물론 제명할 이유는 충분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속마음을 그냥 드러낸 거잖아요.
1: 네.
3: 그렇게 빨리 그렇게 거칠게 그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다. 그리고 김관영 지사도 솔직히 얘기하면 무소속 출마해도 당연히 어렵다고 봤었는데 프레임을 잘 잡았죠. 그만큼 김관영 지사를 떼놓고 봐도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반감이 당내에 많았다는 거죠. 특히 전북 지역에서. 김관영 지사 그 제명 문제 빼고도 공천 과정에서 다른 분들이 뭔가 마음에 맺힌 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무소속 연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대표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로 이 선거를 봐야 되죠. 김관영 때문이라고 국한하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저지른 과오가 적어도 그 지역에는 많다 이렇게 봐야 될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1: 네.
3: 생각합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보시기에 정청래 대표가 지역 선거에서 좀 많이 다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지면은 야, 정청래 대표 이거 큰일 났는데 생각하는 지역은 어디십니까?
3: 전북이죠,
1: 전북.
3: 전북.
1: 강수영
0: 저도
1: 변호사님. 전북.
0: 전북이에요. 네.
1: 김한 기자님.
2: 당에서도 이미 전북이라고 얘기를 해요.
1: 전북 근데 어제 또 다른 여론조사 보면 또뭐 이원태 후보가 앞서는 그런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2: 그러니까
1: 막 여러 가지 뭐 이게 섞여
2: 당은
1: 있더라고요.
2: 어쨌든 낙관론은 있어요. 예를 들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전통적 지지 기반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1: 네.
2: 결국엔 이긴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30% 이상 뭐 40% 가까이 득표를 한다라고 하면 그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진다라고 생각해서 위기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응집되는 숫자가 결국엔 그거는 100% 오롯이 당 지도부가 공천 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한 민심의 표출 이라고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
2: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이나 이런 건 이미 이제 작동을 시작한 건데 뭐 저버리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6대 4로 이긴다? 그래서 40이나 이탈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선거 끝나면

0: 정청래 대표에게 이제 돌아가는 화살이 되겠죠.
1: 김한 기자님.
0: 네.
1: 전북 누가 이깁니까?
0: 아, 저는 그래도 이제 이게 당이 이길 것 같은데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 같은데 근데 굉장한 접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네, 현장을 갔다 온 기자들 얘기 들어봐도 그러니까 후보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당이 공천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기한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고관여층이고 민주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층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한 부담이겠죠.
1: 틀리시면
0: 네.
1: 저희 뉴스 명당
0: 네.
1: 출연료 1회 면제.
0: 아, 알겠습니다.
1: 받는 안
0: 네.
1: 강승윤 변호사님
0: 굉장히 패널들을 가혹하게 막
2: 네.
0: 이렇게.
2: 저는 김관영
0: 네.
2: 지사 저 후보가 될것 같아요.
0: 아, 무소속이.
2: 네, 지금 갈수록 흐름이 이상해지고 있고 정청래 대표가 고육지책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거 공천했다가는 집중 공격 당할 테고 전체 선거 판세. 그럼 이원택은요? 왜 고육 안에 이원택이 안 들어가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이원택 후보도 똑같이 적용해서 컷오프했으면은 김관영 후보는 이렇게 지지 못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핵심을 자꾸 비껴가려고 하는 게 호남 민심에 더 불을 지를 거다. 그런
1: 알겠습니다.
2: 얘기입니다.
1: 윤희석 대변인은 누가 이긴다고 보십니까?
3: 김관영 현 지사가 재선한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이제 장동혜 대표 좀 해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님, 네. 장동혁 대표의 발언 수위가 예.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이후에 기세가 좀 올라간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행보.
3: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다른 분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 투가 전혀 다르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거칠고 표현도 수위도 높고 일단 이제 상대당 또는 대통령에 대한 호칭이 빠지고 뭐 이런 걸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감정 상태는 알겠는데
1: 네.
3: 그런 식으로 감정 상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보실 분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1야당 당대표인데
1: 네.
3: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자를 안 붙이고 이름만 부르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그냥 메시지가 다른 내용이 안 들리잖아요. 나 화났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동혁 대표 그런 상태로 이 선거를 보고 있고 본인은 진두지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1: 네.
3: 전혀 정치적으로 플러스되는 거는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1: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되게 크게 지금 보도되고 있고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잖아요. 장동혁 대표 심정 어떨까요? 당 대표가 저렇게 소외받고.
3: 뭐라도 하고 싶어서 저지른 게 느닷없는 방미였고
1: 네.
3: 그 이후에 보면은 선거 초반에는 김문수 전 후보가 선거 전반을 지배했다고 봐요.
1: 네.
3: 7, 8개 지역 후보들에 의해서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중간에 이제 송원석 대표가 뭐 선대위 구성하는 것 때문에 여러
1: 맞아요.
3: 가지로 좀 주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니까 당대표가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선거 분위기가 좀 올라와서 국민의 후보들이 선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덜 지금 활동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3: 거기까지 갔으면 진짜 개꺼라가 된 거고요. 아마 본인은 본인 때문에 잘 올라갔다고 생각할 텐데
1: 그러겠죠.
3: 누가 그렇게 평가하겠어요?
0: 출입 기자들도 일정을 안 챙겨요.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장동 대표는 어디 가냐? 이랬더니 말진 기자한테 그랬더니 그러게요. 어디 가는지 봐야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이제 기자들도 관심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3: 그렇죠.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전체 뭐 선거를 주도하고 뉴스의 중심에 있을 때가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1: 그렇지.
0: 그런데 네, 장동혁 대표 좀 빠지는 상황에서 보수 결집이 됐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본인 형식상의 대표니까 이것도 내 공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분위기 또 완전 다른 거고.
1: 소외됐구나.
0: 예,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 지금 어쨌든 그 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의 시야에서도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1: 강승윤 변호사님, 뭐
2: 네.
1: 민주당 당원은 아니시지만
2: 네.
1: 진보 진영 응원하시잖아요.
2: 네네.
1: 장동혁 힘내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세요?
2: 아니 뭐 그 전까지는 그런 좀 조롱에 가까운 이야기도 제가 방송에서 하기도 했는데
1: 네.
2: 이제는 뭐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아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세기를 안 봐도 될 것 같고 제가 그 흥미로운 그냥 장난 비슷한 걸 해봤는데
1: 네.
2: AI한테 AI 시대니까요. AI한테 청취자분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데
1: 네.
2: 자,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1: 네.
2: 여론의 항변을 알 수 없으니 선거의 판세를 읽을 수 있는 주요한 변수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뭘로 보고 선거의 흐름을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는 쪽은 언사가 거칠어집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지는 쪽은 언사가 거칠어진대요. 그리고 내부의 분열이 심화

0: 된대요.
1: 네.
0: 적어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매우 조급해 보이고 거칠어지는 것이 AI 판단이 정확한 거 아닐까?
1: 다른 데서도 뭐 평론 많이 하셨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을 응원하는 것 이게 좀 선거 판세나 민주당 후보에게는 좀 악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접전 지역 뭐
0: 영남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영남에서는 투표를 안 하려고 했던 고령층 유권자들이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어느 정도 소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1: 어떻게 보세요?
2: 이게 전체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사실 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이 다 접전이다 이러면 고민스럽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의 민심 다르고 중도도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어떤 지역에서 요구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대구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그러면 지도부가 이 카드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선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거의 뭐 선대위원장처럼 돌아다니고 보수 언론들조차도 아, 장동혁 대표가 돌아다니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굉장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선거다.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대 전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저도 이제 말하자면 완전히 국민의힘이 지금 이 영남밖에 없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뭐 강원도하고 충청도 가고 간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영남 민심에는 그래 투표하자 뭐 이런 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서울 수도권에서 보면 언제적 박근혜 그러니까 이게 탄핵된 지도 딱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정치적 활동도 없었고 오히려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감옥 갔다 오고 사면받고 뭐 이런 과정이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게 다른 지역 선거에서는 마이너스고 영남 지역에서는 투표율을 좀 높이는 보수 투표율을 뭐 이런 정도의 제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1: 윤희석 대변인님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셔서 감정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심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3: 일부 지역에는 도움이 된다고 확실히 생각을 해요.
1: 그것도 대구 쪽 뭐 이렇게 영남 쪽.
3: 영남이라 해도 부산은 좀 다를 것 같고요. 그 도시 구성이 다르고 인구 구성이 다르고 정치에 대한 반응도 그동안 달라왔어요. 뭐 쭉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오신 게 맞지만 가 외의 목적이 훨씬 더 컸다고 봐요.
1: 어떤?
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선거 유세 역대 처음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그 정도 할 수 있는 해야 한다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핵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 그동안 영어의 몸으로 있다가 나와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적어도 보수 일각에서 이루어졌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왜 탄핵당한 거야?
2: 재평가론.
3: 거기에 따라서 아마 본인의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1: 명예회복?
3: 거예요. 명예회복 또는 뭐 정치적 복권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겠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본인에겐 좋을 거예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뭐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꿈을 꿀 수가 있겠죠. 그런 복합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2: 뭐 유영하 의원의 영향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1: 절대적이죠.
2: 없죠. 유영하 의원이 어쨌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플랜이나 이런 것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쁘게 말하면 이제 활용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이제 보수 자당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유영하 의원이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도 지도체제의 변화가 있을 텐데 거기서 뭔가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지. 지금 뭐 전화통이 불난다는 얘기를 본인이 스스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1: 전국에서 지원 유세.
2: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결국엔 이제 유영하 의원의 전략, 정치적인 뭐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건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걸 거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거부할 만한 판세가 아니라고 보니까 전직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는 게 만약에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이렇게 했으면 국민의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보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까지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이제 현장에서도 보는 거겠죠.
1: 지도부가 리더십과 권위를 갖고 있다면 이게 중앙당 차원에서 좀 정리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거 보면 확실히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확실히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윤희석 대변인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 박민식 후보 일할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같이 하는 모습이 화면에 많이 비쳤잖아요. 겁났어요? 아이고 한동훈 후보에게 안 좋겠네.
3: 글쎄요. 저는 이제 그걸 더 세밀하게 보는 사람이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고 기장시장에 오라고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박민식 후보의 당선을 진정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셨으면 기장시장이 아니라 구포시장을 가셨을 겁니다. 뭐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거기를 안

0: 가셨겠어요. 거기도 부산이니까 거기에서 하면은 부산시장 지원하는 것도 되고 다될 거예요. 그런데 굳이 뭐 올거뭐 알아 뭐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럼 왔는데 뭐 아무 말씀도 안 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전그 정도 생각하고 제가 유심히 본 것은 박민식 후보가 이게 영상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왼팔이 하나가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떼내고 굉장히 애처롭게 박민식 후보가 지나가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팔의 주인공은 유영하 의원인데 그럼 유영하 의원이 왜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했느냐, 뭐 경호 차원이냐 그건 아닐 거고 뭔가 그런 장면을 연출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또 듣기로는 박형준 시장 후보는 박민식 후보가 와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본인이 돋보여야 되는 자리였는데 그
1: 그러네요.
0: 메시지가 흩어지고 지금 우리 뉴스에도 박형준 시장 지원한다는 얘기는
1: 그러네요.
0: 거의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1: 네.
0: 시장 후보인데.
1: 그러네요.
2: 그리고 이제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집가 선거하는 지역도 아닌데 거기까지 와갖고
0: 그렇죠.
2: 왜 투샷을 잡히려고 하냐. 현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유영은 굉장히 제지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쓰리샷으로 잡혔죠. 그래서 박형준
1: 네.
2: 의원이랑 같이.
0: 네.
2: 근데 뭐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박민식 후보도 할수 있는 거다 해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1: 네,
2: 지금
1: 그렇죠.
2: 뭐 그런 상황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박민식 후보의 전략들이 다 너무 하드코어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90 노모가 나와서 머리를 깎는다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좀저 정도 연령에서 봐도 좀 약간 희한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 정상적인 선거 운동의 행태는 아니었죠.
2: 네. 그러고
1: 패턴도 아니고.
2: 전임 대통령이 시장 지원을 왔는데 거기를 자기 지역도 아닌데 가갖고 굳이 거기서 이제 잡히려고 한다. 이런 게 박민식 후보 이런 전략들이 뭔지는 알겠는데 너무 이제 지역에서 받아 지역이나 이제 중앙에서 보기에 너무 이제 말하자면 아침 드라마 같은 전략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센 장면들은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을까 뭐 이거는 뭐 모르겠고 근데 다만 박근혜 후보의 등판으로 한동훈 후보도 약간 긴장감을 갖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구형 문제 갖고 막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 네.
2: 또 굉장히 이제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 공소장까지 이제 그 표지까지 이제 공개되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박근혜 인품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이제 뭐 표의 기반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여러 가지 어쨌든 박근혜 후보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당직자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기사 많이 나오고 좋잖아.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1: 좋아요.
2: 예.
1: 그 진보 진영에 계신 분으로서
3: 네.
1: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정 후보에게는 어떨까요?
3: 저는 전반적으로 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하정 후보에게도 별로 뭐 변수도 안 될 것 같고요.
1: 네.
3: 근데 하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선명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평택을 그다음 부산 북구가 요 TV토론 단일화 요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원택 후보가 전북에서 좀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 말씀드렸는데 한국복지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6일과 27일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북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4부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4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9: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10: 기대세요.
8: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저축은행
1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8: 저축은행
1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첨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닭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0: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1: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2: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1: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2: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11: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10: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11: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네, 4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김용남 후보랑 조국 후보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TV, CBS 토론.

0: 분인가요? 네. 거기서 김은하 후보가 마지막에 내가 정말 선거 치고 이기고 상대 후보랑 잘 지내지만 조국 후보는 내가 못 보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 양측 간의 신경전 어떻게 보세요? 강수영 변호사님.
1: 후보자끼리도 안 볼 것 같지만 지지자들끼리도 안 볼 것 같아요. 이제 저러다가. 합당 논의도 뭐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뭐 조국 후보는 본인이 당선이 되면 본인 주도로 이렇게 뭐 연대든 합당이든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을 말씀하시는데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렇게 가면.
0: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1: 분위기는 양측이 이제 단단하게 결집하는 느낌이에요. 조국은 절대 안 돼와 김용남은 절대 안 돼가 결집하는 모양새. 근데 그래도 막판까지 가면 갈수록 대통령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누가 도움이 될 것이며 대통령에게 누가 친화적인 후보이냐 이걸 판단했을 때는 김영남 후보 쪽으로 기울 것 같긴 한데 네. 여론조사는 둘중날중하지만은요. 근데 TV 토론에서의 변수만 생각해 보면 조국 후보는 유이동 후보에게도 매우 혼이 났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본인의 리스크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0: 뭐가 문제입니까?
1: 네. 결국 계속 나는 몰랐습니다. 웅동한 건 나는 몰랐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소송한 거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아, 민정수석이
0: 부인이 주식 산 거 뭐가 문제입니까?
1: 그러니까요. 나는 조국식 개명에 내가 주식 안 산다는 얘기지 뭐 배우자가 주식 안 산다고 얘가 얘기했어요. 뭐 아 이게 저는 저는 처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공직자가 본인 또 민정수석 출신이잖아요. 네.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자들의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의 비위까지 두루 살피잖아요. 왜냐하면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가족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현대사회에. 본인이 그 업무를 했다면은 자기 가족에서도 이렇게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시민들이 보기에 조국 후보는 정치인이 되면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이렇게 사익을 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불식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0: 강 변호사님께 그럼 네. 이거 여쭤볼게요. 네. 진보 진영에 계시잖아요. 진보의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네.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뭐 보좌진 갑질혹이라든지 뭐 SK 산당 근처의 용인 투기 투자 의혹이라든지 성범죄자 변호라든지 또 대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보 진영에서 활동해왔던 분으로서 우리 진영으로 넘어왔지만 대통령이 픽을 했지만 네.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뭐 우리 편이니까 그냥 지지해줘야지 어떤 생각이세요?
1: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심정적으로 막 유대관계가 생기진 않아요. 아, 막 애틋하고 네. 저 사람이 꼭 돼야 될 것 같고 네. 막 그런 강렬한 느낌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네. 필요하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 여당의 힘이 된다고 하니 일단은 존중해 드리자는 마음이 일단 1번이고요. 2번은 그것보다도 더 강렬한 제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네. 조국 후보가 원내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정말.
0: 그래요?
1: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당선이 혹시 안 되더라도 뭐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조국 후보가 원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이 진보 진영 안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겠다. 오히려 뭐 통합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난 합당 논의 때부터 시작됐던 그 싸움판이 또 벌어지겠다. 네. 그런 걱정이 너무 들어서 그게 더 강렬하게 지는 것 같아요.
0: 김한 기자님도 진보 진영 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2: 네, 뭐 진보정 매체에서 20년 가까이 있으니까.
0: 어때요?
2: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뭐 정책의 평가가 떠나서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논란 났을 때 처음 기자들하고 뭐 밤 늦게까지 토론했을 때도 그러고 저도 보면 토론을 잘 못해요. 네. 네, 그 캐릭터의 특성이 좀 있는
0: 자기 고집과 확신이 강해서 네, 그래.
2: 그래서 토론을 잘 못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이제 그 모습이 좀 많이 왜냐면 협공을 당하니까 그 모습이 많이 드러난 것 같고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 워낙 뭐 방송을 많이 하던 분이고 선거도 여러 번 치러봐서 어떤 포인트에서 얘기할까 이게 선거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용남 의원이 지금 굉장한 네거티브를 당하고 있고 본인의 이런 상황을 오히려 설명은 잘해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처지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보기에 아 좀 짠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로 얘기를 잘한 것 같고 근데 이제 구도를 또 물어보실 테니까 누가 될 것 같냐고 저는 여기는 이제 그러면 약간 어부지리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0: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픽을 하셨는데 만약 저런 네 가지 정도의 개인적인 의혹이 있다라는 걸 알고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은 받아들였을까요?
2: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면 김영남 후보랑 김상훈 후보의 상징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었는데, 왜냐면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차원에서도 보면 우리가 국민의힘이 저렇게 질이 멸렬할 때 중도까지 운동장 넓게 쓴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전선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서의 가치. 그거가 돼야 그런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오고, 이게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강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차원의 인물로 픽이 됐다고 하더라도 선거라든지 정치인으로서의 검증 과정은 있는 거고, 저는 그 포인트에서 대법이라든지 뭐 저는 이제 변론이나 뭐 이런 거는 다른 뭐 후보들도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0: 다른 후보 강북구청장은 그냥 후보 자격 박탈해버렸잖아요.
2: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것도 당연히 검증거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대법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선이 있다면 그 선의 문제에 걸쳐 있는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두 분 간의 싸움과 진영 간의 싸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그 민주당이 그 영입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 방금 전에 뭐 예를 들어 김용남, 김상욱 두 분 전혀 다르죠. 김상욱 의원은 정치 처음 하다가 민주당으로 간 거고, 뭐 그렇게 따지면 김부겸 후보도 한나라당 출신이잖아요. 독수리 오영재 있었고. 네. 그 경우와 김용남 후보는 전혀 다르다. 정치 인생 거의 대부분을 저희 당에서 강성 이미지로 꽤 그래도 성과를 올렸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중간에 이제 개혁신당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과정은 방향도 방향이지만 그 각도, 턴을 한 각도도 각도지만 너무 빨라서 저도 좀 의아했어요. 근데 결국 이런 상황이 온다. 이 얘기는 민주당, 소위 민주진보진영에 계신 분들이 김용남 후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 저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런 의혹이 나오니까요. 대법체 관련한 논란은 선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선을 넘어서 한참 넘은 거죠. 선 한 세 개 거도 넘어갔을 거예요. 해명이 전혀 안 됩니다. 본인이 육성으로 얘기한 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회사는 거의 자기 거란 식으로 얘기를 했고, 배당이 떨어진단 말까지 했다면 본인이 배당금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구조를 짰단 얘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동생 거다 내가 떠안았다 이 얘기는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0: 두 분이 좀 싸우고 다투면 유희동 후보가 어부질이 없습니까?
3: 그러기엔 전제 조건이 있죠. 황교안.
0: 안 됩니까?
3: 단일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뭐 사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단일화를 해야 될 텐데, 좀 들어보니까 좀 난관이 많이 있는 느낌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그래도 본인이 뭔가 대승적 결단을 할 것처럼 했는데 막상 접촉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는 후문이 들리는 걸 보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주장처럼 뭐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듣긴 했지만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은 사전투표 안 하기 때문에 아직 단일화 기한이 남아있다는 말도 있긴 한데, 이미 사전투표 시작을 했고 이제 주말 사이에 뭐 없으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2: 근데 토론에 나와서 황교안 후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얘기를 하러 나온 거잖아요. 부정선거 얘기를 하러.
4: 부정선거입니다.
2: 네. 내가 보기에는 유희동 후보 입장에서 그거가 노출되기 전에 단일화를 했으면 효과가 날 텐데, 지금 이제 황교안 후보가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다 해버리는 상황이 돼서 쉽지 않아졌습니다.
0: 저도 어제 유희동 후보랑 통화해봤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3: 당황스럽죠.
0: 당황스러워하고 곤혹스러워하던데 좋습니다. 아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고, 여기는 누가 된다고 보십니까?
1: 김용남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1: 네. 오~ 그래도.
0: 윤희석 대변인은?
3: 누가 되니까 단일화가 안 되면 저는 조국 후보가 될 것 같아요.
2: 저만 또 생각이 다르구나.
0: 김종인 위원장님이 이제 그저께 인터뷰를 두 번을 하셨는데, 아침에는 김용남 후보 된다고 그러시고 오후에 저랑 인터뷰할 때는 초고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1: 왜 그러세요 진짜.
0: 그만큼 이제 여기 알 수 없다.
1: 혼전이구나.
0: 알 수 없다.
2: 333으로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투표함을 까봐야 아는 그러니까. 동네가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3: 저희 당의 어떤 내부 조사로는 김용남 후보 지지사가 상당히 빠진대요. 확연하게. 그 대법 논란 이후로. 그럼 그 표가 100% 조국 후보로 가진 않을 테지만 적어도 조국 후보가 어느 정도는 반사이가 없겠죠. 그런 차원의 분석입니다.
0: 댓글에도 유튜브 김용남은 아니다. 김용남이 된다. 이거 가지고 막
2: 이게 어느 방송을 가도 이게 제일 뜨거운 이슈예요. 지금 댓글창에서는.
0: 그러니까
1: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유권자들 보시기에 그거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조국 후보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고요. 본인의 문제가. 왜냐하면 판결을 받았으니까. 직권남용이든 뭐 네. 윤서위조든 업무방해든 다 처벌을 받았고 근데 사면돼서 나와서 벌도 덜 받고 나왔는데 김용남 후보는 의혹 단계니까 네. 그 선상에서 바라보면 정치를 누가 그나마 그래도 하는 게 나을까를 판단할 때 이것도 중요한 요소 아닐까. 근데 네. 조국 후보가 만약에 그걸 철저히 반성한다면 또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관계를 인정을 안 하는 듯해요.
0: 그러니까
2: 이런 네. 거예요. 이쪽을 바라보면 아 이거는 문제지 이걸 안 되지 하는데 또 그렇다 그래서 이쪽을 다시 바라보면 어, 저기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감정도 저는 그 지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요 대목을 조국 지지자들 네.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럼 조국 지지자들은 계속 그 문제도 있지 않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패턴이라서 저는 이런 싸움이 격화되면 이 두 후보가 모두 상처를 입고 결국에는 333으로 갈려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이쪽 진영 지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0: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에 계신 지지층 분들은 아침에 뉴스공장하고 맵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 두 분은 조국 후보를 상당히 좀 미는 그런
3: 왜냐 그분들은 김용남 후보가 그 방송 활동 많이 하는 과정에서 접했던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방송 진행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이 안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를 할 수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사안이 민주당도 뭐 그렇게 김용남 후보 구하기 이런 거 하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저는. 네.
0: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2: 아니 뭐 애시당초 뭐 김어준, 유시민, 조국까지를 팀 김어준이라고 불렀던 거니까 그 세 명의 친화, 세 명의 결합도는 굉장히 높은 거죠.
1: 그러니까 아마도 유시민 작가 또 나올 거예요. 선거 임박해서.
3: 또요.
1: 매불쇼 아니면 뉴스공장 네. 제가 보기엔 매불쇼 또 나올 네.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너무 투명해 이들이 하는 건. 하여튼 너무 홀이 다 보여요.
0: 진보 진영 민주당 쪽 패널 분들도. 거의 근데 이제 민주당 쪽 편을 들던데 그분들은 조국 후보를 편드는 패널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전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2: 기본적으로 22대 때 의원직을 잃었다가 사면을 받아서 다시 22대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저도 뭐 정치부 기자 하나 입장에서 이거 사실 도의 안 맞는 일이긴 하죠.
0: 알겠습니다. 그럼 부산 북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한 기자님.
2: 네.
0: 부산 북구가 TV 토론 보셨습니까?
2: 네, 봤습니다.
0: 어떻습니까?
2: 근데 저는 이런 정도 관심 지역에서 TV 토론이 뭔가 전세를 한 방에 역전시킨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0: 없고. 네. 하정 후보 어땠어요?
2: 각각의 캐릭터들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하정 후보가 생각보다는 좀 거칠게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태까지 네. 진행한 캠페인에 비하면 네. 토론에서는 좀 거칠게 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저는 한동훈 후보도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아, 그래 저 이미지지 저렇게 늘 치받고 한마디 안 지려고 하고 이런 이미지지 그게 남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명의 후보가 모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니까 네. 아 이게 추세는 이런 건가? 토론에서 이제 그 구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뭐 인상을 받았는데 어쨌든 근데 저도 그래서 쭉 보니까 근데 이제 각각의 지지층들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쇼츠를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이런 정도 효과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0: 강수현 변호사님 하정 후보 잘했습니까? 긍정적이에요?
1: 걱정한 것보다는 선방했다. 걱정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사실 네. 예, 무지하게 했는데 주도권 토론 시간이 막 4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사실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뭐 한 이슈가 소화되기도 어려운 시간이라 결국에는 목표는 어떤 그 뭐랄까 상대방을 굉장히 좀 당황시키고 좀 본인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이미지를 주는 거에 불과하다고 봤는데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네. 밀릴까 봐. 네. 어버버버 할까 봐. 근데 생각보다는 대처를 잘한 것으로 보여서 또 이렇게 와서 겨우 뭐 선방했다는 거냐 또 이렇게 또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 있겠지만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 잘.
2: 저는 그 윤석열 의원한테 90도 인사하는 사진을 판넬을 확 꺼냈을 때 그때가 하정우 후보가 제일 말하자면 뭐 회자되는 장면으로 남을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 듭니다.
3: 그 뒤에 장면이 있잖아요. 뭐. 윤석열 인수위에서 이랬냐.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2: 맥락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니까.
3: 그렇게 따지면 저도 드릴 말씀 많은데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하정우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기가 참 어려워 보이는 캐릭터다 이걸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뭐 아무리 본인이 불편해할 만한 질문이 나와도 상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기본일 텐데 허락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그 도의가 아니죠.
0: 그러니까 상대분을 잘 안 보더라고요.
3: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TV 토론이 무엇이고 화면에서 비치는 나의 모습이 뭐고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보이고 네. 의상부터 시작해서 선거 준비를 정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거기 무슨 사회자처럼 하고 나왔잖아요.
0: 그래도 TV 토론인데 국민 앞에 보이는 건데 넥타이 메고 좀 정장 딱 입고.
3: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0: 다른 후보
3: 지금 이 선거 상황이 어떻다는 걸 보면 그렇게

0: 라도 본인이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1: 유세복을
0: 저는 그렇게 했죠. 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깜짝 놀랐고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런 정도 관심이 있고 중요한 선거에서 토론회를 한다면 준비를 후보자들도 잘해야 되지만 방송사도 정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오, 문제가 있었어요?
0: 그 보신 분들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진행자의 여러 표정이라든지 개입하는 정도 개입하는 시점, 타이밍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 개인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토론이 진행자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여서 네. 어떤 방송국이든 이런 정도의 정치 토론, 선거 토론을 진행할 거라면 정말 준비 잘해야 한다.
2: 죄송한데 뉴스명당 장성철 진행자는 어떻습니까?
0: 토론 진행자로는 제가 볼 때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1: 왜?
0: 아니, 너무 캐주얼해서.
2: 아 저요?
0: 예, 토론 진행은 캐주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나 이제 진중하게 한다 그러면.
0: 뉴스 명당만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볼
1: 진중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게 제가,
0: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1: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할 수 있어요. 나 해볼까?
0: 아니야. 저는 아니라고 봐요.
3: 여기가 여러 면에서 지금 과열이 돼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이런 정도의 주목을 안 받아도 되는 선거인데 지역도 그렇고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TV 토론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이제 윤석 대변인이 대변인이 말하는 거를 받으면 하정우 후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인 맷집이 있느냐 이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정치를
3: 이거는
2: 처음 해보니까.
3: 그러니까 이제 그 맷집의 문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의 정치 신인들은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게 전국에서 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라고 하면 한 지역구만 이렇게 관심을 받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자꾸 좀 노출이 되는 거, 그게 이제 네. 약점화되는 거, 뭐 이런 과정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뭐 하정 후보가 뭐 아직 뭐 이렇게 뭐 결정이 난 건 아니니까 네. 우리 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 주 금요일에 한번 반출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부분들은 저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 하정 후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저는 오프라인 스킨십을 극대화하는 수밖에 없다. 1분 1초를 아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악수하고 네.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네. 방송 출연 안 되고요.
2: 뉴스명당은 그래도 안 되고.
4: 더 이상 미디어 노출보다는 현지 유권자를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미지는 이제 충분히 심어졌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 죽어라 뛰는 수밖에 없다. 네, 그 말씀을 드립니다.
2: 김한 기자님도 조언 한번 해주세요.
3: 뭐 같은 얘기죠. 이제는 어쨌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른바 깡깡이미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에 역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네. 이제 근데 이제 북구는 그래도 샘플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될 거냐 요거 관건인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유권자를 만나는 것밖에 없고 우리 편 최대한 투표하러 나와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밖에 사실 안 남은 거죠.
2: 좋습니다. 북구가 누가 됩니까?
3: 모르겠어요.
2: 강 변호사님.
4: 그래도 저는 하정우로 하겠습니다.
2: 하정우 윤 대변인님. 네.
0: 저는 칼날 같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네.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 당선을 예상합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어제 서울시장 TV 토론 있었잖아요. 네. 보셨어요?
0: 예, 봤습니다.
2: 어떠셨어요, 좀? 그러니까 TV 토론 가지고 뭐 판세를 뒤집고 뭐 뒤처지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뭐,
0: 새로운 게 나온 건 없었고 그 서로 감정 표현하는 게 많아서 네. 특히나 이제 다른 두 후보도 또 계셔서. 그냥 의혹 제기 다시 하고 그 반복되는 것만 보여서 좀 보기가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괴로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 오세훈 네. 후보 잘했어요?
0: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서로 득점과 실점이 똑같았다 뭐 이 정도 얘기해야 되겠죠. 득실이 네.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토론도 사실은 우리가 항상 정책 토론해야 된다.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많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정치 상황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뭔가 주제를 정하고 해도 안 되겠다. 우리 대선 토론 때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토론은 여러 번 하자. 지금 법정 토론 한 번인데 세 번으로 늘리자고 해도 크게 뭔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결국 정치 문화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이 상황은 뭐 몇십 년 가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강 변호사님, 네. 정훈 후보는 생각보다 잘했습니까?
4: 정훈 후보는 뭐 선방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본인의 정책을 드러내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방어하는 걸로 완전히 거의 이제 청문회 비슷하게 제 느낌에는 본인 청문회처럼 이렇게 흘러간 게 본인 입장에서는 아쉬웠을 거예요. 오세훈 시장의 실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어필하고 싶었을 텐데 거의 뭐 모든 후보들이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좀 아쉬웠을 것 같고 저는 윤희석 대변인님하고 비슷한 문제의식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토론회가 아니라 공적으로 그 약간 글을 게재해가지고 글로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공식적인 선관위가 주관해가지고.

0: 게시판이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양측에서 논제를 미리 받고 그 논제에 대해서 본인들 입장을 글로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라.
1: 네.
0: 유권자들이 좀 차분하게 읽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짧은 주도권 토론 가지고 문답하다 보면 답을 다 못하고 흐지부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요 문제 뭐 각각 한 4개 정도 주제를 던질 수 있게 권한을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각자 글로 입장들을 다 표명하고 한번 반박 글쓸 기회 주고 그렇게 해서 박제를 시켜버린 거야, 아예. 계속 두고 좀 보게. 기자님들도 그거 분석하고 또 추가 취재하도록. 그래야 의미가 있지. 이거 TV 토론이라는 형식이 너무 옛날 방식 아닌가 그런
1: 네.
0: 생각도 듭니다.
1: 김한 기자님.
2: 정 후보가 토론 안 한다. 뭐 이런 이미지 계속 있었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토론을 안 하지? 그냥 토론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도나 이슈나 소재나 모든 면에서 정 후보가 불리할 게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 정말 뭐 토론을 못 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했는데 뭐 득실 없이 뭐 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는 구도 면에서나 뭐 지금 이슈 면에서나 소재 뭐 공격할 소재 면에서나 보면 정원 후보 훨씬 더 우위여야 될것 같은데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1: 판세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까요?
2: 네,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시간이.
1: 네, 저도 이렇게 좀 보다가 졸려가지고 그냥 잤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의도 숙녀 캠프. 아닌가? 우리 여의도 숙녀 캠프 맞나?
3: 맞아요.
1: 여의도
3: 맞습니다.
1: 숙녀 캠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2: 아,
1: 전반적으로
2: 네.
1: 중요한 몇 군데 한번 뒷얘기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한 기자님부터 뉴스 명당 유튜브에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동료 멘트 한마디씩
2: 아,
1: 하시고.
2: 뉴스명당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뉴스명당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땡겨달라는 표현 들어가야 됩니다.
3: 해야죠. 뉴스명당 좋아요 5천만 땡겨줘요.
1: 와, 감사합니다. 네, 강수영 변호사님, 김한 기자님, 윤희석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5: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5: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어,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9: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4: 열혈 강호 온라인.
5: 6회, 7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5: 열혈 강호 온라인.
7: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8: 네,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본투표를 못하시는 분들은 꼭 가시고요. 우리는 더 재밌어질 다음 주에 만나요. 뉴바 안녕. 감사합니다.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1: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2: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9: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13: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끝자락인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8도로 앞으로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모레 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의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잘 차단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분당 수서로 도심 방향 출근길 교통량이 많습니다.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지나 탄전 1교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광명교부터 금천교 사이는 정체되고 있고 반대 안양 가는 길 목동교부터 고척교 이후 금천교 부근에서 다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나란한 신월 여의지하도 신월 나들목 쪽으로 신월 기점부터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따라 신월 나들목부터 화곡 고가 쪽 으로도 차 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는 모습인데요. 한편 동작대로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는 양방향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전 7시 현재 투표율이 0.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가운데 22만 4,966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 0.48%와 견조 0.0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이고 전북, 강원, 광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0.35%를 기록한 대구로 이어 부산, 경기, 인천 등 순입니다. 서울의 투표율은 0.46%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이뤄집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중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국민의힘